0: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 파장이 다릅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미중 정상회담 추진이 겹친 상황에서 항모공 100까지 더해지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린다는 중국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역 해병대 대령 마크 켄시아는 중국이 전면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태평양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이공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브라이언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대만과 필리핀 일본이 미국 없이 중국의 군사력 과실을 지켜보는 상황이 반복되면 미국이 실제 위기 때 지원에 나설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주변국들이 미국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믿게 되면 중국은 전쟁을 할 필요조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 해군이 실제 작전에 투입한 항모는 세 척으로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태평양 공백은 몇 달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장관 토드 블랜치가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이틀 전 M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미터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독립성을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약속은 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법무장관도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맡은 일을 수행하고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것과 백악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은 크게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기소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으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의 전임자인 팸 본디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기소 지시와 관련해 지난 4월 해임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작년 9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디 전 장관에게 정적들을 기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연방검사 출신인 블랜치 장관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이달 초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블랜치 장관은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의 인공연못 디플렉팅 풀 파손 사건 공소기각 요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받은 제닌 피로 연방검사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표시와 피로 검사장에 대한 자신의 지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한미연합훈련 축소 비판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관련 질문을 던진 시에는 기자를 향해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CNN은 이에 맞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의회 자료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트럼프 집권 이전에도 해마다 8억 달러 넘게 부담했다고 반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30억 달러와 실제 합의액 사이 큰 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규모를 3만 9천 명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측 공식 집계 기준 실제 병력은 2만 6,500여 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CNN은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의회 자료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주장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3: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소속이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가짜뉴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4: I'm with CNN. Fake news.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5: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4: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un, if he had asked you to scale back on those military exercises.
3: 가짜뉴스 수모를 당한 CNN이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5: And during my first term they agreed to pay close to $3 billion a year for protection because we don't, you know, they essentially weren't paying.
3: CNN은 한국은 트럼프 1기 전에도 이미 해마다 8억 달러 넘게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건 분담금 8.2% 인상으로 한국의 부담액은 10억 달러에 못 미쳤고 이는 트럼프가 주장한 3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후 2년간 추가 인상을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지만
5: Very well, but they were paying $3 billion a year and then they convinced Biden that I was probably a bad person and they shouldn't and he immediately rescinded that order.
3: CNN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체결한 2019년 협정은 1년짜리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4년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의 분담금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규모도 3만 9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둘러싼 허위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 튀르키예 국경과 가까운 이들리브주의 아부 알두후르 군 공항이 8차례 공격을 받았으며 시리아 국영TV는 이스라엘군이 공습 주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활주로 등 시설에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공항은 2012년 이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시리아의 주요 후원국인 튀르키예가 최근 재건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며 공습 며칠 전에는 튀르키예 대표단이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시리아 내 튀르키예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강하게 견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베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이번 공습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하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회담을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 외무부도 잇따라 강력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이스라엘 고위 관료가 공습 전 미국 측에 민감한 정보를 사전 통보했다고 폭스뉴스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 3월 이후 약 5달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포함시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중동을 안정화하려는 구상을 추진 중인 만큼 이번 공습이 그 외교 일정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오늘 드론 공격이 발생해 직원 16명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격은 오늘 이른 아침 원전 직원들이 이용하는 통근 버스 정류장에서 드론이 폭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번 공격을 자포리자 원전이 직면한 최악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AEA는 원전 단지 내에서 추가 공격도 있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원자력 안전과 직결된 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번 공격이 무력 분쟁 중 원자력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이 점령해 현재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주변에서 교전이나 드론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방사능 유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미국 최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회사 ABC 방송에 면허 취소 절차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디즈니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추진 중인 8개 ABC 직영 방송국의 면허 취소 절차를 즉각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을 이어온 ABC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ABC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 코미디언 키머리, 멜라니아 여사를 풍자하자 FCC가 디즈니의 방송 면허 조기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BC의 면허 갱신 주기는 2028년 10월로 아직 2년 이상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FCC가 주요 방송사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약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디즈니는 소장에서 FCC의 이번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압박이 ABC에 그치지 않고 전국 모든 방송사를 향한 경고이며 언론계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부와 언론사 간의 법적 충돌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방송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법정으로 옮겨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오늘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에 미국 국방부도 당황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동맹 신뢰가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핵을 보유

0: 한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이란과의 대응 방식과 비교해 이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해외 미군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동맹국이야말로 미군의 핵심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신뢰를 약화하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거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2: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에 미 국방부도 당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 전력이 차출되는 상황에서 동맹 신뢰가 더 약화할 거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3: The first reaction was like, what the heck? You know, it's mind-boggling to see that the president is, you know, giving a solid to our adversaries, and it's like you've forgotten who our allies and who our adversaries are.
2: 한미 군사 훈련 축소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4: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respond right away. I think they're going to buy their time and wait a little bit.
2: 결국엔 김정은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엿볼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지 않는 김정은이 지금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심화에만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5: Yeah, there's no motivation for North Korea to explore that path that we'd wish they would, which was areas that would at least get a slowing or a halt to the growth of the program.
2: 외신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달리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외 미군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동맹국이야말로 미군의 핵심 자산이라며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6: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6: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9: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0: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1: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0: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2: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3: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1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 을 즐겨보세요.
1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1: We will fight for you.
2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2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4: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한국의 동맹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통상에서 시작된 갈등이 안보 분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며 북한으로부터 방어하고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미국 측의 불만은 안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쿠팡에 대한 수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와 개정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싸고 미 의회는 한국의 규제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공개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이 첫 번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지연되면서 통상 분야의 긴장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워싱턴 외교과에서는 9월 초까지 첫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 인상 등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래로 본다며 첫 대미 투자만 발표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늘 서울 국방부를 찾아 연합훈련 축소 방안을 논의했고 현재 진행 중인 을지자유의 방패훈련 기간 일부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단독훈련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통상과 투자에서 비롯된 미국의 불만이 동맹 안보 문제와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으며 연합훈련 축소가 일회성 조정에 그칠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재편 구상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한미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청 방식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만 제청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법원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제청해온 것이 관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청와대 방문 약속까지 취소하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한 것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도 209일 넘게 제청을 미루다 법사위 전체회의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내일 회의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더라도 민주당이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이 임명되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제청이 실제 임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되자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직접 헬멧을 착용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맘다니 시장은 휴대전화로 시민 댓글을 확인한 뒤 여러분 말이 맞다. 안전이 제일이라며 헬멧을 꺼냈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평소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뉴욕의 공유 자전거 시티바이크를 즐겨 이용해왔으며 경호 인력도 자전거로 뒤따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자주 포착됐습니다. 다만 헬멧을 쓰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이 나온 시점은 뉴욕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가 늘어나는 때와 맞물립니다. 최근 맨해튼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17살 청소년이 불법 고속 전기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는 전기자전거와 전동스쿠터 이용자에게 시속 15마일 제한속도를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오늘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를 깜짝 방문해 훈련 일정 축소를 논의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을지자유이방패 훈련 가운데 대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각자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하거나 이번 주 안에 훈련을 조기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평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이 대폭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관측되는데 훈련과 더불어 전작권 전환 평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미국 측은 곧바로 축소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 이틀째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훈련 일정 축소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UFS 일정 가운데 14건으로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통합훈련이 아닌 각자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음 주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을 이번 주에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훈련에서 주목된 점은 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미 공동평가.
4: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초유의 훈련 축소에 우리의 작전 능력 검증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속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옵션은 해상 초계기 같은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21: 크게 보면 해상 초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 지원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 제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3: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자산 투입이 결정된다 해도, 나토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하에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6: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24: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차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상황 기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2: 미국과 일본 유럽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글로벌 채권시장에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년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 4.75% 수준으로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장중년 2.945%까지 오르며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 국채금리도 각각 2011년과 2008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장기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투자자들이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각국의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공급 증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인공지능 투자를 위한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까지 겹치면서 장기채 금리의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과 인공지능 반도체 구매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국채와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에 육박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한층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올해 연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간 국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미 국방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무력 충돌에서 경제 압박 싸움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사흘 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새로운 제재가 미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맞물려 이란 경제를 옥죄는 이중 압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목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도록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이 해협이 막히면서 유가가 치솟았고, 미국 내 가솔린값 상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부담이 정치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 점을 정확히 겨냥해 전쟁 배상금과 영내 미군 철수 등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 선박 두 척을 공격하며 해협 통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의 알리바이즈 중동 담당 연구원은 이란이 치킨게임에서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충분히 오래 버티면 미국이 먼저 물러선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업 슈퍼휴먼이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0%가 AI 확산으로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졸업 후 노동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학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5명 중 1명은 이미 전공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루미나 재단과 갤럽의 올해 고등교육 조사에서도 대학생 10명 중 4명꼴로 AI 때문에 전공 변경을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모든 학생이 기술 분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뉴욕대에서 극작을 공부하는 세미 화이트는 AI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AI가 인간의 창작 영역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오히려 인간 중심 능력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AI 교육 담당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비판적 사고와 AI 활용 능력, 그리고 협업 역량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은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신입보다 AI를 활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AI 사용을 제한하던 방침에서 벗어나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0: 일본 정부가 방위와 경제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미국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아마존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외무성과 국가안보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가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자체 서버 용량이 부족해지자 미국산 클라우드로 눈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보도치
1: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지난 2023년 11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느닷없이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6: 이작사과의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と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5: 일본은 자국민 정보 보호와 통신 주권 확보를 이유로 댔지만 한국에선 우리 기술로 키워낸 글로벌 메신저를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국민 감정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7: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 그랬던 일본 정부가 방위, 경제, 안보 같은 기밀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후보군으로 아마존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 외무성과 국가정보국에서도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를 기밀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데 1, 2단계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3단계는 자체 서버인 온프레미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위대 등이 최근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동 중인 자체 서버 용량이 작아 감당이 안 되자 미국산 클라우드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정보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8: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한국.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9: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9: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9: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26: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27: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6: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27: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7: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노인을 속여 현금을 가로채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주 웨스트파크 지역에 한 빈 임대주택 소유주가 수상한 남성이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신고 직후 택배기사가 해당 주택 앞마당에 상자를 배달했고 수상한 남성이 상자를 들고 자리를 뜨려하자 출동한 경찰이 즉시 체포했습니다. 피의자는 로즈미드에 거주하는 41살 똥왕씨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상자 안의 현금은 타주에 사는 노인이 보낸 것으로 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에 속아 현금을 택배로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범은 피해 노인에게 실수로 통장에 $9,000가 잘못 입금됐으니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고 노인은 이 빈집을 수거 장소로 이용한 사기 일당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왕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소지품에서는 피해 노인의 현금을 포함해 3만 달러가 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왕씨는 현재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어떤 은행도 모르는 사람의 주소로 현금을 택배로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 나탈리 하프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지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존 오소프가 재선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보다 하프 보좌관과의 동행을 더 즐긴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소프 의원을 코미디언 피위 허먼에 빗대비하했고 백악관 참모진도 일제히 하프 보좌관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이 문서를 선호하는 성향에 맞춰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며 긍정적인 뉴스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즉시 출력해 전달해온 인물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지난달 터키 방문 당시 이란의 미사일 위협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밀 항공기에 탑승한 극소수 핵심 측근 중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하프에 대해 다른 이들은 돈을 벌러 떠나겠지만 그녀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하프는 골수암 투병 중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승인한 시도할 권리법 덕분에 임상시험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진 뒤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이후 2020년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자로 이름을 알리고 신트럼프 방송 진행자를 거쳐 지난해 2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배우 황정민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신청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황정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측의 화해 조건을 결정하는 제도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황정민 측은 앞서 이번 달 1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조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사업을 제안받은 뒤 디자인 시안 제작과 시나리오 집필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황정민은 지난해 8월

0: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잠정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번 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으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쳤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그리고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일부 행동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규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초청해 만찬을 엽니다. 전당대회 경쟁 과정에서 벌어진 지지층 분열을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자리로 풀이됩니다. 만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해소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개각 추진 여부도 주목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공식 제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합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역시 함께합니다. 전대 과정에서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불거진 지지층 분열을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4: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3: 만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해소될지는 물론 당청 간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되는데 새 여당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5: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3: 한성숙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지명되는 장관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곧바로 나서야 하는 만큼 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개각 시점은 유동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AI 미래기획수석과 대변인, 국토교통비서관 등의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7: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6: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7: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아. 국산 달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6: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에?
7: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6: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7: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6: 상큼함에 달에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에.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후 1시 7분쯤 로스앤젤레스 파운틴 에비뉴와 노스 호바트 블러바드 교차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실버레이크와 이스트 할리우드 경계지역으로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입니다. 현재까지 용의자 검거 여부와 피해자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경찰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알레타 지역에서 흉기 피습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브랜퍼드 스트리트만 3782번지입니다. 현재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용의자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레타는 샌퍼넨도 밸리 동쪽에 위치한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당국은 현장 주변 주민들에게 해당 구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12분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건물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노스 그랜드 에비뉴 704번지로 LA 시청 인근입니다.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건물 뒷문을 통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용의자들이 현장에서 검거됐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인근 폐쇄회로 영상 분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용의자 신원과 침입 경위가 밝혀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12시 55분쯤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장 위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은 피게로아 스트리트 6905번지에 있는 스모크샵입니다. 신고에 따르면 남성 5명이 이 가게 계산원을 향해 총을 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명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에서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용의자들이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산원의 부상 여부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 LA 일대 주민들은 해당 구역 접근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3: LA 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 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hollywoodbowl.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9: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안을 이스라엘이 거부한 직후 가자지구에 또다시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항구를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으며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항구 일대에 설치된 피라민 텐트가 직접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 공격을 모의하던 하마스 지휘관들을 겨냥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을 축소했으며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는 제한적 목적으로만 공습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안과 중재국들의 휴전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평화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협상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피라민들이 몰려있는 항구 지역이 공격을 받은 만큼 민간인 피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10: 배우 장동건이 오늘 최근 불거진 얼굴 시술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장동건과 배우 고소영 부부는 오늘 고소영의 유튜브 채널에 결혼 16년 만에 첫 부부 토크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장동건은 설영 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잘 나와야 한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시술 논란은 패션지 데이즈드 코리아 공식 SNS에 올라온 영상에서 장동건의 얼굴이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소영은 해당 영상이 보정 앱으로 촬영된 것이었다며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 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건 역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흘 전에 만난 아버지로부터 하루 사이에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냐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람들이 실제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고 글카 밝혔습니다. 그는 작품 개봉 때보다 전화를 더 많이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정 앱 하나가 만들어낸 논란이 당사자 가족에게까지 닿은 셈입니다.
1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3: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2: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3: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2: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3: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정치 배치기 시간입니다.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어제 민주당 새 지도부가 선출됐습니다. 당대표의 김민석 대표, 최고위원의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순서로 당선이 됐는데,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6: 일단 호남의 당심은 안정을 택했다. 그 안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 성공해가지고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호남이 어정쩡하게 밀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밀어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근데 반면에 수도권의 당심은 좀 달랐다. 근데 당심이 달랐는데 그러면 이게 검찰 개혁과 같은 정치 문제 때문에 견제를 좀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3: 김어준, 유시민 팬이 서울 경기에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6: 뭐 저도 뭐 일정 부분 눈길이 가는 또 우리 공정한 또 YTN 라디오에서 또 화합을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종편과 같은 말투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근데 문제가 저도 고향에 있는 진짜 친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 친구는 이제 팀 정청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 최고위원들 논란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냥 야 전화 끊어,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만큼 지지자들 간에 이제 상처가 크거든요. 사실 낙선자 당선자들은 뭐 금방 또 다시 화합합니다, 정치인이니까. 근데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상처받은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좀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3: 예.
5: 그
3: 정청래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5: 아 그렇죠. 민심은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4: 민심은
5: 정청래 후보가 이겼고 호남 당심으로 김민석 대표가 이겼다. 그리고 친청 최고위원 3명의 당선으로 팀 정청래 친청계의 조직력은 확고했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친명계가 아마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지 않는가. 특히 민심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좀 깊이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박상수 변호사가 민심은 정청래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론조사를
5: 뜻하는 거 같아요. 30% 여론조사죠. 30% 여론조사.
3: 정상근 기자.
4: 네.
3: 여론조사가 지금까지의 패턴하고 결과가 달랐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성윤 후보가 거의 최하위였거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분석하면.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는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청이라 불리는 세 명이 나란히 1, 2, 3위를 했거든요.
4: 네.
3: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4: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좀 주목을 했던 것이 이제 서울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의 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 예. 그러니까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적 기반은 이제 전북에 있고, 서울은 오히려 이제 한민수 최고위원이 좀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민수 후보보다는 이성윤 후보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조직표가 이제 통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말씀하셨던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은 조금 좀 의아하다라는 그 지적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02 전화번호로 오는 경우가 다수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070 전화번호로 지금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070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기피하는 좀 번호이다
3: 뭐
4: 보니까
3: 자동 스팸으로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4: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조직적인 이제 전화 대기가 있었던 건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6: 네, 실제로 제가 그 정청래 후보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이제 파워 유튜버의 이제 유튜브 방송을 호남 경선 이후에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엄청 재밌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직 실망하지 말자. 우리가 수도권에서 10% 이기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20% 이기면 우리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방송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에 이제 김민석 후보 측은 호남에서 완전히 20% 넘게 이겨버리니까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안 했던 것 같다. 그런 요인도 결정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자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5: 그 원래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이 뭐 부정출제 됐네 뭐네 뭐 시험 망한 쪽에서 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 당 입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정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도 뭐 민주당에서 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6: 아니 부정 여론조사라고 한 적 없어요. 부정 여론조사가 아니라
5: 그리고 이게 네. 결과가 네. 정청래 후보가 50%를 넘게 받았어요. 근데 이게 선호투표가 반영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의 표가 선호투표로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분산돼서 나온 결과일 겁니다. 그럼에도 정청래 후보가 50% 넘게 받았다는 건 선호투표가 반영되기 전에 정청래 후보의 포지션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 표는 대부분 지금 이 선호투표 반영돼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김민석 후보한테 가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원 투표에서도 그럼 여론조사에서도 그럴 거를 생각하면 아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진짜 많이 받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아 민심은 정청래를 선택했다. 왜 민심이 정청래를 선택했는가? 호남 반도체까지 얘기해서 호남의 당심을 모두 끌어모아 가까스로 이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아니 국민 여론조사는 김민석 49.3, 정청래 50.7이잖아요.
5: 근데 이게 네. 3등이 송영길 후보가 발표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보면은 3등이 선호투표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돼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닌가요?
6: 아니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 100이에요.
6: 민심이 지금 정청래 후보를 선택했다 하잖아요. 그냥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5: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왜 보안수사권 폐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전월세 문제, 그다음에 거의 도박장처럼 변해버린 레버리지 ETF를 기반으로 한 코스피 장세.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네, 이 국민심이 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를 떠났는지를 모르신다면 과거 우리 당의 길을 걷습니다.
6: 그런데 네. 어쨌든 간에 이 민심이 정청래 후보에게 다소 약간 이제 우위가 있었다는 것은 팩트로 나와 있지만 그런다 해서 나머지 뭐 49.30%가 있는데 이걸 보고 민심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과대해석이고 어쨌든 나머지의 그 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보고 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3: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 결과가 끝나고 민주당이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굉장히 좀 분열 양상을 보였단 말이에요. 화합이 제대로 될 거냐 어떻게 보세요?
6: 근데 이제 저는 화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이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세게 붙었던 게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2012년도 이해찬 전 총리하고 김한길 후보 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는 화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자가 뭐 불공정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선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 안 된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지자들 간의 사실 분열을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청래 의원이 조금 전향적으로 조금 행동을 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딴지 후보 같은 경우도 자제를 좀 시켜주시고.
3: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외곽 스피커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방금 얘기했던 뭐 각종 게시판 그거 아직 거의 뭐 딴지일보 말씀하셨습니다만 딴지일보에서는 김민석 지금 대표가 거의 악마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분석한 것도 있던데 거기는 제가 꼴찌했더라고요.
4: 꼴찌가 아니라 1등이죠. 1등.
3: 네. 끝에서 1등입니까?
4: 네, 비호감도 1등.
3: 비호감 1등. 심지어는 네, 윤석열보다도 제가 있습니다. 비호감 1등 했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정치인도 아닌데.
4: 네, 압도적입니다. 정말. 네. 근데 정말 그 보면은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그 전 대표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차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뭐 정청래는 졌지만 정청래의 메시지는 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 대통령이 이제 개헌 얘기를 했는데 좀 여기에 이제 김용민 의원이나 좀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정성호 장관의 사표에 대해서도 좀 그분들이 좀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그렇고, 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기존에 좀 난이 그 검찰 개혁으로 좀 나뉘었던 전선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던데요.
3: 그러니까 뭐 오늘도 그 김어준 씨가 뭐 친명에 관해서도 한마디 했죠.
4: 네, 그러니까 이 김용 후보의 탈락을 이제 예시로 들면서 앞으로 의원들이 이제 차기 총선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친명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아마 생각을 할 것이다.
3: 근데 그건 무슨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나왔던 후보 모두가 친명이라고 했잖아요. 반명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4: 뭐 이제 최민희 추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명이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3: 그런데 네네. 친명이라고 내세운 김용은 떨어졌다라고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4: 그렇다네요.
6: 아니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제 김용 후보가 떨어진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천계 후보는 3명이기 때문에 이게 응집력과 결집력으로 경매수를 만들기가 쉬운 거지만, 사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는 5명이나 됐기 때문에 교통정리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3: 인미의 김용호 후보 사태가 좀 늦은 거 아니냐.
6: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뭐 출마한 후보가 뭐 본인의 어쨌든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 뭐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인데 예. 다행인 거는 오늘 최민희 후보가 그 인터뷰에서 내가 최고위 지도부 안에서 혹시라도 의견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밖으로 공개적으로 꺼내진 않겠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수석 대변인 입을 통해서 나갈 것이다. 본인의 평소 철학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친천계에서도 지도부를 흔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3: 그 외곽 스피커들도 이제 화합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뭐 최근도 코어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줬고 대의원도 그 김민석도 김용을 압도적으로 밀었단 말이죠. 그러면 코어층이 빠진 게 아니다. 그 민주당의 코어는 호남과 대의원이 있다고 봤을 때는 그런 거 한번 짚어드리고, 자 박상수 변호사님 아까 뭐 부동산 문제 등등 짚어주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란 말이죠. 이번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5: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 당내 갈등이 여기까지 지금 거의 저는 분당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당을 눈앞에 뒀던 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느냐에 달린 것 같은데, 글쎄요. 친명 친청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곳 YTN에서 제가 지난해 8월에 최초로 명청교책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 와서. 네, 여기서 그 낮 방송이었는데 그때. 근데 그때 제 상대 패널이 김지호 네, 대변인이었는데 김지호 대변인이 우린 모두 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우린 모두 친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반명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반명은 올림픽공원이 아니라 딴지 게시판에 있다.
6: 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랑 방송 몇 년 전부터 하셨지만 그때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라 했어요? 윤핵관이었어요. 그 윤핵관이 발전해가고 침륜됐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감옥까지 갔는데도 지금 뭐가 있어요? 언더준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정당에서 무슨 우리 민주당한테 뭐 친명, 극명 이런 걸 얘기하십니까? 본인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5: 존재하는 거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6: 뭐 진명인 거죠.
5: 그래서 이 아니에요. 그 이제 존재하고
3: 아니,
5: 있고.
3: 뭐 강성필 대변인이야 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 뭐 모두가 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이번 뭐 전당대회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딴지를 이런 데 보면 반명이 있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자기들은 반명이 아니다. 다 진명이라 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김민석 이 당대표죠. 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내가 당대표 되면 당정청이 일어나 가세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말했거든요. 가능성 네. 있어 보이십니까?
4: 글쎄요.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아니면 이번 주 말에 나오는 이제 뭐 갤럽 조사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상당히 좀 갈등 양상이 좀 있었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 또 여론 조사를 대기하시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여론 조사를 대기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시는 또 일부 게시판의 분들도 좀 계셨기 예. 때문에 좀 그분들의 좀 이제 그 투표 동력이 좀 떨어지긴 여론 조사 응답 동력이 좀 떨어지면은 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6: 근데 저는 반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뭐 1, 2주 안에 반등 바로 할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 아니면 지금 그 상태만 유지해도 성공한 거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싸웠는데 제가 오늘도 당원과 지지자들 간의 상처를 봉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응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당직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친청계와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다음에 하나로 전선을 모아가지고 9월 달부터는 정책적인 유능함을 보여줬을 때 저는 그때서야 반등의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 지금 당장 1, 2주 만에 바로 뭐 10% 반등한다 그건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3: 예. 향후 정청래 전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5: 정청래 전 대표가 그 친청계 대표주자가 된 거는 당대표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친청계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냥 민주당의 과거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주자가 누가 될지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어갈지는 저는 그 부분은 약간 회의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조직력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리고 실제 그러한 지령들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3: 그 정청래 세력이 아니고 김호준 유시민 세력이다라고
5: 그러니까,
3: 주장하고
5: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력이죠. 그게 뭐 김호준 세력이라 불리던 유시민 세력이라 불리던 친문이라 불리던 뭐라고 불리던. 근데 그 세력은
3: 대표주자를 정청래로 세웠다.
5: 네, 대표주자가 정청래 대표에서
6: 저는 정청래 이제 의원이 앞으로 본인의 서사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청래 후보께서 잘 경쟁을 하셨고 많은 득표를 하셨지만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 모든 지지율이 다 오롯이 본인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으면 좋고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보이는 정청래의 모습에 따라서 정치인에서 정치가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금 개혁적이고 선명성만 강한 강한 모습의 정청래로 남느냐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하게 달렸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청래 의원이 이제 본인을 지지했던 분들의 분노를 이렇게 화합과 봉합으로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신다면 저는 정청래 의원에게는 더 큰 어떤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3: 딴지를 모아서 또 글 쓰면 어떡합니까?
6: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부터 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4: 어제 뭐 얘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선거는 졌지만 메시지는 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쨌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이른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분들 뭐 그것을 뭐 유시민 뭐 작가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분들의 이제 세가 좀 상당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만큼 그 세를 바탕으로 좀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에 좀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본인의 좀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5: 제가 이제 제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그쪽 세력 그 세력을 뭐라고 이제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청이라 부르기도 이제는 좀 애매한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3.15 낙선을 하면서 크게 상처를 입었고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낙선을 하면서 또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3: 합당도 실패했죠.
5: 예, 합당도 실패했고 그러면 이제 그 세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한 조직력과 규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는 이러한 세력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세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은 있는데 그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면 전면에 나서는 인물을 바꿔서 이 세력은 존속할 것 같다. 그 인물이 누가 될지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생각하는 이름이 하나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뭐 퀴즈 내는 겁니까?
5: 우리 보수의 어머니.
6: 근데 아셔야 될 게
5: 보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6: 거. 네. 아, 2015년도에 그 문재인 의원이 네. 당대표 나섰어요. 네. 그때 박지원 의원도 대항마로 나섰거든요. 근데 최초에는 이거 게임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뚜껑 까보고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박지원 후보에게 연합군 세력이 붙으면서 결국에 45대 41로 박빙이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받은 이 50% 가까운 이 표가 오롯이 본인의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정말 자기를 위한 표는 얼마였고 연합군 세력은 얼마였는지를 잘 판단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취하지 말고 본인이 확장성 있게 하려면은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당권 파와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3: 근데 여기 아까 박성수 변호사 언급한 분은 추미애 지사죠?
5: 네.
4: 알겠습니다. 추미애 지사가 오늘 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제 몸을 향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았다. 이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유시민 작가가 했던 표현이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3: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송영길 후보의 향후 행보는 어떨까? 송영길 후보가 사실 뭐 이번에 뭐 신스틸러다고 했습니다만은 최하위를 기록했고 지난번 전당대회죠 나와서 당 대표도 했었는데 두 나머지 1, 2 후보보다 많이 표가 좀 떨어졌다. 그리고 누가 봐도 김민석 후보를 좀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였었거든요.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입각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7: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입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입각을 한다면 본인의 이제 전문 분야인 외교부 장관을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3: 본인이 또 하고 싶어 하고
7: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이미 송영길이라는 이 정치인의 무게감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료 담아내기에는 너무 성장을 해버렸고 또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많이 호감형으로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가 있구나 확실히 공부하는 정치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3: 아, 진청 쪽에선 비호감이라고 하던데
7: 그렇죠 여전히 그 정도 비호감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이동영에 이어서 한 3위 정도 하더라고요.
7: 그래서 저는 송영길 의원이 이제 당내에서 저는 조금 자리를 잡으면 당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니까 정성훈 법무부 장관도 곧 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재명 대통령과 잘 통하는 이런 중진들이 당에서 또 잘 분위기와 기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이 정부 내에서 더 큰 쓰임이 있을 것이다. 그래 봅니다.
5: 근데 그 송영길 후보는 사실 이번에 김민석 대표 당선에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서 선두에서 이끄는 역할을 했고 국합 배드컵에서 정말 배드컵이라는 그 구진이를 담당을 했고 전당대회를 순수 재미로 볼 수 있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말 가장 빅재미를 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송영길 후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앞날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되는 행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보답을 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송영길 후보라는 정치인이 과연 거기서 만족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최고회의에 친청 3명이 들어갔으니까 뭐 예전에 그 민주당에서 무슨 뭐 당대표가 이야기한 반쪽에서 노래 부르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7: 그랬죠.
3: 뭐 봉숭학당 네. 시절이.
7: 공갈치냐 그런
3: 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신 분이 계세요.
7: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최민희 최고위원회 그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저도 그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최고위 안에서 어떤 논쟁적인 어떤 아젠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으로 옮기진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면전에 대놓고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는 우회적으로 말한 거라고 봐요. 그렇죠. 본인의 평소 소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최고의 메시지도 제가 써봤는데 이게 순서상 당대표가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은 하기 제일 좋은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제일 먼저 당대표가 메시지 말하고 나서 원내대표 말한다. 그리고 수석 최고인 최민희 의원이 말할 이제 메시지를 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방 꽂았다.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는 또 최고위원이 바로 또 한 방을 줘버리는 거거든요.
4: 그게 봉숭아학당 아니에요?
7: 그러니까.
5: 티키타카.
7: 근데 그게 봉숭아학당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 말한 사람이 한 방 주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뒤로 샌드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는 어렵다. 그래서 봉숭아학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표에게 지명 최고 두 명을 배려한 것도 다 그런 포석이 있는 거기 때문에
3: 박상수 변호사는 봉숭아학당이 좀 되길 바라죠.
5: 아니 뭐 순수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7: 그래도 저희는 이제 뭐 바퀴벌레, 꼬붕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3: 아니 근데 저도 뭐 직업이 정치 평론이니까 말씀드리면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 경선 때처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2년 뒤에 또 총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셀프 공천을 못하거든요. 어제 당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한민수 의원은 막강한 경쟁자가 있어요. 박용진 의원이. 맞아요. 자기 지역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선을 하려면은 지금처럼 하면은 박용진 의원 이기 쉽지 않거든요. 또 이성윤 의원 지역구는 또 호남이에요. 이번에 호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고향에서 많이 표를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스탠스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4: 근데 어쨌든 강한 조직력은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수면 아래로 잠복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 그 시점으로 좀 달라 분위기가 좀 달라질 그렇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5: 왜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벌써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시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김민석 대표가 아무리 지금 당선을 위해서 급하긴 해도 꽤 악수일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 친청계 아직은 친청계라고 부를게요. 이름이 아직 적당하지가 않아서 근데 누군가 그 리더가 생기면 또 바뀔 것 같은데
7: 보통 주주 비주류 하죠.
5: 뭐 어쨌든 아직은 친청계 이 친청계에서 이 역전의 기회로 노릴 것 같다. 왜냐하면 내 그 지점에 있어서 뭔가 이 서울시장 뭔가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 김민석 대표를 물러나라 하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3: 아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나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재신이 묻겠다라고.
5: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악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아무리 이게 지금 당선이 급해도. 근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없습니다.
4: 누구한테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5: 김민석 대표 안심하셔도 됩니다.
3: 네. 아니 근데 만일 있다면 뭐 나경원 안철수
5: 우리 당은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저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7: 우리 뭐 친척 이런 얘기 다 분당까지 얘기하면
5: 아니, 우리 당은 할 수 있지.
7: 지금 다 몸풀고 있더만
5: 민주당에. 근데 이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그때 1심에서 당선 무효형 나왔을 때 네. 추미애 의원이 저 네. 경기도 지사 할래요 하면서 나오진 않았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저는 그런 얘기 나오는 거 못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자체가 저는 해당행위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3: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도 봤습니다만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서울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박 변호사가 김민석 대표의 패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선수가 없으니까 뭐 네. 정원 후보를 다시 들고 올 수도 없고 네. 강훈식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7: 저는 강훈식 실장을 내보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강훈식 실장도 한번 전국적인 인지도를 한번 쌓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의 어떤 큰 컨텐츠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사실 이미지도 괜찮고 서울 시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민주당 인사 중에서는 중도적인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외교적인 능력까지 쌓았기 때문에 저는 70년대 민주당의 선두 주자로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제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뭐 친청과 뭐 친명으로 이렇게 분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이제 끝났잖아요. 뭐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전당대회 끝났는데 뭐 적통 논란 뭐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김민석 당대표가 정책 정당으로서 유능한 모습 보여줘야 된다. 제가 오늘만 하더라도요. 모 프로그램에서 무슨 부동산 컨설팅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막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공급 대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이 정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공급 정책을 보면서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공급이란 것은 2, 3년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공급 정책에 대해서 마치 이재명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속도감을 실어줄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월세 난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는 그 재건축 재개발 안 해준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더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에서 대안을 내고 정책적으로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다음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 강훈식 실장 같은 유능한 사람이 나오면 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봐요.
3: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 지명직 두 명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또 관심거리인데, 지금 친명 다섯 명 최고위원 중 친명이 두 명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3대2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지명직 최고를 임명하면 이제 이게 3대4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당대표까지 있고 하면 이제 3대5 구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확실히 친명 색깔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한다는 얘기도 있고, 화합 차원에서 약간 뭐 중도성에 있는 사람을 지명한다 얘기도 있고 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용남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7: 저는 원칙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최근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좀 보상의 이미지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자칫 좀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친창계라든지 아니면 조국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라든가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들, 쉽게 말해서 인지도가 있는 젊은 사람들, 저는 그 지명직 청년 뭐 이런
3: 신인규 의미로. 하헌기 이렇게 이름 나오는데
7: 저는 그런 거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5: 강성필은요?
7: 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당내에서 조금 젊은 국회의원을 오히려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원외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 한 거 봤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일주일에 세 번 당에 와가지고 메시지 내는 거 위에는 실행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내에서
3: 모경종, 전용기, 김용만, 전은수, 네. 30대 애들 많네요.
7: 아, 좋네요.
3: 30, 40대들.
7: 네. 많이 저는 그런 있어요. 분들이 네. 들어가셔야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안에서도 저는 그 지역적인 안배도 좀 할 필요가 있다.
3: 그러니까 네. 보통 지명직 최고를 한 명 하면 영남을, 영남원에 혹은 호남원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지역 배려는 없는 거예요?
7: 아니, 영남 쪽에서 배려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인미의 의원을 좀 영남 배려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이 직전 선거에서 바로 이렇게 낙선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게 걸리지만, 과거에 이제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지역 배려 차원에서 또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잘 김민석 그 신임 당대표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 그냥 우리 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국민 감정과 친청계 분노를 끌어내는 임명으로서 김용 후보를
4: 다시
5: 네. 네, 김용 후보를 임명하시면 굉장히 큰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우리 당이.
7: 그 정치를 재미로 하는 겁니까?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지.
5: 근데 지금 그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지점들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점들이, 왜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 민주당은. 좀 그게 있어요. 밖에서 보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3: 160명이랑 있는데요?
5: 그러니까 160명이 있는데 솔직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몇 명 없어요. 예, 네, 그거는 진짜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당도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지명직 최고위원을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습니다.
3: 그 하원기 부대는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혼자 자기 임명에도 안 나갈 거라고 왜 그러냐.
7: 아, 그 소영주 소장이 그 아침 CBS에서 그냥 재미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뭐 본인은 임명직은 안 하겠다는 평소에 또 소신이 있어가지고 네, 다행입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순서 마치고 2부에서 세 분과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세 분과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표를 냈다고 아까 속보가 뜨던데 대통령이 계속 뭐 사의를 반려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려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4: 뭐 청와대에서는 이제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라는 메시지가 나온 걸 보니까 이번 사표는 수리할 것으로 예.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 그 이성윤 최고하고 또 김용민 의원 소위 말해서 검찰 개혁에 굉장히 앞장섰던 분들이 정호성호 장관을 비판하던데요. SNS에서 사퇴하는 게 무책임하다고.
7: 아니 저 같아도 그 뭐 국회 법무부 장관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아니 정성호 장관 5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막 의원들이 뭐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서 장관한테 야당보다 더 센 야당처럼 그렇게 굴어버리는데 저는 상당히 정성호 법무장관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 개혁도 이제 보안수 사건도 완전 폐지된 마당에 뭐 이제 앞으로 그 행안부에서 역할을 더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없다고 해서 뭐 이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전 다른 분들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그렇게 함부로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도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5: 공소 취소에 대해서 시사했던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사퇴하는 걸 보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예정된 공소취소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만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심들이 덜어질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는 남자답게 재판에서 승부하겠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 아, 말이 안 맞는 거 저번에는 뭐 공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리 지키는 게 공소취소 하려고 자리 지킨다고 하더니 이제 아니, 그만두니까 뭐, 공소취소하려고 그만둔다면 이제, 어느 장관에 맞춰야 됩니까?
5: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 김민석 네? 당대표가 할 것 같으니까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또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7: 그리고 이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프로그램 끝나면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되는 것처럼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서 예. 그러면 안 되죠.
3: 예. 그러니까. 그 그러면 이제 후속 인사 여부가 이제 중요한 문제로 남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보안수사권 문제로 해서 이게 민주당 주류들하고 부딪혔으니까 네. 정성호 장관이 좀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후속 인사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뭐 강성보다는 어떤 원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5: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랑 연수한 동기이기도 하고 정말 오랜 인연이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자기 정말 자기가 믿었던 그냥 자신의 장자방 같은 인물이 한 명 떠나갔다라는 그런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의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지만 않는다면 지금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행안부로 지금 간섭별 대변인도 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행안부로 지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형으로 임명을 할 수도 있는데 공소취소 같은 거를 생각을 한다면 또다시 가까운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후임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어떤 시금석 같은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이게 대통령이 내일 그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가진다고 해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사람을 초대해서 만찬을 가진다고 하는데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는 한참 뒤에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곧바로 초대한 것은 빨리 이 당내 갈등을 수습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7: 그럼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정청래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청래 의원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함께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면 그래도 마음이 많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청래 의원도 사실 전당대회에 떨어져서 감정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0: 이 얘기하면 또좀 영향이 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1: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제 뭐 국민들의 피해가 없게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0: 보안사건
1: 뭐 이런 얘기를
0: 관련해서 예
1: 하셨는데도 좀
0: 불구하고
1: 여론상으로는 좀 그랬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그 사실 너말안 들어요. 뭐그 사람들이 뭐 애도 아니고 뭐 하지 하라고 하고 하지 말한다고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서요. 근데
0: 그렇습니까? 예.
2: 저는 계속해서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좀 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고위 공직자들도. 그래서 저는 힘을 좀 빼야지.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의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빅스피커들에 대한 힘이 좀 빠졌다. 그러니까 전에는 쉽게 봐서 김어준 씨 방송에서 뭐 틀린 얘기 좀 하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쉽게 말해서 동네 골목대장이 하은기도 나와가지고 다 이제 막 공격하잖아요. 촉법들, 영역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건전한 여론,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저는 일조를 했다.
0: 아니, 근데 이번 전당대회 결과도 봤습니다만 역시 선거에서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입장에서는 뭐 뉴스 공장 같은 데 나가서 얼굴도 알리고 거기 나가면 후원 꽉꽉 차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2: 거긴 지금 뭐 반론을 다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0: 근데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 네. 고성국 박사 방송이나 전환기 씨 방송이나 나가면 뭐 막 쏟아지고 하니까 나가는 거 아니에요.
3: 근데 우리 당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게 이제 많이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고성국 박사 방송 한 번도 나간 적 없거든요. 후보 때도 안 나갔어요. 인천의 14명 후보 중에 유일하게 안 나가서.
2: 안 나간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3: 아니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14명 후보가 출연하는 거 동그라미 다 치고 박상수만 X 치고 표를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그 표도 받아봤는데도 안 나갔어요.
0: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3: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정치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각성을 해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 이상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러한 것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진짜 인상적인 그 포스터가 그거였거든요. 그 피난을 가는 것 같은데 추미애 의원이, 저 추미애 의원이래. 최민희 의원이랑 저기 한민수 의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성윤 의원이 이렇게 목마태워서 성윤이까지 살려야 돼 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아, 저는 근데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뭔가 그 딴지 게시판을 가보면 굉장히 창발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막 샘솟아 올라옵니다. 정말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방송에도 많이 인용하지만 정말 반면 관련된 표현들은 우리 당보다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방법들도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대중들이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모여서
2: 그렇게
3: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다.
2: 좀 당에서 데일리민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저는 조금 계속해서 프로그램들 만들고 우리 이동영 앵커같이 좀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오히려 당의 유튜브 채널을 확실하게 더 키워주는 것이 저는 앞으로 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그 박상수 변호사가 딴지를 많이 방문하시죠?
3: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0: 요즘 분위기는 어때요?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3: 안 좋죠.
0: 대통령 비판이 많습니까?
3: 아니요. 요즘에는 조금 포우즈 단계입니다. 요즘에 약간.
0: 그럼 누구 비판이 많아요? 이동경 비판이 제일 많습니까?
2: 이동경과 아이들.
1: 압도적 1위라니까요. 압도적 1위.
3: 네, 촛불과 용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늘. 네, 거기는 뭐 늘. 근데 이제 진짜 그래서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좀 이렇게 만나고 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 같은 것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잠재우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0: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오늘 장동혁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 그 추모식에 참석했던데 뭐 그런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이라 네. 보고 여야 대표가 모이는 게 그 국민의힘 3선 의원 13명이 어제 서울에서 긴급 회동을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3: 저는 뭐 그 이야기까지만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정도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 우리 예. 당내에서 공유되는 이야기
0: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3: 예, 우려를 표명했고 뭐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야 간다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이제 당내에서 지금 공유가 되는 건데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당권파 쪽에서 그 다음 원내대표 후보를 벌써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야당 반장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당권파 중에서 다른 다음 원내대표를 생각한다 하길래 원내대표 경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소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들이 기사를 쓰려다 보니까 이름을 알려주더라고요. 누군지 이야기를 듣고

0: 개혁파에서는 준비하는 사람이 없냐. 내년 6월인데 무슨 소리냐. 그걸 우리가 뭐 벌써부터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양쪽이 이렇게 해야 기사를 쓸 수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던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약간 뭐지? 하고 그랬는데 다음 날 장동일 대표가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자기는 사퇴하지 않겠다. 내년 8월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죠. 정점식 원내대표를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기자 야당 반장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내세워서 원내대표를 당선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물러나야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야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키거나 하는 일을 자기 없을 때 하지 않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정점식 원내대표를 지금 못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1: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일 대구를 방문을 한다고 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요. 윤리위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그런데 오늘 윤리위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상수 변호사?
0: 제가 진종호 의원 변호인으로 네, 지금 참석했다가 왔습니다.
1: 예, 네. 조경태, 서범수, 권영진, 진종호 이렇게 비당권파 4명에 대해서 윤리위가 열렸는데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우리 당원당규상 이제 기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피 신청을 서면으로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종호 의원 쪽에서는 지난주에 이미 서면을 보냈습니다. 당 윤리위에 당 윤리위원 명단이랑 기피 신청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윤리위 두세 시간 전에 윤리위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 명단을 공개할 수가 없으니 윤리위원회장에 와서 그 명단을 보고 거기서 기피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이름을 알고 바로 기피 신청을 하냐. 서면으로 기피 신청할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소명할 권리도 보장을 해달라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자정까지 기피 신청서를 내기로 했고 그리고 소명할 기회를 다시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더 논의를 해보겠다 그러는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배현신 전 의원에 대한 가처분
1: 예.
0: 그때처럼 그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만큼은 적법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1: 그 적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네 명이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데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사실 좀 잘못이 좀 뚜렷해 보이고요. 근데 조경태, 진종호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가 정치적인 걸 빼고 그냥 정당인으로서 보면 이 네 명 다 다 잘못했죠. 아니 조경태 의원 아니 만약에 우리 민주당에서 국회 부의장 경선을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불만 있다고 국민의힘 전화해가지고 저 사람 뽑으면 안 되고 한 건 완전한 해당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서범수 권영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당사자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말실수한 것도 사실 돌려차기 이건 큰 사회적인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윤리위 사조인가 보니까 이것은 품행이 안 좋으면 이것은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1: 진종호 의원도 돌려차기로 들어갔나요?
3: 같이 엮여 있어요.
0: 말을 두 건이 받은.
1: 아 그러니까. 네네. 그 내용이 그걸로 지금 윤리위 들어간 거예요.
0: 그것도 하나 더 있어요.
2: 네, 그리고 이제 해당 행위로 그 부산 북갑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무소속 후보에게 그 보좌 직원도 파견했다.
0: 그렇지 않습니다.
2: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괜찮은데 저는 만약에 그런 게 진실이라고 하고 또 SNS에다가 막 이 무소속 후보를 이렇게 지원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올렸다면 저는 그냥 사람을 떠나서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해당 행위가 맞다라고 봐요.
0: 네, 뭐 그렇게 하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은
2: 맞아요. 그분도 네, 제가 들어보니까 해당 행위야.
0: 그렇게 가서 손까지 들어주고 지지 응원 네. 연설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 당 후보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 종황한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그렇죠. 발언들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하면 네. 뭐 균형성이나 이런 측면도 따질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리위가 사실 지난번에 김종혁 최고위원 때도 이 절차적인 문제를 그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가처분 인용에 굉장히 또 주된 이유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똑같은 사안을 반복을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윤리위원회가 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2: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는 그런 거 할 때보다 이재수고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 징계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5.18 정신 뭐 육시방쟁 지금 개선한다고 2020년에 다 개정을 해놓고 자기 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토론회 5.18 표면 토론회에 나와서 발제한 그 교수도 식민지 근대화는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는 이런 것을 징계를 해야지 지금 뭐 조경태, 서범수, 권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수석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뭐 징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윤리 독립성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리적인 다툼으로 만약에 이어진다고 예. 한다면 뭐 당권파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1: 예. 하나만 더 짧게. 그 권성동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강릉시장 선거는 패했는데 국민의힘이.
0: 근데 또 내년은 또 올해랑 다르니까요. 네, 그 상황을 또 봐야 되고 우리 당에서 후보를 잘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뭐 근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오랜만에 해볼 만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그 지역에서 아니면 또 새로운 좀 인지도가 있는 인물 잘 공천하고 저희가 그 사이에 조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가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봅니다.
1: 예, 정상적.
3: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랑 이제 경쟁을 했던 분이 지금 강릉시장에 당선이 됐다 보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을 찾기도 좀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에서 드네요.
1: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세부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변호사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사흘간 9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는 시내 중심가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5: 거제 중심지와 주요 상권이 통째로 물에 잠기면서 도시가 멈춰선 것처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입니다.
6: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남 거제의 대표 주거지 장평동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구 보도블록이 강한 빗줄기에 속절없이 뒤집혔고 나뭇가지 잔해들과 돌 무더기들이 운동장 여기저기 널브러져 폐교를 방불케 합니다. 골목골목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며 시민들 통행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나오션 사업장 인근 주요 상권이자 번화가인 옥포동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거친 빗줄기에 배수관이 역류하면서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이 뒤집혀 일어났고 거세게 밀려든 물살에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찌그러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상인들은 유리가 깨지고 창틀까지 뜯겨나간 가게를 보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7: 새벽 2시에 나오니까 흙물이 산더미처럼 내려오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가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6: 이번 폭우로 거제 등 경남 일대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전도 등 2,5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수관 역류와 하천 범람으로 도심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수천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주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끝에 찾아온 기습 물폭탄에 거제시는 이렇게 중심지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거제시에 쏟아진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도심 전체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5: 드론으로 촬영한 참혹한 수해 현장을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하늘에서 내려다본 주거단지. 뒤편 녹색 산비탈 한가운데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누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 세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비가 그친 거제 시내. 드론으로 내려다본 전경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거리는 보도블록이 뜯겨나가 바닥을 드러냈고 횡단보도 인근 아스팔트는 종이짝처럼 찢기고 큰 구덩이가 피었습니다. 1층 상가들은 유리가 산산조각이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가게 앞은 쓸려 내려온 토사와 파편이 산더미처럼 쌓여 사람들의 발길을 가로막습니다. 거제 중심지 초등학교 운동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물에 젖어 교실에서 꺼내놓은 종이 상자와 나무 걸상 등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도로 한쪽이 푹 꺼지고 무너져 내린 탓에 통행이 차단됐고 남아있는 한쪽 차선으로만 차량과 주민들이 위험천만하게 교차해 지나갑니다. 도로 한가운데에는 바퀴마저 사라진 채 흙탕물을 뒤집어쓴 차량이 덩그러니 멈춰섰습니다. 비구름이 걷히고 야속할 만큼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200년 만의 기습폭우가 거제 중심가에 남긴 상처가 씻겨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4: 거제뿐 아니라 인근 통영 지역에도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5: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통째로 물에 잠겨 차들이 갇혔고 1000세대의 수도물이 끊기는 등 도심 기반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흙탕물이 들어찬 아파트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차들이 속속 움직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민들은 거센 물살을 이겨내며 자신의 차량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10: 내가 차를 어디다 댔지?
9: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성인 여성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차량 바퀴마저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차량을 지상으로 빼내는 데 성공하지만 채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1시간 100mm,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16,000톤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11: 차가 너무 헛돌고 못 올라가가지고 야 이러다가 뒤에서는 물이 계속 차니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창문을 열고 그쪽에 바로 탈출해서 걸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9: 소방대원들이 대형 배수 펌프를 동원해 24시간 쉼 없이 물을 퍼내고 있지만 부유물이 호스에 걸려 배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현재 차량 70여 대가 잠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습폭우로 통영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5건 발생하는 등 유적지 손상도 잇따랐습니다. 통영 지역에선 침수 피해와 함께 주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천여 세대의 수돗물이 끊기고 수십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1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3: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4: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5: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단 뉴스 특보입니다. 시사전을 정용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뉴하.
3: 반갑습니다. 뉴하.
4: 반갑습니다.
3: 네, 첫 번째 뉴스 무엇입니까?
4: 첫 번째 뉴스는 200년 만에 물폭탄입니다.
3: 네, 거제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요.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4: 그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네. 석 달 동안 내릴 비가 사흘 만에 거의 다 쏟아졌다. 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제 야호 이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 좀 돌아봤는데 연휴 때 거제 야호 너무 유행이라서 가려고 했는데 아, 물폭탄 맞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고요. 네. 얼마나 비가 왔냐면 한 시간 만에 성인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와. 보통 이제 시간당 30에서 50mm 미리만 내려도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여기보다 두세 배가 또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간당 강수량 또 하루 강수량 모두 1972년 거제에서 기상관측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이제 이런 강도의 비가 거제에서는 200년 만에 한 번 정도 내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네. 말 그대로 기록을 새로 쓴 폭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200년 만에 한 번 올 정도로의 비라면은 피해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산사태 피해 지역이죠.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소유 씨 연결해서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3: 지금 연결이 안 된 것 같죠? 아, 연결이 됐습니까? 관측일의 기록을 갈아치운 거제 폭우 거주하면서 이런 폭우 보신 적이 있으세요?
5: 아니요. 거제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폭우는 처음이었어요. 비가 자주 오는 편이긴 하지만 차가 홍수에 떠내려가고 토산물에 지역이 침수되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3: 네.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현재 그 옥포동을 비롯해서 거제 피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 네, 옥탑방과 반지하 주택들은 이제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고 저희 지역 옥포동은 산사태로 아파트가 무너져 청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또 집 앞 도로는 보도블록이 깨지고 무너져 내려서 주민들이 위험하게 차도로 걸어다니고 있고요. 예. 어젯밤 저희 집 앞의 경우에는 가로등이 꺼진 어둠 속에서 경찰 한 분께서 차량을 통제하고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서 2차 네. 교통사고가 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폭우 당시에는 배수구 위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물길을 뚫어야 했을 정도로 네. 초기 대응과 기반 시설 관리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3: 아, 그렇군요. 국가 소방 동원령이 발령이 됐고요. 그 외에도 좀 정부가 지원해야 될 다른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 사실 지방이라는 이유로 매체나 정부 관심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속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서 피해 복구를 빨리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거제는 서민 동시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노후 아파트 1층은 산사태나 홍수가 일어날 시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실상 봉변을 당할 위험이 커요. 따라서 지방과 1층 사이의 거리가 좁고 산과 밀접하게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들에 대한 예방책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3: 아, 그러겠네요.
5: 네, 또한 거제는 현재 지반이 크게 약화되어 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특히 오포고등학교 뒤쪽 도로와 산이 무너지면 버스 터미널이 있는 고현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는데요. 네. 네, 터널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터널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므로 정부가 핵심 취약지를 철저히 통제하고 예비 순찰을 대폭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 경우에는 배수구 위치 표시 개선처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러게요. 배수구가 좀 잘 보여야 그런 복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이런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거제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3: 네, 정윤규 기자님. 그런데 네. 요즘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6: 네.
3: 이제 뭐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게 됐어요.
6: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올 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 네.
6: 이제 그 100년짜리 비가 몇 년 간격으로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이 배경으로 기후 변화 꼽습니다.
3: 네.
6: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가 좀 더 많은 수증기를 품게 되고요. 이 수증기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한 폭우를 만드는 건데요.
3: 네.
6: 실제로 국제기구도 지구기온이 1도 정도 오르면 집중호우의 강도가 약 7% 정도 세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날씨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재난 대비 기준은 과거에 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00년에 한 번 올 비라고 생각하고 방제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런 폭우가 좀 더 자주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우산만 좀 더 큰 걸 준비를 할 게 아니라 비 막는 기준 자체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 네, 기후 변화가 있는 만큼
6: 네.
3: 기준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6: 네, 두 번째 뉴스는 김민석호 출범입니다.
3: 김민석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됐습니다.
6: 네.
3: 자, 이번 승부 어디서 갈렸다고 봐야 될까요?
6: 네, 김 대표의 승리를 만든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왔는데요.
3: 네.
6: 첫 번째는 호남이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위기감. 세 번째는 정청래 의원의 적통론이 생각만큼 통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먼저 호남이 승부를 갈랐는데요. 초반에는 사실 두 사람이 1%포인트 안팎으로 좀 엎치락하고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3: 네.
6: 그런데 호남에서 김 대표가 57% 넘게 득표를 하면서 격차를 확 벌렸고요. 정 의원이 이후에 좀 수도권에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호남에서 벌어진 점수 차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3: 그렇죠.
6: 네,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위기감인데요. 제가 친청계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정을 했는데
3: 네.
6: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아 이러다 이재명 정부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조기 레임덕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위기감이 좀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기로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김 대표 쪽으로 좀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6: 또 세 번째는 정청래 의원의 적통론 기대만큼 먹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김민석 캠프 쪽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3: 네.
6: 정 의원이 사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좀 이어지는 민주당 의 정통성 이걸 좀 강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당원들 사이에서는 너가 정말 적통 맞아? 이런 의심이 커졌고 결국 이게 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3: 네, 김민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ABC 플랜을 내놨는데
6: 네.
3: 그런데 민주당에서 ABC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얘기거든요.
6: 익숙한 단어죠.
3: 네네네.
6: 네.
3: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6: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 ABC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3: 네.
6: 네, 하나는 유시민의 ABC고 이번에는 김민석의 ABC인데요.
3: 네.
6: 같은 알파벳인데 내용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유시민 작가가 꺼냈던 ABC론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3: 네.
6: 가치중심 A, 뭐 현실이익 B, 또 그 사이 교집합인 C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 그렇습니다.
6: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설명한 건데 이 발언 이후에 반명 아니냐 이런 비판 함께 나왔었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전혀 다른 ABC를 꺼내들었습니다. 각각 영단어 약자인데 제가 뜻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A는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는 민생이고요. B는 우리 편에만 머물지 말고 더 넓게 넓게 가자 이런 뜻의 확장이고 C는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자는 유능입니다.
3: 어우, 제가 이거 영어 단어가 바로 생각이 다 안 나네요. 네,
6: 좀 어렵습니다.
3: 많이 부족하네요, 제가. 예.
6: 그러니까 유시민의 ABC가 민주당 사람들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 이걸 설명을 하는 ABC였다면요.
3: 네.
6: 김민석의 ABC는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냐 이걸 말하는 ABC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이제 당대표는 김민석 의원이 됐지만은
6: 네.
3: 최고위원이 친청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세 분이 당선이 다 됐습니다.
6: 네, 그렇습니다.
3: 이게 변수가 될까요?
6: 네, 일단 선장은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배를 함께 타고 갈 지도부가 친청계가 더 많다는 점이 좀 주목할 포인트인데요.
3: 물론 뭐 선출직에 한해서지만.
6: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청계가 3명, 친명계가 2명입니다.
3: 네.
6: 특히 친청계 최민희 의원이 1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는데 있는데요. 그래서 김 대표의 첫 숙제 결국 봉합이 됐습니다.
3: 예.
6: 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제로 좀 오갔던 말들 쭉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같은 당 사람들끼리 한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거친 발언들 많았습니다. 뭐 붕어, IQ, 이재명 대통령의 스토커, 뭐 덩치 크신 분 이런 말들이 좀 오갔는데요.
3: 예.
6: 서로 법적 대응을 거론한 것만 한 10차례가 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났는데 선거 때 주고받은 말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 대표 청와대 이제 한 팀 만들고 또 당내에서 이렇게 깊어진 갈등의 골 어떻게 봉합하는지가 첫 번째 숙제가 되게 됐습니다.
3: 네, 민주당이 이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6: 네.
3: 대통령 지지율 상승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6: 징계 칼바람입니다.
3: 국민의힘 소식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6: 네.
3: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의원 4명의 징계를 심의한다.
6: 네,
3: 맞습니까?
6: 맞습니다.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의원 이렇게 4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4명은 모두 비당권파입니다.
3: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제가 당권파 쪽에 지금 취재를 좀 해봤는데 분위기를 한마디로 전해드리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다.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우리가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쪽이었습니다. 제가 왜냐고 좀 물어봤는데 이걸 그냥 두면 당의 기강 자체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3: 네.
6: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나중에도 비슷한 일이 생겨도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진종호 의원의 징계가 상당히 좀 셀 수 있다 이런 전망 나왔는데 사실 진 의원이 부산 북갑에 내려가서 거처를 구해가면서까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도왔잖아요.
3: 네.
6: 그래서 이 지도부 쪽에서 이걸 좀 가볍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당권파 쪽에서는 사실상 당에서 내보낸 사람을 우리가 당 의원이 가서 도왔다면 이걸 어떻게 그냥 두고 기간을 세우겠냐 이런 인식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네 분 중에?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가장 강할 것이다. 이건 새로운 좀 관점인 것 같은데.
6: 네.
3: 조경태 의원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셨다고요?
6: 네,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 여기서 물러날 생각 없다는 뜻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나가느냐, 남아서 끝까지 쓴소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3: 네.
6: 제가 그래서 탈당도 고려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탈당합니까? 고려는 고려대학교에서나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3: 네.
6: 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한 말이긴 하지만 메시지 분명했습니다. 내 발로 나가지 않겠다. 당 안에 남아서 계속 싸우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자신의 역할도 상당히 좀 강조를 했는데
3: 네.
6: 조 의원은 당시에 나와 내가 이제 계엄과 탄핵 문제 앞장섰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게 된 건 내 역할도 있었다. 오히려 나한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그런데 이진숙 의원의 5.18 토론회 뭐 포럼 뭐 이거 개최해도
6: 네.
3: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 이쪽은 징계를 아예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6: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비판이 징계 잣대가 과연 같은가 이런 비판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진숙 의원이 열었던 이 5.18 토론회에서 사실 5.18을 소요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3: 네.
6: 그래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3,700명 정도가 이진숙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달라 이런 요청서까지 함께 냈는데 그런데 당에서는 현재 이진숙 의원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3: 네.
6: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이진숙 의원권 이거 다루지 않으면 윤리위가 당권파의 하청기구다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다 이런 주장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 일부 참석자보다도 뭐 모든 참석자가 다 이제 5.18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야 되고 전두환에 대한 복권을
6: 네.
3: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문제적 행사였는데 이대로
6: 맞습니다.
3: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자, 네 번째 마지막 뉴스 뭡니까?
6: 네 번째 뉴스는 김정은의 응답 뿔난 트럼프입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를 했고
6: 네.
3: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제안을 하면 응답하겠다 뭐 이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이거 백악관에서 직접 나온 얘기죠?
6: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재진과 만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이 있었냐 이런 질문에 그렇다 응답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대화 단계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3: 네.
6: 전날 SNS를 통해서 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한테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데요.
3: 네.
6: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한 신호로 보낼 수 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좀 강조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3: 네.
6: 결국에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북한에 유화적
4: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네, 또 숙제를 하나 던져주네요.
4: 네.
3: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어제부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전대 결과 그리고 치다운 과정 민주당 내부에선 어떻게 보셨는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7: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김민석 후보 결선 투표 끝에 선호 투표 끝에라고 표현해야 맞겠죠.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입니까?
7: 네, 뭐...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도 했고 그런 확신도 갖고 있었습니다.
3: 네. 특히 의원님께서는 그 김민석 후보 출마 선언에 함께 하셨었고요.
7: 네네.
3: 이제 방송 인터뷰도 여러 번 하셨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셨었는데 어제 당선한 이후에 따로 연락을 하셨습니까?
7: 아니요. 뭐 너무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는 그 지지자들의 받는 상황이었고 또 바로 거제도로 수해 피해 지역을 또 사태로 또 내려가셨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3: 그럼 어제 수석 대변인 박성준 의원,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 아주 발빠르게 그 거제 수해 현장으로 가셨는데 새로운 당대표에게 특별히 좀 기대하시는 면이 있을까요?
7: 워낙 그 많은 경험들 여러 선거들 큰 선거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의 경험 그리고 대통령과 합을 잘 맞췄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지금 민주당을 잘 이끌어서 집권 여당답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이끌 당대표로 뚜렷한 어떤 족적을 남길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3: 네. 내일 이제 19일이죠. 당대표 경쟁했던 세 분이 다 이제 청와대 초청을 네네. 받아서 이제 만찬을 가신다고 하던데.
7: 예, 예.
3: 좀 이제 낙선한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후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7: 먼저 이번 전당대회에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하신 우리 이제 세 신임 당대표이신 김민석 대표님은 물론이고 정청래 후보님 의원님이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님 후보님 세 분 진심으로 좀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당과 나라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신 그 점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제 대통령님 만찬을 하시는데 뭐 경쟁할 때는 경쟁이고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허심탄회한 그러한 자리가
3: 네.
7: 소회를 밝히고 서로 잘 해보자라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어제 정청래 대표 라이브 방송한 걸 보니까 뭐 김민석 대표가 됐지만은 그의 주장 진 것이 많다. 뭐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이건 진 주장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 그래도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것 같아요.
7: 네네. 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3: 네.
7: 그러나 경쟁할 땐 또 경쟁이고 경쟁이 끝난 또 하루가 지난 이제 오늘 이렇게 오면
3: 네.
7: 그런 감정들이 또 삭히게 돼 있는 거고 대통령 또 봄으로서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는 원팀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시 또 살아오를 거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3: 예, 최고위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 네네.
3: 예,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이제 지켰고요. 이제 초반에 1위를 하다가 다소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친청계 후보가 세 분이 모두 이제 당선권에 들어왔는데 이걸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7: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요. 우리 당원들 또 국민들이 일종의 이제 균형을 잡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7: 그 김민석 당대표께서 당선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은 있었지만 사실 정청래 후보가 전임 당대표이지 않았습니까?
3: 네.
7: 그런 측면에서 당대표 선거가 녹록치 않다.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은 가졌었고요.
3: 네.
7: 역시 상당한 뒷심과 힘을 발휘해서 개선전을 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은 굉장히 인지도가 높고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개성 그리고 주장을 갖고 계신 분이고,
3: 네.
7: 어떤 무게감에 맞게끔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직전 최고위원이기도 했고,
3: 네.
7: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인지도를 자랑하고 또 검찰개혁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3: 네.
7: 이 세 분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청계 그렇게 이제 표현은 많은 분들이 하고 또 언론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3: 네.
7: 이제는 최고위를 이제 구성하게 되면 저도 뭐 최고위를 했습니다만,
3: 네.
7: 최고위 나름대로의 멤버십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당을 생각하고 또 당이라는 어떤 프리즘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더 나은 삶, 또 나라를 발전시키는 또 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러한 공동의 어떤 운명체 의식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3: 네.
7: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친청계 이런 표현은 경쟁의 국면에서나 있었던 거지, 앞으로는 다 민주당의 원팀, 예, 최고위를 구성할 거라는데 특별한 의문이 있지는 않습니다.
3: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 전당대회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것은 그 최고위원 선거 5위를 누가 이제 차지할 것인가였는데, 여론조사에서 확 판세가 뒤집혀서 이제 그 대의원 투표에서는 상당히 김용 후보와 박선 후보에 대해서 거의 몰표가 나왔다가 여론조사에서 또 거꾸로 뭐 이성윤 후보가 1위를 하고 김용 후보가 꼴찌를 하는, 그래서 아주 반전. 결국 김용 후보가 탈락을 했고, 어제 임미애 후보, 김용 후보가 막판에 사퇴를 했지만, 뭐 대의원 선거에서는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대세 지장 주지 못했는데, 김용 후보의 탈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7: 아쉽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네. 교차하는데요. 정말로 열심히 했고. 아주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연설, 아주 멋진 연설도 했습니다.
3: 네.
7: 탈락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마음, 아쉬운 마음이 그만큼 없는데, 그렇지만 또 한민수 최고위원이나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다 훌륭한 우리 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3: 네.
7: 잘해주실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 네. 이게 처음부터 뭐 친명계라고 분류되는 분들 후보가 수가 너무 많고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는 계속 있었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건.
7: 가까이서 김민석 대표님의 이번 당내 대표 경선을 임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이나 네. 어떤 전략 전술을 보면서 의원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선대위 같은 것을 구성하지 않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3: 네.
7: 마지막에는 이제 소위 친명계 후보 혹은 친석계 후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정해지고 어떤 후보를 돕자 뭐 이런 분위기가 최종적으로는 연출이 됐습니다만
3: 네.
7: 처음부터 일종의 그런 멤버를 정하고 누구를 찍어야 되고 또 찍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방침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3: 네.
7: 그것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거라고 봐요.
3: 예.
7: 그러나 적어도 직전 총리를 하신 분 또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 책임감과 어떤 막중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분, 결국은 당대표가 되는 분으로서는
3: 네.
7: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줄 세우지 않은 그런 측면은 잘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 평가를 드립니다.
3: 네. 아무래도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 새 지도부가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
7: 네.
3: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최민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낸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수석 최고가 됐지만 제 표가 아니고 정청래 전 대표님이 나눠준 표다. 끝까지 정전 대표와 함께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적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우려를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개파가 되는 거 아니냐, 최고위 안에서도 어떤 한 개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7: 저는 뭐 정청래 전 대표 개파라고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3: 예.
7: 정청래 전 대표는 말 그대로 법사위원장이 되었고 그 국면에서 내란이 발생했고 내란의 진압과 윤석열 탄핵 그리고 재판, 수사 재판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우뚝 섰던 것이고 굉장한 국민적 인기도 구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개파의 소산이라든지 의도적으로 개파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에 어떤 그 뭐 개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개파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현출이 될 노정이 될 어떤 구체적인 현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급선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 그것은 원팀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느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정책에 있어서의 이러저러한 찬반은 있을 수 있죠. 뭐 부동산 정책이나 세제 개편이나 이런 거는 근데 개파하고는 관계가 없고
3: 그렇습니다.
7: 의원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개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3: 예. 우리 김민석 그 대표가 유세 과정에서 당내 통합과 화합을 담당한 기구를 만들면 우리 박범계 의원이 적임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셨거든요. 당내에서 요 화합 관련해서 통합과 화합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의 역할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7: 뭐 어떤 기구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지금 전당대회가 끝난 오늘 말 그대로 김민석 김민석 당대표께서 이끄시는 민주당은 정말로 원팀이 돼야 되고 그것은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헌법상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두가 원팀이 돼야 된다는 것은 이론이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 역시 뭐 작은 소임이나마 뭐 당이 하나가 되고 더 큰 민주당 또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데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갈등 화합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최고위원이 되신 분들이나 혹은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합에 뭐랄까 메시지도 나오고 포옹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다 걱정하시는 게 지지자들 사이에 이 간극이 너무나 커가지고 뭐 벌써 탈당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이제 아주 날선 공방을 지금도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이 지지자들끼리의 분열 이걸 어떻게 좀 봉합 이 당원들끼리의 분열 이걸 어떻게 봉합할지 이게 참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7: 역시 당 지도부 최고위원을 구성하는 최고위원들 당대표님의 역할들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팀으로 그러한 정신과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면 지금 우리 아시는 당원들 간의 다소 간의 어떤 전당대회 국면에서의 그러한 현상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특히 바깥에 소위 스피커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분들 역시 민주주의 또 민생개혁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경제나 민생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주는 그런 차원 모두가 화합하고 한 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외부의 스피커들도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3: 예, 의원님. 그리고 이제 지도부를 이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선출직은 다 선출이 됐습니다만 지명직 최고가 두 명 있지 않습니까?
7: 네네.
3: 뭐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 좀 이 지명직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7: 글쎄요, 뭐 제가 깊게 생각 안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김민석 당대표께서 워낙 치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청년이라든지 또 어떤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이 되는 좋은 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3: 예, 은행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진단 중 하나가 그동안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관계가 이제 여당이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김민석 대표는 당청관계와 당정관계를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 앞으로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7: 김민석 대표님의 언어를 보시면 그 어떤 사태, 상황, 향후의 어떤 비전에 대한 언어적 규정이 굉장히 치밀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3: 예.
7: 창조적 수평관계, 수평관계라는 표현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들어봤던 얘기고요.
3: 네.
7: 그 앞에 창조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주도했던 세제개편안이 있다 그러면 원론적으로 세제개편안에서 조세정의를 담고 있으면 그 찬성.
3: 네.
7: 그것이 일이고 그러나 디테일한 측면에서 미시적으로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또는 의원들의 어떤 요구나 이견이 있으면
3: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7: 맞습니다.
3: 좀 들고요.
7: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국무회의 하고 오면 바로 그 대통령 제 법무부 소관이 아니더라도
3: 네.
7: 다른 부처 소관이 주로 다뤄졌다 하더라도 바로 법무부로 돌아가서 국실장 간부회의를 열어서 그것에 대해 고지하고 관련 부처에 우리 소관상이 있는지를 또 따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거든요.
3: 네.
7: 당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 그렇습니다.
7: 네.
3: 최근에 그 지지율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데드크로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7: 전당대회에서 갈등이 분명히 표출이 된 것은 맞지요. 많은 국민들, 많은 당원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
3: 네.
7: 또 공교롭게도 여러 정책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3: 네.
7: 그것은 뭐 자본시장과 관련된 증권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의 노이즈들이 있었고 또 세제 개편안도 있었습니다.
3: 네.
7: 그런 측면들이 다소 작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 또는 대통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그냥 후한 점수를 무조건 주는 그런 차원을 지금 단계는 아니다. 더 면밀하게 대통령의 정책을 주시하고
3: 네.
7: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국면에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디테일에 매우 강한 전략적인 김민석 당대표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맞았다라는
3: 네.
7: 그런 분석을 합니다.
3: 예, 선생님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임기 단축을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되겠다. 어떤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7: 네.
3: 아니면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 이런 개헌론이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뭐 이건 모두가 연임을 본인의 연임을 위한 개헌의 빌드업이다라고 굉장히 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두 번 해야 되는데 그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진정성을 훼손하지 말라 또 이런 주장이 맞붙고 있습니다. 이 향후 국면에서 이게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7: 일단 현실적으로 당 개헌의 당의 대통령 개헌을 하게 되는 그 당의 대통령은 그 개헌 조항과 관련해서 특히 임

0: 지조항이라든지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당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헌법
1: 그렇죠.
0: 규정이고 정신입니다.
1: 네.
0: 그 규정조차도 개헌해서 한다. 지금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200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1: 네.
0: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 그렇습니다.
0: 1차 개헌, 2차 개헌, 1차 개헌 때 대통령이 속이 다 보인다면
1: 네.
0: 그 1차 개헌에 동조하는 야당 의원들 10여 명이 대통령이 이런 의도가 있었네 해서 2차 개헌에 동의하겠습니까?
1: 네.
0: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을 맨날 전제를 깔고
1: 네.
0: 개헌에 반대하는, 사실상 반대하는 그거와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든, 그것이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어느 정부든 개헌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주장을 해왔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지금, 87년 헌법이라는 게 너무 오래됐고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분권형
1: 네.
0: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줌으로써 의회주의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1: 네.
0: 그것을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1: 예.
0: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1: 야당의 중진 의원들하고 이제 골프 회동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가는데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개헌하려면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뭐 조국 혁신당 지지자분들 중에는 우리하고도 같이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하고 저렇게 소통을 하느냐 이런 서운함을 비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옳으신 지적입니다.
1: 네.
0: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1: 네.
0: 대통령께서 또 신임 김민석 당대표께서 소위 확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1: 네.
0: 거기에는 그냥 보수적인 진영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진영의
1: 네.
0: 통합, 연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수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이른 아침에 인터뷰 너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건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3: 극단적인 부동산 불안 속 청와대와 서울시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집값 폭등 가능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내홍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의 비용은 결국 실수요자가 떠안게 될 겁니다.
4: 한미 관계에서 이상 기류가 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선 노골적인 불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대미 투자 협상 지연 문제도 있다는 보도까지 전해지는데요. 우리 안보가 거래 대상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정교한 대응이 시급해 보입니다.
3: 그럼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지역의 시내 중심가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수천 가구의 수도가 끊겨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제주와 남부 일부에선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0: 네, 첫 소식입니다. 며칠 전 폭우가 쓸고 지나간 경남 거제에는 처참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1: 일부 가게는 유리창이 깨졌고요. 도로 곳곳에는 뜯겨나간 아스팔트 조각과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2: 네, 경남 거제 옥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 기자 뒤쪽으로 폭우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이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거제 옥포동은 원래 거제의 최대 상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폭우가 휩쓸고 간 이곳의 첫인상은 자동차의 무덤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침수 차량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옆쪽으로 보이는 이 고급 차량도 아마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주차된 상태가 아니라 여기저기 물에 휩쓸리다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차량 주변으로는 건설 자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아스팔트 바닥도 뜯어진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 안쪽으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식당과 노래방 등이 밀집해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침수 피해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불과 제습제 같은 가정용품들은 물론이고요. 또, 아마 가게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맥주잔과 각종 습기류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바닥에 내버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가게들은 전반적으로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이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트럭들이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기준 이번 폭우로 경남 거제 일대에서는 사망자 1명, 부상자 4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전도 등 피해 신고도 2천 건 넘게 발생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 정부별로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가 대폭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 옥포동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0: 거제뿐만 아니라 인근 통영에도 사흘 동안 7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 이 비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통째로 물에 잠겨 차들이 갇혔고요. 천여 세대 수돗물이 끊기는 등 도심 기반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흙탕물이 들어찬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차들이 속속 움직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주민들은 거센 물살을 이겨내며 자신의 차량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4: 내가 차를 어디다 댔지?
3: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성인 여성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차량 바퀴마저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차량을 지상으로 빼내는 데 성공하지만 채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1시간 100mm,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16,000톤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5: 차가 너무 헛돌고 못 올라가가지고 이러다가 뒤에서는 물이 계속 차니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창문을 열고 그쪽에 바로 탈출해서 걸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3: 소방대원들이 대형 배수 펌프를 동원해 24시간 쉼 없이 물을 퍼내고 있지만 부유물이 호스에 걸려 배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현재 차량 70여 대가 잠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습폭우로 통영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5건 발생하는 등 유적지 손상도 잇따랐습니다. 통영 지역에선 침수 피해와 함께 주민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천여 세대의 수돗물이 끊기고 수십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0: 극한 호우가 할퀴고 간 현장은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1: 도로 곳곳이 쩍쩍 갈라지고 토사가 밀려들거나 역한 오수가 역류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물폭탄이 휩쓸고 간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리.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이 인도에 걸쳐 있습니다. 부서진 구조물이 곳곳에 나뒹굴고 비가 그친 뒤에도 맨홀 뚜껑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된 도로에 주변 가게들은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7: 제가 거제에 지금 45년 살았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 봤고, 그리고 이 흙탕물 내려갖고 이거는 도저히 살아.

0: 사람이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1: 보도블록이 모조리 뜯어져 폐허가 됐습니다. 뜯겨나간 보도블록 자리는 커다란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토사가 밀려오면서 인도는 물론 도로도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도로 옆 또랑에는 자동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기습 폭우로 마을 주민들은 순식간에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침수 피해는 거제 인근 지역에서도 심각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우체국 앞에 누런 오수가 차올라 있습니다. 한 손에 우산을 든 직원이 오수를 퍼내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오수가 역한 냄새와 함께 흘러나오면서 직원들은 업무에 큰 지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모습이 담긴 생생한 제보 영상도 이어졌습니다. 마을 입구 오르막이 마치 불어난 하천이나 계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센 물살로 뒤덮였고 교차로 한가운데가 마치 바다처럼 빗물로 가득 찬 가운데 사람들이 맨몸으로 물살을 헤치며 길을 건너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시민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극한 폭염 뒤 극한 가뭄에 극한 호우가 이어졌죠. 이 호우가 끝나자 찜통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3: 절기 처서가 코앞이지만 올해도 더위가 꺾이는 이른바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낮 기온까지 크게 치솟자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절기상 처서인 오는 23일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을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 처서에도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27.4도로 처서일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낮 기온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은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5: 과거 30년간 처서 이래 전국 기온 통계를 보면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33도에 육박하는 낮더위와 네 차례의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4: 기상청은 호우를 유발했던 기압계가 물러난 뒤 다시 덥고 습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가 더 확대하거나 밤 더위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은 물론이고 전작권 전환 평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미국 측은 곧바로 축소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 이틀째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훈련 일정 축소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UFS 일정 가운데 14건으로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통합훈련이 아닌 각자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음 주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을 이번 주에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훈련에서 주목된 점은 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미 공동평가.
7: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초유의 훈련 축소에 우리의 작전 능력 검증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속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옵션은 해상 초계기 같은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0: 크게 보면 해상 초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 지원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 제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6: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자산 투입이 결정된다 해도 나토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하에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이런 지시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화풀이, 그러니까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하원의 여야 지도부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8: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오늘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에 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맹국 응징에서 최근 한국이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겠다고 했다며 매년 이루어져온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한국이 미국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는데요.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으로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9: I get along with them very well. No, what I'm doing is making things safer.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8: 악시오스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 축소와 함께 이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은 이 승조원의 투신 시도가 일어난 링컨함과의 교대를 위해 중동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미 해군 항모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 항모 부재가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다면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는 이 동맹국들의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심이 커질 경우 중국은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역량을 키워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 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8: 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여야 지도부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하원 의원은 먼저 한미동맹과 합동 안보훈련은 지역 안전과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과 시민에 대한 대우 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중요한 동맹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미훈련 축소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이란 전쟁 비협조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 대한 대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영킴 의원과 달리 미 하원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며 훈련 축소 지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 베라 의원은 공산주의 독재자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미국의 억지태세를 약화하는 건 동맹국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향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국가안보 이익과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본격적인 당무 첫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과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친일 체제가 돼선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았던 김민석 대표.
11: 심리적 트라우마가 모든 케이스에 다 굉장히 크고 그때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10: 다음 날 아침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12: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10: 이어 새 지도부와 현충원을 찾은 김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기관차가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곧바로 향한 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이었습니다. 서거 17주기 추모식에선 자신을 김 전 대통령의 막내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정치적 뿌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13: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이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10: 이어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효창공원 임정요인 묘역을 참배했고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도 찾았습니다. 공식 당무 첫날 이라는 집권여당 대표를 강조하며 정치적 뿌리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엄호하는 대표가 아닌 잘못된 국정에 쓴소리하는 대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위장장애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양방에서 위장질환에 주로 사용하는 약약으로는 H2 블라커가 있는데 이것은 히스타민의 자극을 차단하고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 즉 리셉터를 방해하여 유액이 생성을 막는 약약입니다. 이 약들은 류에니티딘과 같은 공식 이름들이 따로 있지만 제약회사가 쓰는 지네릭 이름은 젠텍이고 그 외에도 테가메트, 엑시드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계열의 약약으로는 PPI, 프로탄 펌프 인히비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위 점액 표면에서 발생하는 일부 효소들 H-positive, K-positive 등을 방해하여서 위액이 생산 과정 마지막 단계를 차단하는 약들입니다. 지네릭 이름으로는 프릴로색, 프로티닉스, 넥시움 등이 있습니다. 이 넥시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군 치료제 중 하나로 쓰이기도 하는데 많은 재산제들은 위산을 중화하여 위장 속의 산도가 낮아지고 위장의 점막층이 얇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제를 드셔서 위산 과다에서 위산 과소가 되면은 환자분들은 입맛이 없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양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약들이 흡수가 저하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도세지의 양약을 드셔야 합니다. 위장질환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위장약 오메프라졸을 장기간 복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양약은 60일 이상을 복용하면은 치매의 발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지시대로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또 양약의 약성분이 대부분은 간에서 대사를 거쳐 해소되고 또 약성분 일부는 변화하지 않는 원래의 화학성분 상태에서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간이나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위장장애는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들은 건강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4: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당 화요일은 3부 4부 인재영입위원단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과 이슈를 집중 해부해 볼 텐데요. 인재영입위원장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영입위원 서종욱 변호사 하은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늘 이렇게 방송 함께 하다가 갑자기 제가 진행자로 생기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 기가 달라졌어.
0: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한 줄씩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서정욱 변호사 만난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맞추신 부분이 있어요. 네, 서정욱 변호사의 한 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 네. 이재명 김민석의 상처뿐인 승리.
0: 상처뿐인 승리.
3: 이재명과 김민석의 상처뿐인 당대표는 됐지만 네. 네. 최고위원 3명 수석 최고 뺏기고 네. 분신 김용도 탈락하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는 선호투표로 개우되고 특히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네. 거기서도 참패하고 결국 호남 하나 이긴 것밖에 없잖아요.
0: 민주당 무당층 지지층.
3: 그렇죠. 예, 예. 거기서도 이게 밀리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0: 네.
3: 거기 민주당 무당층 지지층이니까. 네.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대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팀 정책내가 선전하고 네. 상처뿐이 섭니다.
0: 네.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 비슷해요. 피로스의 승리라는 거 있잖아요. 승리를 했는데 그 치러야 된 대가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는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6.3 지방선거 때는 뭐 그랬잖아요. 정청래 선거는 와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고 저쪽에 김민석 총리나 대통령실에서는 야 우리가 졌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네. 완전히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돼서 그 누가 정청래 대표는 아니 당신들이 이긴 거 아니거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대표됐는데 이긴 거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네.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네. 아, 그렇게 봅니다.
0: 네, 차분하게 길을 모으고 있는 하은기 뭐 어떻게 봅니까?
1: 예.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0: 길을 모아서
4: 정신승리적 발언이고
0: 정신승리적
4: 선거는 어쨌든 간에 과정이 어쨌든 이겼으면 이긴 거니까 저는 네. 유튜브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던 시대의 균열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뉴스공장이나 매볼쇼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친정청래에게 물론 중간에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명확했잖아요 전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력이 이번엔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0: 네.
1: 이건 좀 반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요.
1: 김민석 대표는 사실상 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개입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호남에서 몰표를 얻어서 간신히 이긴 거 아닌가요? 근데 호남 몰표가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다 무슨 뭐 공장 지어줄게, 그 광주공항 이전할게 뭐 이런 얘기로 막 쏟아부은 게 없으면 과연 호남에서 그럴 정도의 몰표가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고 그 다음에 송영길 후보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2-1로 싸웠지 않습니까?
0: 네.
1: 사실 2-1로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그럴 정도로 높은 득표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그 언론에서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저도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고 뭐 우리 서정 변호사만 빼고 대부분은 다 아이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당 운영을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거 아니야. 국회도 너무 대결 위주로 간 거 아니야. 이랬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걸 놓고서 무슨 뭐 아 그래도 이겼다라고 환호하기에는 좀 남사스럽죠.
4: 네, 물론 뭐 겸손하면 네. 좋죠 승자들은 늘.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라는 것은 뭐 우리 선거도 보면 단순 다수 대표제도 한 표만 이겨도 이기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 한 표 이긴 사람한테 권한과 어떤 책임을 위임해 줍니다.
0: 네.
4: 그래서 사실상 이겼다라는 건 어쨌든 평론의 영역일 뿐이고 네. 실체적 정치의 영역에서는 별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0: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한편으로는 야 대통령과 현역 의원과 이런 용역들이 막 밀어주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반대 시각은 야, 지난 1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자신이 공천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지방선거에 당선돼 있고 조직이 돼 있고 뭐 짊어지는 뉴스공장 같은 메가 채널에서 지난 7개월 8개월간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를 뭐랄까 비판해 왔고 또 국무총리로서는 전당대회 홍보를 거의 하지 못한 채로 반면에 경천의 후보는 지방선거를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형태로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뭐 정청래 후보도 나름대로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거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3: 네. 뭐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요 공천 때문에 손해봤다 생각해요.
0: 그래요?
3: 왜냐하면 이게 저는 호남에서 참패한 이유가 두 가지로 보거든요. 아까 이제 김종혁 위원장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반도체 이게 하나 있고요.
0: 네.
3: 호남에서 공천 실패 이게 정청래가 참패한 데는 원인을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천을 한 10명, 5명 오면 1명 주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다 정청래 욕할 거고 또 호남에서 이게 조국당이나 무소속한테 패배한 지역도 많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공천 되게 반발이 셌어요.
0: 네.
3: 그러니까 전북에서도 참패한 이유가 예를 들어 김관영 이런 분들 뭐 잘라도 실제는 역풍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공천 때문에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가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4: 이제 패배의 이유도 승리의 이유도 너무 많죠.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그건 다 스토리일 뿐이고 결과만 냉정하게 놓고 보는 게 좋은데 가령 1위에 정청래 후보가 뭐 있었고 2위에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있었는데 선호투표제란 제도의 작동에 의해서 이제 당선이 됐다면 두 분 더 신났을 겁니다. 아, 이건 이게 아니다. 이거는 정당성이 없다. 이랬을
0: 2위인데,
4: 텐데.
0: 예를 들어서 네. 2위였는데 선호투표 때 이겼다면.
4: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당심의 종합을 보면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1위인 상황이었거든요. 과반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1위인 상황에서 선호투표제까지 엎쳐가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긴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최고위 구성도 보면은 세 분이 다 들어갔지만 이제 지명직 두 명까지 합하면 수적 우위도 어쨌든 김민석 후보 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당권은 김민석 후보가 진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현실을 보고 우리는 이제 당을 다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죠.
0: 그럼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요거 여쭐게요.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45.92%
1: 예.
0: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라고 봅니다. 이
1: 득표율을 포함해서
0: 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양쪽이 되게 팽팽하구나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주 불안한 동거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더구나 최고위원은 3명이나 지금 정청래 대표 개가 네.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다 예상을 깬 거예요. 네. 수석 최고위원을 최민희 씨가 했습니다. 최민희 씨가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이른바 그 잡음을 만들어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0: 네.
1: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네. 그분을 찍어준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3대 2인데 물론 이제 두 명을 더 추가로 임명을 하시겠지만 네. 과거에 이제 누구 말 맞다나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 그 옆에 앉아있던 게 이현주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김민석 대표 옆에 그 최민희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0: 예.
1: 그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
0: 예.
1: 앞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허니문 기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0: 예.
1: 그 이후에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0: 예.
1: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민주당 출입 기자들 바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댓글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민주당 그 지명직 최고 해가지고 뭐 만약에 청년 뭐 최고위원 이래가지고 하은기 대변인에게 지명직 하소 이러면 합니까?
4: 아침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떠들던데 안 합니다.
0: 왜 안 해?
1: 시켜도 안 해?
0: 왜 안 해요?
4: 시켜도 안 합니다. 아니 뭐 일단 적어도 적절한 인사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선거 과정에서 일단 김민석 후보 측을 뭐 대놓고 뭐 안 하더라도
0: 네.
4: 옹호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금 선출되신 최민희 의원에 대한 공격도 많이 했고
0: 네.
4: 그런데 뭐 이렇게 강경하게 했던 사람을 갖다가 그 지명직 최고위에 앉히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0: 네.
4: 김민석 신임 당대표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인사들 플러스 네. 당을 좀 탕평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 하는 게 맞지 용역이라고 막 떠들고 댕기면서 막 공격적으로 했던 사람들 막 인사하고 이런 건 적절치 않습니다.
0: 네.
4: 그중에서 제가 제일 대표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죠. 그거는 농공행상하는 것 같잖아요.
0: 네, 제가 알아봤는데 지명 안 한대요.
4: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네. 네.
0: 참고하시고요.
1: 너무 양심적이네.
3: 지명 결정됐습니까?
0: 아니요. 예. 일단 하은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4: 적절한 인사가 아니죠, 일단.
0: 자,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은 그 분순형이랄까요? 승부처 뭐 호남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호남 민심도 포함해서 모든 것, 하여튼 이 전당대회 판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조망을 했을 때 이때 뭔가 결정적으로 승부가 좀 결정이 됐다. 승부처 어떻게 보십니까? 예.
3: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광주 군공항 있죠. 예. 이걸 이렇게 그 쪼개가지고 세 군데로 나누고 그게 2029년부터 반도체 폐업을 하겠다. 네. 그 발표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설마 800조 가능하겠어? 이거 이게 사기 아니야? 도저히 불가능해. 예.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공항을요 임시로 쪼개가지고 이게 옮겨놓고 진짜 삽을 뜨겠다. 이때 호남 사람들이 볼 때 여론이 높거든요. 한 60몇 프로가 믿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도 안 믿고 있지만 그게 아마 호남 표심이 대거 쏠린 것 같아요. 25%면요 호남 빼고 나면 거의 아슬아슬하게 아마 정청래가 앞설 수도 있을 거예요.
0: 전북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 네. 아, 전북은 저는 볼 때 그 새만금에 또 현대차가 거의 뭐 10조 가까이 9조인가 8조 새만금에 투자 이런 게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광주 반도체면요 호남까지 같은 영향권이라 봐야죠. 예를 들어 이게 뭐 대구 경북이 비슷하듯이 거기서 뭐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그 저는 뭐 그게 아마 분수령이었다. 그러다 보니 호남 분들이 아 진짜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다. 그럼 이게 밀어줘야 된다. 그래 추진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0: 예, 김영철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 몇 가지 분수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어준과 유시민의 참전. 아. 그런 것들이 판을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0: 필연적 실패.
1: 네, 뭐 대통령 뭐 썩은 내, 어물전 썩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사실은 그 저 같은 국민의힘 패널도 말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무슨 저 정권에 대해서 썩은 내를 얘기하니까 근데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큰 판을 한번 크게 요동치게 했던 그런 요소였고. 근데 두 번째는 신천지와 관련한 김민석 후보의 발언. 아. 이게 또 판을 한번 되게 흔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0: 실점 요소가 됐다.
1: 본인들한테는. 예.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다 알고 있는 대로 대통령의 참전이죠. 대통령이 사실상은 뭐 호남에다 이렇게 내가 쏟아붓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 찍어줘 라는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셨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다.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는 거기에 송영길 후보가 출전했던 거. 그거는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영향이 있겠죠.
0: 우리 그 최고위원 선거 관련해 가지고 어제 가장 주목됐던 게 5위를 누가 할 건가 막 이런 걸 지켜보다가 대의원 선거는 압도적으로 김용 후보와 박선원 후보에게 표가 몰렸는데 여론조사는 완전히 거꾸로 김용 후보가 꼴찌. 그 다음에 꼴찌 다음이 박선호 후보. 그 두 분이 대의원 선거하고 정반대로 꼴찌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가 참 많은 또 논란을 낳더라고요.
4: 제가 이번 전당대회 기간 내내 두 분 같이 방송하셔서 알겠지만 전망하는 것들 웬만하면 다 맞아떨어졌어요. 충청에서도 뭐 김민석 후보가 어쨌든 이긴다. 호남에서 과반 이상으로 가르마 태워줄 거다. 호남 분들이. 그리고 대의원들은 압도적으로 그 4위, 5위 순위 조정을 시도할 거다. 그래서 김용 후보 올리려고 할 거다. 근데 8천 표 넘게 받았거든요.
0: 엄청 많이 받았죠. 예.
4: 그런데 딱 하나 틀린 게 국민 여론조사예요. 왜냐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음모론 같은 거 없이 해석하자면 우리 당심과 민심이 많이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보통 여론조사는 인지도 순으로 가거든요. 근데 1위에 이성윤 후보가 갑자기 올라가 있다.
0: 그러니까요.
4: 그리고 5위에 박선원 후보가 가 있다.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인지도 순도 아닌 거고 직전까지 있었던 추세선이나 흐름에서도 튀고 그러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제가 유일한 추론은 그 여론조사가 있기 며칠 전에 그 왜 친청계 그 후보들이 뉴스 공장에 나와서 팀 꾸려서 나와서 뭐 이성윤 일병 구하기 뭐 이런 얘기 막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이성윤 후보가 한민수 후보보다도 훨씬 순위가 낮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070이나 02로 오는 전화번호로 오는 전화를 한 100만 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다. 응답 대기하고 있었다. 이거 말고는 이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지역 단위의 여론조사 보면은 그 우리 경선할 때 보면 그게 되거든요. 자기 네. 지지층 많이 모아서
0: 그러니까 여론조사. 쉬운데 전국을 어떻게 걸려요?
4: 여론조사 꼭 받아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각 후보들이. 네. 네. 전국을 할 수 있을 유일한 방법은 그만한 규모의 모수를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으면 가능하죠.
0: 뉴미디어가 있으면 가능하다.
4: 네, 뉴미디어가 있으면 가능하죠. 다른 분들은 아예 시도도 못 하는 일이고 그게 아니면은 그 메시지대로 그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게 사실 설명이 잘 안 네. 되죠.
3: 그런데 제가 그 한계 대표 아직 어리니까
4: 네. 네. 어려요.
0: 젊으니까 젊으니까.
3: 제가 몇십 년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딱 하나 이번에 네. 틀린 게 있어요.
0: 뭐예요?
3: 호남 득표율과 수도권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 난 지 한 번도 없어요.
0: 네.
3: 김대중 이후에.
0: 네.
3: 왜?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대부분 고향이 호남이에요.
0: 네.
3: 그렇죠? 네. 그럼 호남에서 25% 이기면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게 맞죠? 그런데 수도권은 동률이죠.
0: 좀 성분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네, 수도권에
3: 아니 이런 적이 민주당 역사상 없다니까요. 네. 호남에서 압승하면 수도권에서 압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틀렸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수도권에는 제가 볼 때 오래된 강성 당원들 특히 친노 친문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0: 네.
3: 이성윤은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0: 네.
3: 대학 후배면서도 검사를 했지만 수도권에서 이성윤이 1등했어요.
0: 네.
3: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수도권이 50% 들어가요. 호남은 표본이 몇 개 안 돼요.
0: 네.
3: 여론조사는 이게 인구 대비해서 하잖아요.
0: 네.
3: 그리고 수도권에서 원래 1등한 이성윤이 네. 여론을 1등하는 거는 당연하다. 맞잖아요.
0: 수도권하고 연결되니까.
3: 오래된 친노 친문 당원들이 수도권에 많다.
0: 네.
3: 이미 호남과는 분화대가 네. 호남에 이렇게 뉴 이재명들이 많이 들어온 거고 이번 네. 정책 때문에 네. 또 수도권은 반도체 피해 의식이세요.
0: 네.
3: 경기도 그걸 빼가잖아요.
0: 네.
3: 그건 이제 그 김민석 이재명에 대한 수도권의 여론이 안 좋죠.
0: 네.
3: 특히 부동산부터. 그리고 이성윤 친청들이 다 약진한 거죠.
4: 일단 경기도 걸 빼서 간다기보다는 호남에 하나 팹을 또 다시 설치하는 것이고
0: 네.
4: 그다음에 이성윤 후보자가 최고위원이죠. 이제 신임 최고위원이 뭐 친노 친모의 황태자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단 한 명도 동의할 사람이
3: 우리 법조계에서는 맨 황태자
4: 없을 거다.
3: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4: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이랑 여론조사가 연동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추론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정 채널 네. 많은 구독자들 많은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채널의 영향을 세게 받았을 거다라는 거 말고는
0: 네.
4: 해석할 수 있는 틀이 별로 없어요. 황태자라고는 하지만 일반 여론조사들을 네. 돌려가지고 이성윤 후보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 돌리면 네. 최민희 후보보다 한참 나아질걸요.
0: 네.
4: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죠.
0: 우리 그 어제 저희가 방송 같이 할 때 서정호 변호사가 역선택 이야기 하셨거든요. 여론조사 이길 거라고 정청래 후보가 역선택이 가능하다. 어떻게 역선택이라는 게 이게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막을
1: 아니 그러니까 예. 호남의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받은 선물들이 많기 때문에
0: 예.
1: 거기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신 거고 근데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그렇지. 있으니까 호남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더 지원해줘야지. 그러면 안 그러면 큰일 나.
0: 네.
1: 나는 어떤 그런 결집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당장 내가 피해자야. 내 집값 때문에 물가 때문에 주식 때문에 나 지금 코피 터지고 있는데 뭐야 이거 지금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0: 네.
1: 나는 그런 심리가 더 작용할지 아니면 호남처럼 야 대통령 지금 지지도 떨어지는데 우리라도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0: 네.
1: 라는 심리가 더 작용할지 뭐 이건 잘 모르겠다 했는데 보면 그 전제가 조금 더 작용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보기에 최고위원에 있어서는 김용 씨가 후보를 잘못 뽑은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분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 사람을 최고위원 후보로 내보내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대통령 측근이라도 그렇지. 지난번에 그 조국 씨도 마찬가지예요. 2심에서 2년인가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 나와서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 그거를 밀어갖고 지금 조국당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정치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김용 씨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견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0: 네.
1: 여론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후적으로 네. 해석해보면.
0: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모두가 이제 염려하는 것이 야 이게 민주당이 화합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화합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당대표 출마자 세 분 다 이제 회동을 하고 만나고 이제 봉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지자들의 간극은 워낙 좀 커 보이고요. 뭐 물론 민주당 쪼개진다 이런 입장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김민석 체제가요. 험난할 겁니다. 네. 세 가지 파도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고비를 못 넘을 것 같아.
0: 못 넘는다고요?
3: 첫째 파도 내년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재신이 묻는다 했죠. 그런데 네. 저는 선거 있다 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필패라 봐요.
0: 오, 서울 시장 굉장히 섭섭해하겠는데요.
3: 아, 이거 법조인으로서. 네. 저는 필패라 봐요. 왜? 부동산 때문에. 안돼. 부동산 때문에 안 돼. 서울 보궐선거는. 네. 투표율도. 따라서 이게 김민석 후보 그때 참패하면 당연히 비대위로 가자. 뭐 이러겠죠. 하나. 두 번째. 본인 하겠다는 공소 취소.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0: 어, 특검법 추진한다고 했습니까?
3: 지금 이게 뭐 앞으로 과제다. 그때 공수도 말을 했어요. 뭐 기소가 잘못됐다면 공수 안 받다.
0: 그런 거는 뭐 오는 쪽으로 말씀하
3: 지금 오늘도 보니까 예. 뭐 만약에 그걸 추진하면 예. 바로 끝장이에요. 당이 난파한다니까. 네. 세 번째가 개헌. 국정과제 이루고 개헌이다. 그런데 개헌인데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한다고 확실하게 천명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의물정 개헌을 밀어붙이면 이것도 이게 파트 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극복 하느냐. 쉽지 않다 봐요.
0: 아니, 지지자 봉합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세 가지 파도가 더 훨씬 위기다.
3: 그거고. 예. 아마 이게 봉합은 잘 안 되고요. 예. 이 갈등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붕어 IQ다. 예. 그 말 들으면 기분이 평생 가죠. 예. 전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봉합 쉽지 않을 거예요.
0: 하은기 부대변인.
4: 그런데 뭐 우리 존경하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서정욱 TV에서 이게 인간입니까? 막 이러고 막 사람들 비난하지만 그러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또 한동훈 복당해야 됩니다. 막 이러시잖아요. 어,
0: 타짜들의 세계는 원래 그렇다.
4: 평생 가면 이제 그런 변동은 없는 거 아니에요?
0: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4: 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될 무렵에도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지 않은 사람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통치하는 모습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유 이재명이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도 또 지지하시는 분도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영원히 앙금이 남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또 신임 당대표께서 잘 하시면 당연히 봉합도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지지층도 생기는 것인데 네. 이제 막 취임한 뭐 당대표한테 봉합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보궐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이제 국민의힘 당권파 분들이랑 이제 토론을 해보면 아 저런 사람들한테 진짜 진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보궐선거가 어떻게 될지 총선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망하는 게 뭐냐면 한 세 큐 뒤에 당구공이 어디가 있는지 예측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큐 한 큐 잘 쳐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되면 너가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질 거다 이러면서 반사이익만 획책하잖아요. 그러면 또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냥 양당이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0: 또 다른 어떤 분열 뭐랄까 갈등 봉합의 숙제가 있는 네. 또 국민의힘의 또 최고위원 출신이신 김종욱 최고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1: 그러니까 원심력과
0: 봉합.
1: 구심력이 네.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과 네. 뛰쳐나가려는 힘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균형을 잡아서 그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세지면 그게 무슨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 초반이야 뭐 화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 버리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가고 있대요. 저는 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데
0: 아, 뭐 게시판에 네,
1: 자, 게시판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올라와 있고 한다는 할 정도로 서로의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패여진 게 사실이죠.
0: 아, 그 게시판 딴딴합니다. 네. 딴딴한 곳이에요. 예, 예.
1: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앞으로 최초의 당직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당직 인선에서 야, 너 혼자 다 독식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야, 탕평 화합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집어넣자. 라고 해서 집어넣었을 경우에 네. 그럼 또 서로들 엄청 싸울 거 아닙니까?
0: 야, 어렵네요. 그러니까
1: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확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다 끌어안았는데 끌어안았다고 해서 그쪽에서 그럼 어, 나 그 당직을 줘서 감사해요. 라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 또 아니잖아요.
0: 한편으로는 막 지금 김민성 후보 지지자들은 막 윤리위 약속대로 다 넘겨버려 막 이런 분도 있고.
1: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그 반대쪽이 가만 안 있고 그다음에 그 상대편을 입장을 보자니 내 지지자들이 또 가만히 안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 근데 지금 우리 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냥 정치의 숙명인 것 같아요. 보니까.
0: 자, 어려운 시대 노예다.
3: 근데 동하면 안 돼. 몇 가지 예를 들면.
0: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다시 4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명단 4부 인재 영입위원회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라든지 몇몇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개헌 하두가 이제 떠오르게 됐는데 개헌 자체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시청자분들이 개헌은 200명 예,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국회의원은 첫 단추가 그럼 국민의힘에서 협력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협력할 사람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좀 이게 당당하게 개헌을 좀 추진하려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의원 중에 좀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소외감 느끼고 이런 이제 그 분들 개헌 논자들을 몰래 빼가지고 이게 골프 치면서 개헌 논의하는 이게 떳떳한 방법입니까?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 봐요. 어려게 차라리 솔직히 장동희 지도부하고 우리 허심탄회 개헌 한번 의논해 봅시다. 대신에 나 연임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임기 단축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 연임 안 한다는 말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고 그냥 몰래 김태호부터 뭐 최영도, 신성범 이렇게 주호영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국이 몰래 골프 치면서 개헌 이야기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방법이고 아마 이게 이대로 가면 10명은 안 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김태호도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연임 이걸 발표 안 하면 논의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못 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뭐 이탈할 사람은 거의 없다. 이래 봐요.
0: 아, 근데 김종국 최고 제 출고는 그 골프 회동을 할 때 그래도 뭐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한 지 한참 되신 분들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견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뭐 연임할 생각 있으세요라든가 뭐 왜 개헌을 뭐 하고 싶어 하십니까?든가 이런 게 질문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1: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뭐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좀 과대 포장된 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게 김태우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뭐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 안 됩니다. 개헌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화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7월 초에 골프를 친 게 나중에 이제 8월 중순에 알려지면서 뒤늦게 이게 조정식 그 국회의장 얘기보다도 이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냥 덮여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막 불거지고 있는데 약간 여권에서 이걸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다른 이슈들이 이걸로 다 블랙홀로 덮여버리잖아요.
0: 아, 국면 전환이 된다.
1: 부동산 주식 무슨 물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기서 대통령실에서 아, 그건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는 연임 생각 없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될 텐데 이것을 이렇게 진화를 잘 안 해요. 그냥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0: 아, 오히려 논란이 되도록 하는 것 같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럼 내가 뭐 손해볼 거 뭐 있어.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석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떠들면 그러면 지금 주식이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다른 이슈들 있잖아요. 부동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고 지금 다 그 정부 내에서 무슨 이렇게 사표 싸는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까? 통상교섭법 무장부터 시작해서 무슨 산림청장, 뭐 소방청장, 그다음 농림부 차관, 솔직히 왜 저 사람들 그만두는 거야?라는 거 알지 못하게 막 그만두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블랙홀 때문에 다 덮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건가? 그냥 놔두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한기 부대면 어떻게 보세요?
4: 저는 뭐 이 논의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러 번 밝혔고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이 처음에 분권형 얘기 나왔을 때도 이번에도 뭐 그런 거 아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SNS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중임제, 연임제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연임을 안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라고 하지만 그게 의지의 사실은 문제입니까? 그걸 그 개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패널들 중에서도 가령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현안이 선관위 문제죠. 선관위 개혁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법적 지위 바꾸려면 개헌해야 됩니다. 원포인트 개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건 합의에 이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등재하는 거 사실 여야 합의 다 돼 있는 겁니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원포인트 개헌하게 해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30년 동안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합의된 것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을 뭐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홍맥락한 사실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려 그러면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도 두 번 해야 될 걸요 아마 두 번은 해야 그게 그것도 두 번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또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뭐 지금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연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럼 계속 반문을 하는 거죠. 아까 앵커께서 한 대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개헌에 동의를 해준다는 얘기냐?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도 국민투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로 자꾸 시간을 낭비할 때가 지금 아니다. 정치공세의 소재로만 지금 쓰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0: 봅니다. 그러면 제가 서준 변호사한테 이걸 여쭐게요. 지난번에도 개헌 얘기 나왔을 때 왜 계엄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해서 축소하고 국회 동의를 몇 시간 안에 안 받으면 계엄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고 등등에 고 개헌안만 발의가 됐을 때에도 이거 연임으로 가는 빌드업이다 이러면서 막 개헌 자체를 반대했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이게 개헌에 대한 의지 진짜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3: 그런데 네. 개헌이라는 거는 법률하고 달라요.
0: 다르죠.
3: 국민투표부터가 네.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네. 아니, 지금 개헌이 가능합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개헌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꾼다? 그 불필요한 비용 낭비입니다.
0: 그래요?
3: 네. 아니, 윤석열 이후에 개헌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야?
4: 윤석열 이전에도 사실 불가능했잖아요.
3: 본인들이 누가 계엄 따르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계엄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헌법의 그거는 전부 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대로 이제 그 개헌하려면 개헌 논자는 많아요. 네. 제가 볼 때.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끝까지 지금 안 밝히잖아요. 이게 위험한 게요. 지금 우리 헌법 128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중임이나 뭐 임기를 연장해도 네. 당의 대통령 곧 헌법 바꿀 때 대통령한테 적용 안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3: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사퇴하면 임기단 쪽에서 먼저 사퇴하고 총리가 대응하다가 나중에 헌법 바꾸면 그럼 이게 헌법 바꿀 때 곧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나오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말해요?
4: 아니 그러니까 제발
3: 헌법 안 바꾸고 이걸 걱정해서 많아요 지금.
0: 아니 사퇴를 하고 다시 나와서 본인 당선이 돼야 연임이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3: 당선은 네. 국민들이 선택하지만 네. 일단 출마하겠다고 하면 당선되면 그럼 대통령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당선은 다른 문제고 아니, 제 말에 출마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4: 야. 푸틴 모델로 덮어씌우고 있는 건데 푸틴 네. 모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네.
0: 당선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
4: 허무 맹랑한 얘기고요. 그럼 제가 반론을 드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네. 아 그럼 나는 연임 생각 전혀 없다 의지 없다 안 한다 거기다가 내가 임기 끝나고 나는데 재판도 받겠다 두 개 딱 하면 그럼 개헌에 바로 동의해 줄 겁니까 국민의힘이? 절대 아닐걸요?
0: 개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4: 네. 바로 그건 네. 그거고 네. 그 바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못 믿고 개헌의 시기상조고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누구나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의원총회에서 그럼 합의를 한번 해오세요. 그럼 대통령이 연임 의지가 없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만 하면 개헌에 자동적으로 동의해주겠다. 이렇게 의총회에서 그럼 당론으로 해와라 했을 때는 그건 아니지라고 바로 뻘쭘해하면서 물러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 공세를 그러니까, 하고 계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말씀대로 사퇴하는 순간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개헌 안 합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4: 그러니까요. 네.
3: 아, 다 합의하고 해야 되는데 네. 출마 당선되고 안 되고 별개 문제고
0: 네.
3: 그것도 있고 그러고 128조 자체를 바꿔버리면 또 개헌이 되니
0: 그러니까 128조 개헌을 동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예.
3: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예. 나중에 저는 정계개편 가능성도 있다 보거든요 오. 총선 앞두고 왜냐하면 장동혁 체제가 확고하게 100% 장악한 거 아니잖아요
0: 네.
3: 장동혁 체제에서 이제 공천 물갈이가 된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남권 중진들이 정계개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0: 예.
3: 그러니까 200석을 넘기면 개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확고하게 나 연임 안 한다.
0: 네.
3: 그러면서 진정성 있게 한다면 개헌하자는 사람 많아요. 저 국민의원들도 네. 전부 개헌 주장하는 많아요.
0: 김대중 의원님한테 여쭙게요. 네. 128조 헌법에 128조를 개헌하는데 정계개편에 동의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일부가 뭐 민주당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남아서도 어, 우리는 대통령 연임을 전제로 한 128조 개헌에 뭐 동의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1: 아니, 별로 의미 없는 그러니까.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드는데 네.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여야가 모두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그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정식 국회의장이라든가 혹은 이번에 당대표가 된 김민석 대표라든가 혹은 법제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아 5년은 너무 짧아 뭐 국민이 원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연기를 피웠으니까 논란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아, 나는 임기 연임 개헌 네. 없다 나는 이번만으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 끝나면 재판받겠다 그거 대통령이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당대표는 공소 취소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본인이 아, 저 제 공소와 관련된 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네. 저는 끝난 다음에 재판받겠습니다. 이런 얘기 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 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진짜로 개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법조항 가지고서 괜히 뭐 이게 오라 저게 오라 하면서 해봤자 별 필요가 없을
4: 그러니까
1: 것 같은데.
4: 야당의 대여투쟁 방식이 되게 지금 기괴하고 해괴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야당 쪽 패널이면 사실 아, 저희가 지금 소수파긴 하지만 개헌 저지선은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개헌 뭐 관련한 구상을 하고 있든 간에 야당이랑 토의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무조건 막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다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대여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야당의 대여투쟁 자체도 지금 되게 비합리적이고 설득력 없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 네. 거죠.
0: 저희 국민의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대여투쟁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내부의 소위 말해서 기강잡기에 더 이제 열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리위에서 의원 네 분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하고 진행을 아예 하겠다는 것이고 또 장동혁 대표는 이달 말에 이제 임기 1년 이제 턴을 하는 시점에 당 쇄신안, 혁신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골자는 당원을 중심으로 둔 당으로 이제 변모를 시키겠다. 윤리위, 당 중심,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전체를 혹시라도 전체를 아예 뭐 재신임을 물을 수도 있는 아주 그냥 당을 이제 강력하게 지금 이제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쇄신 드라이브 김종혁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1: 그 불가능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0: 아, 불가능하다.
1: 그 오늘 네. 언론에 아침에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이 인터뷰를 이분은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인터뷰한 거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 법원에 가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왜냐하면 그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네. 윤리위 자체는 합의제로 서로들 토론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은 그동안에 그 결정이 내려진 것들에 대해서 폭로가 다 있었잖아요. 부위원장이. 아니, 이거는 그냥 윤리위원장 혼자서 외부하고 상의하면서 그냥 결정문도 쓰고 우리한테 통보하듯이 했다. 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윤리위원이 12명 임명해서 지금 9명, 5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기에 야, 윤리위라는 게 무슨 공정한 심사기구가 아니고 이거는 당대표가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 사람 나가면 다른 사람 자기 측근 심고 이런 게 윤리위야? 이 윤리위 자체의 의미가 없어. 라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를 지금 여상원 전임 윤리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도의 권력이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행사하고 있는 것은 권위가 아니고 권력이잖아요. 제도 당대표라는 주어진 권력.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비상계엄 안 했으면 지금까지 대통령일 겁니다.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 당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자기가 자기 권력을 스스로 절제를 하고 당대표도 자기가 선거에서 지면 책임지고 물러나고 이렇게 해왔어요. 이거를 깨기 시작하니까 개판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반대파들은 다 내가 측근으로 임명한 윤리위에서 다 목을 쳐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당을 끌고 가겠다. 네.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아침 지지도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지지도. 중앙일보 나온 거 보면

0: 그 반사익을 못 누리는 건 사실인데 그걸 네. 100% 장동익 책임이다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뭐 조경태, 서범수, 진종호, 권영진 이런 짓을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1: 그 이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던 건 어떻게
0: 해야 되는 이분들은 당 지지율을 하락해.
1: 아니, 그 이전부터 떨어지고 있던 건 어떻게 해야 되는
0: 장동익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그 반대 의원들도 그렇잖아 돌려차기 한번 해보시죠.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2: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네 분을 징계를 하면 올라가냐 이거죠 당 지지율이.
0: 아마 뭐 지지율은 모르겠지만 당 기억 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징계를 좋아하진 않는데 제 객관적인 예측만 말씀드리면 뭐 이진숙은 아마 뭐 상을 줄 거니까 징계 안 할 거고요. 이진숙은 당원들의 뜻이 당원들 압도적으로 이진숙 지금 지지하고 이진숙 대통령 막 이리 외치고 있기 때문에
2: 이진숙 대통령이요.
0: 당원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3: 압도적.
0: 자 그다음에 그 조경태하고 이제 권영진은 제가 보기에 2년 이상 공천에도 영향을 주는 당원권 정지.
2: 총선에 못 나가게 하겠다.
0: 그렇죠. 이런 중징계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범수 진종호는 아마 이게 6개월 정도 옛날에 김성원 비가 더우면 좋겠다 사진 잘 녹게 막말 그때 6개월 받았거든요. 아마 6개월 이상. 이렇게 중징계 4명은 놓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걸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2: 네. 일단 잠깐만요. 여론조사. 김종욱 최고위가 언급하신 국민의힘 지지율 리얼미터가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는데 두 달 사이에 11.2%가 하락했다라는 거였습니다.
3: 근데 뭐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 저희 정부 여당을 상대로 싸우거나 견제하는 데는 누구보다 설렁설렁하면서 당 내부에서 싸울 때는 누구보다 치열한 저희 야당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느껴야 될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국민의힘 지금도 당원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국민에게는 심판을 받았고 그래도 그나마 일부 이긴 지역들 보면은 장동혁 대표나 지도체제랑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다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심판을 받고 당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원 중심으로 간다? 여기에 대한 모순이 일단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데가 부산 북갑입니다. 앞에 지금 옆에 김종인 최고위원도 계시지만 거기 당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력을 총 쏟아부었는데도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한동훈 의원을 선택해버린 거잖아요. 원래 민주당 지역구였는데도 보수 유권자들이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죠.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를 선택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너희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판하고 한동훈 의원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당 운영 방식을 보면 더 당원 중심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더 국민의 어떤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걸 왜 뻔히 불을 보듯 뻔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2: 네. 이게 그 이진숙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당황했는데 제가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재소는 됐는데 윤리위에 어제 그 박성훈 대변인이 당이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않겠다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또 굉장히 또 파장이 있었거든요. 징계를 안 하면은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이거는 뭐 굉장히 선별적이고 선택적으로 윤리위와 징계를 그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야 한동훈이 잘라내면 우리 지지도 하늘로 치솟을 거야라고 극우들께서 계속 주장하셨습니다. 그 고성국 그다음 전환길 그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배현진도 잘라내고 김정혁도 잘라내고 다 잘라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도가 올라갔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다른 우리 의원들을 다 보면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딱 뻔히 보이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지지도가 올라가기를 바래요. 올라갈 리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이 그럼 이진숙 그 의원이나 조광한 뭐 이런 분들 조광한 원내대표 조광한 최고위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당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4년 동안 사선하는 동안 한 게 뭐 있냐고 그러고 그다음에 막말 한두 번 했습니까? 그건 당의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 같은 거 기자들 앞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문제 삼았습니까? 아,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우리 당의 의원에 대해서
2: 김예지 의원
1: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장애를 그런 식으로 폄하를 했어도 그 문제 삼았습니까? 장해찬 씨에 대해서 문제 삼았습니까? 아니, 그, 내 편은 다 괜찮은 거고 상대편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0: 식의 결정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제가 판사라면 오히려 거꾸로 정말 윤리위에, 이 윤리위는 해산돼야 된다고 판결을 내릴 것 같아요.
1: 네.
0: 이거 무슨 정적 숙청 도구잖아요. 아니, 당의 윤리위가 어떻게 특정 정치인의 숙청 도구 칼로 쓰일 수가
1: 네,
0: 있습니까?
1: 서민호 선생님이 다른 분들 다 사퇴하고서라도 이진수 의원은 징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굉장히 큰것 같은데 변호사님
2: 근데,
1: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네.
2: 아니, 저는 징계 반대예요. 전부 다
1: 반대요?
2: 징계 반대예요. 아니, 뭐, 토론회를 주최할 수도 있고 학술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뭐 이준석 위원장이 5.18을 비하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5.18에 대해서는 뭐 영혼이 묻어나야 됩니까? 진상, 더 조사도 하고 법도 있잖아요. 5.18 진상 규명 법도요. 따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반대고 당원들은 압도적으로 지금 이준석 지지가 뜨고 있어요. 우리 올림픽 공원에 이준석 갔더니 계속 대통령이라고 외치더라고. 어제 장동혁 지지율을 이준석이 갉아먹는.
1: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네요,
2: 지금 그렇죠.
1: 지금.
2: 물론 저는 이제 아직 보완제로 보는데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반등한 때가 언제인지 제가 기억도 잘안 나는데.
0: 딱한말 있었어요.
1: 있었습니까? 예.
0: 6.3 지방선거 끝나고
1: 예.
0: 그때 한동훈 오세훈이 다시 생원했을 때 그때 올라갔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 보수에도 좀 희망이 보이는구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보수들이 이제 등장하겠구나라고
1: 네.
0: 생각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두달 사이에 11%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 다 좋은데,
0: 아휴,
3: 우리
0: 참.
3: 존경하는 서정국 변호사님께서 그 토론회를 5.18 진상규명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옹호하는 건 매우 사태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해자들을 진상규명하고 보존하고 이런 토론회가 아니라 명확하게 모욕하고 훼손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런 토론회에서 나와서 국민적 비판을 받으면 당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꼭 제명징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거를 마치 그 토론회는 그게 아니다, 학술적 토론회 장이다,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이 위대한 YTN 나와가지고 방송에 듣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갖다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힘 처해 있는 상황이 보면 12.3 내란 이후에 민정당으로 지금 돌아간 상황 아닙니까? 전두환의 민정당으로. 사실 당사에 YS 사진 그 초상화 떼고 전두환 사진 걸어놔도 이상하지 않을 정당이거든요. 근데 5.18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내란 문제, 그 내란몰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정당에서 그 프레임을 빨리 벗어 던져야 되는 근데 왜 자꾸 전두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에 정치를 하는 걸 내버려 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명확한 해당 행위가 맞기 때문에 징계위에 회부하라는 거죠.
0: 이게 문제가 있는 거는요.
1: 네.
0: 이게 사실 학계에서는 뭐 얼마든지 토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5.18 유공자 중에서 5.18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5.18 유공자 행사해왔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가져온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원내대표가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사진을 그때 그 국회에서 그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1: 네.
0: 너무나 혐오스러운데 그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뭐 민중화가들이 등장해갖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민주당에서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6개월인가 징계를
3: 징계했어요.
0: 내렸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증오감을 부추기고 아무리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인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여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요. 5.18에 대해서 이미 5.18은 YS 노태우 YS 그 과정을 거치면서 YS 대통령이 이것은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고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46년 전으로 다시 거꾸로 돌려가는 이유는
1: 네네.
0: 그냥 사람들에게 증오심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켜갖고 내가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과거로 가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1: 네.
0: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장동혁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 배지 달고서 올공에 나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과오도 있어요. 부정선거 하신 분이잖아요. 네. 아니 올봉에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고 가서 시위하면서 3.15 부정선거 때문에 물러나신 분이
1: 부정선거의 상징이야.
0: 하시면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초대 대통령 틀을 한 거 높이 평가하지만 말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올봉에 가서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3: 1.1회 뭐.
1: 아, 예. 오늘 아주 뜨거운 토론 인재영입위원회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정욱 전 최고, 하은기 전 부대변인, 서정 변호사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남해안 지방부터 가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폭우가 쓸고 지나간 경남 거제에는 물살이 남긴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있습니다.
5: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어촌마을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김다연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6: 네, 저는 지금 경남 거제 옥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4: 네, 김근우 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7: 네, 전 거제시에 있는 어촌마을인 회진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5: 네, 먼저 김다연 기자, 아직 이른 시간인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6: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경남 거제 옥포동은 원래 거제 최대 상권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폭우가 휩쓸고 간 이곳의 첫인상은 자동차의 무덤이었습니다. 침수 차량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제 뒤로 보이시는 이 차량도 먼저 보시면 침수 차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 옆 할 것 없이 많이 파손이 됐고 스크래치도 여기저기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골목 상황이 전반적으로 혼잡합니다. 침수 차량의 견인도 이루어져서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 통행도 상당히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골목 옆쪽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미용실과 식당, 각종 상권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이 미용실 바깥으로는 모래주머니가 가득 쌓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빗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가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던 모래를 퍼 담아놓은 주머니들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상인들은 물론이고 거제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피해 복구가 언제쯤 가능할지 감도 오지 않는다면서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이번 폭우로 경남 거제 일대에서는 사망자 1명 또 부상자 4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과 도로 침수, 나무 전도 등 피해 신고도 2,100건이 넘게 발생했고요. 단수 상태인 1,300여 세대는 늦은 시간까지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정부별로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가 대폭 증가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네, 김다연 기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지금 두 기자 뒤쪽으로 폐허가 보이고 있는데요. 김근우 기자, 지금 새벽부터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7: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거제의 어촌마을인 회진마을인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주민들이 나와서 이 흙탕물에 젖은 가재 도구를 꺼내고 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이제 주민분들이 꺼내놓은 가재 도구들이 보이는데요. 이 자세히 살펴보면 선풍기라든지 아니면 장롱, 또 세탁기 같이 집 안에서 쓰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폭우 당시에 집 안 깊숙한 곳까지 흙탕물이 찼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닥까지는 직선 거리로 100m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바다가 가까우면 물이 잘 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한 호우 당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 대조기와 겹치면서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마을 곳곳에 물이 차올랐고 방 안까지 물이 들어온 집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새벽부터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복구지 물에 젖은 가재 도구는 대부분 버려야 하고 비가 더 오면 추가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피해가 이렇게 워낙 크다 보니 주민들 힘만으론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거제와 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특히 빠른 응급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배분된 특별교부세 20억 원만으로는 피해시설을 복구하는 데 벅차다는 겁니다.
4: 네, 지금까지 폭우 피해 현장에서 김다연, 김근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찜통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5: 절기 처서가 코앞이지만 올해도 더위가 꺾이는 이른바 처서 매직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극한 호우가 잦아들자 다시 늦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낮 기온까지 크게 치솟자 기상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절기상 처서인 오는 23일을 지나 이달 하순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을 올해도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난해 처서에도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27.4도로 처서일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한낮 기온도 33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는 경향은 최근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9: 과거 30년간 처서일의 전국 기온 통계를 보면 아침 저녁 기온이 내려가고 한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33도에 육박하는 낮더위와 네 차례의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8: 기상청은 호우를 유발했던 기압계가 물러난 뒤 다시 덥고 습한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폭염특보가 더 확대하거나 밤 더위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영향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은 물론이고요. 전작권 전환평가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이후 미국 측은 곧바로 축소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 이틀째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훈련 일정 축소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 UFS 일정 가운데 14건으로 예정된 대대급 이상 야외 실기동훈련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통합훈련이 아닌 각자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음 주 27일까지로 예정된 훈련을 이번 주에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면전을 가정한 실전 연합훈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훈련에서 주목된 점은 전작권 전환을 앞둔 한미 공동평가.
11: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0: 초유의 훈련 축소에 우리의 작전 능력 검증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속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옵션은 해상 초계기 같은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12: 크게 보면 해상 초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 지원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 제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10: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자산 투입이 결정된다 해도 나토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하에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4: 네, 이런 배경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늪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화풀이라는 겁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벗어나고 한미 훈련도 축소되면서 태평양의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한국이 희생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13: 네,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힘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한 이란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동맹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악시오스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동맹국 응징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4: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호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호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짧은 한 줄 뉴스를 이 시간 조금 깊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한 기자가 대화하자라는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김정은의 반응이 왜 없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좀 뻘쭘한 듯 그러면 김정은이 응답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Yes, he has.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는 또 그럼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very positive, 매우 긍정적이라고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응답했는지 말해달라라고 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짐짓 못 들은 척 답변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다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셨는데 이는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기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오던 그 연합훈련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도 싫어했고 오바마도 싫어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항상 나를 존중해왔고 나는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서로 간에 어떤 점을 그렇게 이해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는 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같은 기자들의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을 본 외교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화답이 왔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평가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몰아세우는 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 전략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을 수도 있다라는 일단 분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자신의 강력한 외교적인 자산이자 업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뭐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아름다운 친서, 이 뷰티풀 레터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등 이 과장했던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역시 실제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이고 공식적인 대화 진전의 어떤 신호 또는 응답이 왔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대북 접근법이 정당하고 효과가 있음을 좀 과시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수사, 외교적인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We fell in love, really.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 are great letters. We fell in love.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편지들은 대단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We fell in love.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당시 실제로 친서가 오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국의 정상들이 그 서로 교환한 그 외교적인 친서를 beautiful letter 또는 love letter 라고 표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으로 봐서 이번에 북한에서 화답이 왔다라는 것은 아직은 사실이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두 통? 세 통? 아닙니다. 무려 27통의 편지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외교적인 친서를 넘어선 러브레터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나 많은 친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일국의 정상들이 무려 27통의 친서를 주고받는다라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그럼 누가 더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라는 것은 뭐큰 의미 없이 두 사람이 편지를 거의 같은 횟수로 주고받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에도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서 안부와 위로를 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독재자 김정은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던 건지, 외교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드문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또한 번의 뷰티풀 레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미국 프로농구의 명문 구단 LA 레이커스가 125억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자, 이 짧은 한 줄짜리 뉴스, 요것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풀어가면서 미국에서 돈이 돌아가는 그 돈의 논리, 쩐의 전쟁 소식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125억 달러의 LA 레이커스가 매각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25억 달러면 정말 웬만한 대기업 규모인데요. 이게 레이커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미국 프로 스포츠 전반에서 구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도 불과 1년 전에 구단 가치를 평가받았었는데 그때 100억 달러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5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1년 만에 25억 달러의 가치 상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25% 상승? 일반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최근에는 그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도 대형 투자 회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에서 스포츠 구단이 이제는 부자들의 취미를 넘어서서 희소 가치가 높은 하나의 거대한 투자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스포츠 구단은 어떨 때는 뭐 경기를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경기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는 꼴찌를 할 수도 있고 한데요. 왜 이렇게 구단들의 가치가 천정부지런히 오르는 것인지 매우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자,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희소성에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경쟁자가, 즉 새로운 경쟁 구단이 마음대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식당이나 어떤 기술 회사 같은 것은 누구든 경쟁 식당이나 경쟁 회사를 길 건너편에 만들 수 있지만 스포츠 구단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대로 뭐 NBA 프로 농구단이나 풋볼팀이나 프로 야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리그에 마음대로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리그가 서로 투표를 통해서 구단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스포츠 구단을 사고 싶어 하는 억만장자와 투자자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구단 가격이 올라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TV 중계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요즘에 이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TV 중계권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다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방송국에서 시간대별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그 시간에 맞춰서 보는 일 거의 없습니다.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내가 편안한 시간에 스트리밍으로 원하는 시간에 볼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다릅니다.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나서 보는 것보다 바로 그 순간 생중계로 봐야 하는 게 바로 스포츠 중계입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시청자를 생중계에 동시에 잡아넣을 수 있는 그 스포츠 중계가 아주 매력적인 것입니다. 생중계할 때 광고를 내보내면 시청자들이 이걸 안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익 구도의 자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팬들입니다. 스포츠 팬은 일반 상품의 소비자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는 이 회사 제품을 쓰다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평생 응원하던 야구팀이 올해 성적이 좀안 좋다고 하루아침에 다른 팀을 응원하는 그런 팬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부모가 응원하던 팀을 자녀가 대를 이어서 응원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팬덤과 지역 정체성은 돈을 주고 새로 만들기 매우 어려운 자산입니다. LA 레이커스나 LA 다저스 또는 뭐 뉴욕 양키스처럼 아주 오랜 역사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구단일수록 이런 브랜드 가치가 가격에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 구단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맞아야 하는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주사를 일주일에 단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치료제가 출시됐습니다. 주사 횟수를 연간 365회에서 52회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약효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만큼 저혈당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 노디스크는 주 1회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용 인슐린 에이위클리를 미국 시장에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위클리는 지난 3월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 1회 투여하는 인슐린 제품이 미국 시장에 출시된 것은 에이위클리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주사 횟수가 줄어들면 치료 편의성이 좋아지고 통증 부담도 줄어듭니다. 메릴랜드대 로젤리나 교수는 스스로 혈당과 인슐린 투여 일정을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장애인, 기억장애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번 지불 방문해 주사를 놔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며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부담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의해야 할 부작용도 있습니다. 바로 저혈당입니다. 노보노디스크에 따르면 에이위클리 임상시험에서 저혈당은 흔한 이상 반응으로 보고됐습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떨림이나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혼란을 겪거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위클리는 긴 작용 시간이 가장 큰 장점인 동시에 또 가장 큰 한계라며 제한적인 환자에게 사용되는 주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가격과 보험 적용 여부도 변수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밝힌 에이위클리의 정가는 다회 투여용 펜한 개당 99달러며 환자가 필요한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사용하는 펜 개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펜두 개를 한 달치 분량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생활 방식과 저혈당 위험 등을 고려해 기존 일일 투여 주사와 주 1회 투여 주사 중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이민단속국 ICE의 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된 이민자가 약 5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 들어서 강화된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최근 들어 ICE는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서 공항과 법원, 그리고 교통 거점은 물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서 찾는 국립공원의 계곡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단속 방식의 변화는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한인들은 공항 이용이나 법원 출석 또는 직장 출퇴근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ICE 단속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도 단속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민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인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ICE가 구금 시설에 입소시킨 사람만 4만 3,130명이었습니다. 아이스는 체포를 이민법상 체류 또는 신분 문제에 따른 민사상 단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도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 그리고 구금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상대방에게 직접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착용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이민단속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2천만 달러 규모의 이 같은 장비 도입이 추진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입이 추진되는 제품은 저출력 전압 발생장치입니다. 이 장비는 최근 몇 년간 일부 교도소와 경찰 기관에서 사용돼 왔습니다. 평소에는 일반적인 순찰용 장갑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요원이 스위치를 누르면 마치 벌에 쏘인 듯한 강한 전기 충격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제조사 설명에 따르면 활성화된 장갑을 상대방의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면 통증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이 강하게 전달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이같이 전기 충격 기능을 갖춘 장갑 수천 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게시한 공고에 따르면 장갑 구매에 책정된 금액은 최소 1천만 달러에서 최대 2천만 달러로 게시됐습니다. 해당 장비는 불체자 체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등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는 11월 3일 LA 시장 결선에서 캐런 베스 현 시장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돼서 관심을 모았습니다만은 어처구니 없게도 해당 조사는 실제로 실시되지도 않은 가짜 여론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미디언 스트래티지스는 업체는 지난주 베스 시장이 라만 시의원을 약 1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업체는 지난달 LA의 유권자 560명을 조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이 집요하게 조사 근거 등을 취재하자 이 업체는 결국 해당 여론조사가 실제로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플러튼 소방국 노조는 프레드 정 시장과 제이미 발렌시아 시의원에 대한 리콜 추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리콜은 시와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플러튼 소방국 노조 측은 시의원이나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리콜은 모든 과정에 돈이 들어간다라며 리콜과 그로 인한 특별 선거에 돈을 추가적으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플러튼 시의 첫 한인 시장인 프레드 정 시장에 대한 주민 리콜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미주 고객들을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기관석보다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와이드 프리미엄 좌석을 최대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항공권 예매 시에 프로모션 코드인 Summer20를 입력하면 적용됩니다. 대상 노선은 에어프레미아가 운항하는 미주 노선 5개 노선으로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그리고 호놀룰루에서 인천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입니다. 한인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한국 계좌 및 부동산 관리 그리고 은퇴 및 상속 관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주 한국일보는 JP모건 및 KPMG에서 근무한 변호사 겸 CPA이면서도 또 유튜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좌한청 변호사와 함께 은퇴 이후 자산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택스 및 자산 관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는 LA와 오렌지 카운티 두 곳에서 별도로 열립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째 밀린 한국 계좌 신고를 지금에도 늦지 않았을까라든가 또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 재산과 부동산을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해외 자산 신고부터 소득세 절세, 은퇴 및 상속 설계, 투자 및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을 총망라하는 원스톱 정보 세미나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다음 달 12일 토요일에는 LA 아로마 센터 더 원 뱅퀴트홀에서 그리고 다음 달 19일 토요일에는 어바인 JC1그룹 오피스에서 진행됩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이나 한국일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대공황에 기름을 부었던 섹션 338조 관세의 부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고율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에 제정됐던 미국 관세법의 섹션 338조를 발동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난달에 결정한 바 있는데, 이 조치가 바로 내일부터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섹션 338조는 미국의 효력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번 관세 대상 캐나다 품목은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하키 장비, 그리고 낚싯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받는 캐나다산 물품의 규모는 연간 약 20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액의 약 5.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관세 발효 시점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캐나다의 도미닉 르블랑 대미 통상 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에 머물면서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르블랑 장관은 주말 이후 미국 측 관계자들과 5차례나 만나서 협의를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동한 관세는 앞서 말씀드린 그 관세법 섹션 338조의 근거에서 부과한 것인데, 사실 그 효과와 결과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에 만들어진 이 관세법은 보호무역주의의 연쇄적인 보복을 야기해서 결국 당시 미국도 1930년대 대공황을 한층 심화시키게 된, 한층 더 어렵게 만들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세법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맛있는 이태리 소시지 살라미가 이란이 선택한 협상 전술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은 지난 6월에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지만 처음부터 미국을 신뢰하지도 않았고 무력 충돌에 오히려 대비해왔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및 중동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 강경파의 시각에서 이 종전 MOU는 미국이 더큰 공격을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 지난 60일간 오히려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 시간 동안에 이라크전 및 내부 진압 경험이 많은 베테랑 인사들을 군 핵심 요직에 임명을 했고, 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가속화하는 조치 등을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란의 대비 태세는 전쟁에 대한 미국과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고 싶어 하는 반면에 이란은 더 끌고 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와 가까운 한 국방 전문가는 이란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라며 앞으로 이란은 살라미 전술로 미국의 양보를 구체적으로 얻어내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살라미 전술이란 이탈리아의 소세지인 살라미를 아주 얇게 썰어 먹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거대한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려 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어서 하나씩 차례로 진행하면서 매 단계마다 만족할 만한 양보를 얻어내는 전술 기법을 뜻합니다. 이란이 이 살라미 전술을 들고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0: 아직 덥지만 절기로는 말복을 지났고, 그래서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복숭아를 자르다 보면 씨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 안쪽으로 주변에 하얗거나 회색빛을 띤 솜털 같은 물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육이 멀쩡해 보이니까 이 해당 부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겠지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의심될 수도 있다. 아깝더라도 통째로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복숭아 씨 주변의 흰색 물질이 모두 유해한 곰팡이는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캘러스 조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흰색 물질이 솜털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단단한 알갱이나 뭐 울퉁불퉁한 덩어리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러면 캘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과육의 식감이나 향, 맛에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섭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가느다란 실처럼 솜털이 퍼져 있거나 색깔도 회색, 녹색, 검은색까지 변색이 됐다면 네, 명백한 곰팡이입니다. 특히 복숭아는 자라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씨가 갈라지면 그틈 사이로 공기와 수분이 유입돼서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복숭아를 부패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올바른 보관과 세척 습관도 중요하겠죠. 플라스틱백에 넣은 채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이미 물러진 복숭아가 있다면 다른 과일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즉시 골라내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복숭아를 하나씩 감싼 뒤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 과일 칸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가장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척은요. 먹기 직전에 물이 닿는 순간부터 과육은 빠르게 무르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보관 세척 잘해도 결국 먹을 때 곰팡이가 있다면 아, 이 부분만 잘라내고 먹고 싶은데라는 유혹 뿌리치시고요.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곰팡이에 취약하다는 거꼭 생각해 주세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액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되는 질문을 던지는 그 기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CNN 기자를 향해서 또 가짜뉴스다, 가짜뉴스다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CNN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또 의회 자료 등을 근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이 한국 방위비 관련된 내용을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봤는데요.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전부 다 틀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전부 다 가짜였다라는 게 CNN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 기자를 향해서 가짜뉴스다라고 말하고 있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짜뉴스다, 가짜 발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YTN의 보도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중간에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시겠습니다마는 미리 좀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CNN 기자가 먼저 CNN 기자입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짜뉴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당신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러워요.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기자 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끄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이례적인 얘기인데, 아마 그 기자가 싫으니까 그 기자가 하는 말이 시끄럽게 들리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서 조용히 하세요라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라고 세 번이나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가짜 뉴스다라고 계속 기자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소속이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가짜뉴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2: I'm with CNN.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3: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2: I was
3: Be
2: trying to find
3: quiet.
2: out if
3: Be
2: you had been
3: quiet.
2: talking
3: Be
2: to Kim Jong-un,
3: quiet.
2: if he had asked you
3: You're a
2: to
3: fake
2: scale back
3: reporter, and
2: on
3: you report
2: those
3: fake
2: military
3: news. Go
2: exercises.
3: ahead.
4: Mr. President, is there...
1: 가짜뉴스 수모를 당한 CNN이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3: And during my first term, they agreed to pay close to $3 billion a year for protection because we don't, you know, they essentially weren't paying.
1: CNN은 한국은 트럼프 일기 전에도 이미 해마다 8억 달러 넘게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건 분담금 8.2% 인상으로 한국의 부담액은 10억 달러에 못 미쳤고, 이는 트럼프가 주장한 3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후 2년간 추가 인상을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지만,
3: Very well, but they were paying $3 billion a year. And then they convinced Biden that I was probably a bad person and they shouldn't, and he immediately rescinded that order.
1: CNN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체결한 2019년 협정은 1년짜리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4년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의 분담금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도 3만 9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둘러싼 허위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네, 억울하다고 주장은 하지만 배상금 500만 달러는 이미 지불한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수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캐럴의 주장은 사기극이다, 그리고 정치적 공작이다라고 비난한 발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캐럴에 대해서 사기극이다, 정치적 공작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한 것인데, 그게 명예훼손이라고 인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무고를 주장하면서도 진 캐롤에게 이미 배상금 500만 달러에 이자까지 더해서 총 563만 달러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이탈리아 박물관이 또 털렸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에 따르면 현재 시간 15일 밤세 점의 작품이 도난당했습니다. 여기에는 1473년에 제작된 산 그레고리오 재단화를 비롯해 르네상스 거장 안토넬로 다 메시나의 대표작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박물관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라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들이 최근 연이어 도난당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박물관 도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마냐니 로카 재단 박물관에서 르누아르와 세잔 등의 작품 3점이 도난당했다가 이후 극적으로 되찾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MOU의 60일 시한이 만료되자 주식시장은 어제 하락했고 국제 유가는 곧바로 급등했습니다. 어제 브렌트 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쳐서 하루 전보다 2.65% 상승했습니다. 원유 공급 차질 우려 속에 미국의 전략 비축유 재고는 1982년 12월 이후 약 4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량이 급감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으로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리티코는 어제 한미 협상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본 코리아는 백종원 대표가 캐나다 주요 호텔과 부동산 기업인 선레이 그룹 외식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지 식품 유통 기업들과 소스 판매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레이 그룹은 메리어트, 힐튼, 하얏트 등이 글로벌 호텔 브랜드 약 80개를 캐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협약에 따라서 두 회사는 선레이 그룹이 토론토 지역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더번 코리아 외식 브랜드로 전환하기로 하고 브랜드 선정과 매장 운영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선레이 그룹이 보유한 호텔과 상업시설에 더번 코리아 외식 브랜드를 추가로 입점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백종원 대표는 캐나다에서 대형 식품 유통기업 두 곳과 만나서 더번 코리아 소스 등 주력 제품의 현재 유통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첫 생산 품목은 탕수육 소스로 결정이 됐으며 향후 더본 코리아 외식 브랜드에 사용하는 주요 소스로 생산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종원 대표는 이번 북미 출장에서 LA의 식당인 오시게를 찾아서 더본 코리아 소스를 활용한 메뉴를 소개하고 매장 관계자들과 제품 공급 및 조리법 적용 방안 등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LA에서 개최한 올리브영 페스타 LA에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은 지난 5월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서 지난 주말 올리브영 LA 페스타 행사를 열었습니다. 55개의 K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서 대표 상품과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동원된 관람객이 최종적으로 10만 명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사장 입구에는 서울의 지하철역 음성을 틀고 내부에는 한글 도로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 등 서울 거리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서울의 느낌을 살린 공간을 배치해서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공화당 의원들까지 우려한다라는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로 해석되지만 훈련이 실제로 축소될 경우에 대북 억지력과 한미연합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강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앤드루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외교적인 교류를 다시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접근 방식이 훈련 축소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김정은이 미국의 대화 시도에 화답을 해온 것도 아닌데 선제적으로 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이며 이 경우 김정은은 화답하기 전에 또 다른 요구를 해올 것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된 외교 전략이 부족하고 북한은 진지한 외교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대북 억지력이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앤드류 이어 석좌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새로운 정밀 드론 전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군사훈련이 축소되면 미국과 한국군은 북한의 잠재적 적대 행위에 대응할 대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크로닌 소장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의 결정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비 태세만 훼손시키게 된다라며 대화는 좋지만 우리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AI로 제작된 동영상 확산에 강하게 반발했던 할리우드 영화계가 AI 기업과 저작권 보호 합의를 맺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협회와 AI 기업 바이트댄스는 AI로 제작된 동영상에 강력한 안전장치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MOU를 어제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영화협회가 AI 기업과 체결한 사상 첫 저작권 보호 조치로 AI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C댄스를 둘러싸고 할리우드 영화계와 C댄스의 보유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갈등을 빚은 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협의입니다. 양측은 MOU에 명시된 구체적인 안전장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화와 드라마 등 주요 영상 저작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찰스 리브킨 영화협회 회장은 오늘 체결된 협약은 저작권이 영화산업의 초석이라는 우리의 신념을 보여주는 동시에 창의적인 콘텐츠를 보호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틱톡 개발사인 바이트댄스가 지난 2월에 공개한 프로그램 C댄스라는 프로그램은 짧은 명령어만으로도 실제로 헐리우드 배우가 등장한 것 같이 구별이 쉽지 않은 영상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단두 줄의 명령어만으로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건물 옥상에서 격투를 벌이는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는데 이때부터 헐리우드 영화협회와 바이트댄스가 이 저작권 보호 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 출석 인구가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성서공회 American Bible Society의 새로운 조사 결과 작년 한해 동안 최소 두 차례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한 미국인이 2년 전보다 약 8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성서공회는 이를 고무적인 흐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 미국인 비율은 2024년 대비 지난해 4%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간 최소 두 차례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약 800만 명 늘어난 것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율도 성별로 나누어 보면 또 처참합니다. 남성들의 교회 출석률이 여전히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남성의 5명 중 1명은 아예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60일 협상 시한이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홍해까지 위험해지자 한국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항행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항로로 이용되던 이 홍해 수송로까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수에즈 운하로 돌아서 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홍해 연안에 있는 예멘의 모카항은 친이란 세력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서 7명이 숨지고 항구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유조선 한 척도 홍해 남쪽 해협 대신에 북쪽 수에즈 운하 항로로 돌아서 지금 한국으로 귀환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MOU에 따라서 60일 협상 시한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비핵화 등을 논의했지만 성과는 없이 위험지대만 오히려 더 넓어졌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호르무즈 수송로도 사실상 마비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한 척도 없는 실정입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2: 돈이 필요한 사람도
13: 투자하는 사람도
1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3: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2: 213-804-9555.
13: 다시 한번
12: 213-804-9555. 워킹머니.com

네, 오늘도 덥겠습니다. 잠시 후 낮 12시가 되면 벌써 89도, 90도까지 올라갈 텐데요. 문제는 습도도 한 60% 내외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이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아,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하고 마주쳤을 때 잔뜩 찡그리고 있는 내 표정 절대 보여주면 안 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표정 관리가 필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칫하면 저 오늘 왜 저래? 쟤 요즘 맨날 뭐가 이렇게 불만이야? 라고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요즘같이 덥고 후텁지근한 날 표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우리 탱자 여러분, 굿모닝.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날개를 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셨죠. 미국에 올 때, 처음에 올 때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길을 향해서 날아오셨잖아요. 바로 알래스카에서 태어난 지 겨우 4, 5개월 된 어린 큰 뒷뿌리 도요새, 일명 B6라고 불리는 이 새 한 마리가 지구 반대편을 향해 기적같은 비행을 해냈습니다. 이 어린 새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호주의 이 타즈메니아까지 무려 11일, 1시간, 총 265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땅을 밟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갔는데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동거리만 무려 8,426마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새가 먹지도 쉬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몸에 축적된 에너지만으로 태평양의 거친 바람을 이겨냈다는 점입니다. 어른새나 안내해주는 뭐 어른새나 또 사전 연습도 없이 오직 태어날 때부터 지닌 본능과 바람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완벽한 항해를 마친 거죠.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출격 전에 장기 크기까지 줄여가며 비행 준비를 마쳤다고 하니 자연의 신비로움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네요. 약 0.18온스에 불과한 작은 추적기를 달고, 이게요, 원래 이거를 밝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연히도 작은 새들은 이 애기 새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하고 붙여놓은 그런 추적기로 인해서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걸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나먼 여정을 건너간 어린 새처럼 오늘도 우리 맞닥뜨릴 새로운 도전, 네, 용감하게 날개를 펴고 우리 날라봐요. 자, 비상.

0: 8,000마일의 날개라는 제목의 창작곡입니다. 제가 만들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안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가사라는 여러 가지는 이렇게 했지만 AI가 요즘 여러분 이런 글쓰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업무에 AI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어느 날 AI로 인해서 우리가 망한다 이래가지고 데이터 그 센터가 환경적으로도 많은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중에다가 혹은 바다에다가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해양으로 거기다가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가 그러면 또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걱정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저쪽 우주에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는 늘 24시간 태양광을 받으면서 돌아간다.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 로켓을 발사하는 비용이 너무 또 세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뭐 어떤 것만 날씨 같은 거 위성으로 보낼 수 있는 것만 정리해서 내려오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그냥 변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아기 도요새가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안내자도 없는데 8,000마일을 넘어서 그 우연히 발견한 거라고 그래요. 작은 새들의 생태는 어떤가 하고 거기다가 초소형 아주 작은 카메라를 달았는데 그게 세상에 위치 추적이 되는 거죠. 11일을 하고도 1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땅에 한번 쉬지도 않고 그렇게 그 먼 데를 알래스카에서 태어나서 다시 호주의 타스메니아라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번 그렇게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이래가지고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호주에서 이제 또 다시 또 한국에 이런 갯벌 같은 데 가면 철새들이 있잖아요. 그 철새들을 참 보호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시기에 갯벌에서 영양가도 섭취를 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또 알래스카로 가는 거죠. 그건 매번 하려고 하면 그 길이가요 지구하고 달을 왕복하는 길이만큼 하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생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꿀벌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분들도 세상에 그 말라가는 나의 자식 같은 그 농작물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꿀벌들이 진짜 이 꿀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우리도 같이 망하는겨 이래가지고 꿀벌을 위해서 그렇게 설탕물을 타서 밖에 내주시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우리 여러분도 계시지요. 잘 헤쳐나가면서 한 번도 아직 가지 못한 길을 건너가다 보면요 또 새로운 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 나무가요 정말 바람 없이 자란 나무는 그게 쉽게 뽑힌다고 그래요. 적당히 이 역경을 시련을 이긴 그런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긍정학원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긍정적인 말. 아 내가 뭐 되겠어? 아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마음이 특히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복잡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모든 건 결국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풀리는 중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서 마음이 한 템포 그렇게 쉬어갈 때 진짜 해결책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괜찮아. 결국은 다 시간이 해결해 줄게요. 이런 주문들이 실제로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런 마음을 아침에 좀 가지면서 긍정적인 생각이 실제로 우리 뇌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면 다 좋은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블루존 장수촌이 있습니다. 특히 이태리 그리스 사람들도 장수촌이 있죠. 그리고 또 일본도 그렇고요. 그 장수촌을 봤더니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신체 기억력 건강에 이 자신감을 갖는 게 노년기의 기억력 감퇴나 불안을 줄이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움직여야 돼요. 특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또 안 좋은 거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좀 움직이고 그러면 움직이는 만큼 내가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나 이 안 움직이다 보면 좀 우울해져요. 이 희한한 몸입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오면 또 치매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화기애애 불타는 그런 화요일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시죠. 차차차 배우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 남성분들도 아유 춤을 배워볼까? 아유 운동하는 거 너무 빡세고 힘들어 이래서 춤에 취미를 좀 가지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그렇게 춤을 좋아하시는데 노인센터에 가면요 시니어센터 가면 다 할머니들만 계세요. 단 한 명 남자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겨. 이 춤추기가 가장 좋대요. 박자를 맞추고 동작을 외우는 과정이 우리 뇌의 기억 담당 영역인 해마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춤을 지금이라도 쳐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하루에 3,800보 이상만 걸어도 치매 위험이 25%, 또 9,800보를 걸으면 50%나 감소가 됐다고 하는군요. 자, 외로움과 고립도 또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봉사활동, 특히 어린 시절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으셨던 분은요. 또 봉사활동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봉사활동,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나의 시간과 그런 마음, 애정을 나눠주면 이게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임, 동호회 이런 거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새로운 곳 여행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낯선 환경을 경험하는 거 좋은데 먼 길 가기 뭐해요. 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게 이 지구온난화에 또 굉장한 일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당분간 LA 안에서 하지만 구석구석 안 가본 동네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머 나 헐리우드볼 한 번도 안 갔네 이런 분도 헐리우드볼에 요즘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라틴 음악 좋아하시는 분 로스 판초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두다멜과 함께 로스 판초스 예, 아주 멋진 그런 곡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바로 계기 일식은 얼마 전에 지났는데 계기 월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밤 27일 밤이죠. 그리피스 천문대에서는 계기 월식에 가까운 부분 월식 관측 행사와 라이브 생중계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달의 약 96%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면서 아주 볉고 오묘한 빛을 띠는 그런 달을 감상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뭔가 좀 움직이시면서 좋은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 취미생활도 하시면 아주 금쪽같은 하루하루 얼마나 좋겠어요.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의 반값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이웅자 외길 36년 이웅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웅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 만두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이용자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민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에 우리 재인정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매번 너무 우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1: 아, 네.
0: 아, 정말 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계셔서요.
1: 네. 네.
0: 요즘 정말 이민 와서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십니다. 아, 최근 네. 뭐 한인사회에서 이 미국 내 국내선 비행기 타는 것도 위험하냐 이런 문의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물론 시민권자도.
1: 그런 문의가 많고 또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0: 네.
1: 뉴스 월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영주권 취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소지해야 되는 서류들,
0: 네.
1: 그다음에 또 영주권자들은 어떻게 무슨 서류를 또 갖고 다녀야 되는지,
0: 네.
1: 또 서류가 미비하신 서류 미비자분들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0: 네.
1: 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한 설명과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거 이제 또 설명하기 전에 특히 신분이 합법이 아니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많잖아요.
0: 네.
1: 잘 안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0: 네.
1: 또 저희 손님도 어제 한번 제가 통화를 하는데 배우자가 이제 초청을 해서 옛날에 밀입국 하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분 조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해외 나가야 되는데 또 미국에서 불법으로 계신 기간이 또 15년이 넘기 때문에
0: 네.
1: 1년만 넘으면 해외 나가서 영주권만 주면 누구든지 나갔다 오겠죠. 근데 10년을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 있으니까
0: 네.
1: 이제 그거를 사면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0: 네.
1: I-601A 영어로 이제 Provisional Waiver라는데 미국에서 좋은 도덕 품성을 가지고 있고 그 얘기는 마음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0: 네.
1: 법을 잘 지키고
0: 네.
1: 체포 경력이 없고
0: 네.
1: 또 불법이지만 오래 살아도 세금도 잘 내고
0: 네.
1: 사회봉사도 잘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그 10년 못 오는 거를 이민
0: 네.
1: 비자 피 빌이 날라오면 그러니까 인터뷰하기 뭐 한 1년 6개월 전에 날라오거든요. 그럼 서류를 그동안 몇 년 동안 잘 준비했다가 그 사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데 이민국이 심사하는데 지금 막 32개월이나 밀려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0: 네.
1: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0: 네.
1: 지금 이렇게 아무 데서나 사람을 잡아가고
0: 네.
1: 자기가 한국 가면 못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심리적 걱정이거든요.
0: 네.
1: 법은 사면 받으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서류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사면을 모든 손님이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이 좀 나이가 많으시고
0: 네.
1: 이제 70대 거의 중반이 되셨는데 자기가 지금 이 나이에
0: 네.
1: 나가서 혹시 못 오거나 그러면 또
0: 네.
1: 공항에서 막 잡아간다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제가 심리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이제 제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연기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시면
0: 네.
1: 좀 1, 2년 우리가 연기를 해드리겠다. 뭐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불안하시면 한국 나가시는 게 불안하시면 이제 연기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좀 걱정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미국 내에 실제로 요즘에 이제 불법으로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진행자 분들
0: 네.
1: 한미옥 씨도 얼마 네.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0: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아는 그래도 주위에 저는 또 그런 분이 계세요.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한 2023년도에 이제 믿을 만한 통계 자료로 발표할 때 미국의 불법으로 있는 서류 미비자들은 대략
0: 네.
1: 1,400만 정도였어요.
0: 네.
1: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잖아요.
0: 네.
1: 실제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 저도 뭐 숫자는 잘 외우지를 못하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그 사이에 대략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서부터 현재까지
0: 네.
1: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년 8개월 동안에 이제 300만 명이 이 나라를 떠났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0: 네.
1: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좀 없지만 이게 숫자가
0: 네.
1: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숫자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대략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는 지금 현재는 1,100만 명 정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정부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2: 네.
1: 근데 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서 더 많은 불법으로 있는 서류 미비자들 이런 사람들을 프라이오리티를 정할 때는 범죄자 우선이고 추방 명령을 이미 받았는데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체포의 첫 번째 순서에 들어가 있어요.
2: 네.
1: 그리고 거기에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뭐 테러자도 있을 수도 있고
2: 네.
1: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인권을 네. 존중하면 사다 보면은 이제. 숫자상으로 많이 안 잡히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2: 네.
1: 그렇게 쉽게 체포할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곳에 인력 배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는 뭐 대략 아마 4만 3천 명 정도를 신규로 네. 체포했다고 하고 7월 달에는 뭐 네. 거의 정부 ICE가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6만 5천 명을 네. 한 달 사이에 체포를 했다고 해요.
2: 네.
1: 근데 우리가 체포를 하면은 어딘가에 가서 재우고 매기고 입히고 이제 이런 감옥도 그렇잖아요.
2: 네.
1: 근데 우리가 이제 감옥이라고 하지 않죠. 이렇게 잡혀가면은 디텐션 센터니까 네. 구금 시설에 이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2: 네.
1: 이제 자유가 없긴 없지만
2: 네.
1: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잡아갈 때 이렇게 수갑도 막 채우고
2: 네.
1: 형사랑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이제 데리고 가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그러면은 IC에 있는 배드 숫자가 넘으면 이제 재울 데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2: 네네.
1: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정확한 자료는 뭐 저도 외우지 못하니까 좀 찾아봤더니 지금 IC가 미국 전국적으로 하루에 맥시멈으로 자체 시설로 재울 수 있는 배드 수는 대략 한 4만 10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2: 네.
1: 근데 어떻게 지난달에는 6만 5천이나 네. 더 잡아갔을까? 배드도 없는데.
2: 네.
1: 그러니까 IC는 굉장히 많은 지금 정부 예산을 쓰고 있어요.
2: 네.
1: 그래가지고 그 많은 예산으로 뭘 했냐.
2: 네.
1: 이런 사설 구금 시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2: 네, 네.
1: 그다음에 카운티 제일에도 비어있는 방들이 꽤 많이 있으면 그것도
2: 네.
1: 계약을 해서 그것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관타나모 이런 그 옛날에 군인 수용소 이런 데도 지금 다 디텐션 센터로 쓰고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제 그 IC라는 이민세관 단속국 안에 이런 체포 일을 직접 하는 부서를 DRO라고 불러요. 근데 그 DRO는 Detention and Removal Operation의 약자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진짜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뭐 이런 서류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오피서들인데 이제 그런 오피서를 우리가 Deportation Officer, DEO라고 불러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 DRO 안에 1년 예산이 우리가 낸 세금을 또 얼마나 정도나 쓸 것 같으세요?
2: 얼마나 쓸까요, 수생해?
1: IC 전체가 아니고
2: 네.
1: 이 구금하고 추방하는 그 오퍼레이션 자체에만 할당돼 있는 1년 예산이 3.4빌리언에서 4.2빌리언이니까
2: 네.
1: 34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를 구금하고 체포하고
2: 아이고.
1: 운영하는데
2: 네.
1: 지금 쓰고 있어요.
2: 네네.
1: 그러니까 구금 시설도 운영해야죠. 이렇게 뭐 사설 기간도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해야죠. 민간 교정 시설 같은데.
2: 네.
1: 그다음에 또 식사도 하루 3끼 제공해야죠. 의료, 보안 인력도 배치해야죠. 또 배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송을 해서 어디 타주로 막 옮기고 그래요.
2: 네.
1: 불행히도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지난 일요일 날 시민권자 배우자랑 결혼을 하고
2: 네.
1: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
2: 네.
1: 워킹 퍼밋도 이제 18개월짜리를 받아서 잡을 구해 갖고 일을 하는데
2: 네.
1: 그 일하는 직종이 이제 어디 트레이드 쇼에 가야
2: 네.
1: 되는 거였어요.
2: 네네.
1: 그래서 베가스에 운전하러 가지 않고 동료랑 같이 공항에 이제 비즈니스 트립을 가기 위해서 이민국에서 준 워킹 퍼밋 하고
2: 네.
1: 여권하고 들고 LA 공항에 갔는데 사복을 입은 IC 직원 두 명이 와서 체크인해서 보딩하기 전에
2: 네.
1: 데리고 갔어요.
2: 어머.
1: 데리고 갔는데 그 두 명의 직원이 IC 직원인 거예요. LA 공항에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2: 일이에요.
1: 네.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저는 주말이었는데 이제 그 손님의 남편이 이메일이 와서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밤 거의 9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제가 급하니까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이제 놀랐겠어요.
2: 그렇죠.
1: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남편이 면회를 가서 보고
2: 네.
1: 제가 서류를 하나 만들어서 서류는 변호사가 레프젠 하려면은 이제 양식 G218에 손님이 사인한 거를 이 아까 얘기한 이민세관 단속하는 이하로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돼요.
2: 네.
1: 직접 주는 서류는 요즘에 받지도 않아요. 너무 구금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인을 일단 받아온 다음에 사인 없이 또 업로드하는 거는 또 효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2: 네.
1: 근데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주말이니까 주말이 끼고
2: 네.
1: 월요일 날은 남편이 가고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8시서부터 면회가 가능하니까
2: 네.
1: 8시에 갔어요.
2: 네.
1: 그게 메트로폴리탄 디텐션 센터가 이민국 건물 안에 있거든요. 300 노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에.
2: 네.
1: 근데 이렇게 저도 디텐션 하신 손님이 너무 오래간만에 지금 있는 일이라서
2: 네.
1: 이제 이렇게 막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막 감옥 같은 거예요.
2: 네.
1: 이민국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문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2: 네.
1: 밖에 초인종을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2: 네.
1: 지하에. 그 제가 초인종을 딱 눌렀더니 저는 안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2: 네.
1: 안에서는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을 만나러 왔다고 디테인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 네.
1: 얘기를 했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자기네들이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파일이 왜 없냐? 어제도
2: 네.
1: 여기 있었는데 그랬더니
2: 네.
1: 그날 아침에 아리조나에 있는 플로렌스로 지금 이송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님하고는 어제 그제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베드가 풀이 돼서
2: 네.
1: 재울 데가 없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이제 차에다 태워갖고 7, 8시간 동안 걸리는 아리조나로 이제 보내버린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절차를 설명하려는 건 목적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2: 네.
1: 남한테 생기는 게 아니고
2: 네.
1: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특히나
2: 예.
1: 영주권 대기 상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그 신분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퍼밋도 줬으니까 합법으로
2: 네.
1: 일하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니까 TSA 우리가 왜 공항에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국내선이나 국제선에 다 있는 부서가 TSA 부서인데 이 TSA
2: 네.
1: 부서는 미국 교통안정청이에요. 그러니까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거든요.
2: 네.
1: 근데 이 TSA 규모는 IC 규모보다 훨씬 커요. 미국
2: 네.
1: 전체에 연방 공무원들이잖아요.
2: 네.
1: 6만 명이나 일을 해요.
2: 네.
1: 그리고 이제 그럼 IC는 이민세강 단속국이니까 요즘에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승객의 이미그레이션 데이터를 통째로 TSA가 IC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중에 탑승자 명단에 미리 체크업을 해서
2: 그런다면서요.
1: 신분이
2: 네.
1: 합법이 아닌 합법이
2: 네.
1: 아니라는 거는 꼭 범죄자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범죄 기록은 없는 분이에요.
2: 네.
1: 그냥 오버스테이 했어요. 언제? 영주권 파일하기 전에.
2: 네.
1: 옛날에는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2: 네.
1: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니니까 오버스테이 한 상태잖아요.
2: 네.
1: 그럼 제가 보니까 TSA가 IC 기록을 보고서 오버스테이 한 모든 탑승자 명단을 뽑아가지고
2: 네.
1: 그냥 일단 체포해서 구금시설에 보내고 할 얘기 있으면 이제 이민 법정에 얘기하라는
2: 네.
1: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 네.
1: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줌으로 어레인지 하는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웹사이트 통해서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손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2: 네.
1: 한 시간 정도까지 이제 허가를 해주더라고요. 48시간 전에 미리 허가를 우리도 스케줄을 해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이송할 때도 그 요원이 두 명이 그 버스에 탔는데 다 발에도 수갑을 채우고 손에도 수갑을 채우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소수의 인원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아리조나로 이송이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2: 네.
1: 수갑이 채운 채로 갔다고 해요.
2: 네.
1: 그 제가 음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나오냐 그랬는데 그냥 다 식은 음식이지만
2: 네.
1: 하루 세 끼를 주기는 준대요.
2: 네.
1: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방에 자기는 두 명이 쓰는 방에 들어 있었고 첫날 갔을 때는 뭐 2층 베드로 해가지고 막 7, 8명이 있는 방에서 베드가 부족해서 남자들 좀 튼튼하게 생긴 사람은 바닥에서 블랭켓 네. 깔고 잤다는 거예요.
2: 네.
1: 그리고 화장실도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 변기를 그냥 이동식 변기를 갖다 놓고
2: 네.
1: 칸막이가 없대요.
2: 아,
1: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대소변 보는 것도 네. 그 룸메이트한테 야 너 잠깐 고개 돌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내는데 그것도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위생적으로 돼 있다고 이제 그래요.
2: 네.
1: 저도 뭐 제가 디텐션에 뭐 갈 일이 없지만 또 이런 일이 과거에는 안 생기다가 실제로 네.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으니까
2: 네.
1: 진짜로 이게 크리미널이라서 간 것도 아니고 추방 재판을 받아서 간 것도 아니고
2: 그러니까요.
1: 합법적인 대기 상태에서 일하는 퍼밋을 가지고
2: 네.
1: 사업 출장차 공항에 갔다가 한국말로 졸지에 지금 디텐션 센터에 네. 가 있는 거잖아요.
2: 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알려주셔야 되세요?
1: 그렇죠. 금방 나올 수가 없는 게
2: 네.
1: 근데 제가 그 조금 얘기한 디폴테이션 오피서 담당자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2: 네.
1: 이제 그분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2: 네.
1: 통화를 해서 지금 빨리 나오는 거를 좀 협조하고 도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2: 네.
1: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자기가 그 아리조나에 두 개의 피닉스 하나의 디텐션 센터가 있는데 자기네가 있는 데가 뭐 엘로이 이런 데인데
2: 네.
1: 그 엘로이에 지금 1300명이 풀리 차 있어서
2: 네.
1: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2: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서, 잘못 잡아간 사람을 빨리빨리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배드가
1: 그러니까
2: 모자라죠.
1: 요즘에는 네, 아무도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만원이어가지고.
2: 네.
1: 그래서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적당한 숫자가 잡혀갈 때는 잡혀간 첫날에 노리스 어피어라는 추방 재판 출두 회보서를 받아서 사실은 재판 회부가 돼야지 우리가 판사한테 가서
2: 네.
1: 이거는 이미그레이션 릴리프가 이미 있고 인터뷰도 다 끝났고 그냥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근데 허가를 기다리는데 이분도 좀 사유는 있어. 옛날에 프라우드라는 이상한 그 문제가 있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요즘에 시민권자 배우자라도 이민 사기에 걸려 있다. 그렇게 해서 또
2: 네.
1: 다른 이민 사기를 사면받는 절차로 사면을 받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 입국을 할 자격이 없다. 이런 걸 영주권을 거절한 지가 한 7, 8년 됐어요.
2: 네.
1: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사면도 이미 신청해서 거의 2년을 기다리고 한 1년만 기다리고 오면 이제 나오는 상태예요.
2: 네.
1: 그래서 그 DRO에 있는 담당 디폴테이션 오피서랑 통화할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업로드를 다 했거든요. 모든 서류를 제가. 근데
2: 네.
1: 하나도 서류를 안 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2: 네.
1: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우리가 업로드하라 해서 룰대로 다 했는데도
2: 네.
1: 리뷰할 시간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상으로 요점 정리해서 그분한테 설명을 하고 또 저한테 왜 오늘 나랑 이렇게 어레인지를 했나 제가 전화 안 했는데도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2: 네.
1: 왜냐면은 이제 제가 레프젠 한다고 우리 G2ONS를 ER로 웹사이트에 딱 올렸더니 이제 내가 또 손님도 그 가족을 통해서 약간 그 교육을 시켰거든요. 변호사 없이는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질문 답할 때도 나는 변호사 동석이 필요하다 꼭 이렇게 얘기하시라
2: 아, 네.
1: 그랬더니 손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그 디폴테이션 오피서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3자 통화하듯이 화면으로는 안 했지만
2: 네.
1: 그날은 또 뭐 했냐 그러니까 F1에 관한 질문을 쫙 하더라고요.
2: 네. 학생 비자?
1: 네. 학생 비자에 네. 관한 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게 왜 하는 거냐 그러니까 F1으로 다녔던 사람은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네.
1: 이제 그 추방 재판에 빨리 회부가 돼야지 판사님이 본드 우리가 얘기하는 이미그레이션 본드가 이제 보석금이잖아요. 보석금을 내놓고 재판에 출두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석금을 포스트 하려면은 빨리 재판 날짜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 잡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2: 네.
1: 그리고 재판에 보통 잡히면은 우리가 보석금을 책정하는 히어링을 잡아서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보석금을 포스트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계속 아리조나에서 제가 재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 네.
1: 다시 LA로 케이스를 트랜스퍼하는 이제 체인지 업 메뉴를 해서 LA로 갖고 와서 지금 모든 이민 진행 사항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를 판사님한테 얘기해서 궁극적으로는 영주권도 받고
2: 네.
1: 그다음에 풀려나시겠죠.
2: 그러기까지 얼마가 걸릴까요? 지금 상태로는.
1: 그러니까 웨이버가 허가가 안 나오면 이분 영주권 못 받는 상태니까 앞으로도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감옥 감옥 같은 디텐션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2: 네.
1: 그리고 그 디텐션에 있는 사람들도 하루에 제가 보니까 연방 예산을 뭐 150불에서 180불 쓰는 걸로 돼 있고 한 사람이 오랫동안 디텐션 센터에 있으면은 최소 비용이 1년에 5만 5천에서 6만 5천 한 사람 디테인 아이한테.
2: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패닉을 이렇게 뭐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히스패닉들이 머저리트고 제가 손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1300명 중에 혹시 한국 사람 눈에 보이더냐 그러니까 자기 혼자인 것 같다는 거예요.
2: 네.
1: 약간 그 중국 사람도 좀 있고 뭐 베트남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나머지 대다수는 히스패닉 계통인 네. 것 같다고 그래요.
2: 네.
1: 다행히 우리 손님이 영어를 좀 잘 해가지고 통역이 없고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은 진짜로 거기서 굉장히 네. 더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뭐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옛날 같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한테도 이렇게 막 생기고 있잖아요.
2: 네.
1: 실제로.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국내선도 지금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는데
2: 네.
1: 모든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2: 네.
1: 그래서 먼저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2: 네.
1: 그래서 영주권자는 이 TSA 미국 교통안전국이 인정하는 아이디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
2: 네.
1: 아이디가 바로 영주권.
2: 네.
1: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 카드라고 부르는 양식이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카드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에 I-551이라고 써져 있고
2: 네.
1: Alien Registration

0: 여권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1: 네.
0: 하나만 있어도 탑승은 하실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영주권이 뭐 내가 사진으로 찍어놨다 이러면 조회하는데 시간 걸리고 하니까 반드시 국내선을 타더라도 또 국제선을
1: 네.
0: 타면 말할 것도 없이 여권 없으면 아예 탑승 자체도 안 되니까
1: 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영주권자들은 18세 이상은 반드시 영주권 원본을 들고 국내선도 타셔야 된다.
1: 네.
0: 이런 거를 지금 잘 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합법으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1: 네.
0: 합법으로 있는 사람은 사실 비자 종류가 뭐 외교관 A사부터 뭐 U비자까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 없지만
1: 네.
0: 그 입국 기록이 I-94라는 양식이에요. I-94.
1: 네.
0: 그 I-94는 해외에서 비자 받아오신 분은 CBP 웹사이트에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1: 네.
0: 그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이나 연장을 하신 분들은 I-797A라는 허가서, 이민기구 준 허가서 그 온본을 탑승할 때 들고 다니셔야 돼요.
1: 네.
0: 내가 합법이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유학생들은 I-21이라는 입학 허가서가 현재 유효하게 살아있는 거를 들고 다니셔야 돼요.
1: 네.
0: 또 인턴이나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J-비자는 DS-2019 양식을 온본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 언다큐멘티드 우리가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한마디로 공항에 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 안 되겠죠.
0: 네, 무조건 안 됩니다.
1: 네.
0: 지금은.
1: 네, 네.
0: 무조건 안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문제가 없었던 우리 한국 분들은 정치망명 신청자가 많지 않지만 이제 남미나 이런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정치망명 신청자들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무더기로 지금 다 거절하고 추방시키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가 대기 상태에서 이민국이 워킹펌이 줬으면 설명을
1: 네.
0: 안 들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워킹펌이다 받았는데
1: 합법인데
0: what's wrong?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이렇게 막 가실 수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거하고 내가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현재 로프란 상태에 있긴 있어 영주권 대기에는 그렇다고
1: 네.
0: 이민법에서 얘기하는 스테러스 신분이 합법인 거는 또 두 개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1: 네.
0: 그러니까 스테러스는 네가 허가가 된 체제 기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이민 비자 기간이 유효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TSA하고 ICE가 지금 이렇게 비이민 비자 신분이 스테이가 지금 네가 합법으로 로플리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스테러스가 지금 밸리드하냐 익스파이어돼서 오버스테이하냐 이것만 보고
1: 네.
0: 오버스테이로 나온 사람은 무조건 일단 다 지금 다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주권 대기 상태였든 정치망명 대기 상태였든 상관없이 실제로 잡아가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손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그 특히 가족 초청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터니 도움을 안 받고 약간 이렇게 센터나 이런 데서 뭐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아무 문제 없다고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 상태에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시민권자의 직계는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합법으로 들어온 기록만 있으면 오버스테이 했더라도 다 미국에서 인터벌 자격을 줘서
1: 네.
0: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발 전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1: 네.
0: 근데 지금은 문제가 이미 생겼고 트럼프 행정부 끝나서 이후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국내선도 가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위치한 주들이 꽤 있는데 그런 데는 기차, 버스 아무데나 영장 없이 다 이 수색, 체포 이런 구금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도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뭐 아리조나, 텍사스 뭐 이런 주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주에 여기는 뭐 LA 이긴 하지만 이제 타주에도 이제 한인들이 꽤 많이 사시니까
1: 네.
0: 그런 데는 기차나 버스, 공공 이런 그 교통 수단도
1: 네.
0: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0: 그냥 불시에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1: 네. 불시에 그렇게 딱 단속될 경우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대응 수칙은 무엇인가요?
0: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누구든지 미국 내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묵비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한국말 하는 통역이 어레인지가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는 네, 외우시는
1: 알려주세요.
0: 게 좋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I want to be silent. 그러니까 내가
1: I want 묵비... to be silent.
0: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묵비권 행사하겠다. 그다음에는 나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I want to speak an attorney.
1: I want to speak attorney.
0: 네. 그다음에 내가 너 뭐 서류를 주고 사인하라는 서류가 대부분이 급행으로 네. 빨리 추방해서 재판도 안 받고 빨리빨리 쫓아내야 되니까
1: 네. 아, 그냥 그거 사인하면 끝인 거죠? 네.
0: 엑스페달 리무블인데 네. 어떤 이민국 직원은 이렇게 한국말로 약간 꼬드겨가지고 네. 너 이거 사인하면은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근데 그 빨리가

0: 본국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1: 그렇게 한 건 할 때마다 뭐가 있는가 봐요. 또 응? 잡는 거. 응.
0: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인을 할 때도 I don't want to sign any paper without my attorney.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 네. 없이는 사인할 수 없다. 이런 간단한 단어. 그다음에 attorney가 있어야지 도와주는데 내가 attorney를 안다고 그래도 딱 잡히면 소지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전화번호를 외우기 어렵잖아요.
1: 어머, 그럼
0: 그러니까
1: 어떻게 하죠?
0: 네. 전화 변호사 전화번호를 가족한테 네. 항상 남겨두고 저희 같은 네. 경우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G28을 미리 만들어서 손님한테 차에 하나 핸드백에 하나, 집에 하나 꼭 있어라. 왜냐하면 이 G28을 만약에 손님이 갖고 다니다가 잡혔다 그러면 바로 그 디폴테이션 오피스한테 주면은 그 ERO에 바로 변호사 기록이 들어가서 빨리 그 손님하고 연락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사인하고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쫓겨나는 건지 어쩐지도 막 모르고 이렇게 네. 행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조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듣고 아시면은 네. 권리를 조금 더 많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1: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 3435 윌셔 블루바드 수인 넘버 3050입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이렇게 다시 왔네요.
0: 네, 이렇게. 지금은 그러니까 네. 그래도 법을 지키신 분들은 또 그렇게 너무 막 긴장하고 넓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네. 옛날에는 서류를 안 갖고 다녀도 보조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1: 그쵸.
0: 지금은 TSA가 네. 개개인한테 물어본다기보다는 탑승객 명단을 전체를 넘겨받아서 네. ICS 신분을 조회를 해가지고 신분이 아웃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체포 준비를 하고 있다가 탑승구에 나타났을 때 바로 체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이민국 인터뷰 끝난 다음에 잡혀가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추방명령이 떨어지신 분이에요. 추방명령이 네. 떨어졌는데도 출국 안 한 사람이 미국에 거의 120만에서 140만 명이나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은 추방명령이 떨어진 그 날서부터 하루에 999불씩 벌금이 붙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정부가 벌칙을 많이 가하고 그다음에 자준 출국하는 것도 있거든요. CBP 웹사이트 통해서 네. 네가 잡히기 전에 자준 출국하면 1인당 네. 돈을 2,600불 네. 디폴테이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떠나기 네. 전에 주면 그 돈 갖고 또 다 어디 숨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가는 비행기표 주고 네. 떠나는 게 다 대상 안에 가서 확인이 되면은 1인당 2,600불씩 현금 보너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떠난 사람이 대략 20만 네. 명가량 돼. 작년 5월에 발표했는데
1: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세상이 이제 좀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담장을 문 걸어 잠그고 이런 거 같은 분위기입니다.
0: 근데 이제 우리가 합법 이민을 줄이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 합법 이민, 네, 네.
0: 가족 추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민하고 그다음에 그 또 재정 보증을 하잖아요. 추청자들이
1: 네.
0: 또 최총자들이 나이가 많아서 뭐 자녀 추청하면 또 삼자가 보증하고 그다음에 취업 이민은 뭐 잡을 통해서 이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합법 이민자를 막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냥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와서
1: 네.
0: 솔직히 이제 세금도 많이 안 내고
1: 그쵸.
0: 그다음에 네. 뭐 이렇게 인권이 너무 많이 강조돼 있는 뭐 캘리포니아, 뉴저지, 뉴욕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주에 있는 주민들이 낸 굉장히 많은 세금을 또 신분이 아웃된 사람들이 세금 안 내는데 또 많이 타서 써.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이제 약간 근절하고 목표는 이런 거 트럼프는 자기 임기 4년 동안에 1,400만 중에 1,000만 명을 쫓아내겠다는 게 목표인데
1: 네.
0: 지금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베드가 늘어나고 이런 사설
1: 그렇죠.
0: 구금 시설을 네, 쓰고 네. 이게 약간 종용을 해가지고 너 빨리 나가라 네 발로 나가면은 돈도 준다 이렇게
1: 네.
0: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2년 동안도
1: 네.
0: 최소한 한 200만 명, 300만 명 더 쫓아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 제인정 변호사님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2137380928 2137380928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도 중요한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F1 뭐 이런 네. I비자 이런 또 J비자 이런 것도 굉장히 바뀐 게 지금 많아서 다음에는
1: 네.
0: 또 그런 뭐가 바뀌었는지
1: 네.
0: F1들도 유학생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바뀐 네. 게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 네. 또 중요한 정보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한경감한과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주 이용자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9: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8: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9: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12: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매월 500달러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0: 99세까지 팔팔하게
2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1: 그럼 둘 다 워킹머니
2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2: 투자하는 사람도
2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2: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1: 213-804-9555
22: 다시 한번
21: 213-804-9555 워킹머니.com

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내문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7: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이 시간은 금강안경검안과 성민산삼한방병원 헬스코리아 소반식당 브라이언주 유흥자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정인수 코치님은 바로 텔로 유스의 그렇죠. 정인수 코치님. 목소리 좋은 남자, 목요일이 아니죠. 오늘은 화요일. 화통한 남자, 후니 탱자 납시오.
8: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의 노예 같은 남자.
7: 노예?
8: 네.
7: 아, 왜 일부러. 노예야?
8: 에?
7: 아, 오늘 넌 나의 노예.
8: 그게 노비 같은
7: 노비.
8: 남자. 오늘 노비 씨를 제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7: 아, 오늘 노비 시리즈예요?
8: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미역수 맞춰봐요.
7: 예.
8: 노비가 하늘을 날아.
7: 어.
8: 노비가 하늘 날면 뭔지 알아요?
7: 플라잉 노비?
8: 노비?
7: 노비?
8: 그러니까 이거 저거예요. 넌센스 퀴즈.
7: 네, 그러니까요.
8: 노비가 하늘을 날면 네 글자로 뭘까요?
7: 무슨 노비 같은데?
8: 종이 날아.
7: 종이 날아. 아, 자, 종이 난다고. 종이 날아.
8: 자, 이런 거예요.
7: 정말?
8: 노비 네. 세 명이 네. 왕이랑 싸우면 뭘까요? 네 글자로. 노비 세 명이 네. 왕이랑
7: 힌트,
8: 싸워.
7: 힌트. 첫 자.
8: 네 글자.
7: 네 글자. 첫 자. 네. 힌트.
8: 무슨 종.
7: 응?
8: X종. 아까도 종이 나라였잖아. 예, 종. 예. 노비인데
7: 세,
8: 종자를 써요.
7: 세종 나라.
8: 비슷해.
7: 싸운다고?
8: 왕이랑 싸워.
7: 세종
8: vs 세종
7: 아유 하지 말고 끝자리.
8: 세종 그치? 끝에 맞췄어요.
7: 뭐요? 아, 세종
8: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여린 백성이 홀빼이
7: 세종 나라.
8: 어?
7: 세종
8: 나란 말씀이 중국의
7: 세종 가라.
8: 나란 말씀이 중국의 나라.
7: 응.
8: 여린 백성이 홀페이셔도
7: 뭔 말인지 모르겠어. 통과.
8: 훈민정 세종.
7: 어.
8: 대왕.
7: 훈민 훈 정음 성음.
8: 아니 세종 아, 대왕.
7: 아 머리 아파.
8: 세종 뭐야? 대왕.
7: 어. 세종 대왕.
8: 세종 대왕.
7: 세종 대왕.
8: 세 명의 종과 노비와 왕이 어. 싸우니까
7: 아, 세종 대왕. 아 정말.
8: 마지막.
7: 아.
8: 노비가 힘이 세면. 세 글자. 노비가 힘이 너무 세.
7: 종 들어가요?
8: 어, 종이 들어가요.
7: 어.
8: 무슨 종. 세 글자인데
7: 힘세종.
8: 비슷해요.
7: 힘세종 아니야?
8: 으아, 히어로. 으아, 인간을 초월했어. 인종.
7: 뭐지 그거?
8: 종.
7: 응. 첫자.
8: 네? 띵동 첫자. 띵동. 벨. 누구세요? 빠빠빠.
7: 벨 초.
8: 어.
7: 초.
8: 어.
7: 초노. 아까도 끝자가 뭐라고 했지?
8: 종.
7: 초인종.
8: 초인종 정답.
7: 아~
8: 아유 그만해야겠다.
7: 어, 너무 힘들다.
8: 아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7: 응,
8: 저 오늘
7: 어려워.
8: 아침에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7: 응.
8: 저도 하나도 못 맞췄거든요.
7: 응.
8: 짜증이 나갖고.
7: 이거 누가 해요? 저 짜증 났어 지금. 아. 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됐겠죠?
8: 네, 미안해요.
7: 네. 고마워요.
8: 아무튼 오늘 화요일이더라고요?
7: 네.
8: 저 오늘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7: 왜요?
8: 몰라 그냥 아침인데 목요일인 줄 알았어.
7: 아침에 우리 어제 그 자명종 얘기했잖아요.
8: 네.
7: 오늘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8: 알람. 네.
7: 어제 괜히 불타서
8: 뭐 안 하신다며요.
7: 뭐라네요.
8: 알람 안 해도 된다며요.
7: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늦게 잤어요. 어. 어떻게 어제 막 그 불타는 앞으로 차차차를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8: 네.
7: 그래서 늦게 잤는데
8: 어? 그럼 카메라 어. 안 나왔네.
7: 어?
8: 네 말씀하세요.
7: 그러는데? 어.
8: 네.
7: 그래가지고
8: 예?
7: 딱 시계를 보니까 허! 11시 5분이야.
8: 낮?
7: 응. 어머나 얘 왜 뭐야 이거.
8: 아, 방송
7: 열, 어떻게 하지?
8: 밤 11시 5분이었구나.
7: 아니 그게 그럼. 아니고요. 시계가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소파 위에 있던 거를 발로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45도가 기울어진 거죠. 아침 8시 45분이 11시 몇 분으로 잘못 보였던 거야.
8: 아 그냥 시계 이것만 보고 바늘만 보고
7: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를 돌아져 그걸 있었구나. 안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싸하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방송 펑크.
8: 와 11시 45분 줄 알았어. 진짜 많이 놀랬겠다. 와.
7: 그 얘기 왜 찍은데 우리?
8: 몰라요. 저 그 얘기 말고 어디 하던 만지 빨리 그 얘기는 해줘요.
7: 뭐요? 어? 뭔 얘기?
8: 뽀뽀해도 돼요?
7: 아!
8: 그분.
7: 아 근데 오늘 분량이 많잖아요. 우리 훈이 씨가 네. 준비한 거.
8: 아 이거는 그, 뭐 다음에 해도 되지.
7: 아 그 얘기는 긴데.
8: 아 길어요?
7: 근데 길진 않지만. 그럼 이따가 분위기가 아니야.
8: 아 그래 그럼 이따 선생님 간담회 할까?
7: 나중에.
8: 자, 알았어 알았어요. 자 아무튼 자 오늘은 여러분 그 건국신 아침 시리즈 하고 있는데
7: 네.
8: 지난 주에 저희가 영국이랑 아일랜드를 했어요.
7: 네.
8: 그래서 올해 이번 주는 늑대가 키운 쌍둥이 형제 그럼 누굽니까?
7: 쌍둥이 형제. 누구지?
8: 늑대. 늑대 애들 쌍둥이 저 물고 있는 그림.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7: 뭐 그런 거 있어.
8: 이탈리아, 롬. 그리고 거인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대요. 워스거인 중국, 중국.
7: 아.
8: 이태리와 중국의 건국신화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7: 그 건국신화에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8: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니고 그냥 본인들이 믿고
7: 그렇죠.
8: 싶은 거를 자기들이
7: 우리도 뭐 당군신화
8: 네, 뭐 코랑이랑 뭐 곰이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7: 굴에 들어가서 뭐 마늘만 먹고 어떻게 뭐
8: 그러니까 술과 마늘만 먹고
7: 그래서 우리가 힘이 좋은 거야.
8: 아 그러니까
7: 옥녀야 옥녀
8: 야 옥녀 옥녀
7: 옥녀구나 옥녀
8: 오 옥녀 자 이태리아로 가볼게요. 맘마미아
7: 네.
8: 자 이탈리아라기보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로마 로마의 건국전설입니다.
7: 네.
8: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 너무나 유명하죠. 이 아이의 탄생부터가 네. 아 비범하잖아요.
7: 네.
8: 어머니는 바로 레아 실비아. 아 실비아
7: 네.
8: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집안에 싸움이 나요.
7: 네.
8: 언제든 왕위 싸움이 나죠. 그래서 동생 아물리우스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7: 네.
8: 아물리우스는 불안한 거예요.
7: 아물려 이러면서.
8: 왜냐면 그렇지 아물려.
7: 아물려.
8: 버물려 아니고요. 아물려. 근데 조카가 또 태어나면. 요놈들이 또 반란해갖고 내가 또 방에 뺏길 수가 있잖아. 항상 불안했죠 왕은.
7: 그 씨를 다 말리잖아.
8: 그러니까 그래서 멸하잖아요. 그래서 레아 실비아 자기 누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7: 네.
8: 아예 그 신을 섬기는 사제로 만들어버려요. 결혼 못하게. 그러니까 수녀같이 만드는 거지.
7: 네.
8: 근데 레아 실비아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7: 아니?
8: 그러니까 수녀가 됐는데 어떻게 쌍둥이를 낳아? 그
7: 수녀원에서
8: 그러니까.
7: 기적이 일어났어요.
8: 네. 근데 아이들의 아버지가 인간
7: 쌍둥이야 그것도?
8: 아들이 아니래요. 전쟁의 신 마르스라고 하는데
7: 네.
8: 뭘 마르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스는 어이가 없지. 야 아들 못 낳게 하려고 수녀원에 넣었더니 쌍둥이를 낳아? 불안하잖아요. 애들을 없애라 명령을 합니다.
7: 네.
8: 그래서 바구니에 담겨 강에 버려버려요. 저 밑에 부하들이.
7: 네.
8: 근데 항상 우리 신화에서 보면 버려진 아이들은 잘 자라죠.
7: 그렇죠.
8: 그래서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암 늑대 한 마리가
7: 네.
8: 얘네들을 발견하는 거야. 그 보통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들한테 자기 젖을 물려줘요.
7: 아니 그 보니까 네. 개가 네. 그 길 잃은 어미 잃은 그 고양이한테 젖 물리는 거 보았어요?
8: 아니요, 그 말도 안 돼 진짜.
7: 아, 진짜요?
8: 와,
7: 종을 뛰어넘는 그런 특히 여자들 이 암컷들의
8: 그래,
7: 모성 본능은
8: 본능이 있지.
7: 그 생명 종도 넘는 것 같아.
8: 맞아.
7: 너무 아름답다.
8: 그 어지껏하게 말 코끼리가 그 교회 주가 아마 그럴 거야, 그죠? 그래서 늑대가 젖을 먹이는 거 애들을.
7: 야.
8: 그 요거 로마 가시면은 조각 네. 굉장히 많습니다.
7: 네.
8: 뭐 기념품도 많이 사실 수 있어요.
7: 네.
8: 너무 바가지 쓰지 마시고요.
7: 네.
8: 자, 근데 그걸 이제 목동 부부가 이제 아이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키웁니다. 마치 오늘 어릴 때 슈퍼맨처럼. 얘네들 힘도 세고 용감하고 또 싸움도 잘해. 근데 그러다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다고 알게 된 거지.
7: 나의
8: 자기 핏줄이 핏줄이 아주 그냥 왕가 집안인 거 알 거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자기 삼촌 아물리우스를 무너뜨리고 할아버지 누미토르에게 왕위를 돌려드립니다.
7: 야.
8: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근데 그리고 나니까 뭔가 아쉬워.
7: 네.
8: 야 우리도 하나 뭐 만들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7: 쌍둥이야.
8: 쌍둥인데.
7: 가위바위보 해야지.
8: 근데 거기서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7: 아,
8: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7: 가위바위보 하라니까.
8: 그러니까 로물루스가 먼저 언덕을 원해가지고 서로 다른 언덕을 택했대요. 그래서 신한테 물어보자. 누가 왕이 돼야 되는지. 근데 하늘을 나는 새를 보고 신의 뜻을 판단하라고 했는데. 이게 애매한 거야. 서로가
7: 네.
8: 계속 의견이 엇갈려요. 쌍둥이가.
7: 그치.
8: 그거 어떻게? 싸워.
7: 아,
8: 그러다가 로물루스가 결국 레무스를 죽게 만듭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죽였냐까지는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어쨌든 레무스가 죽어요. 네.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쌍둥이 살아남았는데 그 로물루스가 남았지.
7: 네.
8: 그 친구가 자기 이름을 딴 제국이 바로 로마.
7: 아, 로물루스에서 로미구나. 네.
8: 그렇게 만들어진 게 로미다. 그래서 왕이 다툼에 떠 버려진 아이들이 늑대한테 키워지고 형제들이 다시 그를 무찔렀는데 두 마리도 갈등이 생겨서 한 명이 네. 죽고 결국엔 로마가 발생이 됐다.
7: 아,
8: 좀 어이가 없는 얘기긴
7: 로마에
8: 합니다.
7: 로마에 가고 싶다.
8: 로마의 휴일이죠. 로마랑 그 잘 어울리신 분위기인데.
7: 분수에.
8: 아, 로마에 가시면 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7: 뭐요?
8: 검투사가 되든가.
7: 아, 정말. 아니면 콜로시움 아니면 나는 그냥 부근부근 막.
8: 아니면 그 옆에 다 그
7: 어디?
8: 콜로시움 옆에서 모델들이 얼마 사진 많이 찍는데. 어, 이쁘죠. 살랑살랑하고 그냥 흑백으로 너무 이쁘더라.
7: 트레비 분수에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서 풍덩풍덩 들어가는 사람이
8: 그거 걸려요. 그거 엄청 벌금 받는가? 뭐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만다던데.
7: 아, 가고 싶다.
8: 그게 이거 왼쪽으로 이렇게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빌면 그죠?
7: 죽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싶다.
8: 가시면 되죠. 갔어요. 아, 근데 거기 너무 더럽던데.
7: 어디요?
8: 거기 저기 어디요?
7: 트레비 분수?
8: 그, 트레비 분수 옆에 그 뭐죠? 네. 이게 강 뭐야? 그 곤돌라 타는데.
7: 예.
8: 그 뭐 비둘기가 너무 많던데?
7: 어.
8: 비둘기 그 네. 변이 사막에 깔려 있으니까.
7: 아, 로마보다 네. 쭉 밑으로 내려와서 아말피 코스트.
8: 그건 어디예요?
7: 아말피 코스트.
8: 그것도 이탈리아예요?
7: 네, 네, 네. 거기 되게 유명한 그.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네. 캘리포니아 북부 그 절경 있잖아요. 바닷가.
8: 바닷가 피에시.
7: 그게 PSH. 커다란 또 아말피 코스트예요. 그래도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8: 그치, 스파게티 와인 한 잔 하면서. 니라리라노. 자, 중국어로 가보겠습니다.
7: 네.
8: 중국은 하나의 건국 진화로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워낙 오래됐고 자기들끼리 너무 역사가
7: 그쵸.
8: 싸우고 치고받고 너무 많아가지고.
7: 너무 많잖아.
8: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한대요. 세상의 시작은
7: 네.
8: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 얘네들도. 근데 거인이 있었대요.
7: 네.
8: 거인이 잠들다가 그 이름이 바로 반고. 거인이 반고인데
7: 네.
8: 반고. 반고가 1만 8천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7: 네.
8: 눈을 떴는데 답답한 거야.
7: 어.
8: 그래서 도끼를 휘둘렀대요.
7: 네.
8: 그 세상을 둘로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든 거예요. 이 거인이
7: 도끼로
8: 빵 부셨는데 이게 붕 하면서 충격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붙으면 또 답답하잖아요.
7: 네.
8: 그래서 거인이 그 사이에 끼어서
7: 네.
8: 들어 올렸대요. 하늘을. 그러면서 점점 자기 몸은 커지고 하늘은 점점
7: 네.
8: 높아지고 그렇게 점점점 오랜 시간 동안 딱 붙들어서 하늘과 네. 땅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 그리고는 반고는 쓰러져요.
7: 네.
8: 지쳐서.
7: 어.
8: 죽으면서 그의 몸이 이제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숨결이 바람이 되고 구름이 되고
7: 네.
8: 목소리가 천둥이 되고 눈은 해와 달이 되고 피는 강이 되고 뼈는 산이 되고 머리카락은 별과 숲이 되었다.
7: 네.
8: 근데 세상은 생겼어. 지구가 촤.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여신이 촤 나온대요. 이름은 여와.
7: 여와.
8: 네, 여와와 반고. 여와가 혼자 딱 나왔는데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그래서 자기에서 자기랑 닮은 걸 만들려서 강가에 진흙을 잡아가지고 뭐 자기랑 닮은 모습을 만들었더니 그게 막 움직이더래요.
7: 그러면 사람이 됐어?
8: 그게 인간이야.
7: 아.
8: 그래서 몇 개를 재밌으니까 막 만들었대요.
7: 네.
8: 근데 하나씩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7: 이거 언제 다 만들어?
8: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참 중국 사람들 발상 같은 게
7: 예.
8: 진흙에 줄을 담겼다가 그냥 응. 확 휘둘러 집어 던지니까 진흙이 튕겨 나가잖아요.
7: 응.
8: 그게 다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간이 많이 생겼대. 참 대륙인의 마인드 같죠.
7: 중국 분들은 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8: 그래서 그 옛날에 황토로 이렇게 막 했나? 그분들은. 뭐 아무튼. 그리고
7: 네.
8: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
7: 예.
8: 황제가 노란 황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고가 만들고 여화가 인간을 만들었는데 황제라는 그 정말 모든 걸 아루르는 황제가 군주로서 이 부족을 다 통일했다.
7: 네.
8: 그래서 반고는 세상을 만들고 여화가 인간을 만들고 황제는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7: 네.
8: 믿어온다고 합니다.
7: 아, 그렇군요.
8: 근데 중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느 하나를 찍을 수가 없대요.
7: 그렇죠. 네. 그래도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네요. 아우 너무 답답해 하고 들어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8: 근데 그 다 만든 거 하니까 지쳐 쓰러져 죽어.
7: 그 누군가 나타나서 또 인간을 만들어.
8: 여신이 나타나서.
7: 누가 나 만들었을까?
8: 여신이 만들어서 귀찮아가지고.
7: 그러니까 이 시간에 보면 옛날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옛날에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8: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가 시초. 혹시 진화설을 믿으시나요? 진화설을 맞나 그거 유인설부터
7: 저는...
8: 그걸 믿으세요? 다윈의 그거 있죠 진화론. 믿으세요? 우리는 애초에 원숭이로부터 쭉 뭐 오스트랄피타쿠스 이런 거 쭉 오는 거
7: 아닐 것 같아요.
8: 아닌 것 같으세요?
7: 네.
8: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종교를 또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은 사실 네. 그걸 또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7: 아니 그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네. 뭔가가 글쎄요.
8: 이건 답이 없는 건데 답이 본인의 없어요. 믿음을 여쭤보는 거예요.
7: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직도 모르겠어.
8: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 엉덩이는 뼈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꼬리뼈?
7: 예.
8: 꼬리뼈가 발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7: 저.
8: 아 그래요?
7: 저 꼬리뼈 아파가지고요. 저는 타이트 스커트 입으면 뒤에
8: 아니 나중에... 아프시다면서요? 앉으면 맞아요?
7: 그 똑바로 누워 딱딱한 데는 못 누워 있죠. 꼬리뼈가
8: 그 진짜
7: 나와
8: 아파요?
7: 있어.
8: 저는 꼬리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막 꼬리뼈가 아프대서 야 그게 어떻게 어디 뼈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뼈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 요놈이 요거 진화가 덜 된 놈이구나. 라고 생각 어릴 때.
7: 네, 네.
8: 생각해 보면 넝꼬리가 왜 우리 어릴 때 막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있었잖아요. 아세요? 드래곤볼이라고 손오공 나오고 일본 만화. 거기 보면 손오공이 원숭인데 꼬리가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잘려요. 그 생각을 올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얘가
7: 잘려서 꼬리가 이제 우리가
8: 그러니까 꼬리가 덜 이제 덜 들어간 거지.
7: 네.
8: 저는 완벽한 인간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너는 아직 진화가 덜 된 미개한 인간.
7: 네.
8: 이렇게 따지면서 애들한테 올려고 원신이더라고. 그 저는 뭐 믿는 건 아닌데
7: 네.
8: 가능은 하다고 생각해요. 뭐 모르겠어요.
7: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진화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은 저 어디 또 깊은 우주에서 또 왔지 않았을까.
8: 갑자기 짠?
7: 아니지 또 뭔가 또 그 시작은 또 어딜까? 꼬리를 물고 나가네.
8: 그거 그 시작을 생각하면
7: 꼬리가 문제야 이게.
8: 시작을 생각하면 진짜 진짜 한두 끗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한두 끗도 없는.
7: 그나저나 저는 동물들 보면 꼬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감정을 막 표현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꼬리 친다 그러는 거야.
8: 아 그렇지. 야야 꼬리 치냐? 그리고
7: 막 이러면서.
8: 요새 나한테 꼬리 치는 사람이 없지? 아 좀 얘기 좀 해봐요.
7: 뭐요? 그거 키스 되냐?
8: 키스해 주세요.
7: 분위기 잡고
8: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그거 나 너무 궁금해.
7: 맞다. 그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8: 그 노래 아시죠?
7: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아. 소렌토로 가보겠습니다.
8: 돌아와라.
7: 소렌토로.

0: 오지 마세요. 오지 마.
1: 크고 사르지 뭐.
2: 이 정도면 여권 박탈해야지.
1: 아, 옛날 이 노래 부르던 음악 시간이 생각나네요.
2: 이거 돌아오라 부르셨어요?
1: 소렌토로. 응, 안 불렀어요? 여학교랑 남학교랑 다른가?
2: 이거 너무 높지 않나? 남자가 부르게?
1: 옛날에 이거 합창곡으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2: 우리는 봄처녀 이런 거 응. 불렀죠.
1: 아, 그 봄처녀 제오신을. 야, 우리 훈이 씨 노래 잘할 것 같아요.
2: 아, 맨날 그러지 마세요. 못한다니까요.
1: 나중에 우리 듀이 한번 듀이스로 한번.
2: 아, 저는 못해요. 왜냐면 응.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아마추어 치고는 재밌게 하는 스타일인데.
1: 그러니까.
2: 아니, 미옥 씨는 완전 저쪽이잖아요.
1: 에이, 아니죠.
2: 전문가라는 저는 안 돼요.
1: 우리 코믹 듀엣을 한번 나중에.
2: 왜 내가 또 코믹인데요?
1: 우리 연말에 굿모닝.
2: 왜 또 왜 나를 코믹이야?
1: 탱자 파티 열어야 돼. 자, 굿모닝 차차차 2부 네. 도와주시는 분은요.
2: 엘레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2: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2: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4: 1250만불 1250만불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주 7일 24시간
6: 3237828600 3237828600.
4: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 열정과 전문성으로 함께하는 당신 곁에 든든한 법률 파트너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15: 안녕하세요. 아, 벌써 네. 2주가 금방 또 지나갔네요.
2: 그러게 아니, 말입니다.
1: 그러니까요. 2주가. 근데 자주 나오셔야 되는데.
15: 아, 그때 베이비박 초이하고 우리 어?
2: 그게 너무 히트쳐갖고 베이비박 초이가 너무 이뻐.
1: 네. 아니 베이비박 초이가 뭐야? 이러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앵콜.
2: 아,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우리 하우드기 변호사님 직접 만드신 조끼.
1: 그러니까요. 뭐라 그랬죠, 근데?
2: 아, 이거 직접 들어야 돼.
15: 안 들어가요.
1: 아, 박씨 베이비박을.
15: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께서 성이 있잖아요.
2: 네.
15: 그리고 우리 성들이 뭐 박씨, 최씨, 김씨, 이씨 막. 그러는데
2: 그쵸.
15: 박씨하고 최씨하고 결혼을 네. 해서 아기를 낳으면 네. 뭐라 그럴까요?
1: 베이비
15: 박초에.
2: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지난번에 2주 전에. 와,
15: 네. 다행이네요.
2: 왜냐면 저 박초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중국 네. 항상 박초를 먹는 네. 스타일인데.
15: 그렇죠. 예, 네, 너무 좋아요.
1: 김치 단걸 드시는 분도 계세요.
15: 아, 맞아요. 맞습니다.
1: 네. 오늘은 네. MVP 얘기를 꺼내주셨어요.
2: 네. MVP라는 표현을 사실 네.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많이 듣고 네. MVP 해가지고.
1: 최고 우수 선수.
2: 네. 그렇죠. 네.
15: 그래서 제가 아,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도 아니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지금도 많이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수들을 볼 때 네. 그 사람들이 최우수 선수상을 받으면 MVP라 그러잖아요.
2: 그렇죠.
15: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막 예? 네. 그, 사랑을 받는데 우리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저런 분들이 우리가 관중으로서 팬으로서 볼 때 저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 네. 얼마나 연습과
2: 그렇죠. 에? 피나는 근데, 연습을
15: 에, 그걸 한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네. 그건 안 보여주니까
2: 그렇죠,
15: 텔레비전은
2: 그렇죠, 그렇죠.
15: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막 잘하는 거 그것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런 사람들이 대단한데 네. 그 삶을 정말 우리도 배워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아,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번엔 좀 철학적이지만 그래서 MVP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네. 결국은 그 약자잖아요.
2: 그렇죠.
15: 영어로 말하면 acronym이라 그러는데 네. Most Valuable Player이라고 적혀 있는데
2: 아~ 네. 네,
15: 저는 그거를 살짝 바꿔서 네, 바꿔서 MVP 선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MVP 삶을 살리기 위해서 네. 제가 약자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2: 좋습니다.
15: 네. 네, 그 미닝을 뜻을
2: 네.
15: 그래서 제가 미국 단어들 중에서 정말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 네.
15: 그게 바로 M magnanimous. 참 듣기 잘 안 들은 얘기실까요?
2: 그냥 그릭 같아요 느낌이. 로만 그릭 이런 느낌.
15: 예.
2: 예. 평소에 잘 안 쓰이는.
1: 매그나미너스.
15: 예. 맥나니머스라고 좀 그랜드하고 네. 멋있죠 근데 네. 네. 예. 단어가. 근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관대함? 도량이 넓은 너그러움,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2: 네.
15: 이겨도
2: 네.
15: 상대방 진 사람을 짓밟지 않고
2: 네, 네, 네. 네,
15: 그
2: 네.
15: 사람들을 호의해주고
2: 네, 네. 네,
15: 응원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아주 자상하다고
1: 네.
15: 아주 그 그런 표현이거든요.
2: 네.
15: 근데 그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15: 그래서 그 MVP 중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네. 거는 우리가 마음이 도량이 넓어져야 돼요.
1: 아.
15: 그래서 magnanimous.
1: 아, 참 좋으시다. 그러면 마음 너무 넓은 남자는 그렇게 외우면 되겠다. 맥남.
15: 맥남.
1: 맥남. 맥남.
2: 맥남.
15: 오, 그거 진짜 맥남. 좋으시네.
1: 그럼 단어가 외워지네.
15: 예, 그렇죠. 맥나니머스. 맥남.
2: 맥남. 맥맨. 오. 맥나니머스.
15: 맥나니머스. 오, 그거 좀 네. 너무 좋네요. 오, 방금 그냥.
1: 지금까지 1분 영어 스피치였습니다. 네.
2: 평소 저희가 많이 쓰는 표현 사실 아니거든요.
15: 그렇죠. 네. 네. 미국에서도 많이 안 써요, 이게.
2: 예,
15: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단어가 자 제가
2: 너무 멋진
15: 좀,
2: 표현입니다.
15: 예,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까요?
1: 네.
15: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저도 읽어봐도 안 잘 안 네. 읽어져요.
1: 아주 고급 영어.
2: 그렇죠, 그렇죠.
15: 예, 그렇죠. 그리고 number two B.
2: V. 네.
15: 예, 그 보통 MVP 할 때 valuable 하잖아요.
1: 네.
15: 근데 저는 이걸 보고 victorious, 승리적인.
2: 오.
1: victorious.
15: 예, 그래서 승리적인 네. 삶을 네.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magnanimous and victorious 하기 위해서는 P.
1: 네.
15: practice 연습이 필요하다. 제가 늘 여기 나와서 강조했던 거는
1: 네.
15: 저도 변호사로서 practice of law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2: 네, 네, 네.
15: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실 때 언제든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늘 말씀드렸고 강조드렸습니다.
1: 네.
15: 그래서 우리가 정말 MVP 삶을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또 필요합니다.
1: 네.
15: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쇼가 두 번밖에 안 남고 오늘 한 번 오늘 끝나고 나면 한 번 남았으니까
2: 아, 네.
15: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15: 이 magnanimous, victorious, and practice 우리의 그런 MVP
1: 아.
15: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를 계속 실행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1: 외워두겠습니다. MVP, 맥남.
15: 맥남.
2: 그 기왕이면 다 읽으세요.
1: 빅토리. 맥남 빅토리.
2: 빅토리. 프랙티스. 어, 굉장히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15: 괜찮죠?
2: 네. 네. 네. 관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연습을. 네.
15: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저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2: 네.
15: 그래서
2: 네.
15: 그 이게 정말 슬기로우려면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만큼 또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1: 네.
15: 늘 느끼는 게 아, 이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그래도 경력을 네. 쌓고 삶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아직도 파악하고 있고
2: 네.
15: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제 경험으로서 제 법률 지식이나 경험으로서 좀 더 많은 걸 배우시고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2: 네.
15: 예, 예.
1: 이 소송이 시작될 네. 때 소장과 소환장이 발송되고 나면 바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디스커버리.
15: 네.
1: 디스커버리 단계.
15: 그렇죠. 네. 저번 프로그램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디스커버리 과정에서는 네. 시간도 길 많이 투자하고
2: 그렇죠.
15: 서로 그 인포메이션과 증거물을 서로 교환해줘야 되고
2: 네.
15: 예, 교환 안 하면은 어떻게 되죠?
2: 아, 문제가 많죠. 그거는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네. 짜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5: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미리 우리가 다 이렇게 셋을 돼 있는
2: 인정이
1: 거야.
2: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15: 그렇죠. 네. 예, 증거물로 우리가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재판할 네.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또 그 재밌는 말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아 해야 되고
1: 네.
15: 관련 없는 거는 만약에 자꾸 거기다 지저대면은 어떻게 되죠?
2: 그렇죠.
15: Barking up the wrong 네, tree라 그랬죠.
2: 네. 나를 잘못된 추리에다가 막 지지는 거죠. 네. 사냥개들.
15: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많이 들고.
1: 변호사님 전 궁금한 게 네. 만약에 그렇게 다 서로의 새로운 증언이 짜잔 나오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이제 다
2: 공유를
1: 커뮤니케이션하고
2: 하고.
1: 그러잖아요.
15: 네. 네.
1: 그러면 재판을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아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예상을 하나요? 보통?
15: 아 예상을 할 수는 있죠.
1: 네.
15: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증거물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재판 가서 나중에 어떻게 그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
2: 네.
15: 왜냐? 제가 그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 중요하다는 게 이 네. 말입니다.
2: 네.
15: 서로 그 교환을 하다가 상대방이 실수로 네. 아니면은 좀 흐지부지하게
2: 네.
15: 청구해야 될 거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호사들이 그 법을 잘 알고 무슨 증거물을 상대방에서 뽑아내야 되고 어떤 증인들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 디스커버리 페이스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래티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진짜 이게 전략 싸움 같이 느껴지는 게
15: 네.
2: 저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이렇게 했는데 야 요거 이렇게 하려면 요거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안 갖고 왔네. 그러면 이분은 변호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안 했으니까 요거 갖고 딱 우리가 전략을 딱 이렇게 치자. 너가 이거 없어. 약간 와 이거
15: 맞습니다.
2: 야 무섭다 무서워.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15: 무서운 건 아니고요.
2: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전략적으로 이게 노후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15: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증거물 네. 채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 네.
15: evidence 증거물
2: 네. 네.
15: 그 채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2: 그렇죠.
15: 네, 그래서 제가 미국 법 이 소송 중에서 제일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거는 소송 과정보다 특별히 이제 재판 가게 되면은
2: 네.
15: 이 법이라는 게 hearsay라는 말이 있어요.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15: hearsay라는 게
2: 네.
15: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1: 예.
15: 변호사들도 많이 저기 이해를 못할 때가 있고 이번 판사도 이번 판사님들도 가끔씩 이거를 오해를 하셔가지고 판례 저기 그 증거물 채택이 잘못됐든지 기각을 잘못했든지 잘못 받아들였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저기 그 어펠렛 코트 항소에 들어가서
2: 네,
15: 변호사들이 이 재판은 판사님이 이렇게 증거물을 채택을 안 해줬던데 조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케이스가 졌다 하고 항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1: 네.
15: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거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1: 네.
15: 제가 이 hearsay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 네네네.
1: 예, hearsay.
15: 예, 그래서 그거를 hearsay.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2: 네.
15: two word예요. Hear
2: 네.
15: 듣는다.
2: 네.
1: 듣는다.
15: say 말을 한다.
2: 네.
1: 그래서 듣고 말하는 거네.
15: 그러니까 네. 그 말을 두 말을 합친 걸 보고 hearsay를 해서 이게 전문용어로 변호사들이 법률사 그 세계에서 쓰게 되는 월드인데
2: 네, 네.
15: 저도 그걸 조금 히스토리를 보니까 결국은 이 말이에요.
1: 네.
15: hear 맞습니다. Hear 듣고 네. 다른 사람 쪽에서 듣고 와서 내가 말을 하는 거. Hearsay. 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듣고 아. 말을 했다. 제가 저번 때도 늘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죠. 네. 누가 말을 했고 어떻게 어디에서 들었고 내가 말을 한 거냐, 내가 직접 본 거냐 그런
2: 그렇죠.
15: 게 굉장히 중요하다.
2: 그렇죠. 네.
1: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15: 이, 네. 그래서 이 hearsay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증거물 채택할 때 이게 제일 중심으로 잡아요.
2: 이게 진실인지 아니지? 아니, 네. 한국말도 좀 어떻게 카더라 느낌인데? 약간 카더라라는 표현이.
1: 근데 이거 hearsay가 전문 용어네요.
15: 전문 용어예요.
2: 와,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1: 저도요.
15: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1: hearsay.
15: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참 이상하게 네. 이 hearsay라는 게 그 objection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재판을 갔다. 이제 증언이 말을 하고 있어요.
1: 네.
15: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본 걸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다 그래요.
1: 네.
15: 저기 닥터 갔는데 이 닥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네네.
15: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 that's hearsay 하고 기각시켜요.
1: 아~
15: 상대방 말을 듣고 자기가 말을 하면 그건 안 돼요.
2: 인정을 안 하는구나.
15: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네. 그게 바로 hearsay가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2: 네.
15: exception들 예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 보시면
2: 지금 뭐가 엄청 많은데요?
15: 18개까지가 있어요.
2: 자,
15: 그런데 네. 그걸 다 오늘 설명해 드릴 수도 없고
2: 네.
15: 다 설명해 드려도
2: 이해를 못
15: 하실
2: 거예요.
15: 네.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세 가지만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2: 네.
15: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discovery phase는 누가 누구한테 말을 들었고 이렇게 말을 했다.
2: 네.
15: 근데 이제 또 discovery phase에는 그런 말을 해도 그 hearsay objection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 쪽에서 우리가 information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선서 증언을 할 때 상대방이 나 이 소리 이런 소리를 저런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면은
2: 네.
15: 상대방 변호사가 그 information을 받고 그 말한 사람한테 선서 증언을 통보를 보낼 수가 있어요.
2: 예.
15: 그렇게 이렇게 자꾸 찾아내는 게 디스커버리예요.
2: 오.
15: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또 말씀드리는 게 이 디스커버리 페이즈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네. 또 선서 증언을 하게 되면 속기사가 와서 한마디가 하잖아요. 상대방 변호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하고 그 답변에서 또 상대방 쪽은 더 많은 증거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데포지션이 끝나고 나면 또 자기 인베스티게이터를 네. 보내고 또 서피나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서 증언을 알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왜냐 미국에서 재판할 때는 hearsay는 무조건 안 돼요. 증거물 채택이 안 돼요.
1: 네.
15: 그런데 discovery phase에서 그걸 알아내야 돼요.
1: 네.
15: 어렵죠? 어렵죠?
2: 네.
15: 예,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래 왜냐 우리가 만약에 선서 증언을 해서 나 이런 소리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
2: 네.
15: 근데 그거를 상대방 쪽이 알았어요.
2: 네.
15: 그렇죠? 디스커버리
2: 네.
15: 할 때.
2: 네.
15: 그런데 걔가 그쪽에서 이 유리한 증언을 송환장을 걸어가지고 데포지션 안 하고
2: 네.
15: 그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나중에 재판할 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2: 오.
15: 그러니까 벌써 그거를 디스클로즈를 했죠. 상대방이 그거를 받았지만 사용을 안 했어요.
2: 네.
15: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와. 비용하고 얼만큼 어떻게 누구를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재판 가게 되면은 네. 그 사람들이 상대방 쪽에 안 데포지션 안 해도 우리는 이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2: 저 잠깐 세수 좀 하고 가야겠어요.
1: 네.
2: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지금 왜냐면 말씀하시면서 본 영화들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1: 네.
2: 야 이렇게 어렵구나.
15: 어려워요.
2: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5: 네.
2: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변호사님이랑 하는데 그 아까
15: 네.
2: 디스커버리 할 때 제가 hearsay라는 게 만약에 우리 미옥 씨가 어떤 닥터 정신과 닥터야
15: 네.
2: 전문가야. 아 우리 닥터 뭐 하니 이렇게 네.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잖아요.
15: 아니,
2: 근데 증인으로
15: 아니요 증인 지금 디스커버리 네. 때는 괜찮아요.
2: 아, 디스커버리 제 말은 재판일 때는
15: 안
2: 되잖아요.
15: 안 돼.
2: 그러면 디스커버리 때 그걸 미리 해서
15: 네.
2: 그러면 닥터 한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15: 네.
2: 직접 닥터 한이 선서하고
15: 네.
2: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소견이 이렇습니다라고 했대 해야만 채택이 되는 건가요?
15: 맞습니다.
2: 와 진짜 어렵네. 그러면.
1: 그거는 이제 hear 듣고 말하는 say가 아니고 hear 그쵸. 여기서 say 거니까. hear say.
15: 그러니까 hear say는 it's an out of court statement presented for the truth of the matter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무슨 네. 뜻이냐? 재판 도중에 네. 법원 안에서 증언하는 거는 네. 증언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2: 네.
15: 법원 안에서. 그런데 네. 법원 안 바깥에서 말한 것들을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hear say예요.
2: 아 어렵다 진짜.
15: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증거 채택을 착각을 많이 하시고 이해도 못 하시고 아 제가 볼 때는 어떤 변호사들도 많이 이해를 못 해요. 많이 경험을 해야 돼. 이거 네. 정말 많이 재판을 하고 재판에 가서 부딪혀보고 그래서 제가 예를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네. 이제 hearsay exception 얘들이 네. 18개짜리 여기 좀 적어져 있잖아요.
2: 네, 네.
15: 예,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state of mind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최근에 재판을 상태? 했는데 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닥터한테가 네. 저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네. 그 닥터가 재판을 못 오게 됐어요.
2: 네.
15: 못 왔어.
2: 네.
15: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가 그 닥터를 보러 가가지고 아, 이 닥터가 나한테 이렇게래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네. 말을 하면 안 돼요.
2: 그것도 hearsay구나.
15: hearsay.
2: 네.
15: 그런데 그거를 비켜서 갈 수 있는 게 state of mind. 그래, 너가 닥터한테 가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너가 깨달은 게 뭐냐, 아니면 너가 느낀 게 뭐냐.
2: 오.
15: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simply 너가 만약에 가가지고
2: 네.
15: 예, 저기 ER을 갔어요.
2: 네.
15: emergency 갔어.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2: 네.
15: 근데 자기는 엑스레이를 찍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2: 네.
15: 찍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했으니까.
2: 네. 네.
15: 아, 나 엑스레이 택했다.
2: 네.
15: 그래, 그럼 닥터이 그 다음에 뭐라고 엑스레이 리소트를 말을 해줬냐? 빙 hearsay.
2: 와.
15: 닥터가 말을 하면은 그거는 힐세이잖아요.
2: 네, 그렇죠.
15: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비켜가냐? 그래, 그 엑스레이 찍은 다음에 닥터랑 얘기한 다음에 너가 이해했던 게 뭐냐? 뼈가 부러진 게 없었다.
2: 네.
15: 그거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2: 야, 이거
15: 아, 장난 아니죠?
1: 야.
2: 그건 또 되는 거예요?
15: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와. State of mind. 그러니까 그 얼마나 머리를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2: 진짜 말 한마디 정말 아니, 중요하구나.
1: 변호사님 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2: 야,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겠는데.
1: 스트레스. 야, 우리 못할 것 같아.
15: 아유, 이 증거물 채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내가 이거 갖다 주고 하면 돼. 아니에요. 내가 와서 증언하기만 한데 아니에요.
2: 왜?
15: 굉장히 그래요.
2: 저희 마음은 아 걔가 그랬단 말이야. 그 사람이 그랬다고 이럴 것 같아. 전혀 안 되네요.
15: 네. 안 돼요.
2: 아, 그럼 하나만 여쭤봐. 이건 좀 예외 얘기긴 한데 에이. 만약에 이런 닥터든 어떤 제가 증인을 채택한 분이 선수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에이. 가끔 거기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의도된 거짓말이든 잘못된 거짓말 어쨌든
15: 에이.
2: 그러면 크게 벌을 받아요?
15: 아, 위증벌.
2: 위증벌. 네.
1: 그걸 또 증명해야 되니까.
2: 그거 커요? 그거 커요? 그냥
15: 위증벌이
2: 복잡하겠지만 그냥 크장 근지만 얘기해 주세요.
15: 위증벌이라는 거는 네.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좀 곤란해요.
2: 아,
15: 제가
2: 아.
15: 예, off the record에 제가 나중에 아, 설명을 해 드릴게요.
1: 지금 묵비권 행사하셨어요.
2: 아, 그거 이게 치는 게 아니구나.
1: 우리 항상 묵비권 우리.
2: 왜냐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15: 네.
2: 이런 데 오신 분들이 사실 뭐 닥터든 뭐든 전문가라고 하지만
15: 네.
2: 그분의 의견을 막 얘기하는 게 100% 맞는 자면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 건데.
15: 그래서
2: 네.
15: 그래서 그게 언제든지 우리 쪽에서는 닥터 와서 이 MRI를 찍은 것 결과도
2: 네.
15: interpretation이 또 틀리게 볼 수가 있어요. 닥터마다.
2: 그럴 수 있죠.
15: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단한 거에 소견이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2: 네, 네,
15: 그래서
2: 네.
15: 또 미국 법이라는 게
2: 네.
15: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dmissibility and credibility. 그게 무슨 뜻이냐? 증거물로 채택은 되지만 신빙성 그게 또 나눠지는
2: 또
15: 거예요.
2: 아,
1: 네.
15: 그래서 엑스퍼트끼리 싸울 때 배심원 재판하게 되면 배심원 인스트럭션에서 이 신빙성은 너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거다.
2: 아하.
15: Two conflicting opinion이라 그러거든요.
2: 네.
15: 서로가 부딪히는 의견들이 누가 믿어야 되냐? 그거는 당신들 배심원들의 목이다.
2: 와.
15: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아, 제가 말씀 옛날에 드렸는데 벤치 트라이 판사님이랑 하는 거랑 또 배심원 재판하는 거랑 하늘과 창 따위예요. 하늘과 땅 차. 제가 자꾸 하늘과 창이라 그러는 거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배심원 재판을 하면
2: 네.
15: 시간 많이 들고 증거물 채택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왜냐
1: 네.
15: 제가 그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0: 판사님들은 법을 알기 때문에 언링 더 벨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이거는 삭제할 수 있어요. 그분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배우신 분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증언인지 아닌지 그런데 삭제하라 그래도 벌써 다 들은 걸 어떻게 삭제해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배우신 분 재판이 그만큼 까다롭고 어렵고 준비를 엄청 해야 되고 서류 같은 것도 얼마나 많이 제출해야 되고
2: 일부러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겠네요.
0: 그렇죠.
2: 판사님이 들으라고. 네.
0: 너무너무 그러다 보면 미스트라이크까지 돼버린다니까요.
2: 그래서 영화 보면 판사님이 너무 스톱 하는 게
0: 네 맞습니다.
1: 좋은 직접입니다.
0: 맞습니다.
1: 저 여기서 죄송한데 다른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0: 예.
2: 너무 많네 오늘.
1: 아니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저지가 판사가 하시는 게 있고 배심원 하는 경우 그거는 누가 가르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판사님이 직접 하신다 아니면 배심원을 통한다 이것도 나눠지는 뭐 기준 스탠다드가 있는 겁니까?
0: 미국 헌법에 네. You have the right to jury trial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 미국 Constitution Federal 네. and California Constitution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네. 다 그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당사자들이 결정해요.
1: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배심원을 하겠다, 주리도 하겠다, 아니면 그냥 하겠다.
0: 네. 그런데 한쪽만 청구를 하면은 해요. 그것도 스트래티지예요.
1: 양쪽이 다르면 어떡해요?
0: 양쪽이 다르면 그 배심원 청구하게 한쪽만 하면은 꼭 해요.
1: 한쪽만.
2: 그러니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배심원이. 네,
1: 그렇죠.
2: 그렇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대신 그 법 중에 그 equitable rights라는 거, 그리고 이제 a matter that is pure law, 그러니까 완전히 법에 대해서만 하면은 그거는 배심원이 안 하고 판사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1: 법적인 완전히 법적인 거는.
0: 예. 그게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2: 참 그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배심원 나오라고 막 뭐야 이거 이러면서.
1: 클났다 이러고 그럼 어떡하지 막 이러고
0: 그래서 저는 미국 아직까지 판사님들 중에서 배심원 이 시스템을 싫어하신 분 아직 못 봤어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이 배심원 재판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우리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결정은 우리 네이버드가 우리 이웃이 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법은 이러는데 판사님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증거를 채택받는 거 보고 검토해보고 결정을 내려준다면 좀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잖아요.
1: 뭐 그럴 수도
0: 아무래도
1: 있겠죠.
0: 네. 그럴 수도 있죠.
1: 네, 그럴 수도 있고.
2: 그래서 이 법을 또 만드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법을 쓰느냐, 이 정치권 그 결정하는 선거도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막 저쪽 어디에 벨플라워 거기서 그 리코스토어를 털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해? 잡으면 뭐해? 신고하면 뭐해? 처벌 미만은 그냥 풀어주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늘 말씀드리는 건 또 이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우리를 다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네. 법은 언제든지 it's more general하고 좀 글로벌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한테 조금 더 평균하게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 과정을 프로바이드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꼭 우리들이 당했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투표해가지고 정치인들 뽑아서 그래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s for the mass 그러니까 조금 더 커뮤니티 쪽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 제가 살아보니까 이 법 28년을 해보니까 이 우리가 항소할 수 있는 컴플레인트를 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게 없는 나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배심원 재판하시고 배심원 서문 받으시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2: 보통 no English 이렇게 보냈는데 그러지 마시고
0: 되도록이면 한번 참석해보세요. 좋은 교훈과 삶과 미국 문화와 미국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게
2: 근데 그러고 싶어도요.
0: 생각해요.
2: 내가 영어가 짧아서 괜히 내가 그 중요한 결정에 내가 잘못된 결정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0: 그렇죠. 그런데 12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그래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미국 근데 뭐 한국뿐만 아니야. 외국 사람들도 발버둥 치고 배심원에서 빠지려고
1: 피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게 또 오래 걸

0: 걸리는 거 하면 또 오랫동안 집에도 못 가고 회사 못 가고 이렇게 같이 딱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1: 그렇죠.
0: 네, 외국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분도 있는데 예. 되게 프라우드 네. 해야겠네요, 사실은. 예.
1: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네. 예.
0: 그래서 이거 뒤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1: 네. 네. 이거, 시간이 얼마 남았나요?
2: 뭐야, 언제 시간이?
0: 네, 그게 마지막 이건 해주셔야죠. 네.
2: 예. 뒤에 마무리?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아, 좀 까다로운 일 이게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은 네, 네. 그래서 아,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그 네. 아, 저기 유행이나 유행보다는 이름이라 그러죠, 속담 같은. 네. 그래서 이제 그 a little bird told me라는 네. 그 표현이 있어요.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누가 말해줬냐를 했을 때 그 source 누가 말해준 거를 네. 얘기하기 싫으면은 그냥 네. 아, 뭐 a little bird told me 그러는 거예요.
0: 아, 그 표현 써요?
1: 네. 그때 그 표현을 네. 쓰는 거예요.
0: 어, 세간한테 말해준 거예요?
1: 아. 오. 네. 그래서 어 네. 누구한테 왜냐면 이제
0: 소스 얘기하기가
1: 네, 가습 네. 같은 거 성우 아, 네. 같은 거 내기 싫으니까 어 너 이제 말을 얘기하다가 네. 이제 아 이제 상대방 쪽이 듣다가 어 이거 누가 말했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짜증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항소하든지 뭐든지 아. 그러면은 아 그때 어 내로 멀쩡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표현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히스토리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bird라는 건 이게 원래 그 성경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전도서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 새를 통해서 네. 메시지 보내고 그랬었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비둘기 같은 거 보내고.
1: 근데 누가 보냈는지 그걸 말 안 해주잖아요. 새들은. 네. 그래서 그게 자꾸 이용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근데 대신 네. 대신 그거는 자꾸 쓰지 마세요.
2: 왜요?
1: Little bird told me 그거는 소송에서는 네. 아, 특별히 도움이 안 됩니다.
2: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까 그 뭐야 저기 그 MVP? hearsay. 우리 밥 먹다가도 누가 뭐 남 얘기하는 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얘기 듣고 막
0: 카더라 카더라.
2: 어 그럴 때는 hearsay, objection. 아, 어?
0: 그렇죠. 네. 나 증인들이 와.
1: 맞습니다.
2: 네 우리 변호사님 바로
0: 하월드 변호사입니다. 전화번호는 213-977-9900 번호를 문의하시면 우리 하월드 김 변호사님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반말리에 Three Little Bird.
1: A little bird.
0: 어, 작은 응. 네. 작은 세 마리 새네. 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1: 약간 욕.
0: 어? 네?
1: 삼새 뭐예요?
0: 몰라요. 아무튼 내일 만들어 와요. 반말리 네. 말아 먹자 오늘.
1: 그러니까 반말리 먹어요?
0: 네. 바비 브라운도 있고.
1: 그렇죠. 누룽지 아니에요?
0: 네. 여름날에는요. 옛날에 네. 입맛 없으면 그냥 밥에다가 참을 말아서
1: 맞아요.
0: 김치만 얹어 먹어도 아 맛있어.
1: 보리굴비?
0: 응. 보리굴비 없어도 김치 네. 열무김치만 있어도 맛있어.
1: 그거 업그레이드되면 녹차에다가 오자츠케 해가지고
0: 오자츠케. 네, 오자츠케 아 그거. 그래서 그런지요 밥마른 그 하얀 그 밥에다가 네. 밥마른 거, 물 말아서 네. 거기에다가 그 식은 냉장고에서 꺼낸 고등어 얹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어요.
1: 그래요?
0: 응. 난 비린내를 좋아하나봐. 점심 뭐 드실 거예요?
1: 모르겠어요. 약속 네. 있어가지고 뭐.
0: 아니 여러분께 여쭸어요. 맨날 약속이 때
1: 네? 오늘 미팅이
0: 자,
1: 있어서
0: 여러분 소중한 한 끼 나를 위해서 정성껏 즐겁게 감사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0: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4: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5: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5: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어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9: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1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8: 213-383-3838 213-383-3838
1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0: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1: 99세까지 팔팔하게
2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2: 그럼 둘 다 워킹머니
2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2: 돈이 필요한 사람도
23: 투자하는 사람도
2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23: 워킹머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22: 213-804-9555
23: 다시 한번
22: 213-804-9555 워킹머니.com
2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4: 213-388-5600 213-388-5600
25: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5: 융자나라 좋은 나라
24: 융자라면 콜미
25: 213-388-5600 213-388-5600
26: 융자 나왔어요.
27: 우와 빠르네.
2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0: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AM1000
3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3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마주하는 따뜻한 밥 한 공기, 그 안에 든 이 쌀미자의 의미를 아시나요? 풀어보면 숫자 8, 18이 숨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쌀 한 톨이 결실을 맺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무려 88번이나 정성스레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오늘 하루 나를 있게 한 많은 이들의 정성과 수고와 사랑을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처럼 마음까지도 든든해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로이 올빗은 노래였습니다. 이유가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늘 조금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자, 대한민국 쌀의 날입니다. 오늘이 8월 18일 쌀의 날인데요.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지정한 날이라고 하네요. 이 쌀밑자를 풀었으면 8, 또 10, 8 해서 88이 돼서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자 한자에 담긴 의미가 정말 깊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쌀미라는 글자 하나를 풀어서 이 8 그러니까 18 해서 8월 18일을 그렇게 쌀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농부의 정성과 땀방울이 88번 지나가야 비로소 우리 밥상에 오른다는 이야기를 담아낸 건 참 다정하면서도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배웠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요. 88번의 정성. 예, 농부님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피드백 주셨네요. 정성 드린 만큼 큰 결실이 오겠지요. 시간과 땀과 노력, 눈물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긴 한가 봐요. 근데 저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건방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스마트한 건강 라이프를 선도하는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예, 김원정 쇼호스트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덥죠?
1: 날씨가 좀 풀리는가 했는데 네, 다시 더워진
0: 다시
1: 것 같아요.
0: 네. 더워졌습니다. 네. 예,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 다시
0: 오는데 좀 덥더라고요.
1: 그래도 네. 이제 여름이 좀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휴가철 뭐 이제 즐기시면서 여행 가셨던 분들도 많이 돌아오셨고 주변에 또 이제 백투스쿨 해가지고 애들 학교도 그러시죠? 시작하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가을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제 네. 이맘때가 되면 아 이제 가을이 오겠구나라는 또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진짜 무더웠잖아요. 네. 이번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진짜. 그랬지만 네. 너무 이제 지쳐 있다가 기운도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건강 관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네. 또 다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헬스코리아가 또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0: 네네, 항상 바쁘죠, 뭐 헬스코리아는. 네.
1: 근데 이제 뭐 먹는 건강 네. 챙기신다고 동영상 또 네. 이제 찾으시는 분들 꾸준히 계시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마사지 체어.
0: 마사지 체어 네. 신제품도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기대가 됩니다.
1: 역시 이제 저희가 매주 뵙다 보니까 네네네. 제일 빠른 소식을 전하게 되는 해피투게더입니다.
0: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체험하러 가셨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때 방송에서 매장에 가시면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만나보시라고 했는데 네. 저희가 갤러리아 몰 한인타운에 1층, 2층에는 전시가 되어 있고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부에나팍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거기 네네네. 가셨던 분이 이제 또 약간 컴플레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죄송한데 이제 저희가 한 1, 2주 안에 또 모든 네. 매장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일단 그 신제품이 또 궁금하시고 그쵸. 모든 헬스코리아의 H솔루션 마사지 체어 8가지 다 만나보고 싶다 하면 네. 일단 한인타운의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저희가 1층에도 있고요. 네. 2층에도 있습니다.
0: 맞아요. 매장이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같은 장소에 두 개가 있기 네. 때문에
1: 그 한 몰 갤러리아 몰
0: 안에 두 군데가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아무데 가셔 아무데나 가셔서 헬스코리아 매장에 가셔서 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1층이 붐비거나 또 네, 그러면 마음에 드는 네. 마사지 체어를 누군가 하고 있다 그러면 네. 2층으로 올라가시는 분들, 2층에서 되고. 또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0: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1: 그렇죠. 근데 네. 마사지 체어는 이제 필수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실 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네. 예. 없는 분들은 또 모르세요. 아니 없어도 뭐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네. 뭐 그냥 없어도 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다르죠. 건강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핸드폰 없었을 때도 저희가 살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만약에 핸드폰이 없는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0: 답답해서 못
1: 상상도
0: 살죠.
1: 못 하잖아요. 저희 집에다가 만약에 놓고 나오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항상 있어야 되는데 네. 건강을 위해서라면 마사지 체어를 가지셨던 분들은 절대 특히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를 경험하신 분들은 네. 아우 갈아타시면 갈아타셨지 이게 없이는 못 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0: 그렇죠. 네.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이번에 신제품이 트로이 마사지 체어라고 하셨죠? 네.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1: 이름도
0: 네 이름도 너무 멋져요. 트로이 네, 네. 디바 마사지 체어도 최고죠. 네.
1: 강력함이나 뭐 사람의 손맛 강하게 들어오면서 깊이 있는 그런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 트로이랑 이제 디바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벌써 네. 이제 트로이 벌써 모델을 아시는
0: 물어보시는군요.
1: 분들은 네. 네 디바는 저희가 항상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정말 짱인 거예요. 그리고 트로이는 남성적인 매력은 또 다르잖아요.
0: 아니 이 트로이가 네. 주는 이미지가 남성적이세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마사지 맛이 그러니까 최고의 그 마사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 약간 디테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서 느끼는 또 우리가 그런 게 있고 또 남성스러움에서 느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취향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사지가 맞는지는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네. 매장에 가셔서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디바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 이상 따라올 수 없는 네. 그 최고의 마사지 체어 찾는다 그러면 디바 가셔서 만나보시면 되고 그쵸. 마사지 체어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 망설이기만 했고 정말 다를까 근데 그렇게 처음 뭔가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가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데에 돈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따지는 게 네. 가성비.
0: 가성비.
1: 내가 드린 돈만큼의 그 결과물이 있어야죠.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이상이면 더할 나위 없고.
0: 그렇죠.
1: 네, 그라비티가 따라오는 수식어가 네. 가성비 값을 넘어서 갓성비라고
0: 아, 얘기할 그 만큼 네. 인정하는 마사지 체험입니다.
1: 이걸 왜 이제서야 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내가 네. 아니 매달 이 정도 돈을 내면서 이 정도 몸 관리가 되고 매일 최고의 마사지를 내가 받는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마사지가 좋은 거는 알지만 네. 우리가 한번 가서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혼자 건강관리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 모두가.
0: 그렇죠. 가족이 다 함께 누릴
1: 한 번씩만
0: 있는.
1: 받는다고 생각하면 예,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아, 진짜 모두의 100불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1: 그렇죠. 지금 94불 플러스 택스.
0: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가성비 최고라는 말씀처럼 네. 진짜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가격이 그러면
0: 보고,
1: 예. 네 가격이 그러면 또 이게 아유 뭐 그렇게 마사지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장 가셔서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0: 네.
1: 아니 마음에 안 드시거나 몸에 뭐 좋아지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원래 마사지를 받고 난 그 다음 날 좀 알거든요.
0: 그렇죠.
1: 변화가 없으면 전혀 저희가 푸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 뭐 선택할 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하지만 모르고 늦게 알아서 갔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 놀이삼아 가보세요. 그냥 마실 나가는 셈 치시고 저희 예. 체험관이라고 할 만큼 네네네. 매장 편안한 분위기니까 네. 꼭 그라비티가 아니라 다른 마사지 체어 그리고 또 해수구레에 가시면은 뭐 마사지 체어나 앞서 말씀드린 뭐 녹용홍삼 이외에도 건강을 위한 네. 어머 내가 이게 있었어야 됐는데 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만나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0: 어허.
1: 매장에 가면 아우 내가 왜 이제서야 왔을까 그런 얘기를 꼭 하시거든요.
0: 진짜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네네. 건강 식품도 그렇고 정말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1: 그쵸.
0: 사람들이 그 갤러리아 몰에 가면 마켓도 있고
1: 네.
0: 뭐 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몰 안에.
1: 식당가 많이 가시잖아요.
0: 식당 그렇죠. 푸드
1: 거기 바로 내려오시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바로 내려오시면 저희 네. 매장 있습니다.
0: 저도 자주 갑니다. 거기.
1: 네.
0: 예. 좀 돌아다니시다가 힘드시면 또 마사지 체어 체험도 해 보시고 두루두루 네. 둘러 보시고 또 좋으시면 네. 또 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가져가시면 온 가족이 누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1: 맞아요.
0: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네. 또 선물 주십니까? 이제 끝났나요?
1: 아, 그라비티 드려야죠.
0: 그라비티를 뭐 구입하면 또 뭐 뭔가가 네. 따라오잖아요. 이지바이크가요.
1: 이지바이크.
0: 그죠. 이지바이크.
1: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0: 예, 너무 선물을 많이 주셔서
1: 네.
0: 감사해요.
1: 또 여름에 여러분들 무덥다는 핑계로 또 잘 움직이지 않고
0: 네.
1: 더위 피해서 그냥 몸 잘 안 움직이셨던 분들 이제 또 다시 건강을 위해서 마사지도 마사지지만 운동 네. 꼭 하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지바이크는 정말 딱 집에 들여놓으시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걔가 이렇게 딱 있으면
0: 네.
1: 발을 얹게 되고 뭐 TV를 보시든 뭐 유튜브를 보시든 뭐 그냥 발을 얹게 돼요. 근데 시간이 네.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30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래서 뭐
0: 운동 효과 최고네요.
1: 두 번 이상은 기본으로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요 하반신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체 근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장수 비결이 그러니까 장수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결정이 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정말 건강에 안 좋은 체형이 ET 체형.
0: 아 맞아요.
1: 안 움직이면서 배만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는 게 이게
0: 맞아요.
1: 정말 최악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하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걷는 거는 물론 좋고 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나이 들수록 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자꾸 미루게 돼요. 아. 숙제처럼.
0: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아, 근테크라고.
1: 연금보다 낫다. 이런 근력을 네. 키워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말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온다는 얘기는 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하반신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근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 균형 감각도 맞아요. 예. 균형 감각도 잃게 되고 넘어져서 삐끗만 하면 나이 들수록 정말 이렇게 침대에 오래 계시다 보면 다른 병까지 오게 돼서 맞아요. 이게 돌이키기가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큰 돈 쓰시기 전에 이지바이크는 네. 만약에 그라비티드 마사지어 갖고 계신 분들은 단독 상품으로 하나 구매하시면 이거 베스트셀러예요.
0: 네, 평소에 네. 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네, 꾸준히 하면 효과가 굉장히 그럼요. 좋아요.
1: 이런 작은 습관, 이런 네. 걸 만드셔야 돼요.
0: 맞습니다. 이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무이자 48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무료 배송이고
1: 무료 배송.
0: 집에까지 딱 예, 배송을
1: 원하는
0: 해주시니까.
1: 위치에 세팅까지 해드립니다.
0: 예, 세팅까지 완전히 다 네. 퍼펙트하게 해주시니까 네. 예,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필요하신 분들 가셔서 체험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0: 일단 체험을 꼼꼼하게 해보시고
1: 디자인도 직접 보시고 색감도 네. 직접 느껴보시고
0: 예, 맞습니다. 네. 좋아하는 색깔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3년 워런티에 네. 이지바이크가 꽤 또 이것도 가격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1: 네, 지금 249불, 네. 250불이죠.
0: 네, 선물로 주시잖아요.
1: 네, 그냥 무료 배송까지 다 해드립니다.
0: 헬스코리아는 좋아요. 네. 그냥 쏠 때마다 팍팍 쏴주시니까
1: 좀 시원하게
0: 기분 좋습니다.
1: 쏘시죠. 그러니까 예. 사은품도 예. 본품이 더 돋보이면서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사은품. 그런 구성으로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바 같은 경우에도 아직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건식 반신욕기는 정말 단독 상품으로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신다고 네. 스파 제품들 보러 오시는 분들 많은데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요거 면역력을 위해서 이제 날씨 또 이러다가 금방 또 싸늘해지고 언제 더웠냐 하면서 또 이제 가을 겨울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네네. 그럴 때 하나 두시면 네. 몸 안에서부터 몸을 덮여오면서 네. 혈액순환을 이제 강제적으로 또 시켜주는 거잖아요.
0: 원적외선이니까
1: 네, 원적외선.
0: 건강에 좋겠어요.
1: 그쵸.
0: 땀은 어떻습니까? 좀 잘 나는 편이에요?
1: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게 땀구멍이 열리는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체질도 다 다르고 근데 웬만하면은 그 온도도 본인이 다 알아서 정할 수 있지만 네. 그 맞춰서 본인이 그걸 하면 반신욕에서 거두는 효과는 뭐 땀내는 것도 땀내는 거지만 안에서부터 몸을 덮여오면서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네.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이 안쪽으로 밸런스 맞추는 데도 너무 좋고
0: 그렇군요.
1: 내 몸 체온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은 몇십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0: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1: 1도만 떨어져도 암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 그러잖아요. 네. 그 1도의 소중함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네. 원적외선 건식반신욕기죠.
0: 그러면 몸이 좀 약간 냉하신 분들 네네. 그런 분들한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이게 우리가 여름에 네. 더워서 땀 흘리는 거랑은 네. 그 땀의 질이 다릅니다.
0: 그러니까 그렇구나.
1: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덮여오면서 이러면 체온이 올라가서도 오랫동안 또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면도 깊이 있게 취할 수 있고 좀 질 네. 좋은 그런 네.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네, 네. 단독 상품으로도 인기인데 이제 디바 구매하시면 디바 물론 무이자 48개월 할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는 요거 그냥 가져가실 수 있어요. 무료 배송 다 해드리고
0: 사이즈는 어느 정도?
1: 되게 컴팩트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런 앉아 있는 의자를 네. 원목, 그것도 제일 좋은 뉴질랜드산 소나무 네. 원목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상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네 개의 바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 가방 크게 막 아무리 물건 무거운 거 많이 넣어도 그냥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동이 용이에요. 근데 원하는 곳에는 앞바퀴 두 개가 잠금 장치여서 딱 잠가놓고. 딱 원하는 위치에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0: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네요. 바퀴가 달려 있어서. 네,
1: 그러니까 틈새 공략이 가능해요. 가구와 가구 사이 같은데 쏙 들어가니까 예, 공간 그 활용도도 높고 차지도 별로 안 하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0: 그렇군요. 요즘에 제가 좀 눈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1: 네.
0: 예, 지난번에 누리아이 제품 이거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1: 저희 누리아이 OTC 카드네요.
0: 구체적으로 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듣고 싶네요.
1: 꾸준해요. 누리아이도 아하. 정말 우리 녹용우삼이나 예. 이런 제품처럼 그냥 꾸준히 오는 아이죠. 10년 넘었고 예. 예전에 사신 분이 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식약 에서 인증을 받은 그냥 네. 단순한 눈 마사지기가 아니라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마사지 요법이지만 네, 치료 네, 네. 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는 안구건조증 상태에서부터 이제 관리를 안 하면 더 악화가 돼서 이제 질환으로 가는 거거든요.
0: 네, 네, 네.
1: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아프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고 증상이 다양해요.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0: 요 단계에서
1: 노루증. 네. 요 단계에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를 네.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개선이 돼요.
0: 개선이 돼요. 치료
1: 노화도 늦출 수가 있어요. 눈도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늦출 수가 있어요.
0: 네.
1: 네.
0: 노화도 늦출 수 있고 네. 또 이 눈물이 난다거나 또 이렇게 뭔가 자꾸 눈에 시야 뭔가가 지금 뭐가 안 좋은 거예요.
1: 크였고 그쵸? 아프고
0: 예.
1: 뭐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물질이
0: 예, 예. 굉장히 조금 까칠까칠하고 네네. 이런 그러니까 안질환이 네네.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좀 잡아주는 치료해주는 그
1: 초기 단계에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뭔가 이상 신호가 딱 오면 그게 네.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다가 빈번해지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눈에 이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병원을 가도 그 단계에서는 네. 그냥 눈을 자꾸 자주 깜빡깜빡하라고. 왜냐면 저희가 눈을 자주 3초에서 5초 사이에 깜빡깜빡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눈이 드라이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 쉬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0: 눈알도 이렇게 굴리라고 하잖아요.
1: 네, 눈은 동그라라 그러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눌러주라고 좌우로.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아유 생각은 있어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안 되는데
0: 네네.
1: 그냥 누리아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시면 15분 동안 자동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심하신 경우에는 뭐 저는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 사용하시라 그러고 한 번만 사용하셔도 확 개선이 돼요.
0: 그렇군요. 네. 눈을 조금만 이렇게 지그시 감고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도 네. 눈이 시원함을 느끼거든요.
1: 그리고 뭐 따뜻하게 하라고 해서 에이.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품들도 뭐 일회용도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요거는 또 가장 적합한 온열 요법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마사지도 진동 요법, 그리고 네. 공기압 요법이 뭐 15가지, 5가지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눈 마사지기와는 비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예. 검증이 된 식약처에서 인증을 네. 받은 제품이니까
0: 의료기기라면서요.
1: 네네. 그러니까 눈은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품 사용하시면 큰일 나거든요.
0: 맞아요.
1: 눈 주변이 가장 또 예민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인증을 받은 검증된 누리아이를 사용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0: 네,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 네. 헬스코리아의 누리아이 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체험 무료 가능. 체험 가능하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 뭐 그렇죠. 이런 말이 있듯이 눈 건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예. 지금 누리아이를 구매하시면 눈 건강, 이름이 네네. 눈 건강이에요. 눈 영양제 중에 최고입니다. 저희 천호앤케어의 눈 건강 네. 한 달치 70불이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드릴게요. 누리아이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
0: 네. 누리아이로 눈을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고 그 영양제를 또 드시면 일석이조 그쵸. 효과가 있겠네요. 사실 요즘에 자외선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강렬한데 우리가 눈 보고 중요합니다. 물론 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인데 요거는 이제 치료요법이 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요. 개선을 시키는 거죠. 네.
0: 참 이거 중요해요. 누리아이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꼭 가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 건강 또 이것도 온 가족을 위해서 네. 마사지 체어 이상각의 눈 건강을 위한 필수템이다라고 그냥 구급상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집에 하나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0: 그렇군요. 네. 헬스코리아 하면은 정말 고객들의 리뷰가 굉장하더라고요.
1: 네.
0: 다들 그냥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쓰셨던데
1: 저희가 푸시한 게 아니고요.
0: 써보신 분들이 네. 이제 자진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1: 저희가 푸시한 게 아니고 사실 그 리뷰도 네. 일 부분인 게요. 네네. 매장에 오셔가지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 도움을 받거나 몰랐다가 헬스코리아에 와서 어떤 제품을 썼는데 너무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0: 네.
1: 뭐 당뇨에 이지바이크가 도움이 됐다든지 뭐 그러면 와서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매니저님 손 붙잡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런
0: 고맙다고.
1: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1: 네.
0: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아마 들으시고
1: 네.
0: 아 나에게 누리아이가 꼭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0: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헬스코리아 매장 다시 한번 쫙 좀 소개해 주세요. 네.
1: 저희 한인타운에는 네.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0: 네네.
1: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한남체인 빛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이에요.
0: 네.
1: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 가든그로브는 길벗 선상 그 길벗 플라자 인바운드 카드 역시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운 매장을 가셔서
0: 네.
1: 지금 말씀드린 뭐 누리아이가 됐든 이지바이크가
0: 마사지
1: 됐든 마사지 체어 뭐 모든 거 다 체험해 보시고
0: 네.
1: 전혀 구매 하시라는 거 전혀 저희 그런 거 없어요.
0: 네.
1: 왜냐면 한국 분들이 경우가 많으셔서 하면 사야 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런 거
0: 네.
1: 없으니까 그리고 OTC까지 OTC 카드 들고 가시면 다양한 혜택 누리실 수 있습니다.
0: 네, OTC 네. 카드 적용되니까요.
1: 네, 네. 네.
0: 이걸로 또 구입하실 것들이 많지
1: 많아요.
0: 않을까 싶어요.
1: 네.
0: 우리
1: 누리아이도 그걸 구입하신 분이 있어요. 네네, 제 주변에
0: 너무 좋네요, 진짜.
1: 그래서 그러면 OTC 카드로 구매하면
0: 네.
1: 사은품 눈 건강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런 회사 아닙니다.
0: 아.
1: 사은품 다 드립니다. 무이자 네. 할부 이용하셔도 사은품 가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0: 약속은 지킵니다.
1: 네, 걱정하지
0: 네, 방송을
1: 마세요.
0: 방송을 통해서 나갔어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1: 네, 네.
0: 예, 뭐 일석이조의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 뭐 마사지 체어도 다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헬스코리아 대표 전화번호입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1: 네.
0: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네.
0: 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1: 네.
0: 네. 끝인사해주세요.
1: 전화로도 네. OTC 카드 사용 가능해요. 구매하실 때.
0: 아, 전화로도
1: 가능하군요. 궁금하신 모든 것들은 그냥 213-385-1005번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0: 네.
1: 전화하세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1: 네.
0: 이렇게 깨알같이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6: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5: 고인피겁부터 추모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6: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5: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3: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10: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3: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10: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모찌님 어서오세요. 오래전에 이 누리아이 구입해서 일 끝나고 집에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하셨네요. 아유, 구입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예, 건강이 최고예요. 예, 컴퓨터를 많이 보고 핸드폰을 많이 봐서 눈이 너무 드라이하고 안 좋은데 정말 강추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쿠키모찌님 고맙습니다.

대나리 꽃이 활짝 피었다고 적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네,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듣고 계십니다. 정말 중독성 강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듣고 있으면 좀 흥겹기도 하고 예, 아주 따라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려면 누리야 필요하겠죠. 이래 적으셨는데 아이고 그러겠네요 진짜. 예. 여러분들 연세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 미리 예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예, 나의 플레이리스트 갖다 나플리 오늘 골라본 노래는요 에이브릴 라빈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 I love you 라는 노래 준비를 했어요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쿠스틱 기타 리듬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애정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예요. 에이빌 라빈의 앨범에 수록된 이 I Love You는 그런 화려한 외모나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진솔한 그런 감정을 담은 팝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살펴봤더니요, 이 라빈은 앨범 발매 당시 공개된 제작 비하인드 영상에서 이 곡에 대해 내 마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노래이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에게 영감을 받아 썼다라면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겪은 모든 추억을 가사로 표현했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전했더라고요. 참 노래가 사랑스럽습니다.

이 노래는 에이브릴 라빈과 세계적인 팝 프로듀서 맥스 마틴 그리고 쉘벡이 함께 작곡하고 프로듀싱한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가 쓰인 시기가 3집과 4집 사이에 몇 년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전남편이자 음악적인 동료인 데리 위블리 아니면은 당시에 그 연인이었던 그 브로디 제너를 향한 노래라는 팬들의 평단의 추측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에이브릴 라빈이 투어 공연 때 무대 위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이 노래로 헌정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very Lovin' 불러주는 I Love You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에 뭐 핵심 메시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런 가사가 귀에 들어오네요. 너는 너무 아름답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게 널 사랑하는 이유는 아니야 라는 그런 가사요. 예, 그러니까 외적인 이런 조건보다는 뭐 상대방 그 자체가 너 자체가 나는 좋아. 너의 자체가 나는 너의 모든 게 나는 사랑해.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제목 다른 노래 악동뮤지션 노래로 골라봤습니다. 악동뮤지션이 불러주는 I Love You.

똥 뮤지션의 I love you 듣고 계시는데요. 2013년 SBS 스모크 드라마입니다. 내 연애의 모든 것의 메인 OST로 발표됐는데 이찬혁이 직접 작사 작곡했어요. 정말 천재죠. 예. 뭐 수연 씨도 그렇고 이찬혁도 그렇고 이수연도 그렇고 서로 남매지간인데 너무나도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도 잘해서 굉장히 예. 인기가 있는 그런 뮤지션들입니다. 순수한 짝사랑의 감정을 재치 있는 가사로 풀어내면서 당시에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0: 뮤직비디오에서요, 이수연이 이현우를 몰래 짝사랑하는 여고생 역할을 맡아서 능청스럽고 귀여운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찬혁은 동생의 짝사랑을 옆에서 방해하거나 또 기이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현실 오빠의 모습을 연기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어요. 참 이찬혁 특유의 통통 튀는 그런 작곡 실력, 가사 표현력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노래 I love you는 내 손을 잡아줘요, I love you 눈을 감아줘요 처럼 참 귀엽고 상큼합니다. 10대 특유의 순수한 감성을 이 산뜻한 어쿠스틱 멜로디에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사랑스러운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1: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칼국수.
11: 도마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1: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8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 날씨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저녁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90도 중후반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뜨거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LA 다운타운과 중앙지역, 그러니까 낮 최고 기온 96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입니다. 해안가 산타모니카 롱비치, 오렌지 카운티 연안 78도에서 82도 보이고 있고요. 샌페르난도 밸리, 인랜드 엠파이어 예, 98도에서 102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도 리버사이도 등 샌버나디노 또 리버사이드 등 내륙과 이 밸리 지역은 100도 안팎까지 치솟는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외선과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낮 동안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산발적인 오존 농도가 상승해 내륙과 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호흡기가 민감하신 분들은 한낮 야외 활동 시간 다소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기질 지수 전해드렸고요. 자외선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Very high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자외선 수치가 최고조에 달하겠습니다. 외출 시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셔서 피부와 안구 건강을 위해서 보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37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7분 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11원 80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부진으로 연준이 9월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 국제 금값입니다. 온수당 4,358달러에서 4,391달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되던 상승세 이후 국채 수익률 상승 영향으로 약 0.5%에서 1.3%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S&P 500, 또 자우존스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조금씩 하락한 상태네요. 유가 상승과 국채 금리 반등 영향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최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하락세라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남가주 지역별 가스값 AAA 기준입니다. LA와 롱비치 5달러 64센트, 오렌지 카운티 갤런당 5달러 57센트, 샌디에고 5달러 68센트 보여주고 있고요. 샌버나디노 5달러 54센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은 5달러 57센트 보이고 있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8: 카페보넨?
7: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8: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7: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7: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9: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행복은 향수와 같다고 하네요. 자신에게 몇 방울 묻히지 않고서는 남에게 뿌릴 수가 없다. 역시 시인다운 표현 아닌가요? 랄프 왈도 에머슨의 시에서 표현한 행복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인 목표이자 끝이다.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인도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장미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장미향기가 남겨져 있다. 향기로운 사람, 뭐 향수를 뿌려서 향기로운 게 아니라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람마다의 향기가 있잖아요. 장미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장미 향기가 남겨져 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뭐 어떤 꽃이든 장미 향이든 프리시아 꽃의 향기든 그런 사람의 냄새 나는 그런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일본어 노래였습니다. 깐촌에 들어봤어요. 그란데 아모레라는 노래였습니다. 위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예, 파페라 청년들의 뜨거운 깐촌에 들어봤네요. 일본어가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봤더니 플라이트, 예, 비행이라는 뜻이래요. 예, 94년생들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아이돌 테너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뚜리 테너예요. 예, 일본로는 2009년에 결성된 이태리 파페라 그룹입니다. 뭐 이태리 음악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셋이 함께 이제 이 이태리 깐촌에 오 솔레 미오를 부른 게 계기가 돼서 제작자의 러브콜을 예, 받고 데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 3인조로 구성된 그룹인데 결성 당시 모두 10대들이었고요. 10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룹이에요. 지금은 뭐 94년생이니까 나이가 좀 이제 들었네요. 그죠? 20대 청년들이 들려주는 깐촌에 들어봤습니다. 아, 역시나 웅장하고 너무 좋네요. 첫 곡으로 여러분들 띄워드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오후 2시니까 오전에 정말 분주했던 시간, 오후에 바쁜 일상 사이에 징검다리 하나 놓아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 골라봤어요. 예,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예, 음악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조금은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바램으로 예, 골라봤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항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5: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미술 문화재 톡톡. 자, LA 리수 갤러리 관장님이십니다. 데이빌 리 관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날씨 굉장히 덥죠?
1: 아, 예, 엄청 덥네요.
0: 좀 전에 오시자마자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지쳤어요.
1: 그러니까 살은 안 찔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0: 좋죠.
1: 예, 수분 네. 조절 잘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뭐.
0: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여름을 그럼요. 이겨내는 이기는 방법이기도 방법이에요. 해요.
1: 건강하고.
0: 예, 네. 네, 맞습니다.
1: 감사해야죠. 일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럼요.
0: 오리온 바디샵에서
1: 그렇죠. 지금 바디샵에서
0: 그쪽에서 오신 거죠?
1: 그렇죠. 아하. 갤러리에서는 이제 예. 봉사하는 거고
0: 그렇죠.
1: 바디샵에서 번 돈으로 이제 예. 갤러리 봉사하는 거죠.
0: 아니 예. 바디샵에서 얼마를 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벌어가지고 뭐 작품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 보면 무조건 사신다면서요?
1: 요즘은 못 사죠. 아무래도 예. 요즘은 좀 왜냐면은 제가 갤러리를 안 했으면 샀을 거예요.
0: 네.
1: 갤러리를 하면서 어떤 그 한인타운의 한인들의 그 그림에 대한 그 관심도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0: 아.
1: 그래서 아 사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예. 저는 한인 사회의 어떤 그 현대 미술 시장의 흐름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이나 이제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근데
0: 네네네.
1: 미술도 투자의 개념으로도 좋기도 하지만 또 집에 데코의 장식으로서도 좋고
0: 그렇죠.
1: 또 집에 들어온 편안한 그 감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좀 저희가 갤러리를 오픈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하.
1: 그래서 전시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저는 전시를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거든요.
0: 네.
1: 무료로 해준 대신에 조건이 있죠. 제가
0: 조건인가요?
1: 그 작품을 보고
0: 네.
1: 1.5세나 2세들한테만 제가 개방을 해요.
0: 오, 그렇습니다.
1: 여기서 작품 활동하시는 1세대, 한국에서 이제 미대를 나오신 분들, 여기 미협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 기존에 이제 있는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많이 하시니까.
0: 그렇죠.
1: 그분들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또 치고 들어가는 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하지 않은 영역들, 1.5세나 2세들이 원한다면은 그 제가 전시를 해주고 싶어서 그걸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태껏 두 번밖에 못했어요.
0: 아,
1: 무료로 하는 걸 두 번밖에 못. 지금도 오픈돼 있죠.
0: 저는 이렇게 관장님하고 예, 인터뷰를 예.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1: 그래요?
0: 뭐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1: 감사합니다.
0: 예, 뭐 기본적인 정보라던가
1: 그렇죠.
0: 상식이 많이 늘었어요.
1: 저한테 오셔서
0: 이런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리고 또 미술 시장에 예. 현대 미술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한인타운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0: 그렇죠. 전혀 저도 몰랐으니까요.
1: 그래서 그거를 예. 현대 미술 시장 흐름 같은 거를 얘기해 주는데
0: 네.
1: 아무래도 관심도가 한국보다는 적으니까 그 층이 뭐 1%만 돼도 여기 10만 명이니까 1,000명이 될 텐데
0: 네.
1: 그렇진 않은 거예요. 1% 0.1% 돼도 100명인데 한 0.1% 있을려나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0: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이제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1: 네네.
0: 아마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수준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옥션 이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도 뭐 기본적인 거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1: 많죠.
0: 예.
1: 저번에도 어떤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네. 제가 일과 후에는 갤러리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서 그림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의 가치에 대한 거를 모르시니까 제가 라디오 서울에서 방송하는 거 말씀드리고
0: 네.
1: 또 작가들의 작품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0: 네.
1: 그 제가 그 갤러리의 도록이 소도비나 크리스티 버넴스 유명한 억션에 나온 도록이 한 500권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갤러리에 걸어놓던 그 컨라드 파프의 작품이 도록에 나온 거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 도록에 보니까 뭐 8,000불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게 8,000불이라는 게 그냥 8,000불이 아니라 이분이 그렇죠. 여태껏 나왔던 그 옥션에서 거래되었던 기록들을 총 망라해서 에버리지로 서브젝에 네. 의해서 가격이 형성돼서 아하. 나온 거다.
0: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다.
1: 이게 그러니까 예. 이분이 깜짝.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죄송하지만 옥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데코할트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없다. 그래서 작품을 잘 그리지만 이 미술 시장의 그 트렌드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성공하기가 마케팅으로서 성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옥션이라는 회사도 네. 그리고 2차 시장에 대한 그 마케팅도 그림을 하시는 작가분들은 분석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예.
0: 그렇군요. 네. 그래도 관심은 있어요. 많은 있어요? 분들이 그럼, 예, 꾸준히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1: 좋죠. 저는
0: 예, 그거, 오, 이 시간 그렇죠. 너무 좋더라 그거하고, 이런 말씀들도 예. 많이 해주시거든요.
1: 그럼 고맙죠. 예. 근데 그거하고 이제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0: 그렇죠.
1: 우리는 우리 문화재를 너무 우리 문화재.
0: 너무 모를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예,
0: 그런 방송이 당연하죠.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1: 너무 좋죠. 다행히 예. 한국에 지금 20대 젊은 층에서 고미술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평이나 이런 그 고미술이 집중되어 있는 그 시장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서 네. 쇼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구경도 아하.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이 이제 개선이 되면은 이제 한국 고미술도 해외에 나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은 어허. 한국 고미술의 그 가치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0: 아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1: 그래야 되겠죠.
0: 네. 자 네. 오늘 주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로드 모네에 대해 작품에 대해서 살짝 스케치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 모네의 사랑 이야기.
0: 사랑 이야기. 와. 사랑이 들어가면 재밌어집니다.
1: 모네는 첫 번째 네. 여인과 두 번째 여인이 있죠. 다 그 두 모네는 네. 미남이었어요.
0: 네.
1: 미남이었고 집안이 잘 살았고.
0: 아하.
1: 근데 그 당시에 그 아티스트들의 그 생활 스타일이 어땠을까? 자유분방했겠죠.
0: 그랬겠죠.
1: 그리고 그 약간의 좀 뭐랄까 그 당시의 풍속도는 좀 문란했다고 우리가 봐야죠.
0: 그렇더라고요. 그쵸? 영화 같은 것도 보면 그렇죠. 굉장히
1: 그 당시에는 예. 워낙 뭐 산업화가 되고 뭐 이러면서 예, 엄청 문란했었는데 그
0: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1: 모네는 그렇죠. 예. 미남이고 잘생기고 집안도 괜찮았지만 오로지 한 여자만 좋아했던 순정파였어요.
0: 아, 멋져요.
1: 드문 경우죠.
0: 네.
1: 정말 드문 경우인데
0: 예술가들이 거의 조금 살짝은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1: 그렇죠.
0: 모네는 그게 아니었고요.
1: 모네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 개인적으로 순정파? 모네는 그 저번에 얘기했을 때 18세 만났던 부댕을 만나면서 자연을 네. 접하면서
0: 네.
1: 항상 그 당시만 해도 그 사실주의 이전의 작가들은 다 그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네네. 하늘은 파란색, 나무는 녹색 이렇게만 그렸는데 부댕을 만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자연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본 거예요. 바닷가를 보면서
0: 너무
1: 와
0: 좋아.
1: 이렇구나.
0: 네.
1: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 항상 그 스튜디오에서 그림만 보고 했다가 자연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걸 이제 외광파라고 그러는데 여기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에어플레인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풍경화가도 네. 바깥에서 풍경을 그리는 사람들을 근데 그 부댕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그림 세계가 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네를 만나면서 마네의 숲속에서 그 점심 식사를 보면서 그 그림은 그 낙선된 작품이지만 그 그림에서 그 대상에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그 색감이 변하는 모습을 그 그림에서 본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는 부댕에 의해서 자연을 봤는데
0: 네.
1: 그 만의 작품에서는 자연에서 그린 그림이지만 빛의 변화에 의해서 색감이 변하는 모습을 네. 본 거예요.
0: 빛의
1: 하얀색이지만
0: 아름다움.
1: 하얀색이 아니고 프리즘에 의해서 하얀색이 변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네는 깜짝 놀랬죠. 그 다음에 만난 게 윌리엄 터너를 1870년에 영국으로 가서 윌리엄 터너를 만나면서 윌리엄 터너에서 뭐를 보냐면은 빛에 의한 그 색이지만 개의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색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그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지만
0: 네.
1: 가장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했던 것은 카미유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0: 카미유.
1: 카미유. 카미유라는 이름을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제가 그 예. 지베드르니하고 카미유라면은 모네를 항상 연상하게 되는데 카미유를 그 모네가 25살 때 카미유를 모델로 만나게 돼요.
0: 그게
1: 첫눈에 그렇죠. 반해요.
0: 아, 첫눈에 반해서 그림도 그리고
1: 그렇죠.
0: 녹색 드레스.
1: 그 당시만 해도 모델가의 네. 연문은 서로 많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뭐 르누아르든 뭐 여러 그때 그렇죠. 그 화가들도 예. 그 모델들과의 그 연문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모네는 카미유를 18살 카미가 18살이었을 때 모네 그 카미유를 만나서
0: 네.
1: 카미유를 그 모델로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1866년 그 다음에 그 살롱전에 출품을 하죠. 그게 네. 뭐냐면 녹색 드레스 입은 여인.
0: 아름다워요.
1: 아름답죠.
0: 네, 진짜
1: 근데 그 그림은 그 당시에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린 그림이었거든요.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림이어서 그 당시에 그 작품이 입상을 하게 돼요. 입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녹색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입상을 하면서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나게 됐냐면
0: 예.
1: 그 모네 아버지는 모네가 화가 되는 거를 싫어했어요. 자기 가업을 물려받기를 원했죠.
0: 네. 집안이 좋았다고.
1: 집안이 진짜? 괜찮았어요. 네.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뭐 수입상 이런 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모네 아버지는 그 카미유가 모델이라는 것이 못마땅했죠. 그리고 못 사는 집안의 계층의 사람이고 그게 모델이라는 것들이 그 당시에 우리 하류계층으로 생각을
0: 네.
1: 하니까
0: 네.
1: 못마땅해서 못 사귀지 못하게 하는데 그 다음 해 둘은 같이 동거를 하면서
0: 네.
1: 아들을 낳아요.
0: 아들을 낳군요.
1: 장을 낳게 되죠.
0: 오, 아이를 낳군요.
1: 근데 결혼을 못했죠.
0: 아유.
1: 결혼을 못했는데 아들을 낳고 살면서 사는데 아버지가 그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여자를 까미유를 만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나게 되니까 경제적인 지원을 끊었죠. 그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상을 하면 고우를 우리가 연상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고우도 아버지가 뭐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동생이 도와주잖아요. 동생이
0: 그렇죠.
1: 도와주는데
0: 예, 마태가 도와주죠.
1: 엄청나게 힘든 그 생활을 까미역에 살면서 했는데 그 모네는 모든 그림에서 그 인물화를 그때는 인물화를 참 많이 그렸는데 모든 인물화의 대상은 까미유였죠.
0: 까미유.
1: 까미유가 예쁘고 화사하고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뮤즈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지만
0: 네.
1: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0: 그림에
1: 아름답게 표현하겠죠, 그죠?
0: 네, 이제 아름답게 예,
1: 그렇죠.
0: 표현했겠죠.
1: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외곽파식으로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빛을 보면서 또 그 인상주의의 그 뭐랄까 인물화를 까미유에 의해서 완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0: 네.
1: 그 다음에 그 정원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을 하는데
0: 있어요.
1: 낙선을
0: 네.
1: 하게 돼요.
0: 어허.
1: 낙선을 하게 되면서 혹독한 비평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66년도에 녹색 드레스 입상하면서 좀 부가 들어오는 좀 알려져서 괜찮나 했더니만 그 다음에 아주 혹평을 당하면서 매장을 당하게 돼요.
0: 아이고.
1: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 힘들었고
0: 어려웠겠네요.
1: 엄청 힘들었고
0: 아이도
1: 또,
0: 있는데
1: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모네가 어렸을 때 집안이 괜찮았으니까 낭비벽이 심했죠. 그래서 그 돈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씀씀이가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0: 네.
1: 주머니는 이제 빵꾸가 난 상태였겠죠.
0: 텅 비어 있는데.
1: 텅 비어 있는 게서 뭐 그때의 그 친구들 르누아르나
0: 네.
1: 같이 그 인상파 작품을 했던 르누아르나 바지유 같은 친구들이 항상 도와줬고
0: 네.
1: 또 모네도 모네의 형이 도와줬어요. 경제적으로 도와줬다가 1870년 영국 가서 터너를 만나서 그 작품성에 대한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고
0: 네.
1: 그런 다음에 74년도에 드디어 인상주의 전시를 하죠. 뭐 그 르누아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Sunrise라는 제목으로
0: 네네네.
1: 이게 나오거든. Impression of Sunrise 하니까 그게 이제 인상주의라는 그 그때 참석했던 사람 인상주의라는 그 호칭이 붙게 되는 건데 그때 혹평을 당했지만 그 1874년도에 그 전시회를 하면서 인상주의라는 그 호칭 이제 그분들 그 뭐 모네나 뭐 르누아르나 이런 사람들 따라붙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항상 따라다니는 그 뮤즈는 까미였죠.
0: 근데 이 까미유가 일찍 네. 세상을 떠났어요.
1: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을 했어.
0: 예.
1: 가난한 예술가야.
0: 예.
1: 또 집안에서 그 예술가 집안에서 버림을 받았어.
0: 아이고.
1: 얼마나 계속 한때는 바로 센강에 자살도 했었죠. 투신을 했었죠. 투신했었는데 어떻게 아이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와이프도 있는데 다시 가다듬고 이제 하는데 1875년도에 그 그림을 그린 게 양산을 든 여인이라는 그림이
0: 네,
1: 있는데
0: 네,
1: 그게
0: 봤어요.
1: 그 일종의 정말 그 모네 대표작 중 하나였죠. 그 옛날에 여기서 아마 그 어디야 저쪽 전시를 한 적이 한번 본 적이 제가 있어서 보고 아 작품 너무 좋다 했는데 그게 까미오고 까미오 아들 존이었어요.
0: 너무 아름답고
1: 네, 아름답고
0: 진짜 그 평온한 그런
1: 그쵸?
0: 그림이었죠.
1: 그 1874년도에 인상주의 하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낮았죠.
0: 네.
1: 낮았는데 까미유는
0: 병 들었어요. 가슴 아파.
1: 요즘
0: 진짜.
1: 같은 뭐 작은 경부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힘들게 지내다가
0: 네.
1: 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70 그 후반 때에 그 나름대로 인상주의 그 파가 생기면서
0: 네.
1: 나름대로 이제 선호도가 있으니까 후원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후원을 많이 해서 오시데라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백화점을 운영했던 사람이 항상 그 많이 샀어요.
0: 네.
1: 후원을 많이 했는데 그 해돋이도 그 사람이 샀었고.
0: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네의 작품을 샀다는 거죠.
1: 그렇죠. 후원을 한 거죠. 컬렉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파산을 한 거예요. 파산을 하면서 오시대 가족이 오시대 빼놓고 오시대의 와이프인 알리스하고 여섯 명의 아이들 데리고
0: 오네의 집으로 들어와 또 그게 인연이 됐네요.
1: 인연이 되죠. 근데
0: 그
1: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까미유를 보살피는 간병인 역할도 하고.
0: 그러니까 이 그 오시대는 네. 이 모네 작품을 너무나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컬렉터 역할도 하고 작품을 사들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파산하면서
1: 그렇죠.
0: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아 그래서 이제 모네네 집으로 들어간 거죠.
1: 집으로 들어간
0: 가족들이
1: 거죠.
0: 가족들이 다.
1: 그 오시대는 빼고.
0: 오시대는 안 들어갔어요?
1: 안 들어갔어요. 와이프하고 아들만 들어. 그 친구는 벨기에로 도망가고 피신 가고.
0: 아하.
1: 이제 빚쟁이가 됐으니까.
0: 어떻게?
1: 근데
0: 예.
1: 거기서 이제
0: 그러니까
1: 많은
0: 남편은 안 들어가고
1: 그렇죠.
0: 예.
1: 근데 거기서 예. 많은 헤게모니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0: 아, 그럴 수밖에 없죠. 한 집에서 사는데.
1: 까미유는 예. 아파서 힘들어. 결국은 까미유는 79년도에 사망을 하게 돼요.
0: 아이고.
1: 사망을 하게 되면서 예. 그 까미유는 그 모네의 어떤 그 초기의 인상주의 인상 인물화에 의한 인상주의 작품들의 완성을 이루어 놓은 뮤즈였는데
0: 네.
1: 그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그 혜택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죠. 힘들게 모네와 살다가 32살의 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근데 죽은 거 모습을 또 모네는 또 그림을 그려요.
0: 죽은 모습을.
1: 예. 네. 그러니까 르누아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니까 모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까미유는 항상 나의 그림을 그리길 원했다. 내가 까미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림밖에 없다. 그래서 까미유 모습을 그린다면서 까미의 그림 그 죽음을 그린 그 그림의 사인에 하트가 들어 있어요. 아, 검은색 하트. 그래서
0: 디테일하시네요.
1: 그래서 아. 모네 모든 작품 중에서 네. 그 하트가 들어 있는 작품 그게 유일하죠.
0: 유일한 거예요.
1: 그렇죠.
0: 아,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했던 그만큼 사랑한 거죠. 거죠. 아.
1: 사랑했지만 경제적으로나 모네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했고 힘들게 지내다가 그 오시대 그 와이프 알리스를 만나면서
0: 네.
1: 이제
0: 바뀌어요?
1: 확
0: 사랑이 바뀌어요?
1: 예를 들어서 네. 까미유는 어떤 그 우아하고 예쁘고 단아한 여인이지만 알리스는 아주 그 똑순이 같은 여자였죠.
0: 오. 네.
1: 결국은 알리스는 그
0: 알리스 오슈대 예.
1: 그렇죠. 저기로 들어 지베르니도 1983년 지베르니로 들어가서 네. 지베르니에서 모네의 모든 그 작품들이 후기 인상주의의 모든 대작들이 다 나오거든. 지베르니에서 아하. 수련 네. 건초또미 뭐 이런 건 뭐 그 르노 대성당 네. 그 연작들이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0: 그럼 오슈대 그 알리스 오슈대의 영향인가요? 네.
1: 영향이죠. 알리스가 뭐냐면
0: 네. 그러니까 까미유가 죽고 나서
1: 그렇죠.
0: 이제 둘이 이제 인연이 되는 거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1: 이미야
0: 살면서
1: 죽기 전에 둘이 연문이 있었죠.
0: 아, 죽기 전에.
1: 그러니까는 네. 혹자들은
0: 네. 너무했다.
1: 어떻게 그럴 수 있냐?
0: 아, 그러니까요.
1: 자기 와이프는 그
0: 네. 사랑하는 뮤지언
1: 알아서 놓고 있는데 그래서 알리스하고의 그 마지막 아이 막내 아이는 생김새가 뭐냐고 똑 닮았다는 그런 얘기
0: 그런 문헌에
1: 있어요.
0: 그게 그런 있어요?
1: 문헌에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연문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어쨌든 그 또 알리스는 질투심이 워낙 강했어요. 워낙 강해서
0: 모네를 그 확 휘어잡았을 것 같아요.
1: 모네 아이가 그 까미에 대한 생각을 절대 할 수 없게끔 집안에 있는 모든 까미에 관련된 모든 서류나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다 없어버려서 지금도 까미에 대한 그 기록은 거의 없어요.
0: 아,
1: 그래서 모네 전반기 인상주의에 대한 그 연구를 할 때
0: 네.
1: 까미유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대단하거든요.
0: 그런데 그 자료가 다
1: 자료가
0: 이제
1: 없어요.
0: 없으니까. 아,
1: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0: 예.
1: 지베르니도 1883년도에 지베르니에 들어와서 알리스가 이제 얘기해서 이제 지베르니 들어오죠. 그래서 좀 알리스가 이제 사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까미유가 아파서 이제 돌아 죽기 바로 전부터는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 후원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0: 네.
1: 정작 본인은 느끼지 못해 누리지 못했지만 그 알리스는 누리기 시작을 한 거죠. 아하. 하면서
0: 고생은 까미유가 다 하고 누리는 거는
1: 알리스가 누렸죠.
0: 알리스 오슈대가 다 누린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런데 알리스가 어떤 모네가 지베르니 가서 들판을 다니다가 그 수양딸인 수잔나를 불러서 그림을 그려 양산을 든 여인을 다시 그려요.
0: 네.
1: 그러니까는 그 알리스가 그 그림을 보고 화가 이제 엄청난 거죠. 모네가 아직도
0: 까미유를 사랑하는구나.
1: 그래서 까미유한테 그 까미유를 잊게 하기 위해서 모네한테 당신은 절대로 인모라 여인을 대상으로 한 인모라를
0: 그리지 마라.
1: 못 그리게 만들어요.
0: 그렇다고 안 그려요?
1: 못 그려요.
0: 왜 못 그릴까요? 화가가.
1: 그 이후에는 지베르니에서는 그
0: 인모
1: 그 이전에는 까미유를 만나서 항상 네. 인모라를 많이 그렸거든요. 까미유나 잔이나 친구들을 대상으로 참 화사롭고 평화로운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
0: 그쵸.
1: 지베르니를 가면서는 무슨 그림만 그렸냐면 수련, 대표적인 수련, 건초또미 뭐 대성당
0: 아니.
1: 이런 자연을 대상으로 한 그 그림만 그리게 되죠.
0: 아,
1: 그래서 아, 한 여인의 질투심이 결과적이지만 그 수련이라는 건초똥이라는 엄청난 대작을 만들게 해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모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까미에 대한 그 회상을 많이 해요.
0: 네.
1: 젊었을 때 초기에 엄청 고생을 하고 또 불행하게 또 암으로 죽잖아요. 아들을 남겨놓고 또 그 사이에 또 모네는 또 알리스와 또 연문을 갖고
0: 네, 네.
1: 또 지베르니에 가서 모든 영광을 불을 다 누르게 되고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서 아 화가 이기 전에 네. 모든 남성들은
0: 한
1: 여인에 의해서 영향을 참 많이 받는구나. 저 역시도 그러네요. 그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모든 가정들이 그렇잖아요. 와이프의 말을 잘 들으면은 그럼요. 그 집안은
0: 편안하죠.
1: 편안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요. 나이가 들수록 깨갱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1: 이거 이거면서 야 이거 편안합니다.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똑같구나.
0: 아 그래도 이 클로드 모네는 아 정말 그 첫사랑의 여인. 그 여인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1: 평생을 잊질 못했죠.
0: 딴 일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1: 잊질 못했죠.
0: 물론 뭐 알렌시스 오슈데의 그런 질투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인물화를 그리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 참.
1: 하여튼 알리스는
0: 그 작품은 남아 있잖아요. 클로드에 대한 그 그렇죠.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그,
1: 아, 또
0: 그 정말 아름다운을
1: 대상으로 그린 그림 참 많죠.
0: 그렇죠. 작품이 그래, 살아 있으니까.
1: 그래서 지금도 까뮈에 대한 그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자료는
0: 없대는
1: 거의
0: 거.
1: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풍문으로 들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회자되는 네. 건데
0: 풍문으로
1: 그래도
0: 들었어요.
1: 알리스는 네. 그 지베린이 가서 돈을
0: 돈을 벌게 해줬네요.
1: 월세에서 전세에서 사서 또 확장을 해서 지금은 네. 그 지베르니의 그 연못이 거의 한 3천 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 지베르니의 연못 수련 그렇죠. 작품 진짜
1: 그래서
0: 멋있죠.
1: 그
0: 유명하죠.
1: 3천 평이나 되는 대저택을 알리스는 이루게 되죠.
0: 똑똑하네요. 진짜.
1: 그렇죠. 살림을 정말 잘했던 에이. 여자죠. 그래서 그렇지만 알리스도 그 모네보다도 일찍 죽어요. 죽으면서 모네는 백내장을 걸리게 돼요.
0: 아하.
1: 백내장을 걸리면서 그 백내장 걸리니까 일종의 그 눈이 먼다고 얘기를 하죠. 잘 안 보이잖아요.
0: 안 보이죠. 그 당시에는 수술하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1: 뭐 확률이 거의 없었다고 예. 얘기를 하죠. 10%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그 모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수련을 끝까지 그렸지만
0: 네.
1: 수련의 약간 추상적인 그 미닝의 어떤 작품들을 많이 남기게 돼요.
0: 아.
1: 그래서 모네는 인상주의지만
0: 네.
1: 그 말년의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모습에서 표현주의적인 기법과 추상의 기법을 오픈해준 화가로서 역사적으로 남아있죠. 그리고 칸딘스키가 1889년인가 그 러시아에서 그 건초더미 전시를 했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때 칸딘스키는 건초더미인지도 모르고 어느 한 대상을 빛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로서 이렇게 그림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칸딘스키가 그 건초더미의 작품을 보면서 연작을 보면서 그 사람 법률가였거든요.
0: 네.
1: 그걸 때려치고 화가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추상화가의 초시가 되잖아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칸딘스키는 그 모네 건초더미에서 영향을 받아서 화가가 된 사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오늘 재밌었어요.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사랑 이야기가 담겨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네. 그 알리스와의 클로드 모네와의 관계가 불륜과 뭔가 스캔들로 시작은 했지만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네요.
1: 그렇죠.
0: 와.
1: 뭐
0: 예, 그러면서 뭐 실패도 했겠지만 그런 예술을 이렇게 지탱해온 그런 그렇죠. 관계였다는 거에 그렇죠. 의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좀 높이 사게 되네요.
1: 하지만 그 네. 미술사가들은 그 까미유가 까미유와 14년을 같이 살면서
0: 네.
1: 까미유에 의해서 인상주의가 확립이 됐다고 얘기를 하죠.
0: 그렇네요. 네. 아, 참 여인들은 항상 이렇게 큰 역할을 합니다.
1: 근데 까미유 작품을 보면은 네. 정말 좋아요.
0: 어허.
1: 화사하고 평화롭고 제가
0: 게티
1: 센터에서 그 모네
0: 그
1: 작품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양산슨 여인도 봤는데
0: 너무 아름답죠.
1: 정말 아름답고
0: 평화롭고.
1: 정말 근데 그 본인은 삶은 너무 힘들었죠.
0: 너무 힘들었고
1: 고호도 삶이 힘들었지만 작품은 아름다웠어요.
0: 그래도
1: 고호도 마찬가지예요.
0: 클로드라는 여인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1: 그렇죠.
0: 아름다운 여인
1: 그렇죠.
0: 또 클로드의 아름다운 사랑했던 네. 뮤즈로 그렇죠. 기억이 됩니다.
1: 그렇죠.
0: 예,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 감사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전화번호 하나 주실

0: 역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1: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3: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4: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5: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6: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7: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8: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말복 준비도 H마트에서
7: 정성 가득 든든한 한 끼. 하림 삼계탕, 쫄깃탱탱한 통통배, 쫄깃 쭈꾸미,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통통배 운하기부터
8: 무더위 속 상큼하게 즐기는 광동 비타오백과 바쁜 일상 속 간편하게 챙기는 정관장, 아답토 콜라겐까지
7: 말복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보양식과 건강식품으로 지친 여름 맛있게 기운 충전하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921.
12: 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빌리 관장님 아주 대단한 분이시라고 유튜브 댓글창에 올려주셨네요. 오리온 자동차 많이 애용해 주세요. 예,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예, 잘 해드린다고 합니다. 예, 바디샵 올림픽길 올림픽 블루버드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적어주셨네요.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 인물은요 징기스칸입니다. 자, 징기스칸은 13세기 초 몽골의 유목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한 인물이죠. 역사상 가장 광대한 몽골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죠? 태무친입니다. 그 분열돼서 서로 대립하던 몽골 초원의 유목 부족들을 하나로 통일을 했습니다. 1206년 쿠릴타이 부족 회의에서 추대돼 징기스칸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이라는 노래도 굉장히 유명하죠. 서하와 금나라를 공격해서 영토를 넓혔고 중앙아시아의 강국이었던 호라즘 제국을 철저히 파괴하고 정복했습니다. 그의 정복활동은 이후 후계자들에게 이어졌고 동유럽, 또 중동,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법전을 제정해서 질서를 유지했고요. 제국 전역을 연결하는 신속한 정보

전달 그리고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치밀한 정보 수집과 이 신속한 기마 부대의 전술로 대륙을 연결하는 동서양의 교류, 뭐 비단길 활성화, 또 몽골의 평화를 촉진하고 이 문물 기술 유통의 계기를 마련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많이들 우리가 80년대에도 그렇고 즐겨 들었었던 노래죠? 그의 명언 중에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마라. 나의 군대는 2만 명, 적은 수십만이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꾼다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도 가슴에 와닿네요. 네, 이 노래는 징기스칸을 영웅적이고 호방한 인물로 묘사한 댄스곡입니다. 역사상 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을 엄밀하게 다루기보다는요, 당시 유행했던 디스코 리듬에 맞춰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정말 익살스럽게 과장되게 구성한 가사가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를 뭐 아시겠지만은요, 역사 속의 인물인 징기스칸을 정통 사극의 무거운 관점이 아니라 춤추고 즐기는 친근하고 강력한 문화적 캐릭터로 변모시킨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6: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5: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6: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5: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네, 나탈리 콜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L-O-V-E, Love.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라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5: 밥 한 그릇 더요.
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자.
5: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1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의 활기를 드리는 에너지 충전소. 아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내 친구, 곤이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뭐 태양은 따뜻하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고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똑같은 날입니다. 다만 이제 항상 아시는 거지만 화요일이 조금 더 지루하고 지치지 않나 싶다라는 우리 생각이죠. 하지만 이곳 라디오 내 친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활력을 좀 찾고 떨어진 에너지를 좀 보충하고 오늘도 오전에 만일에 기분 좋은 일이 없으셨다면 지금 이후서부터는 조금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도 하고 그런 욕심도 합니다. 하지만 가는 세월은 어쩌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무심하게도 세월은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우리를 비껴가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는 세월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아이고 또 오늘 이런 게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신 이상 여러분과 함께 5시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활력과 에너지를 듬뿍듬뿍 드릴 테니 다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출발해볼까요?

0: 네. 아, 원래 여러분들 가는 세월인데 이상한의 목소리가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서유석 씨가 불러서 우리한테는 서유석 씨 노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곡은 1973년이니까 오래전이죠. 우리 김광적 정 씨가 원곡자인 거. 아, 저도 우리 저 순철님 덕분에 저희 카카오톡 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근데 서유석 씨가 부른 것보다는 훨씬 더 힘차고 가는 세월을 마치 붙잡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표현해 주신 그런 노래였습니다. 알청님 어서 오세요. 네, 원래 이분 노래라고 저도 우리 순철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자, 어제도 보니까 제가 방송을 마치고 이제 퇴근해서 여러분들의 카톡방을 같이 공유하고 보면 특히 뭐 여러분들 이제 퇴근하시고 시간이 안 돼서 방송에 참여 못 하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던 분들은 정말 담소를 많이 하시고 또 노래들을 많이 교환하세요. 서로 추천하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 노래 저도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제가 추천해서 이렇게 방송에 들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이 다트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음악적인 교류 또 개인적인 또 단체로 교류하시고 좀 뭐랄까 사랑방 같은 그런 구실을 하는 우리 단체톡이 됐으면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서부터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 서울에 몸과 마음을 맡겨놓으시고 그냥 편안히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말도 제가 할 거고 또 노래도 들려드릴 거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 오늘 그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덥다 보면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후다다닥 저도 주로 이제 아점을 먹게 되는데 방송 전이라 좀 무겁게 먹을 수는 없고 후다다닥 먹다 보니까 뭐 제가 광고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 음식계통에 초대 손님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유난히 좀 출출해지는 그런 적도 있고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들 이른 점심을 하시고 나면 지금쯤 출출한 시간이 있으셔서 남자분들은 아마 잘 안 그러실 것 같고 여자분들이 모여서 일하시는 공간에서는 주로 간식 그중에서 떡볶이 같은 거 여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요새 떡볶이는 인간적으로 너무 매워요. 저는 매운 걸 못 먹는 편이에요. 굉장히. 근데 뭐 떡볶이도 레벨 1, 2, 3, 4가 있는데 전 1만 먹어도 그냥 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자분들은 매운맛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저희 단체톡에서 얘기들 나누시고 노래 나누시는데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통계님 아마 지금 출근 버스에 올라 계실 것 같은데 또 추천해 주신 노래 중에 재밌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그 박명수 씨 뭐 바다의 왕자란 노래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또 떡볶이라는 그런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노래인지 저도 아직 안 들어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정말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떡볶이 한번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떡볶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1: 오늘도 열심히 장사를 시작해볼까?
2: 지나가다 잠깐은 멈춰서 손냄새 맡던 기억들 다 있잖아 먹을까 말까 고민하지마 girl 바깥보다 따뜻해 생각보다 살도 안쪄 외로운 이밤 떡볶이

네, 떡볶이만 하는 줄 알았더니 김밥도 나오네요. 아, 김밥에 떡볶이 찰떡궁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덤으로 오뎅 국물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SK 사장님 음악이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마 요사이 그 일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SK 대표님이 가장 힘들게 일하시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일이라는 게 내부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 외장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지붕 쪽으로 가서 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점심 잘 챙겨 드셨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SK 그 임종호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운 걸 전혀 못 먹어요. 떡볶이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 먹으면 주로 족발 먹고 그다음에 또 그 중화요리집 가서 음식 시켜 먹고 뷔페 가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나 뷔페 있죠. 거기 자주 갑니다. 자, 알청님, 아, 일 때문에 못 들으실 때가 있는데 다시 듣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녁에라도 고니의 라디오로 내 친구를 치시면 편집된 그 녹화본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음악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보시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밑에 빨간 선을 뒤로 앞쪽으로 당기면 돌려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셔야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그 음식에 대한 노래 하나 더 듣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뭐냐고요? 불고기요. 불고기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불고기면 굉장한 특식이라서 잔칫날이나 돼야 이렇게 노란 그 이렇게 둥그란 석쇠판 같은데 불고기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육수 불고기죠. 그 국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 비벼 먹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 불고기는 아직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이제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불고기 덮밥 뭐 불고기 이렇게 해서 런치 스페셜도 있으니까 오늘 혹시 불고기 드신 분도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만일에 생각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불고기 한번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가족들하고 모여서 좋잖아요. 영양 보충도 하고. 자, 그래서 준비했네요. 불고기 타령이네요. 아, 이거 재밌겠네요.

0: 네, 어떠셨습니까? 아이, 불불불 불고기야. 아, 이렇게 불고기를 예찬하는 노래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또 출출해졌습니다. 자, H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라고 하셨네요. 자, 좋은 오후들 다 보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음식에 대한 노래 한두 곡 들으면서 뭐랄까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입맛을 좀 돋구는 생각만 해도 괜찮습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불고기 드셔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만산정권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태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0: 왕소연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로망.

네, 왕서연의 음성으로 들어본 로망이었습니다. 글쎄요, 혼자만의 생각인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조심스럽게 이 노래는 굉장히 좀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사실 로망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치면 뭐 다른 단어치지만 그래도 그 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남자들의 로망도 있지만 여자분들의 로망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뭐 그 TV나 이런 그 어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항상 남자고 여자고 드라마가 인기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로망을 대변해주는 현실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저희한테 보여주고 또 그 연출하고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이 워낙 또 진짜 같이 저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내 만족을 주는 그런 그 매체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인기가 굉장히 좋고 한국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 출근하시고 나면 그 좀 여유 시간에 하는 그 시간 그래서 사실 그 홈쇼핑도 그 시간대가 가장 핫하고 아침 드라마도 거의 뭐 그 굉장히 강한 소재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가 좋은 이유가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이것에서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국 방송들을 보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보지는 않으니까 조금은 좀 다른 느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대신 여기서는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았다 보니까 시리즈로 한꺼번에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야 매일 드라마 같은 경우 오늘 20분 30분 봐야 되고 내일 또 봐야 되고 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쫙 한 번에 편안하게 쉬시는 날 보시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는 거고. 자 이번에는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그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그 트로트 프로그램에 게스트들이 나오는데 오승근 씨가 나오셨어요. 근데 오승근 씨가 이 당신꽃이란 노래로 세상 떠나간 그 사랑하는 아내 우리 김자옥 씨를 그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이번에 또 신곡을 발표했는데 오승근 씨 대단합니다. 역시 아내 김자옥 씨를 못 잊고 본인이 작사했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짠해요. 몰래 웁니다. 이 제목을 제가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사실 몰래 우는 적이 꽤 되거든요.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라디오는 내 친구의 거의 대부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가족들 몰래 울었던 적이 많을 겁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인생이 어쩌면 눈물 없이 볼 수 없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각고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아직도 몰래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사실 저도 엄마 찾아서 산소 자주 가는데 몰래 울고 옵니다. 근데 뭐 엄마 만나서 뭐 그리워서 우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 보고 싶어서 울고 뭐 슬퍼서 울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슬프면 좀 울 때도 있고 무슨 남자가 우냐고 그러는데 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지.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0: 네, 아직도 가슴을 아릴 만큼 하늘에 간 그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참 뒤에 가사에 보면 누가 볼까 몰래 옵니다. 보고 싶어 눈물 납니다. 누가 볼까 몰래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 의미가 꼭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부모일 수도 있고, 이건 미국에 계시면서 어떤 분들은 뭐 신분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셔도 가볼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들으면 참 굉장히 가슴 찡한 노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도 가사를 보면서 듣다 보니까 진짜로 누가 볼까 몰래 울고 항상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고 그런 존재가 엄마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순철님, 가끔 뻥 뚫린 도로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아버지 엄마하고 불러본다고, 눈물 찔끔 장소론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공간, 지금 우리 순철님처럼 자동차 안이 될 수가 있고, 저는 그 엄마를 보러 그 산소에 가면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이렇게 앞이 탁 트였어요.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가끔 나지막히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주말에 혹시 부모님이 산소에 계시면 가셔서 엄마 아빠하고 한번 좀 소리내서 불러보고 눈물도 찔끔 흘리고 뭐 그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는 굉장히 도움되고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이 보고 싶을 땐 보고 싶다 그래야 되고, 배고플 땐 배고프다 그래야 되고,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세븐디아스 타이어.
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8: 213-388-5600, 213-388-5600.
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9: 융자나라 좋은 나라.
8: 융자라면 콜미
9: 213-388-5600, 213-388-5600.
10: 융자 나왔어요.
11: 우와, 빠르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태양입니다.
16: 태양입니다.
17: 태양입니다.
1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분위기 조금 바꾸겠습니다. 김건모입니다.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아이고, 덕분에 또 분위기 싹 살았군요. 우리 김건모 씨. 김건모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미니 앨범을 발표했는데 전형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란 노래를 본인이 리메이크해서 멋지게 발표를 해서 다시 활동을 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굉장히 대통령마다 다르게 연예인을 좋아하는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뭐 살펴보면 우리 초대 그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남진 씨를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청와대 행사에 아주 자주 초청할 정도로 무대를 즐겨 불었었고,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 모르시는 얘기 한마디 해드리면, 당시에 국무총리 김종필 씨가 계실 때 김종필 씨는 우리 작곡가 이봉조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삼청동에 가면 국무총리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뒤에 보면 잔디밭으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는 그 뒷마당이 있어요. 거기서 초청 파티를 자주 열렸는데 거의 매주 열릴 정도로 해서 제가 총리 공간을 거의 뭐 그 놀이터 다니듯이 자주 가서 놀고 그랬던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우리 남진 씨 노래 워낙 오랜만 준비했는데, 이 동지란 노래가 남자분들이 노래방 가시면 굉장히 좀 그 애창하는 애창곡 같기도 하고 각종 TV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남진 씨 자체가 사실 가슴 아프게를 비롯해서 조용한 노래를 불렀지만 본인 개인 자신은 아주 이런 둥지 같은 비트 있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둥지입니다.

네, 남진의 둥지 함께 하셨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난 대통령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통령 중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게 이미자 씨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 자체가 좀 막걸리를 좋아할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미자 씨를 그 좋아해서 많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미자 씨는 뭐 동백아가 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래가 있지만 그래도 이미자란 가수를 표현하기에는 이 노래가 가장 색깔이 짙지 않나, 여자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자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죠. 기구하다.

0: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좋아했던 가수들 한 두 분 노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라고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나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6: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9: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8: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0: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벌써 지나갔네요. 참 요사이는 한국 거제도 그렇고 미국 중부지가 지방에는 이렇게 물난리가 나서 고생인데,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축복받고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네, 낯익은 노래 유심초의 사랑이여 보내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2부 돌아왔습니다. 아니 웬 고향 땅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 제가 2부에는 주로 팝송을 멋들어지게 트는데 오늘은 갑자기 웬 고향 땅. 이 노래가 여러분 혹시 그 국민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 시절에 학교를 등교할 때면 그 확성기 스피커에서 이 노래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동요들이 우리 출근할 때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유난히 선곡한 이유가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분들께서 안타깝게도 체류신 분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조미미 씨 노래 중에서 바다가 육지라면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 미국까지, 미국에서 한국까지 땅으로 이루어졌다면 비행기 안 타고 차로 어떻게 가봤을 텐데라는 그런 욕심도 부리고, 지금 여기 이 노래에 나오는 고향 땅이 얼마나 되나, 아 진짜 그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 특히나 저희 카카오톡엔 예고를 했지만 우리 비니 씨와 함께 오늘 고니 비니의 그땐 그렇지에서는 초등학교 또는 뭐 그 전에 각종 운동회에 관한 그런 추억으로 좀 얽혀있는 그런 재미난 얘기 좀 풀어보려고 이렇게 선곡해 보았습니다. 괜찮으셨죠? 자, 이미 와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문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태양입니다.
1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네, 들으셨죠?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생방송이 이렇게 사고가 나요.
1: 아, 네. 갑자기, 우리 언젠가 한번 해야죠.
0: 갑자기 뭐 그 내 노래가 달라져, 달라지기.
1: 제가 저 모르게 지금 팀송이 그, 바뀌었나?
0: 우리가 이런 얘기 어렸을 때 네. 그 우리 할머니가
1: 네네.
0: 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제가 지금 갑자기
1: 근데
0: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했어요.
1: 새로운데요? 신선한데요?
0: 아, 그냥 갑자기.
1: 우리 한번 저거 해야죠, 다시.
0: 아, 그래, 하자고요. 네, 예. 네. 자, 우리 통계님 대구에서
1: 네.
0: 운동회 때 점심 먹기 전에 박 터지게 하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던져서 선생님이 버님 찬다고 열받았다고. 이거 생각하니까
1: 네.
0: 제가 국민학교 때는 그 오재미라는 네, 게임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하셨죠.
1: 그래서 만들잖아요. 그 안에다가
0: 네. 그걸 이렇게 그 안에다가 뭘 넣어 쌀인가 견과 아니, 쌀 같은 거 넣어가지고
1: 네.
0: 그렇게 던지잖아요.
1: 아니 어쩌다 선생님을 맞히셔가지고
0: 그러니까. 그래서 오재미했던 기억이
1: 재밌네요.
0: 나고
1: 네네.
0: 운동회 이전에 지금
1: 네.
0: 국민학교 때 생각을 하니까
1: 맞아요. 네.
0: 남자들은 놀이가 뭐 그 공놀이가 좀 있었고
1: 네.
0: 그다음 남자들은 닭싸움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리
1: 말뚝박기도 하잖아요.
0: 말뚝박기는 하는데
1: 여자들이 많이 하나?
0: 네. 다리를 꼬아가지고
1: 그쵸 알죠.
0: 부딪히는데 네. 이 다리가 풀릴까봐
1: 네네.
0: 손수건을 팔하고 다리하고 묶습니다. 같이 안 떨어지게
1: 신박하다네.
0: 오래 일단 남아 있어야 돼요.
1: 네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네.
0: 그리고 가서 부딪히고
1: 네.
0: 그런데 옆에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줄넘 아저 그 뭐죠 그 고무줄. 그거 많이 하잖아요.
1: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거 하죠.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그거 맨날 가서 끊어트리고 땡겨서 울리고.
1: 닭싸움이나 하세요 그냥.
0: 그때 기억에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네. 가슴팍 갔다가 귀에 갔다가 이렇게 단을 올리더라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치마 이렇게 확 안으로 넣어가지고
0: 그리고 뭐 이렇게
1: 확 잡아당기면서 하죠.
0: 다리로 이렇게 꽈다 하면서 뭐 네. 그런 노래도 있고 그때 기억에
1: 네.
0: 그랬던 것 같아요.
1: 제가 오늘 그 운동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0: 네.
1: 초등학교 때만 얘기만 해도
0: 그럼요.
1: 너무 많은 거예요.
0: 너무 많잖아. 네. 그 당시만 해도.
1: 그리고 제가 지금 특별하게 더 기억에 났던 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저학년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국민체조 시작 빰빠밤빠밤 그거를
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 대리운동 시작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가면 선생님이 무슨 쿠폰인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쯤에 이제 가서 국민체조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다시 등교를 하는
0: 그렇죠.
1: 거였는데 예. 이것까지 개근상에 저희는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전부 개근상을 받은 아이는
0: 네.
1: 정말 보통 우등상보다 더 잘한 아이.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0: 네네네.
1: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매일 꼬박꼬박 가서 내가 이거 개근상 받았다고 그럼 저희 할머니가 장하다.
0: 국민학교는 서울서 나오셨어요?
1: 저는 그때는 또 대구에 살았어요.
0: 아, 대구에 살았어요?
1: 네, 대구에서도 잠깐 살고 부산에서도 이제 잠깐 살았는데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잘 가재 그러고 제가 나랑 또 어디 가재나 보다 그래서 어디 또 가냐 그랬더니 잘 가재 그랬던 것도 있는데 오늘 그 생각을 하니까 그때 그게 너무 어린 애가 일어나기는 싫었겠지만 일단 가면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흰 체육복 위아래 입고 가서 이제 선생님 단상 위에 올라가 있으시고 그 구령을 하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0: 우리 저 비니 씨 때는 급식 없었죠?
1: 급식 저희는 없어 밥 안 주고 빵 줬던 것 같아요.
0: 저희도 빵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우유.
1: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서울 우유 저희 줘가지고 그 다 먹고 그 우유깍 씻어가지고 납작하게 딱 해서 주번에 확 걸어가면 거기까지.
0: 그 제가 어렸을 때는
1: 네.
0: 이렇게 조그만 병에 있는
1: 네.
0: 그 서울 우유 전에 목장 우유라고 있었어요. 그 브랜드가.
1: 네.
0: 그럼 이제 집 앞에다가 배달을 하면
1: 네네.
0: 그거 훔쳐 먹느라고 애들하고
1: 아빠
0: 네. 그리고
1: 네.
0: 이제 초코 우유라고 해서 이렇게 삼각형
1: 너무
0: 비닐
1: 너무 맛있어요.
0: 그게 그렇게 맛있었잖아요.
1: 진짜 맛있어요. 그 초코 우유는 그때 딸기 우유는 많이 못 마셨는데
0: 많이 못 먹었는데
1: 초코 우유
0: 그 초코 우유는 굉장히 열심히
1: 맞아요.
0: 먹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 당시에
1: 그거하고
0: 기억이.
1: 바나나 우유 진짜 맛있게 네. 먹었는데
0: 바나나 우유 또 좋았죠.
1: 네. 네. 그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봄 운동회 가을 운동회 뭐
0: 그렇지,
1: 이렇게
0: 그렇지.
1: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아 9월쯤 뭐 이제 장마 끝나고 9월 때쯤 이제 그 운동회를 하는데 날씨가 이제 더위가 조금 네. 이제 수그러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 그 운동했던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땐 그랬지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0: 안타깝게도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한 번도 못했어요.
1: 아, 왜요? 없었어요?
0: 뭐 여담인데 저는 부모님 잘 둔 덕분에 좋은 사립.
1: 사립은 초등 운동이
0: 그게
1: 없어요?
0: 그게 아니고 리라국민학교를 갔는데 네. 리라국민학교 운동장이 없어요.
1: 오~
0: 자체적으로.
1: 아, 그래요?
0: 예, 앞에 조금 아까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수영장 같이 농구장을 파놓은 게 다예요.
1: 아, 그럼 운동회 안
0: 운동장이
1: 해보셨어요?
0: 운동장이 없어. 운동회는 해본 적 있고 소풍만 갔어요.
1: 아, 안타깝다.
0: 운동회는 이제 중학교 가면서 처음.
1: 아유, 그 중학교 운동회는 운동회 아니죠. 그건 체력장.
0: 네. 나는 운동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1: 초등학교 때 네. 운동회 그게 진짜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한 5교시, 6교시 거의 이제 학교 끝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전교생이 운동장에 다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반끼리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림이라든가 뭐 꽃 같은 그림 만들어서
0: 마스코트 하고,
1: 만들기도 마스코트 하고. 뭐 또 남자 여자 막 이렇게 홀라 룰라룰라 뭐 이런 것도 추고 거 얼마나 그리고 그 총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천군이 가라 백군이 가라
0: 마스게임
1: 이거 안 해봤어요. 천군이 가라 백군이 가라요?
0: 못 해봤어요.
1: 어떡하면 좋아.
0: 그런 기억이 운동회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1: 그러셨어요.
0: 그런 기억이 없어요. 소풍만 그냥 갔어요. 맨날.
1: 그러면은 천군 백군 뭐 이런 거 하나도 줄다리기 뭐 이런 거
0: 중학교 가면서부터 했죠.
1: 아, 여러분 빨리 카톡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니 씨께서 그런 기억이 없으셔서 저희가 채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 대신 네. 중학교 가면서부터는 그 학교가 그 축구하는 학교라서
1: 네.
0: 축구 응원은 많이 갔어요.
1: 아,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또 제가 그때도 이제 대구에서 그 운동회 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커다란 이제 북을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은 전교생이 이렇게 무슨 보자기 같은 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왜 했는지 몰라요. 근데 보자기 같은 걸 쓰고 둥둥둥둥둥둥 선생님 북소를 듣고서 쭉쭉쭉쭉쭉 쫓아가는 그런 거였는데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가는데 딱 한 애가 다른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우리 할머니가 아유 저 집 부모 너무 속타겠다. 애가 왜 저러냐 좀 떨어지나 보다 이제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보자기를 딱 벗었는데 그게 저였던 거죠.
0: 근데
1: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아니 이게 잘 소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옆에 인기척이라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쫓아가면 될 텐데 왜 너 혼자 절로 갔냐.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나는 분명히 저기서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전교생이 전부 한쪽으로 갔는데 딱 한 명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 진짜 집에서 쫓겨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죠. 정말 엄청 혼나서 운동회 하면 저는 그때 기억이 진짜 제일 먼저 나요. 왜 그랬을까요? 청년의 문제가
0: 뭐,
1: 있나?
0: 그냥 뭐 철따구니가 없었지 뭐.
1: 아니 어린애가
0: 무슨 생각 있어?
1: 어린애가 센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머니 말씀 맞다나 옆에 인기척을 느끼고 같이 사사사사사 갔었으면 됐을 텐데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0: 그리고 저는 기억에 네. 사실 뭐 저는 특수성인데
1: 네.
0: 어렸을 때 소풍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부모님하고 가본 적이 없어서.
1: 그쵸.
0: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엄마나 아버지 얼굴 보는 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왜냐하면 제가 잘 때 들어오시고
1: 네.
0: 뭐
1: 깨기
0: 학교
1: 전에
0: 갈
1: 또 가시고
0: 없고,
1: 네.
0: 학교 갔다 오면 매일 없어서 어느 날 집에 엄마가 있으면 이상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냐면
1: 네.
0: 친구들 집에 가면 이제 저녁 먹자 그러고 그럴 네. 때는 제가 밥 안 먹고 온 적도 있어요.
1: 왜요? 불편해서요?
0: 아니 거기는 다 가족들이랑 먹잖아.
1: 근데
0: 저는
1: 어린애가
0: 가족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그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의 언니가
1: 네.
0: 이북에서 피난 오시면서 호로를 다니시는 오셨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저희 집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1: 네.
0: 저는 4살부터
1: 네.
0: 제 남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모 역할을 했어요.
1: 아~
0: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어요.
1: 네.
0: 그리고 학교에는 이제 엄마 아빠가 갈 수가 없으니까
1: 네.
0: 그 이모.
1: 근데 다 알 거 아니에요.
0: 아, 다 알죠.
1: 네. 네,
0: 아는데 네. 아는데도 저 자신만큼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저는 살면서 글쎄 엄마 아빠랑 외식한 게 3번 정도 같이 그냥 가족 외식이라는 걸 한 게 딱 세 번. 그것도 세 번 다 어린이날. 우리 때는 어린이날 있어서
1: 큰 날이죠.
0: 그때 정말 특별한 경우에 네. 그것도 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어느 식당에서 사장님이 엄마 아버지를 초대한 거야. 우리 애들 데리고 오라고.
1: 네.
0: 그래서 대접은 잘 받았죠.
1: 네.
0: 근데 그런 그 기억들은
1: 그런 그러니까
0: 남들이
1: 없으시구나.
0: 가지고 있는 평범한 기억은 제 머릿속에는 없어요.
1: 괜찮아요.
0: 네. 근데 네. 뭐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뭐
1: 리라는 뭐 아무나 다니나요?
0: 그러니까요. 네. 어, 리라도 네. 그 들어간 얘기를 잠깐 하면 네. 그 당시에 추첨을 했답니다.
1: 아, 네.
0: 근데 제가 가니까 이미 추첨이 끝났어요.
1: 네. 백으로 들어가셨구나.
0: 그래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있다가 네. 이제 항의를 한 거지.
1: 네.
0: 야, 내가 누군데 이렇게 좀 네. 하자 그랬더니 네.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그래.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뭐 리라도 있고 은석도 있고 그런 사립이 있어.
1: 네.
0: 글로 가자 그런데 마침
1: 네.
0: 옥상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 광경을 보시다가
1: 네.
0: 어 이분이 그분이네 올라오시라고 그래.
1: 아.
0: 무슨 일이십니까?
1: 네.
0: 아유 당연히 저희가 입교시켜드려. 저 백으로 들어갔어요.
1: 특혜를 받으셨네요.
0: 네, 굉장한 아. 특혜를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리라 안 가고 다른 학교 갈 뻔했어요.
1: 어, 그래서 운동했을 텐데.
0: 그러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다가 저는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운동회를
1: 네.
0: 하는데
1: 네.
0: 저희 중학교는 고맙게도 효창운동장을 빌려서 했어요.
1: 중학교 운동회는 어떻게 하죠? 저희 때는 중학교 운동회 안 한 것 같은데요.
0: 운동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체육대회 같이
1: 네, 네, 네.
0: 운동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1: 네.
0: 그런데 이제 1학년 때 올라가니까 사이클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1: 네.
0: 제 중학교 때가 굉장히 자전거가 유행할 때예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탈 줄 몰랐어요.
1: 네. 그래서 두발 자전거.
0: 네.
1: 네.
0: 사이클이라고 그러지. 네, 밖에
1: 네.
0: 얇은
1: 네,
0: 거.
1: 네, 네, 네.
0: 그래서 한 달 남겨놓고
1: 네.
0: 저희 집이 그때 집에서 공사를 해서 유리 가게 아저씨가 유리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1: 배달
0: 자전거를
1: 자전거. 네.
0: 유리 고치는 동안에 그 자전거를 그 유리하는 그 사람의 보좌
1: 네.
0: 그 보좌하는 일꾼 형한테
1: 네.
0: 자전거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 자전거를
1: 오!
0: 유리 일하시는 동안 배운 거야.
1: 고세.
0: 네.
1: 네.
0: 그래서 보니까
1: 네.
0: 어디 가면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가서
1: 네.
0: 자전거를 빌려서 타기 시작해서
1: 네.
0: 그 자전거를 빌려서 사이클 대회를 이제 나가는
1: 거죠. 대회를. 네.
0: 그래서 1등을 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랑을 했죠.
1: 네.
0: 그 당시에는 선물이 이제 노트를 주더라고. 노트 10권, 뭐
1: 네,
0: 20권
1: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그랬더니 그 다음날 자전거를 사주시더라고.
1: 와.
0: 그랬던 추억이 있어요.
1: 멋지시네요.
0: 네.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가 굉장히 그 사이클 자전거가 유행일 시기라서 그러니까 자전거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1: 많죠.
0: 그러니까 자전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 부의 상징.
0: 그의 상징이었어요.
1: 네.
0: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서 그 뭐 안타깝지만
0: 예.
1: 그 이제 운동회 가면은 다 이제 같이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0: 네.
1: 엄마가 이제 김밥 사주시면은
0: 아,
1: 김밥이랑 그리고 킨 사이다. 저희 할머니는 칠성보다
0: 아, 킨 사이다. 아, 초록색 병에 네. 들어가 있는 거. 알지 킨 사이다.
1: 킨 사이다를 좋아하셨고 저는 환타를 좋아했고. 네.
0: 아, 환타는 뭐 누구나 다.
1: 네.
0: 저는 유난히 포도 맛을 좋아했습니다.
1: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나면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어달리기 같은 거 하죠. 그래서 근데 제가 또 운동 신경이 그렇게 없어요. 뛴다고 뛰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은 막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저같이 이제 못하는 애는 중간에 뛰는 거죠. 이게. 처음에
0: 그렇구나.
1: 잘하는 애가 뛰고
0: 예,
1: 나,
0: 예.
1: 마지막에 잘하는 애가 뛰고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어영부영 이렇게 뛰고 오면은. 근데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은 소풍만큼이나 운동에도 엄청 기다려주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추억 근데 같아요.
0: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통계님은 운동회 하면
1: 네.
0: 냉차와 번데기 사 먹는 재미도 있었다고 이제
1: 그 학교 앞에서
0: 그렇죠.
1: 더우니까
0: 그런데 사실
1: 네.
0: 한국의 우리 문화가 훨씬 더 그런 정서가 있고
1: 네.
0: 추억이 남아있고
1: 네.
0: 사실 미국에서는 뭐 운동회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0: 네, 네. 그런 게 아예 없고.
1: 네.
0: 뭐 운동은 그 초등학교 저도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거 이렇게 가보고
1: 없죠.
0: 그러면 완전 없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거 완전. 없어요. 그냥 뭐 필출입이나 갈까.
0: 네, 그러니까 필출입하고는
1: 네.
0: 필출입 그냥 구경 가는 거고.
1: 네.
0: 우리는 직접 참여해서 뭘 하는데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저도 참여해본 적도 없고 그런. 소식을 듣도 보지도 못했으니까.
1: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교육학적으로 좋았냐면은
0: 그럼요.
1: 학생들을 하나로 쭉 모아주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약간 그 반과 반과의 그 경쟁도 있잖아요.
0: 그럼
1: 그리고
0: 있지.
1: 그 선생님들에게
0: 선생님들의 또 그 지지 않으려는 그런 것도 있고
1: 막 이악 물고 막 오재미 아까 얘기하셨지만 속 더 막 찰지게 넣어가지고 그쪽 그래갖고 막 박 터뜨리면 쫙 떨어지면서 뭐 무슨 무슨 초등학교 몇 회 운동회 뭐
0: 그렇죠.
1: 이렇게 하고 나오고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멋있게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아기자기하게. 네. 네. 그리고 일단 수업을 안 하는 게 좋으니까 그 연습하라고
0: 그렇죠.
1: 나가니까 좀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나가서 그냥 뭐 연습한다고 하겠어요. 애들이 그냥 다 그리고 선생님 호루라 계속 부는 거죠.
0: 제 기억으로 2009년도 제가 이제 데뷔하고 이제 무명 시절 때는
1: 네.
0: 뭐 돈을 떠나서 행사만 되면 쫓아가야 돼요.
1: 네.
0: 그런데
1: 알려야 되니까.
0: 네. 네. 제가 그 지방에 있는 운동회를 몇 번 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회인데 그 동네 잔치야.
1: 아.
0: 거기 뭐 제일 큰 데 모여서
1: 네.
0: 그러니까 오전에는 운동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쇼
1: 딥프리.
0: 같은 것도 해서 딥프리 네. 같은 것도 해서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애들 끝나가면 어른들도 달리기
1: 그치.
0: 하고
1: 그쵸.
0: 뭐 이렇게 발 묶어서
1: 맞아요,
0: 달리다가
1: 맞아요.
0: 자빠지고 넘어지고
1: 둘이 같이 발 묶어가지고
0: 그리고 이제 그 보통 학교 운동장에 그 조회하는 그 단상
1: 네 있어
0: 거기가
1: 네.
0: 무대인 거야.
1: 네. 아~
0: 그래서 거기 딸랑 올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1: 지금 막 생각들 많이 나실걸요.
0: 네,
1: 그때 운동회

0: 순철님은 조금 더 우리보다 세대인데 돈이 귀해서 칡뿌리 사 먹었던 기억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 저희 어렸을 때는 네네. 이렇게 좌판에 네. 칡뿌리를 갖다가 집 짜는 거 놓고 그 자리에서 집 쪄주고 짜주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근데 그게 좀 씹다 보면 좀 단맛이 나나요?
0: 근데 써요.
1: 쓰죠.
0: 기본적으로
1: 근데 그
0: 써요.
1: 몸에 좋은 거잖아요.
0: 몸에 좋은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좌판이라고 그러죠.
1: 네.
0: 그 동네에도 니어가 끌고 다니면서
1: 네.
0: 뭐 뻥튀기 네. 뻥이요 네. 하는 게 있었고
1: 네.
0: 뭐 뽑기 혹시 드셔보셨어요?
1: 아, 그럼요.
0: 예, 그거 먹은 적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뭐 번데기 장소 아저씨 가면
1: 그 신문지에 싸주잖아요.
0: 네, 그 봉투에 네. 그 국물 좀 더 달라고.
1: 그걸 또 이렇게 먹겠다고.
0: 그 동그란 판 돌려서 조금 더 먹겠다고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1: 짭짤한 국물.
0: 좀 날추어지면 그 핫도그 장사가 또 있었어요.
1: 네.
0: 근데 핫도그가
1: 네.
0: 소세지가 너무 얇은 거야.
1: 맞아요.
0: 그래서 더 먹고 싶고 그래서 네. 아저씨한테
1: 네.
0: 그 핫도그에다가 밀가루 한번 더 발라가지고 두툼하게
1: 이렇게 둥글둥글 돌리면서 네.
0: 근데 소세지가 너무 작으니까
1: 맞아요, 너무 작아요.
0: 밀가루라도 먹으려고 그때는 잘 먹을 때니까 그랬던 추억도 있고
1: 네 학교 앞에는 진짜 먹을 것도 많고
0: 네.
1: 진짜 재밌는 추억도 많고
0: 그리고 뭐 우리 비니시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그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소독을 하러 소독차가 다녀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 냄새가 좋아서 그
1: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0: 그 냄새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1: 그러니까 회춘했었다니까요, 다들.
0: 무지하게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1: 네,
0: 네, 그랬던.
1: 그 열심히 따라다니고
0: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미국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1: 네.
0: 우리 한국에서만 느낄 수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억들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 정말 사실 초등학교면 저도 벌써 50년 전 얘기거든요.
1: 아이고.
0: 그러면 가물가물한 것 같지만
1: 생각이 나죠.
0: 바로 코앞에 있듯이
1: 맞아요.
0: 어떤 때는 눈앞에 선하고
1: 네.
0: 그렇지 않나 싶어요.
1: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운동회 그리고 운동회 하면은 그 운동장에 만국기가 쫙쫙 걸려 있단
0: 그렇죠.
1: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예.
1: 어린 나이에 보는 그 운동장은 너무 넓고 크고
0: 네네.
1: 그리고 만국기가 걸려 있는 걸 괜히 막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막 그리고 그 반대항 할 때는 진짜 무조건 이겨야 되고
0: 그렇죠.
1: 줄다리기 하고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그리고 나중에는 막 내가 천군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백군 많이 했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게 너무너무 진짜 지금은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인 거예요.
0: 저는 뭐 안타까운 추억인데 이제 그 한국의 서울 운동장에서
1: 네.
0: 연예인 축구대회라는 걸 했어요. 저 어렸을 때.
1: 네.
0: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 허준호 씨 아버지 허장강이라는
1: 네네네.
0: 영화 배우가
1: 네.
0: 그날 축구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1: 그날요?
0: 심장마비로.
1: 어머,
0: 저는 먼발치에서 봤지만 그 광경을 직접 보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 따라서
1: 네.
0: 연예인 축구대회 그때 대표가 이제 아버님하고 신성일 씨하고 이제 서로 대표로 그렇게 해서 그 축제였었죠. 서울운동장에서 했으니까. 근데 그날 뛰시다가 좀 무리하셔서 쓰러지셔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제 기억에 있었고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하다가 좀 많이 다치신 분도 계셨고
1: 네.
0: 왜냐하면 사실 운동장에서 하면 옛날에는 다 흙바닥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미끄러지면 다 찢어지고
1: 다 넘어지고
0: 깨지고
1: 무릎 진짜 많이 깨지잖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기억에 그런 데 가면 꼭 양호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1: 있어요.
0: 나와 있고
1: 네.
0: 응급치료 해야
1: 네.
0: 되니까
1: 네.
0: 그런 거 뭐 좀 쓰라린 추억도 가지고
1: 네.
0: 있고
1: 그래서 양말을 그냥 발목 양말이 아니라 그 무릎까지 올라오는
0: 그렇지, 그렇지.
1: 긴 양말 네. 신으라고 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실내화를 신고 이제 막 뛰고 막 이러니까 실내가 좀 미끄럽고
0: 그럼요.
1: 엄청 많이 넘어지고 그랬죠.
0: 그때만 해도 다 실내화 신을
1: 실내화,
0: 때니까
1: 그 신발 주머니 가지고 다닐 때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실내화 신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에 들어가선 더신 같은 거 비슷한 거 실내화 같은 거
1: 네.
0: 그런 건 항상 신었던
1: 갈아
0: 것 같아요.
1: 신죠.
0: 예.
1: 네.
0: 바닥에 마룻바닥이 그러니까.
1: 네.
0: 혹시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주판 배워본 적
1: 주판
0: 없죠?
1: 주판 저 배웠어요.
0: 아 그랬어요?
1: 네.
0: 저도 5학년 때
1: 1원이요 2원이요 네. 3원이요
0: 1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274원이요 210
1: 네.
0: 근데 주판이 보면 네 알짜리가 있고 5알짜리가 있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근데 옛날엔 5알짜리 썼는데
1: 네.
0: 요새는 4알짜리 그 당시에는
1: 밑에
0: 썼어요.
1: 밑에 4개 위에 하나.
0: 네. 그래서
1: 네.
0: 그 네. 더하기 곱하기 했던
1: 그러니까
0: 그
1: 한번 쫙 털고 또 막
0: 네.
1: 하잖아요.
0: 쫙
1: 네.
0: 올리고 볼펜 옆에 끼고
1: 맞아 이렇게 끼고
0: 네. 근데 네. 그 잘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1: 네.
0: 주판은 안 보고 이 그리 종이만 보고
1: 다 알죠.
0: 그냥 하는데
1: 머릿속으로 다 하면서
0: 전자계산기하고 했는데 안 틀리더라고.
1: 그거 그래서 대회도 있었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주산부기 그래서
1: 있었어,
0: 그
1: 학원 있었어요. 네, 학원 저도 있어, 다녔어요.
0: 경리과에 가고 일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1: 네.
0: 야, 그 진짜 주판이란 건 추억이다.
1: 끝이 없네요. 네, 그땐 그랬지 토크는. 거.
0: 근데 그래서 그런지
1: 네.
0: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건데
1: 네네.
0: 미국에 있는 그 외국 사람들은 정말 산수를 못해요.
1: 이렇게 이렇게.
0: 아니, 그게 아니고
1: 네.
0: 우리는
1: 네.
0: 100불에서 28불어치를 샀으면 72불 주잖아요. 그냥.
1: 네, 네.
0: 걔네는 그걸 몰라요.
1: 저도 지금 조금.
0: 그래서
1: 네.
0: 일단 28불 샀으니까
1: 네.
0: 28하고 나머지 가지고 29, 30,
1: 거꾸로 40. 세죠.
0: 거꾸로 하더라고.
1: 근데 그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0: 아...
1: 앞에서 같이 확인을 하면서 돈을 거꾸로 완벽하게 맞춰주니까.
0: 아니 왜냐하면 네. 제가 얼마 전에
1: 네.
0: 이제 그 게스테이션을 가서
1: 네.
0: 쉽게 해서 100불을 내고
1: 네.
0: 뭘 샀어요.
1: 네.
0: 15불어치를.
1: 네, 네, 네.
0: 그리고 35불 나머지를 가스를 넣으려다가
1: 네.
0: 20불만 넣으려고
1: 네.
0: 그랬으면 15불 산 거에다가 20불 넣었으니까 35불이니까 65불 주문 되는데
1: 네. 헷갈려 이제 그때부터.
0: 그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없대요.
1: 네.
0: 왜 시간이 많이 걸린대. 왜 그러냐니까
1: 네, 네.
0: 계산기에
1: 네.
0: 일단 100불에서 15불을 빼고
1: 네.
0: 나머지를 줬다가
1: 네. 또 다시 이제
0: 내가
1: 해야
0: 35불이니까 거기 35불을 뺐다가
1: 네.
0: 안 하니까 다시 100불로 갔다가
1: 이 레지스터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0: 15불에다가 네. 20불을 다시 하면
1: 아이고야.
0: 그러니까
1: 생각만 해도
0: 뒤에서
1: 복잡하네요.
0: 막 난리가 난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자꾸 늘어지니 사람들이. 길어지니까.
0: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1: 그렇죠,
0: 거야.
1: 그렇죠. 빨리빨리 하고
0: 빨리
1: 가라고.
0: 빠지라고. 아주 그런 일도 있어요.
1: 당황스러우셨겠어요.
0: 저 말고도 우리 네.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 그런 경험들이 그런 간혹
1: 한두 번 있을 거예요.
0: 있으실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조금 답답함도 느꼈고
1: 네.
0: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1: 빠릿빠릿하잖아요.
0: 그 암산 기본적으로
1: 네.
0: 기본적으로 구구단은 다 알고
1: 그럼요.
0: 누구나 다
1: 네.
0: 덧셈 뺄셈까지는 쉽게
1: 네.
0: 다 파악이 되잖아요.
1: 네.
0: 연령과 관계없이
1: 맞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아이고 재밌네요.
0: 뭐 이렇게 참 그 추억이 많지만 여러 가지 뭐 그 너무 머리에 남는 좋은 추억도 있고
1: 네.
0: 또 안타까운 추억들도 있고
1: 네.
0: 사실 우리가 추억을 먹고 살긴 하지만 제가 앞서서 오시기 전에 일부에서 우리 그 오승근 씨가 이제 노래를 하나 발표했는데
1: 네.
0: 몰래 옵니다예요 제목이. 떠나간 김자옥 씨를 그리워서 만든
1: 네.
0: 노래인데
1: 네.
0: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1: 네.
0: 참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아마 우리 비니 씨도 포함됐지만
1: 네. 네.
0: 다들 몰래 울고 살았을 거예요.
1: 그쵸.
0: 네. 그럼 뭐 특히 여성분들은
1: 네.
0: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사실 네. 미국까지 와서
1: 네.
0: 어떻게 보면 남자가 조금 더 편안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는 일만 열심히
1: 밖에
0: 하면 되는데
1: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0: 여자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1: 아이도 키워야 되고
0: 아이도 키워야 되고 물론 남자가 도와주지만 대다수의,
1: 남편도 챙겨야 되고
0: 대다수의 네. 가정의 책임들이
1: 네.
0: 다 여자한테 있다 보니까
1: 네.
0: 아마 여자들은 훨씬 더 몰래 울었던 적이 많지 않나 그런 얘기도 제가 나눴던 적이 있어요.
1: 아이고. 언젠가 한번 또.
0: 근데 또 봐요. 우는 날이 있어야 또 웃는 날이 있게 되는 거죠.
1: 근데 지나고 보면요.
0: 네.
1: 그때 내가 왜 울었지?
0: 그러니까.
1: 기억 안 나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그랬을 텐데 딱히 지나고 보면은 그냥 그랬구나.
0: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안 죽잖아요.
1: 맞아요.
0: 느낌이 그런 거지.
1: 네. 네.
0: 자, 오늘은 우리 비니 씨와 함께
1: 네.
0: 물론 뭐 소풍이나 운동회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 또 추억들을 끌어내서
1: 네, 살아온 이야기. 네,
0: 좋은 추억의 시간 됐습니다.
1: 재밌었습니다.
0: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1: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0: 네,
1: 금요일에 뵐게요, 여러분.
0: 네, 금요일 뵙고 전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7: 카페보넨?
6: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7: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6: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8: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6: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 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1: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0: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TK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세인트 아저씨 즐거운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알청님 어려서는 운동장이 커 보였는데 커서 가보니 어째 그리 작은지 주산을 잘하는 사람은 암기로 하고 가끔가다 한두 알만 올렸다 내렸다 아 멋있고 우상이었다고 우리 비니씨와 함께 추억으로 좀 다녀오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재성입니다.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네.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우리 이재성 촛불잔치의 주인공이죠. 우리 아이치님은 어려서 운동장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아, 그랬구나. 예, 그런 추억들이 있고, 저도 그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때는 운동회를 한 번도 운동장이 없어서 못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 하면은 우리 추억에 남아있는 건 바로 이거 아닌가 싶네요. 모닥불 아닙니까? 모닥불 여름에는. 자, 박인입니다. 모닥불.

0: 네, 참 모닥불이라는 것이 여름의 추억에는 빠질 수 없는, 물론 겨울에 피는 모닥불도 있지만 주로 뭐 그 화면에 나오는 그런 그 모닥불 이렇게 보면 뭐 모래사장에 모닥불 피워놓고 또 이렇게 어떤 MT라고 그러죠. 뭐 그 캠핑 야영장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그 모닥불이라는 게 괜히 낭만이 더해지고 TV 드라마 장면에도 많이 출연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모닥불만큼은 항상 꺼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마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의 모닥불이라고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거울을 보면 주름이 하나하나 생겨도 우리 각자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닥불만큼은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애쓰는 편인데 그렇다고 뭐 유별나게 입는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오히려 그동안 안 해봤던 거 좀 해보고 옷도 안 해봤던 거 뭐 해보기도 하고 뭐 여자분 같은 게 액세서리도 좀 이렇게 해보고 사실 저는 남자이지만 액세서리를 그래도 좀 아무래도 무대에 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편이에요.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고 그런데 남자분들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뭐 시계도 이쪽에 찼다 저쪽에 찼다 한번 바꿔보시고 더 늦기 전에 어떤 분들은 머리 한번 멋지게 길러서 한번 뒤로 묶어보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내 자신을 좀 멋있게 또는 이쁘게 한번 갖고 보는 거 그거 이상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나라는 그런 욕심 부리는데 여러분 혹시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4: We will fight for you.
3: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5: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7: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8: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0: 송영통 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 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0: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0: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아, 이제 마감할 시간이 돌아왔네요. 아, 오늘도 어느덧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께 좀 그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TK님, 아, 기절초풍 여러 번 하면 위험합니다. 쓰러져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내일 꼭 들려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화요일이 제일 좀 지루하죠? 마무리하시고 오늘도 또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시원하고 달달한 음악들 함께 나누는 좋은 시간, 또 아마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면 저희 카톡창에는 또 많은 분들이 대화를 나누시리라고 기대하고, 여러분 에너지 조금만 끌어올리시면 어떻겠어요? 자, 오늘 마무리는 사랑으로 해볼까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달달한 노래 나훈아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이 노래 사랑이고 사랑합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8: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아직 덥지만 절기로는 말복을 지났고, 그래서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복숭아를 자르다 보면 씨가 반으로 쪼개지면서 그 안쪽으로 주변에 하얗거나 회색빛을 띤 솜털 같은 물질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육이 멀쩡해 보이니까 이 해당 부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겠지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곰팡이가 의심될 수도 있다, 아깝더라도 통째로 폐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 복숭아 씨 주변의 흰색 물질이 모두 유해한 곰팡이는 아닙니다. 식물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캘러스 조직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흰색 물질이 솜털 형태가 아니라 비교적 단단한 알갱이나 뭐 울퉁불퉁한 덩어리 모양을 띠고 있다, 이러면 캘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과육의 식감이나 향, 맛에 이상이 없으면 안심하고 섭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가느다란 실처럼 솜털이 퍼져 있거나 색깔도 회색, 녹색, 검은색까지 변색이 됐다면, 네, 명백한 곰팡이입니다. 특히 복숭아는 자라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씨가 갈라지면 그 틈 사이로 공기와 수분이 유입돼서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는 과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복숭아를 부패 없이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올바른 보관과 세척 습관도 중요하겠죠. 플라스틱 백에 넣은 채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 네, 그리고 상처가 있거나 이미 물러진 복숭아가 있다면 다른 과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시 골라내서 분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복숭아를 하나씩 감싼 뒤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 과일 칸에 보관하는 것이 신선도 가장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척은요, 먹기 직전에 물이 닿는 순간부터 과육은 빠르게 무르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보관, 세척 잘해도 결국 먹을 때 곰팡이가 있다면 아, 이 부분만 잘라내고 먹고 싶은데 라는 유혹 뿌리치시고요. 부드러운 과일일수록 곰팡이에 취약하다는 거 꼭 생각해 주세요.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전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관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4: 그리고 언약계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계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약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 성전을 가르켜서 한다. 그런데 이 언약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로만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동안에게 만나를 먹이 쓴 것은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께서 너는 말씀으로 산다.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기본들이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사랑한다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희 세상에 빛이다 너희 세상 소금이다. 빛은 착한 행위가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입니다.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집안 사람한테 남에게 비추는 게 아니고 집안 사람한테 먼저 빈다. 등불 앞에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드나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인 십계명이나 고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아내는 남편을 내 머리처럼 그 사람이 무식하든 무식하지 않든 그 사람의 말 성경에 떠나지 않는데도 옳든 옳지 않든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말에 자기 몸처럼 마음에 아내가 싫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죠. 사랑은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지금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조건에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고백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다 다 이 성경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경책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 구약, 바로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로 뭘 맺고? 언약을 맺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이 합쳐져서 선포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말씀을 전혀 몰라도 천국을 갑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람은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합쳐져야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약으로 볼 때 설교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죽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 옷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를 향하라 영생을 얻는다. 신약에 와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뜻대로 가면 영생을 얻는다. 회개하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신약으로서는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뜻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다. 아멘.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뜻은 다 하늘을 독한다. 즉 택한 자를 뭘 맺고? 바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 그 중에서 바로 출애굽 사상. 출애굽 사상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를 믿기 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고백하는 가정과 그에게 말씀을 주는 가정과 그리고 민수의 생활하는 가정과 즉 교회 생활하는 가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가정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아멘. 그런데 이 신명기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가정에서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맞아 그 반석과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강력해서 멸망을 받았느니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다시 생각나고자 하나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했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즉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민수기 생활 38년 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다수가 멸망당한 사실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까닭에 또 자기가 자문하는 까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손자들과 자기 친구들과 자기 제자들 나온 앞에서 정말 모압 평지에서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런 심령으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한 목적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결론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9절 10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백성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아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신명기 27장 결론부터 보여줍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 더불어 온 이스라엘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이들아 오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다. 아멘. 율법은 명령과 규례고 아버지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마지막 설교하고 자기는 열주에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하실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애서로 그냥 길어듣고 흘리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게 헛되다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들 듣지 말고 왜 모세가 예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장부터 32장까지 피를 토하는 그 신령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설명했겠나? 그만큼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때로 우리가 필요하다. 왜?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결론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백한 민족에게 율법에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기만 가르치는 아니다. 철저하게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왜?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에. 30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다, 내가 오늘 내게 전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에게 명백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너희의 생명. 율법은 허상 아니고 생명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신약도 동일한 말씀이다. 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겠고, 나중에 설명하자면 신명기에서 이 은약의 말씀은, 이 율법은 너희 조상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이 율법이고, 율법은 허사가 아니고 뭐다?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그러면 신약을 보기 줄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 오되, 어떤 누가요? 율법사가 주께 와서 묻자되. 자,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하면 들어갑니다.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4: 자, 율법사가 주님께 와서 영생의 주인 대신 영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말을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4: 많은 사람이 율법에서 몰라서 그래요.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려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시오, 내가 어떻게 읽느냐? 시작.
5: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은 다른 말은 못 얻는다. 영생. 지금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왜 설명합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인도하는 입장에서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아닌 나보다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면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율법도 듣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전하는 율법을 듣고도 그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애타는 심정으로 때로는 큰 소리치면서 때로는 애원하는 소리라며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법입니다. 아멘. 바로 이 율법은 바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다시 신명기입니다. 32장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즉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며, 이름을 예수라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고백했다면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결국 뭐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그 위에 뭐가 있다? 히브리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즉 모든 성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 그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된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하여 또 다시 죽겠어. 계속해서 그 말이지 맞죠?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심판한다. 아멘.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7장입니다. 21절부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내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 떠나.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하면 불법을 행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출애굽기 마태복음 5장 1절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 가르치되 심리 가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에 있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설명하면서 7장 2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니까 바이오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형과 하나님이다. 고린도 10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맞아요? 그래.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가리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 대답해 가리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시작
5: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아멘. 바울이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헬륨이 하나님이 알게 했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인데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 적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장면이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하매.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다. 아멘. 그리고 7장입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다만 아버지. 자,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목회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목회하고 귀신 쫓아낸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며 그러나 내게 밝히 말해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만 불뿐한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도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가고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종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해도 바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냐 불법을 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설명합니다.
5: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4: 율법 아래는 규례와 법도가 들어있다. 규례라는 것은 하는 게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오고 온 가족도 오고 거기에 맞는 물질도 가져온다. 아멘. 이것이 규례입니다.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들입니다. 아멘. 율법 안에는 제사법이 들어있고 우리가 행할 행동들이 들어있다. 아멘. 어떻게 행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법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네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행동이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인과 동시에 규례와 법도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10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뭐하는 법이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10절입니다. 시작.
5: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4: 자,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비로소 자녀에게 잘 가르치게 된다. 아멘. 13절에 지금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이 다른 말로 율법이다. 그래. 그래서 지금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율법이 선다. 바로 언약의 말씀이 율법이다. 아멘. 택한 자를 뭘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소유가 되고 제자가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10편이 13편의 복을 다 누린다. 이 땅의 모든 복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는 축복의 복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다. 아멘. 그래. 다시 한번 더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4: 다시 한번 더 13절에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4: 자, 율법은 십계명이다. 율법은 언약이다. 근데 그 율법이 언약인데 율법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이 사라지겠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지금 예배드리죠. 그러면 율법이 사라졌다면 주일날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내 부모 공경할 필요 없고 사면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계속 그들이 그런 짓 하는가? 왜?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는 행동이 움직인다. 율법 지킬 수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늠하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주일도 지 맘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오면 되고 심지어 금요일로 와도 되고 토요일로 와도 된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목숨 바쳐서 지킨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율법이 있다. 하나는 제2의 율법 갈라디아서는 이것이 몽학선생의 율법,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과 15절까지는 어머니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라진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와 뭘 맺자? 언약의 율법은 절대 사라지 않는다. 왜? 언약의 율법은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이다. 자, 다시 신명기입니다.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5: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4: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란다. 아멘. 그래요. 8절, 10절, 13절. 그런데 이 율법은 신명기 32장 46절에서 허상 아니고 뭐다? 생명.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전가한 모든 말씀은 너는 마음에 두고 내 자녀의 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 행하라. 이는 너에게 허상 아니고 요거면 10장 25절에 시작.
5: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라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4: 무엇을 하여 뭐를 얻는다? 예수를 고백한 조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계속해서
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4: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며. 그래서 몽학선생의 율법과 영생에 들어가는 율법은 다르다. 몽학선생의 율법은 예수를 고백함을 통해 사라지지만은 영생은 내 율법은 기본틀이 십계명이다. 아멘. 지켜야 된다. 근데 십계명은 이미 양심의 법으로 다 지킬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켜져야 된다. 아멘. 절대로 허상 아니다는 머릿속에 잘 박히면 그래. 근데 재미나는 것은 율법은 지키기 어렵지. 자, 신명기 30절 다시 한번 더. 11절부터 15절하고 마칩니다. 시간이 되었어.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가 들려 행할까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닷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닷밖에 들어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가 들려 행할까 할 것이 아니니라.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이고 내 마음 이를 행할 수 있다. 15절 크게 시작.
5: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자, 두었는.
4: 네가 이 땅에 복된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네가 이 땅에 저주의 길로 가면 반드시 사망이 이른다. 그것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가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받고 축복받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줄 것이고, 여러분 가기 싫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지 않는다. 그 길로 네가 가기 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지만, 나 그 길이 싫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도 주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인 엄마가 전문인 자식이거나 그런 잊을지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주고 말씀을 따라오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부모가 그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면 드디어 온 것이야. 너에 대해서 오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게? 회개하는 것은 복을 믿는다. 즉 율법을 믿는다. 율법과 복을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너희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책망화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3: 지금까지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순복음 서울 진주 초대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708-9135, 031 지역 708-913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도 아버지가 야 형들이 군대 갔는데 형들 면회 좀 하고 와. 그래서 어린 나이에 고등학생인데 어린 나이에 형을 면회하러 갔어요.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어린 나이지만 저놈이 뭔데 하나님을 모욕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너무 좋아서 이 다윗에게 별 한 개 달아줬어요. 고등학생인데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는데 싸우는 데마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그랬더니 사울왕이 오해를 했어요.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싸우는데 다윗은 저놈이 인기가 좋네? 저놈이 언젠간 날 죽이고 지가 왕 되겠네? 오해를 해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요.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안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한테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살 길이 없고 대책이 없고 그래서 적진으로 망명을 갔어요. 적의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나라에서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살 길이 없이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도 못 가고 진짜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즉사하게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어요.
2: 아멘.
1: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합쳐서 안 좋았는데 합쳐서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이 망했어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자기 조국이 멸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죠.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면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메대 나라의 총리가 또 됐어요. 그랬다가 이 페르시아와 메대가 싸미 붙어가지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무찌르고 왕권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거는 고려가 이조가 된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고려가 이조가 된 것은 한국 사람끼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2조가 시작되면 고려 충신들 다 죽이는 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이 지배하다가 한국이 지배하다가 일본이 지배하는 거. 다른 민족이 지배하면 먼저 총리는 절대 안 쓰죠. 그런데 세 나라가 바뀌도록 바벨론 나라, 메대 나라, 파사 나라에서 계속 세 나라에서 총리를 계속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진짜 구약 말씀대로 사셨네. 이분이 구약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진짜 이분이 메시아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선교사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라마다 자기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로마도 자기들이 황제를 섬겨요. 자기들 신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니면서 고생 즉사하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결과에 이 사람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엄청 의도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아요? 감옥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다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신약성경이 됐어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안 좋은 거죠. 감옥에 갇혀서 의도맞고. 그런데 신약성경을 써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게 됐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이건 선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렇게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건 정말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2: 아멘.
1: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2: 아멘.
1: 만왕의 왕이 되시고,
2: 아멘.
1: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안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아름답게 좋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2: 아멘.
1: 진짜 사랑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세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연애하던 생각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하던 생각을 했어. 연애할 때 그거랑 좀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해봤어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요. 첫 번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만나기는 싫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개떡같은 소리야. 그런 놈은 절대 만나지 마라. 사랑하는데 난 만나긴 싫어. 그런 놈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사랑하면 그럼 만나고 싶어. 헤지면은 또 보고 싶어. 할렐루야.
2: 아멘.
1: 하나님도 사랑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시작.
2: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바라는 게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한 가지가 뭐냐? 나 그거 구하는데요,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말 한마디 해도 하나님 나 예배하는 게 소원이에요. 나 아주 성전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살 수가 없어요. 나는요, 성전서 먹고 자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 아름다운 모습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평생 사는 게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1: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해.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만큼 사랑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나를 소개할게.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가 이런 거 하면 난 기뻐. 이런 거 하면 나는 안 기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부어줄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연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읽어야지 사랑하는 거야. 편지를 기껏 썼는데 만나가지고 편지 받았어? 어, 받았어. 읽어봤어? 어, 아직 안 읽었는데. 그런 놈은 만나지도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 편지가 왔으면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아 그게 사랑하는 거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어보고 묵상한대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면 어떤 현상이 따르느냐? 3절 말씀 시작.
2: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1: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안 오더라도 가뭄에도 시냇가 옆이기 때문에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는 일들이 다 복을 받고 형통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2: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간단히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면 3만 년이에요. 30살에 애를 낳는다고 치면 3만 년이에요. 내가 3만 년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2: 아멘.
1: 그래서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엄마,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리고 말은 안 들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지. 아빠, 나 진짜 아빠 사랑해.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보니까 내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내가 군에 있을 때 그때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원 1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한 80센트쯤 돼 월급이. 그때 짜장면이 300원이에요 그러니까 내 월급 받으면 짜장면 네 그릇 먹으면 끝나. 그나마 한국은 팁을 안 내서 감사하지 팁 내면 세 그릇도 못 먹어. 하여튼 그런데 군대 있을 때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선물을 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내가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병원서 근무하다 보니까 링거줄을 쓴 다음에는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내가 버리는 걸 갖다가 그 환자들이 그 이제 군인들이 다 환자들이에요. 이제 그 이제 병 난 사람이 부대 돌아가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금방 남은 금방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링거줄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염색을 해요. 이렇게 거기다가 실을 집어넣고 염색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염색이 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만들면은 예쁜 펜꽂이가 돼요. 너무 이뻐 내가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나는 이제 거기 환자가 아니고 나는 거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군인이지만 이제 그걸 내가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환자 군인한테 내가 이제 두 배를 주면 두 개를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 갖고 나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병원서 근무했거든요.

0: 좀 시원찮지, 그지? 좀, 뭐,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시원찮게 나와도 군대선 그게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 만들어가지고 집사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 에이, 그 부목 아니야? 그래. 아이, 부목이라도 멋있잖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그 집사람이 안 좋다 그래도 내가 펜꽂이 갖다 준게 10개가 넘어. 배도 뭐 그렇고 비행기도 막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어. 근데 이제 월급이 없으니까 뭐 사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주는 거예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시작.
1: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0: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한국 교인이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요, 왜 일하냐 하면은 11조 내고 싶어서 일해요. 나는 11조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말 한마디 해도 그런 말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 모든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은혜 넘치게 해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넘치게, 모든 이런 말이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시고 누구를 주어야 할까, 누구를 채워주셔야 할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림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 아내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릴 때한 시간 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둘이 비즈니스 할 때니까 7시 반 예배를 1시간 전에 가니까 6시 반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게에서 5시 반에 가야 돼. 우리 가게는 10시에 문 닫아. 내가 5시 반에 가니까 집사람이 4시간 반을 자기가 다 모든 거다 하고 문까지 닫아야 돼.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가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들었나 봐. 근데 내가 하여튼 일주일에 3번씩 예배를 나가는데 하니까 나는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누가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11조를 제일 기뻐하신대. 11조가 헌신이고 11조가 믿음이고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는데 11조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나 11조 하고 싶어. 그러니까 집사람이 11조가 뭔데?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야. 집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고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안 돼. 그뭐 10분의 1을 왜 드려? 나 싫어. 그러는 거예요. 난 11조 드리고 싶었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할 때 끝까지 싸우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싸우는 건안 되겠다. 그 다른 방법을 생각하니까 내가 돈을 훔치는 거야. 그게 11조 하는 거야. 그게 훔치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훔치다가 부인한테 걸리면 난리가 나겠지. 왜 돈손댔냐고. 그런데 또 종업원에게 걸리면 얼마나 창피해요. 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종업원이 내가 훔치는 걸딱 보고서 미스터 신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아주 그냥 끔찍해가지고 야 훔치는 것도 안 되겠다. 그럼 어떡하지? 그막 기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 11조 하고 싶어요. 나 11조 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나 하나님, 나 11조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뒤에 얼마 있다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집사람이 산후풍을 앓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산후풍을 고침을 받았어요.

0: 받았어요. 4년간 아팠다가 고침받았어요. 그 사람이 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당신이 11조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11조 해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밀린 것까지 다 해가지고 11조 하지. 야, 내가 11조를 내면서 울면서 해서 울면서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물질이 부족한 적이,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 정말 그래요. 나 목회하면서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목사님, 이래서 목회 크게 하고 잘하는 분이. 그러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나는요, 신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왜요? 목사님 교인들은 왜 그렇게 순종을 잘합니까? 전 정말로요, 27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하자 그러면 다 순종했어요. 13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셨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면 사임하고 나가서 개척을 해야죠. 근데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하겠다고 그랬더니 모든 장로님이 다 찬성하고 제직들도 다 찬성하고, 전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눈물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선교지에 있을 때나 목회할 때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다섯 번째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1: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0: 교회는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1: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0: 너희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쳐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교회를 사랑하면, 교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렇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0: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시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힘드시겠어요? 아들이 죽는 게 더 마음이 아프지요. 우리 같은 죄인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영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믿지 않는 영혼, 믿다가 실족한 영혼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기도합니다. 드레전서 5장 17절 시작.
1: 쉬지 말고 기도하라.
0: 쉬지 말고 기도하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해.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예배보다 딴 거에 정신 팔릴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할 때도 꽤 있어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럴 때도 많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인들 중에 미운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관심이 없고 나는 내 일에 바쁘고 지옥 가는 거 아는데도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것,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또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1: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0: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딴 거를 사랑하거나 엉뚱한 거를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냥 말씀 그냥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하여서 결국에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는 성도, 모든 것이 합하여서 좋은 일이 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기쁘게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내가 재능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특별히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이 드려야 된다고 꼭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수입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많이 드리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두랩돈 헌금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몇 달러예요. 아주 조금 헌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이 했다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교회를 사랑하며 교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내가 잘 되는 게 있고 약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시온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4편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의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세계의 종말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때를 기하여 모든 징조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보여주시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새로운 역사 속에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 오시는 만지주 만왕의 왕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새 출발이 오늘이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반석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특히 6.25를 당한, 6.25가 전쟁이 난 지가 벌써 74년이란 긴 여정이 지났습니다. 6.25를 당하여 새로운 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뜻들을 수행하며 또 기록하며 전파하며 기념하는 6.25 전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기적의 행사로 한국을 구원하시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성숙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이면 74주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 속에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도 크게 역사하셔서 한국을 구원하시고 미국 그 젊은 청년들의 그 희생과 미국의 후원으로 연방 이민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한국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74년이라는 긴 시간에 달려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로 주님 재림이 임하였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삶을 이루는 새 출발에 만지주 만왕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나라가 세워지면 또 만지주 만왕의 왕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통치 아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날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에 대적으로 사려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적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봐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출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고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는 이자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요란하고 험악한 지구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가장 험난하고 요란한 이때에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비전 방송을 축복하시고 주의 정도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이 시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마라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시동이 걸렸다 오시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세상 것 즐기던 것 다 끊고 벗어버리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그립고 그립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꾸고 예수님 만유 회복 운동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다시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새 출발이라고 가르쳐 주시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르쳐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광야 이것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이끄시고 두 돌비에 40일간 두 차례나 금식하고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이 온 세계에 어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며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살고 함께 지낼 지켜야 할 법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덧없이 흐르고 흐르고 벌써 2024년도 벌써 헬프 어느새 이렇게 해가 바뀌듯이 날이 바뀌듯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 전에 74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 시기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이렇게 유엔군을 통해서 미국의 국군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큰 희생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싸우고 하신 덕분에 우리 한국이 다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훌륭하게 번성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여 그 전우들 아버지 하나님 젊은 꽃다운 그 청춘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바친 모든 희생 미국과 그 연합군들이 바친 모든 희생을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 가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미국을 축복하사 이제 저물어가는 이때에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가족이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음의 본심으로 돌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새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주님을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깨닫는 마음을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이 하나님의 법은 영존이 여생이 살아서 정말 영원히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간직한 그 십계명 우리 각자가 다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성구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주주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고 계십니다.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첫 출발이 The last greatest awakening of the world of God's will to the children of God 마지막 큰 나팔 소리 이것을 제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통해서 40일간 밤낮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고 받은 십계명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트에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상관하는 가운데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 이것도 이렇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메시지를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모든 생활을 다 끊고 광야에 이르러 이 말씀에 기록된 십계명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새 아침에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에 새 출발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믿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횃불이 되게 도우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감췄던 보아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삼가하는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이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계시록 15장 3절로 4절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의 변화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은혜의 횃불이 되게 도우시고 마음에 새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나를 회복시키는 예루살렘 회복시키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으기 이르고 하나가 되게 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식 나라에 법이 있는가 하면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매일 먹는 하루 두 끼, 세 끼, 또는 세 끼. 하나님 주식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바 밭의 소산을 가르쳐 주셨고 거기 곡식은 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 조 가르쳐 주셨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너에게 주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식과 곡식과 채소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읽고 삼가는 가운데 온몸이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쁨의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소서. 한국과 미국과 세계적으로 나무리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제 오시는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새롭게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새 아침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드리며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 아침에 빛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크리스찬 비전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은혜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때가 악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기하여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모든 일들과 그것을 깨닫고 알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가 되게 남편은 아내에게로, 아내는 남편에게로, 자녀들은 부모에게로, 부모님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의 은혜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며, 온 나라가 하나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의 큰 변화로 예루살렘 재건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Lord. Well, 하나님 말씀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새 출발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최후의 만찬 또는 오라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슬그러운 다섯 처녀의 기다림 마태복음 25장 1절로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삼가는 가운데 전혀 알지 못했던 그가 비밀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는 새 아침의 빛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새 출발의 큰 은혜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하며 만세왕 곧 썩지 않냐고 보이지 않느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실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흥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시니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온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성령이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게 온 백성에게 온 교회에 온 가정에게 충만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 아침의 회복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Thank you, Lord.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의 손에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1: 지금까지 시온 복음 선교회 글로리아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시온 복음 선교회는 3113 웨스트 베니스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4-7177, 323 지역 734-7177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조급함이 가지고 오는 불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그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조급함이 가지고 오는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비극적인 한순간을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12번째 막내 아들이 태어난 날이 야곱의 초상집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가족들 이끌고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아버지 얼굴을 보러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에브랏꽃 베들레헴을 얼마 두지 않고 큰 시련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해산하느라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라헬은 요셉에 이어서 둘째로 베냐민을 낳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만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라헬은 자신이 오래 살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것이 너무도 너무도 억울합니다. 그는 아이를 낳고서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밀려가지고 언니는 여섯 명의 아들 낳았는데 자식과 겨우 한 명 아들밖에 못 낳았어요. 이제 둘째 아들 낳으니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행복한데 자신 정작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픕니까? 그래서 새끼 태어난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슬픔이라는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새롭게 부릅니다. 라헬은 그렇게도 낳고 싶어 아들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죽어버립니다. 라헬은 큰아들 요셉으로 만족하지 못했죠. 야곱은 언니 레아는 여섯 아들 낳으니 자신 겨우 한 아들 낳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열 한 명의 아이를 더 낳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망하는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지만 그녀는 상고가 너무 커가지고 그만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라헬이 아들 낳아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지만 그녀 그만 산고를 치우다가 죽어버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라헬은 아들 낳고도 그 아들 제대로 한번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라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때로 라헬과 같이 인생이 너무도 고달플 때가 많아요. 우리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데도 그만 우리는 하나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낳고 내가 성취했는데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누리는 것입니다. 닭 쫓는 개가 지붕 쳐다본다는 속담이 그냥 괜히 있는 속담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고 실컷 고생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라헬이 아들 낳았을 때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라헬이 고통이 심하여 그냥 죽어버리니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픕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요 무려 14년간이나 고된 노동을 해야 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했는데 그만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하룻밤을 치고 나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내가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누워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7년의 고생 끝에 그렇게 고대하고 사랑하고 갈망했던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평시 좋아하지 않았던 그녀 언니 레아를 아내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내가 또 7년을 더 일하겠다. 그 도합 14년 노력 끝에 라헬을 드디어 아내로 얻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그 아내가 죽어버리니 완전히 붕괴되고 갈갈이 찢깁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니 야곱이 당한 슬픔과 아픔을 이 세상에서 무엇에 비기겠습니까? 아직도 한참을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 야곱은 아내를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마음이 참으로 좌절되고 낙담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죽든지 가족이 죽어버리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평생 이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성도님은 자기 어머니가 죽으니 2년째 3년이 되어도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좀 더 정서적인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죽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온 세상이 깜깜해진 것 같은 그 깊은 좌절과 낙담에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사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차라리 베델에서 그냥 계속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면 라헬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헤브론까지 가는 그 거칠고 험한 길 속에서 라헬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생하며 가다가 아마 라헬이 탈진했겠죠. 걷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온몸이 그냥 나귀 위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니 정말 온몸이 뒤틀리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된 길을 가다 보니 그만 그의 아내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이 임신하여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 먼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해발 900m가 넘는 높은 산지입니다. 베델에서 평지에서 그렇게 높은 산지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은 왜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급하게 만나러 가야 합니까? 라헬이 베델에서 평안하게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교훈을 배우죠. 우리가 무리하게 길을 나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둘러서 무언가를 급하게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서두르지 말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니까 한두 달 몇 달 좀 기다리다가 헤브론의 아버지 이삭을 보러 간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뭔가 자꾸만 쫓기듯이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서두르고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예상치 않은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아이를 낳고 헤브론 갔다면 이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났을 때 자기의 부인을 그 라헬을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만날 때 안타깝게도 그의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가 죽은 비극적인 이 모습을 아버지 이삭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삭도 야곱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삭의 마음도 아버지로서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아들이 상처를 하여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으니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정말 정말 아픕니다. 야곱이 한두 달만 기다려서 베델에 헤브론으로 베델에서 이 헤브론으로 왔다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야곱 낙담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하나님 빼앗아 가다니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이죠. 사랑한 연인을 떠나보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합니다. 속이 터지고 속이 문드러져서 정말 썩었을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산딸 앞두고 무리하게 길 가다가 아내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비운을 목격합니다. 우리 야곱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무슨 일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움직여 가십시오. 벼락에 콩 구워 먹는 식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어 가면 언제나 천리길에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서 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귀에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또 다른 이제 성경에는 우연히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빠르게 말을 타고 출발했는데도 잘 달리는 말이 그만 중간에 자빠져서 말을 타는 경주자가 다치고 경기에서 꼴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일 늦게 출발했는데 1등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올림픽 이 스케이트 있잖아요. 멀리 가는 그런 스케이트가 아니고 짧은 경기장을 도는 예, 그 스케이트 있잖아요. 제가 오래 예? 아니, 쇼트 스케이트 봤는데 1등 2등 4명인데 1등 2등 다 3등 경쟁하다가 결승전 얼마 앞두고 3명이 다 자빠져서 제일 못하는 끝에 간 사람이 다 자빠지니까 전체 돌고 또 1등 한 거예요. 그 보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빨리 뛰간다고 1등 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터지니까 꼴찌가 1등이 되기도 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금메달 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생각과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펼쳐지지 않아요. 중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빨리 일을 해치운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 것이죠. 야곱이 한 달, 두 달 좀 더 기다렸다면 이제 집에서 라엘 평안히 아들 낳고 좀 기운을 찬 이후에 그 아들 데리고 베세스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만나러 갔다면 그 높은 해발 900m가 넘는 산지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엘을 자기 아내를 이삭인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서두르고 조급한 여행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아버지 이삭에게 소개하며 그 불행한 아내의 죽음을 알려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좀 참고 기다리며 여유있게 행동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라엘이 죽자 야곱은 눈물로 그녀의 묘비를 세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한 가자 지구에 가면 이 라엘의 묘비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야곱은 가슴 아프게 라엘을 땅에 묻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급하고 서두르는 성격은요, 안타깝게도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도 DNA로 내려가가지고 그 첫째 아들이 크나큰 사고를 결국 치고 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치고 살 때 일이 터졌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정욕이 물에 거품같이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정욕이 넘쳐가지고 그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는 엄청난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야곱은 르우벤이 범한 이 간통의 죄를 창세기 49장 4절에서 물에 끓음과 같다고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거품이 불듯이 나죠. 우리가 라면 끓을 때 물을 넣고 불을 떼우면 한 3, 4분 지나면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품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 거품이 오래 갑니까? 불 끄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그 정욕이 멈추는데 르우벤은 정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이걸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 결국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조급함이 성적인 방향으로 잘못 나타나면 크나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정욕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다 결국은 여성을 강간하고 여성의 죄를 범하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불불 끓어오르며 참지 못하고 분출되며 큰 사고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욕을 제어하고 무엇이든지 바쁘게 서둘러서 안 됩니다. 우린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있게 행동을 하고 기다림이 인내하며 천천히 한 걸음씩 길을 가야 합니다. 야곱의 조급함을 닮았던 그의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은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탁월함을 가졌는데도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하는 바람에 야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결국은요, 장자권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급하고 참지 못하며 쓰던 기질 때문에 아내 라헬을 길을 갈 때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첩 비라마저 르우벤에게 뺏겨버렸습니다. 하극상도 이런 하극상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 침상에 아들이 올라서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립니까? 야곱의 조급하고 서두른 기질은 첫째 아들뿐 아니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이는요, 자신의 유동생을 강간했던 세겐 족속들을 그 많은 사람들 분노대로 행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이죠. 그 혈기대로 행하다 결국은 세겜의 수많은 남자들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시몬과 레이가 혈기를 부리면서 참지 못한 것은요, 아버지 야곱에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기질과 성격 같습니다. 불과 같은 그의 성격으로 그는 저주받고 결국은 그 인생이 망가진 것이죠. 야곱의 조급하고 서두르는 이런

0: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바쁘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 좀 여유 있게 행동합시다. 이제는 좀 넉넉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이 깃들고 우리 삶이 안정을 다시 찾으며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정욕을 참지 못한 이 급한 성격과 기질을 이제는 죽이고 우리 안에서 가득한 혈기를 부리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가 됩시다.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사랑의 성품으로 행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인내한 성품을 배워서 우리는 항상 오래 참고 범사에 온유하게 삶을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화평 가운데 순리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것이 급박하게 급류로 흘러가면 홍수가 나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을 덮치면 수많은 집들이 물에 잠겨서 폐허더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조급하고 급한 마음을 죽이고 평강 가운데 여유 있게 조급함을 버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니 한 걸음씩 움직입시다. 천천히 천천히 둘러가는 법도 좀 배웁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는 산딸이 되었는데도 좀 기다리지 않고 급하게 무리하게 길을 가다 그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 거친 헤브론까지 해발 900m가 넘는 그 길을 베레에서 가다가 그 만삭이 된 아내 라헬이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져서 아이를 낳다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아들 낳고 한두 달 좀 더 기다리다 여유 있게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갔다면 이런 비극은 없어질 것입니다. 야곱의 조급하고 급한 이 기질이 장자 르우벤에게 DNA로 전수되어서 르우벤은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 야곱의 첩과 간통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조급한 혈기 부인은 DNA를 받으니까 그들도 혈기 부이다가 수많은 사람들 그냥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야곱은 두 아들 저주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조급함과 서두르는 성격들 때문에 큰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장자권 잃어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한나라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야곱의 후손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조급함과 혈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참고 기다리며 여유있게 행동하는 법을 배웁시다.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성품으로 범사에 행해서 우리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1: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 장인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 교회는 8803 갈든그로브 블루버드 갈든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804-3042 714지역 804-3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시겠습니다.
2: 비전 복음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로

0: 말로 다스리기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실제로 무력하고 궁핍한 평민이 아닌 왕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거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 내가 진짜 왕이라면 왜 내 삶이 이렇지요? 왜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지요? 라고 묻는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 말씀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왕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왕은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다스리기 시작하십시오. 왕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말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왕으로 걷고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울을 보고 거기에 나타난 자신에게 너는 왕이다,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하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왕은 통치와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실은 왕인 여러분의 권위는 즉 주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왕으로 만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마귀와 삶의 부정적인 세력들에 대해 왕으로 군림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쳐나거나 평범한 삶을 거절하십시오. 예를 들어 잠자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면 왕이 노숙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때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바라는 숙박의 형태를 창조할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직장을 찾고 있었다면 직장을 창조할 때입니다. 말로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천사들은 일하기 시작할 것이며 곧 여러분들은 직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고용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네가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왕의 운명입니다. 왕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왕은 그 입에 있는 믿음의 말로 상황을 책임집니다. 욥기 2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의 입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통치권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말하여 다스리고 통치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상황과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칙령을 내리면 그것들은 확립됩니다. 내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은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라고 로마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 비전 복음 방송 대표 이정현 목사님의 칼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이 같은 정상회담에 대한 추진을 참모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르면 올 가을에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복수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요. 특히 오는 11월 중국 천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를 순방하는 기간 동안 김 위원장과 회담하는 시나리오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중단된 북미 간 대화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설명이고요. 다만 아직 회담 개최를 위한 공식적인 준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사실 김 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 역시 비공식적이지만 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일정이 촉박했던 탓에 실제 만남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축소할 것을 지시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미 정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발언이다라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란전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애꿎은 동맹국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한국이 바로 그 희생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분노하고 있고 특히 모범적인 동맹이라던 한국이 트럼프의 보복 공세에서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핵무기 개발 단계인 이란과는 전쟁까지 벌이면서 대조적으로 미 본토 핵 공격이 가능한 북한은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달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인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번 유화 정책이 북한 정권에 대한 억지력과 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다라고 언론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전미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는 모든 면에서 말이 정말 안 된다. 북한은 물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도 현재 태평양 지역 항공모함이 없거든요. 이런 항공모함 부재와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겹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믿을만하지 않다는 중국의 주장이 결국은 현실화됐고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할 수 있죠. 매체들도 이런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영향력 강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자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논란은 또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측근 참모로 꼽히고 있는 나탈리 하프라는 백악관 보좌관인데요. 35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지금 미국 정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야당 의원이 이 하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밀착 관계를 공개적으로 겨냥했고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하프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튀르키예에서 에어포스 원 대신 미군 수송기로 비밀리에 갈아탔을 그 당시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16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유세에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연회장을 짓고 카타르가 선물한 방어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바로 이 여성 나탈리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할 뿐이다.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 날아다니는 궁전은 카타르가 미국에 선물한 에어포스 원을 가리킵니다. 자, 근데 사실 백악관이 생각보다 너무나 발끈하는데 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티븐 백악관 공보국장은 X를 통해서 오소프 의원은 정계에서 단연 최고의 한심한 인간이다 라고 비난하면서요.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근면한 사람들을 비하하는 대신 자신의 영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왜 자신이 이 나라를 증오하는 비참한 인간이 됐는지 자문해봐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X 계정도 가세했습니다.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망신거리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요. 자, 이러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설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여성 하프는 뭐 언론에도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고요. 워싱턴 정가 밖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참모라는 것입니다. 네, 이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증 환자의 미승인 치료제 사용을 허용하는 시도할 권리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Right to try라고요. 이 법을 통해서 당시 흔치 않은 골암 투병 중이었던 하프가 결국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바로 이를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었고요. 이후 친 트럼프 성향 매체인 원 아메리칸 뉴스 진행자 등을 거쳐서 트럼프 보좌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각종 뉴스 기사, SNS 게시물 등을 휴대용 프린터로 즉석에서 출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른바 인간 프린터 이런 별명까지도 얻고 있는 하프인데요. 최근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 SNS 게시물 작성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메시지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문고리 권력으로 영향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인 사이버캡을 이르면 이달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이달 중 사이버캡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테슬라가 밝혔는데요. 사이버캡은 이 2인승 차량입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된 차량입니다. 즉 아마존이 최근에 출시한 죽스와 같은 컨셉입니다. 핸들도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원격으로 차량이 관리된다고 하고요. 비상시에 제어할 수 있는 운영자가 원격으로 있다곤 합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본격적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테슬라 측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파산한 저비용 항공사죠. 스피릿 항공의 내부 데이터 자료를 돈을 주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AI 학습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구글은 스피릿 항공의 기업 데이터를 $10,000,000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 대상 데이터는 스프릿 항공의 내부 이메일, 채팅 내용, 각종 업무 문서 등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은 이런 내용을 $10,000,000나 주고 인수한다고? 네, 하지만 이메일만 해도요, 무려 1억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아주 이만한 게 없는 거죠. 아, 물론 내부 데이터는 익명 처리가 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판매가 되고요. 구글은 이메일 사용자 개인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 역시 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데이터 인수에 대해서 어떤 개인 정보도 받지 않는다. 모든 데이터는 개인 식별 정보가 철저히 제거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프릿 항공을 이용한 승객 정보나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 정보 등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번 내부 데이터 매각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AI 데이터 기업들이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코라는 기업도요. 750만 달러까지 제안했었는데 구글은 1000만 달러를 제안하니까 당연히 구글에게 넘기겠죠. AI 시대 기업이 파산해도 이 기업 자료를 팔아서 일정 부분 현금화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죠. 미국의 스트래티지가 글로벌 주가 지수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로부터 올해 안에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MSCI는 영업자산이 아닌 비영업자산을 대량으로 축적하는 비영업기업을 글로벌 투자기능 시장 지수에서 배제하기 위한 신규 기준 개편안을 공개하고 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비영업자산을 축적해 가치를 창출하고 실제 사업에서는 현금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며 시장 움직임에 실적이 좌우되고 또 외부 자본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회사다라고 스트래티지를 정의를 하면서요. 쉽게 말해서 서류상으로 일반 기업이지만 실제로는 가상자산 펀드처럼 운영되는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걷어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MSCI가 지난 5월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범 적용한 결과 이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인 스트래티지와 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인 일본 메타플래닛 그리고 영국 우라늄 투자회사인 옐로우케이크 이런 세 개의 종목이 퇴출 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세계 2위 이더리움 보유사라는 샤플링크 게이밍, 또 트리키에 대만 기업 등 세 개 상장사도 기준 미달로 공개 관찰 대상에 지정이 됐습니다. 관찰 대상 종목은 내년 심사에서 재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수에서 퇴출하게 됩니다. 한편 스트래티지는 이번 MSCI의 움직임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일종이다. 지수 제공 업체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측정해야 할 뿐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 30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16일 이전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쌀이 부족하다 일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한국으로 관광 오는 일본인들이 쌀을 사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랬던 일본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정반대 상황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비축미 방출을 많이 했고 생산을 확대하면서 또 소비 감소까지 겹쳐졌어요. 그래서 쌀 재고가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최대 산지인 니가타현의 햅쌀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40%나 또 급락해서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게 어려워요. 힘들면 더 늘리고 그러다 보면 또 과잉이 되고 말이죠. 일본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쌀 부족과 가격 급등이 사회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정부가 비축미를 그래서 대규모로 방출했고요. 일부 유통업체들은 한국산 쌀을 비롯해서 많은 쌀들을 수입해서 판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 민간 쌀 재고가 243만 톤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7%나 늘게 됐고요. 적정 수준은 한 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크게 웃돈 거죠. 이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 이미 그 쌀 부족 현상을 느꼈던 소비자들이 쌀 소비를 줄이면서 2025년 산 재고가 현재 유통시장에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참 이럴 때는 또 날씨도 도와주네요. 최대 산지인 니카타현에서 생육이 아주 순조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풍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도매 가격, 소비자 가격 하락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네, 이외에도 일본 관련 소식이 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만 총통이 내년에 모든 대만 국민에게 1인당 약 300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고요. 여러 소식도 묶어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2: 정말? 어떤 건데?
11: 융자나라, 켈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2: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3: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4: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5: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7: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8: 너무너무 좋습니다.
1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1: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22: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23: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갱신에 달려있습니다.

0: 오선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9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대만 총통이 내년에 자국의 전 국민에게 1인당 만 대만 달러, 달러로는 약 3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AI, HPC,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열매를 국민과 다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면서요. 국민 1인당 만 대만 달러를 지급하는 이른바 AI 보너스를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경제 전망을 인용해 보면 올해 GDP 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대만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열매를 같이 나누겠다라고 총통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부는 평균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평균 이하의 사람들도 살펴보고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이죠. 메독. 현재 동아시아 전반에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한국에서도요. 감염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사실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게 바로 메독입니다. 자, 아시아권에서는 특히 일본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20년 6,600여 명이었던 메독 감염자, 2년 후인 2022년에만 1만 3,200여 명으로 이때가 처음 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4년 연속 연간 1만 3,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 일본 현지 언론은 이 같은 급증 배경으로 유흥업소 이용, SNS와 데이트 앱을 통한 불특정 다수와의 성행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 메독은 동아시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서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곳 미국에서도 메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 수가 약 10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독은 메독 트레포네마라는 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세균성 감염증입니다. 이 감염이 되더라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알아채지 못하는 데 큰 함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초기에는 그저 작은 귀양이 생기는데 이게 또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신 발진,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이른바 2기 메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 뒤 몇 년 정도 지나면 3기 메독이 되는데, 자, 이때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다면 눈이나 뼈, 뇌, 심장 등에 영향을 미쳐서 실명, 마비, 또 심하게는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도 메독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400명이었는데 2년 후에는 2800명까지 7배나 폭증했네요. 그리고 올해 해외에서 서울로 유입된 감염병 1위가 바로 메독이었습니다. 도마뱀을 200마리나 그것도 양말에 숨겨서 밀반이 파려던 멕시코 국적 남성이 결국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발타사르라는 이 사람은 지난 15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을 하면서 이 도마뱀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밤잇 파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쿄 세관 직원들은 하네다 공항에서 이 발타사르의 여행 가방을 검사하던 중 22켤레의 양말에 도마뱀 약 200마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밀 반입된 도마뱀 가운데 멕시코 악어 도마뱀 이런 종류가 있다는데 9마리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멕시코 악어 도마뱀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국제 상업 거래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그런 종이라고 하네요. 네, 앞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면서 이렇게 걸렸다고 했잖아요. 한국에서 구한 건가? 아니고요. 경찰 조사 결과 멕시코에서 마리당 약 5달러 선에 구입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멕시코 악어 도마뱀은 멕시코 고산지대에 서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 아주 희귀하기 때문에 한 마리당 약 10만 엔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장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장에 나서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지역 동맹국의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서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하면서 승조원의 투신 시도까지 벌어진 항모 이 에이브라햄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현장인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 전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이 주도권 경쟁 속에 중국이 이번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서 태평양에 미군 항모가 없는 이 초유의 사태는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 면허 취소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는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200개 이상의 ABC 계열 방송국이 있지만 이들 8개 방송국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집권 2기 취임 후에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해 온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미국의 지상파 방송은 8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며 ABC의 경우에는 2028년 10월에 갱신 주기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보다 2년 이상 앞서서 면허 갱신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주요 TV 방송사에 이런 요구를 한 것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디즈니는 소송 소장에서 FCC의 이러한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ABC의 방송 내용을 달가워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6, 7,

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2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네, 한국의 60대 초반 부모가 최근 1년 동안 자녀에게 건넸다는 돈이 5,7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세에서 64세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2,700만 원, 비정기적으로는 3,000만 원, 통합 5,700만 원 평균입니다만 이전 수준의 지원금을 보냈다는 것인데요. 60대 초반에 이 지원 금액이 가장 또 컸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그런 정년기라서 자녀의 결혼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은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부모를 찾고 있고 부모 세대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 자녀를 지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 은퇴 세대인 점을 고려해보면 이렇게 지원되는 돈이 새로 번 돈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둔 저축액을 쪼개서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실제 60대 초반 부모의 취업자 비중은 63.5%, 비경제활동인구는 35%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높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혼부부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것이다.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남 특히 거제에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냈던 한국, 이제 또 폭염이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올여름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그것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190만 명이 넘게 감소했는데요. 특히 전체 감소분의 70% 이상이 고성군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같은 강원도에 있는 양양은 대형 숙박시설 개업과 젊은 관광객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34% 넘게 증가하는 등 비슷한 지역이지만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곳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각 시 구는 기상 여건 또 관광 기반의 차이가 이런 엇갈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고성군 관계자는요. 고성 방문 자체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하지만 해수욕장 방문객이 급감했다라면서 아마도 날씨 때문에 폭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다 그 해수 온도가 엄청 높아져서요. 오히려 더 물속에 들어가면 덥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자, 반면에 양양군, 네, 많이 늘었다는 양양군은 주요 원인으로 이 낙산 해수욕장 인근의 문을 연 대형 숙박시설을 꼽습니다. 또 지역 특화 콘텐츠가 아주 먹혀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구, 죽도 해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핑과 카페 상권 이런 것들이 젊은 관광객을 꾸준히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요인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시 6곳과 삼척시 9곳, 고성군 17곳 등 32개 해수욕장이 지난 17일 이미 운영을 마쳤습니다. 강릉, 속초, 양양과 고성 일부 해수욕장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운영을 마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장사는 올해 좋았다고 볼 수 없네요. 자, 대구가 2026년 여름 육상도시를 위한 도약에 또 한번 도전합니다. 전 세계 육상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대회가 오는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실내 그리고 실외 마스터즈 육상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도시가 됩니다. 자, 이번 대회는 기록과 메달을 다투는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가 아닙니다. 이 세계 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대회인데요. 만 3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생활체육 중심의 국제육상대회입니다. 참가자들은 대회가 열리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세계 각국의 아마추어 선수들과 교류하게 되는데요. 비상업 대회 성격상 참가비, 항공료 이런 거 전부 참가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만 그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이번 대회만 해도 전 세계 106개국에서 선수, 동반인 등 무려 1만 천여 명이 참가를 신청하고 대구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 중심의 국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이 대회 참가자들이 13일 동안 대구 전역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누비면서 도시형 스포츠 이벤트로 대회를 치러내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대중교통카드 제공, 또 해외 참가자의 동반 가족을 겨냥한 의료관광, 경주와 안동, 군의 사유원 등을 연계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편 네, 폭염이 다가온다고 했는데요. 여름철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특히 육상 경기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꼼꼼한 대응책이 필요할 텐데 플랜 A, B까지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경기 시간 조정, 뭐 실내 육상진흥센터 활용 등 촘촘한 플랜 등이 가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구를 찾은 거지만 결국 한국의 대구고요. 한국에 대한 K컬처에 대한 기대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에는 시민과 선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버스킹이 이곳저곳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K-POP 공연 등 문화체험 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자, 대구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그것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가 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 쌓아왔던 국제대회 운영 노하우가 어디 가겠습니까? 부디 날씨나 어떤 기습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안전, 여기에만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 또 하나의 국제육상도시로서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최근에 전기료를 내신 분들은 뭐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어쨌든 가장 더웠을 때 전기료니까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도 조금 줄여봅니다. 선풍기를 틀고 버티고 있는데 뭐 평소라면 선풍기 바람이 어느 정도 땀을 말려주면서 몸을 식혀주겠죠. 근데 실내가 극도로 달아오르는 날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실내가 85도 이상이 된다면 선풍기가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는 피부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있죠. 그런데 주변 공기가 지나치게 뜨겁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 열을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몸쪽으로 보내면 결국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역효과가 나겠죠. 자, 폭염에 영향을 받는 것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약품, 의료기기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입니다. 이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측정기, 시험지, 인슐린 펌프 같은 것도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면 손상될 수 있고요. 자, 흡입기 사용하시는 분들, 높은 온도에 있던 흡입기가 오작동할 수도 또 아예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단순히 오작동한다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죠. 일부 이뇨제라든가 심혈관계 약물,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 말 그대로 체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혈압약은 혈압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뭐 실신, 낙상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전기료 보고 놀란 가슴이 나중에 더 큰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에어컨으로 식혀준 뒤에 선풍기를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에어컨과 선풍기의 콜라보레이션을 잘 활용하셔서 당분간은 이어지게 될 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LA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0: 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켄터키주의 한 가정집에 곰이 난입해 가족들이 남겨둔 KFC 치킨을 먹고 유리 테이블까지 부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켄드라 노스는 켄터키주 할런 카운티 자택에 곰 한 마리가 침입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노스는 전날 밤 집안에 공기가 통하도록 현관문을 열어뒀다가 문을 닫는 것을 깜빡한 채 잠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잠귀가 어두운 노스는 곰이 집안에 들어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옆집에 살았던 여동생이 새벽 5시쯤 전화를 걸어 곰이 방금 너의 집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곰이 계단을 내려온 뒤 자기 집 쪽 마당으로 와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라고 여동생이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집안을 확인해 보니 식탁 위에 남겨둔 KFC 치킨은 사라져 있었고 두꺼운 유리 테이블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놀스는 우리 집 테이블은 유리가 정말 두꺼운데 완전히 깨졌다며 여동생은 자기 집 안에서도 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에서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FC를 잃어서 조금은 슬프다라고 농담도 덧붙였습니다. 조사당국은 곰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쓰레기나 반려동물 사료 등 먹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외부에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놀스 역시 이번 일을 겪은 뒤 남은 음식 처리와 특히 현관문이 제대로 닫혔는지에 대한 확인의 중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년 여름철 한강 인근에서 매미 유충을 무더기로 잡아가는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가 사전 예방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색강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집단적 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민원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생태공원에서는 일부 중국인이 매미 유충을 식용 목적으로 채집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물론 매미는 천연기념물이나 법적 보호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의도 색강생태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를 식용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산둥성과 허난성 등지에서 현지인들은 매미 유충을 여름철 별미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요가 증가하며 고급 음식 재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앞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도쿄 시내 여러 공원에서 중국인으로 추측되는 여러 무리가 늦은 밤까지 매미 유충을 대량 포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경찰이나 공원관리부서에 신고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는 단순한 개인의 채집을 넘어 공원 생태계와 이용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름 하나 없이 오로지 배터리만으로 첫 비행에 성공한 초대형 전기 항공기의 시연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 대형 항공기 한 대가 활주로를 도약하며 부드럽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여느 공항에서 흔히 보는 이륙 장면 같지만 사실 이 항공기는 오로지 배터리 동력만으로 비행하는 대형 전기 항공기입니다. X-1이란 이름의 이 전기 항공기는 스웨덴의 한 항공우주업체가 개발했는데 무게만 최대 11톤

0: 돈을 웃돌고 날개 길이는 32m에 달하며 전 세계 전기 항공기 가운데는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뉴욕주 북부의 한 공항에서 지상 주행부터 이륙, 상승, 기동, 착륙까지 모든 주요 과정을 수행하며 약 30분 동안 첫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는 데까지 전기 요금은 약 5달러가 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같은 규모의 비슷한 출력을 내는 기존 항공기의 항공료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경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출렁이는 항공업계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뒤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란 전쟁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개방돼서 현재 운영 중이다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발됐다라며 이란이 해협 통제를 위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에 심어놓은 기뢰는 모두 처리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를 SNS에 또다시 게재했습니다.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급격히 감소했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이 같은 중국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여러 국가의 관광객이 메운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 대만, 미국, 인도 등 15개 국가에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 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빈자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찾지 않아도 일본 내 관광객 감소는 대략 2% 정도로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원수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또 여행 소비액수였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5% 증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빠지고 대략 2% 감소는 있었지만 관광객의 소비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메운 것은 한국과 대만, 미국, 호주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일본 관광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 내 일각에서는 시끄럽고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면서 관광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0: 8월 19일 오늘은 네, 미국에서 항공의 날입니다. 1939년 미국 대통령이 8월 19일을 항공의 날로 선포하겠다라고 했고요. 1871년 8월 19일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오빌 라이트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1871년에 태어났고 1939년에 항공의 날에 선포가 됐으니까 네, 오빌은 68의 나이로 당시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형 윌버와 함께 자전거 가게를 꾸리면서 늘 하늘을 동경했던 오빌. 이 라이트 형제가 드디어 1903년 12월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모래 언덕에서 12초 동안 36m를 날았습니다. 인류가 동력 비행기로 처음 하늘에 머문 그 순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빌 라이트의 생일을 기념해서 1939년 항공의 날로 오늘이 선포가 됐고, 사실 자기 생일이 한 나라의 기념일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유일무이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오빌 라이트는 그로부터도 9해를 더 살았습니다.

이 시간 모닝 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에서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한울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뭔가를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각자 뭔가 기념할 만한 날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행해 우수연이었습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란군이 걸프 지역의 이웃 국가를 향해 자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을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군 총참모장 압둘라히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영토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페르시아만 남부 연안 국가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압둘라히 참모총장은 또 주둔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토록 많은 수의 군용기, 특히 공중급유기가 영내 기지에 주둔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미군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편의 제공도 미군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걸프 지역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습을 거듭해왔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확대하면 중동을 넘어 유럽 내 미군 자산을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인용한 이란 정권 내부 관계자 2명에 따르면 이란 군 당국은 지난달 미군 급유기에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승인한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미군 자산을 타격하는 방안을 평가했습니다. 영국 군 기지가 있는 키프로스도 잠재적 표적에 포함됐습니다. 키프로스의 영국 아크로티리 공군기지는 지난 3월 초 이란산 드론의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란군은 확전 상황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광 케이블을 공격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전언입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이전의 위협을 실행할 경우 이란 정권이 무력 충돌을 확대할 계획을 준비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선을 넘으면 이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중동 지역을 넘어 유럽까지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위협은 이란 정권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를 반영하며 많은 당국자가 전쟁 재개를 가능성이 아닌 시점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여러 군 수뇌부도 새로운 전면전이 발발하면 이란이 중동 내 미군 자산을 공격하던 기존의 전략을 넘어 더 먼 곳의 목표물로 이동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방위로 강화하며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은 이를 기꺼이 감내하며 버티는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폴리티코가 전망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경제적 고립을 다짐했지만 전직 당국자와 외교관, 중동 전문가들은 이 방법으로 이란의 양보와 종전을 끌어낼 수 없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지역 대사를 지낸 제임스 제프리는 이는 지옥 같은 소모전이라며 재무부가 제재의 허점을 메우고 적용 범위를 넓히려고 하지만 20년에 걸친 제재와 이를 우회해왔던 이란의 경험을 고려하면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란 지도부는 이번 전쟁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정치, 경제적 상황을 보는 이란 지도부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미국의 종전 조건을 수용하기보다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줄리아 코로나도는 미국은 더 많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전쟁으로 더 많은 마찰과 공급 쇼크로 가득한 더 위험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이란 역시 폭발적인 물가 상승과 민생고로 크게 고통받고 있지만 이란과 협상해본 인사들은 정권을 굴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제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해군의 보호 속에 통항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4: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운 정보업체 케플러 분석 결과 최근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이 강력히 반대해온 오만 측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란의 공격 위협 탓에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선박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상선들이 이란의 압박을 무시하고 안전한 노선을 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들의 이런 백길 이탈로 인해 이란은 실제로는 통항료를 거두지 못해 타격받고 있는 셈입니다. 인근 중동 산유국들 역시 이란의 사정권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우회 수송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5: There is infrastructure that has been built, you know, legacy infrastructure to sort of contend for, you know, contingencies and whatever it may be it wars or, you know, economic incentives to move oil from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4: 이런 우회 인프라만으로는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해상에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원유를 몰래 옮겨 싣는 이른바 스텔스 운항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공식 집계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호르무즈 주변의 하루 원유 수송량은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한 약 1,500만 배럴까지 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간헐적 공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주요 외신은 완전 장악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게 늘어난 수송량과 항로 변화를 볼 때 이란의 억지력과 해협 통제력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기관, 대학 등을 상대로 해킹 공작을 벌인 혐의로 이란인 8명이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5개 연방 및 주정부기관과 수많은 미국 대학, 민간 기업 등에서 데이터를 훔치기 위해 수년 동안 해킹 활동을 한 혐의로 이란인 8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란 해커들은 정부와 민간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고 미국 대학들의 지적 재산을 대량으로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 피해를 본 연방기관에는 노동부와 에너지규제위원회 등이 포함됐고 유엔도 이란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란인 해커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하는 교수 8천여 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데이터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의 해킹 공격으로 대학들이 입은 손실은 3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커들이 탈취한 학술 데이터를 이란인들에게 판매해 이들이 미국 대학의 온라인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의 공격을 받은 민간 기업에는 11개 기술 회사와 방위 산업체 두 곳도 포함됐지만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한미연합훈련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소식은 잠시 뒤에 따로 전해드리고요. 한미연합훈련 관련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킴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YTN입니다.
6: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7: We can't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의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기관과 규모를 조정한 것으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됐던 연합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중단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서는 대비 태세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단축하는 등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축소 조치에 따라 이번 훈련은 예정했던 것보다 일주일 앞당겨졌다 라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대비태세와 훈련 목표는 유지된다며 미군의 훈련 목표에 어떤 차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태평양에 배치됐던 항공모함을 중동으로 옮기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태세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정면 비판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자신의 외교정책 신조를 뒤집는다는 사설을 통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행보 전체가 전략적 혼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이 가진 위험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면서 노리고 있는 것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입니다.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9: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8: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10: Enthusiasm to meet with Kim Jong-un. This is really the first concrete action he's taken, and he's to try to entice Kim, and he's used the timing of these exercises as the way to do it.
8: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북한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현재 진행 중인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여정은 국가 안전 최대 위협은 미국이라며 대북 적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미 지도자 간의 관계 훌륭하지만 위협 세력 견제는 필수라고 말하고 우크라전 추가 파병은 사실 무근이며 북러 동맹 의무는 다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여정은 북미 지도자 간의 소통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반응을 내놨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미국 측의 대일 압력 역시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니혼 게이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강요 경험이 있는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또 시작될 것 같다라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8년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맹국에 압력을 가했던 전례를 상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카드는 주일 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 요구, 대미 투자 압박 등 다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2: 1250만불, 1250만불.
1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주 7일 24시간
13: 3237828600, 3237828600.
1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5: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6: 너무너무 좋습니다.
1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9: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0: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필요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21: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22: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즈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정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공적 부조 규정이 신청하는 이민 신분과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정초청 및 가족초청 및 취업이민 등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되는 반면 난민, 망명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은 법률에 따라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제시한 공적부조 심사 주요 적용 대상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다양성 비자 추첨 영주권 대상자, 특정 특별 이민 신청자, 기타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자들입니다. 반면 연방법에 따라 공적부조 입국 불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 특정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법률로 면제가 인정된 일부 인도주의적 피해자 등입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가족조청 영주권 등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 장애급여 지급과 관련해 연방사회보장국이 결정에 불복했던 한인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소셜국이 내린 장애급여 관련 행정결정이 법률과 행정기록에 비춰 적절했는지를 연방법원이 심사해달라는 내용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국의 결정이 유지되거나 재심을 위해 환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모 씨는 지난 7월 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컬럼비아 지원에 연방사회보장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법률은 사회보장법으로 이 법은 사회보장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자가 연방법원의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장애급여 관련 연방법원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방법원이 장애 여부를 처음부터 새롭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국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린 최종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했는지 행정기록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됐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와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도 이민단속과 체포를 허용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 연방항소법원이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종교시설에서의 이민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 참석을 위축시키고 종교단체의 공동체 예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시민들에게 연방정부의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미국 내 주 또는 미국령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가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무부 시스템에서 갱신 대상 여권이 전자적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여권 만료일이 남아 있어도 국제선 여행에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갱신은 신청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실제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우편 갱신과는 차이가 있지만 처리 기간 중에는 해당 여권을 여행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 갱신은 일반 서비스만 가능하며 신속 처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가입자는 물론 기업들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 의료보험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의료보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 부담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장인은 회사 보험이 있으니 의료비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건강보험료 일부를 부담해도 근로자가 월급에서 내는 본인 부담 보험료 및 전체 건강보험료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돌리거나 독립계약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는 가족의 건강보험 평균 연 보험료는 약 2만 6천 달러 수준에 달하며 곧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 평균 금액도 연 6천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치일 뿐입니다. 웨스헬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근로자 24%가 건강보험 상실 우려 때문에 이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전체 규모로 확산하면 약 2,3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주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각급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주변 등하교 시간, 교통량 증가로 인한 혼잡, 그리고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 경찰국과 LA 통합교육구 경찰 등이 학교 앞 이중 주정차 및 속도 위반, 일단 정지 규정 등 학생 안전을 위한 단속을 적극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윌턴 플레이스 초등학교 앞 도로도 혼잡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테리야끼 식당을 운영하는 시애틀 지역의 한 한인 업주가 음식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를 통해 약 1,500만 건의 주문을 받아 판매를 했지만 매출 대금 4만 달러 상당을 9개월 넘게 받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버이츠 측은 계정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대금 지급이 지연됐다며 이를 뒤늦게나마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인 업주 측은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장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대금을 받지 못해 재정적인 부담을 감수하는 피해를 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역 팍스뉴스에 따르면 시애틀 캐피터롤 지역에서 교토 대리학기를 운영하는 조이 김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우버이츠를 통해 들어온 약 1,500건의 주문에 대해서 4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6: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9: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주정부 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키스 앨리슨 미네스타 법무장관은 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도주했다 체포된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의 신병 인도를 강제해달라고 소송을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미네스타주가 인도를 요청한 아이스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는 올 1월 미니애폴리스의 한 주택을 향해 총을 발사해 주민에게 부상을 입혔고 이후 당시 상황을 거짓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체포령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지난 5월 텍사스주 수사당국에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에 지난 6월 2일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에버 주지사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껏 해당 영장에 대한 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에버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텍사스 주법에 따라 카스트로는 체포 90일을 맞는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주간 범죄인 인도는 행정적인 절차로 텍사스주가 개인적인 판단이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며 에버 주지사가 아이스 요원을 비호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스트로가 석방되면 기소를 피하기 위해 텍사스주에서 탈출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이스는 올 초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원들의 메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아이스는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신체 착용 카메라로 규정했습니다. 개인 소유 신체 착용 카메라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에 따라 모든 아이스 직원은 연방정부 업무 공간에서 메타 스마트 안경이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착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메타 스마트 안경은 안경테에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가 장착돼 영상과 음성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아이스 요원들이 시위 현장과 이민 단속 과정에서 메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습니다. 데이비 벤츠렐라 아이스 국장 대행은 메타 스마트 안경이나 유사 기기를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착, 녹화되거나 전송돼 사생활과 법적 보호 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자체 스마트 안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향후 1년 동안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1,200명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라이베리아가 이런 내용으로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20명이 오는 20일 라이베리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민자 수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거나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만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는 또 미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손님으로 환영하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들은 라이베리아에 머물거나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 망명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본국으로 추방하면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 등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보내는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라이베리아와의 협정은 가장 큰 규모로 체결된 것 중 하나로 뉴욕타임즈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애착 담요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여성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금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백악관이 발끈하면서 총력 방어에 나섰는데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YTN이 전해드립니다.
1: 논란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 16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트럼프는 일을 하기 싫고 나탈리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을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 See, he doesn't want to do the job. No. He wants to build his ballroom and travel with Natalie on their apparently defenseless flying palace.
1: 백악관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SNS는 물론 공보국장까지 나서서 오소프 의원을 한심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쏟아냈습니다.
3: Yesterday, John Ossoff said you'd rather travel with your aide, Natalie Harp, and build the ballroom than do your job as president. What is your response?
4: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3: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un, if he had asked you.
1: 하지만 백악관의 분노가 오히려 트럼프와 하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1991년생으로 보수 매체 진행자 출신의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의 SNS를 관리하며 수시로 관련 기사와 게시물을 출력해 보고하면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작전 당시에 함께 이동한 극소수 참모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하프를 스위티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며 현 시점 최고의 문꼬리 권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주입니다.
0: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강력히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초당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텍사스주 빅밴드 국립공원의 국경 장벽 관련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국경보호국은 텍사스 남부 빅밴드 국립공원의 국경 장벽 관련 공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이 훼손될까 우려 때문에 지금 일단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충돌로 식품의약국 FDA 수장이 물러난 지 약 석 달 만에 백악관 출신 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디 오버튼 백악관 정책보좌관을 차기 FDA 수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버튼 보좌관은 뉴멕시코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내 정책위원회 펠로우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를 거쳐 현재 백악관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버튼 보좌관이 FDA 국장으로 취임할 경우 백신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 백신 접종 권고 대상 질병을 18종에서 11종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당시 오버턴 보좌관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일리 잉글리시에게 징역 6년 1개월, 출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잉글리시는 베센트 장관의 상원 인준청문회가 열렸던 작년 1월 27일 매사추세츠에서 워싱턴 DC로 차를 몰고 가 의사당 경찰에게 베센트를 죽이러 왔다라고 털어놨던 인물입니다. 당시 그는 칼과 화염병 2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리시는 당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살해하고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방화하려다 인터넷에서 청문회 일정을 보고 베센트 장관으로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관과의 학술협력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국 대학 30곳에 이달 말까지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협력 관계는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금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공대, 조지타운대, 코넬대, 듀크대, 뉴욕대, 버클리, UC버클리 등 이 같은 통보를 받은 대학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최고 기술 책임자는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학술 협력 관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적대적 국가가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첨단 기술과 연구 성과를 확보할 가능성을 국가 위협으로 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헐리우드볼에서 공연하기로 했던 지지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턱수염 밴드입니다. 지지탑. 왜 공연을 갑작스럽게 취소했는지 이유가 이제 알려졌습니다. 지지탑의 드러머 프랭크 비어드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어드가 텍사스주 리치먼드 농장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라고 어제 보도됐습니다.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어드는 지난해 투어를 중단했고 올해도 건강 문제로 콘서트를 취소했던 바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7: 눈은 밝게,
8: 얼굴은 아름답게.
7: 불란서 안경 검안과.
8: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7: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8: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7: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8: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7: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지금 한반도 이 아시아 정세가 조금 복잡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차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YTN입니다.
1: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0: TN 홍성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는 첫 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같습니다. YTN입니다.
2: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사생결단 대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수 입성한 만큼 첫 호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화합과 단합은 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나가겠다며 단일 대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파는 없다는 말도 강조했는데 새 지도부가 추구할 노선에 대해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3: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2: 그러자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통합 의지엔 호응한다면서도 뼈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선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박빙 열세였던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4: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2: 새 지도부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5: 김민석 당대표께서 포용하고 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 김 대표는 사무부 총장단 인사를 단행하는 등 당직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일단 앞선 한정의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선 능력이나 통합의 무게를 뒀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여는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지역 최고위를 예고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언급된 비공개 사안을 공개하면 퇴출하겠다며 기강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대폭 축소되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연합훈련인데 따로 한다. 야외 기동훈련은 전격 취소됐다. 방어훈련만 하고 반격훈련은 하지 않는다. 기간도 반토막 났다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자체가 삭제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방력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넘치니 덜어내자는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국방력은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고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는 발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 을지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굳이 왜 한미연합훈련 다 망가뜨렸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할 셈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광란의 안보 자해극을 멈춰야 한다며 이 정권이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멈춰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평양에 배치됐던 조지 워싱턴 항모가 중동으로 빠지며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됐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공백이 정부의 통상 지연과 외교적 엇박자가 불러온 자초한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한국이 표류하는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조롱까지 나왔고 급기야 연합훈련 축소의 빌미까지 제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라니 이 정도면 허언증이다.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해라 라고 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당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는 기조를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6: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나 법학자 등

0: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만 7차례 이뤄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뭐 성실하게 설명하겠습니다.
0: 결국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수사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의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공언에도 김 의원 수사 결론이 11개월째 미뤄지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8월 19일 수요일에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기침, 각종 위장병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약 처방전으로 질병을 고치려면은 그 방제가 나온 시대와 역사 배경, 그리고 그 방제를 쓴 사람에 대하여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중익기탕은 한의원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처방되는 보약으로 이동원이라는 천재이사가 쓴 유명한 방제입니다. 이동원 선생님은 중국 하북성 의주 사람인데 이 보중익기탕이 나올 시기는 몽골족이 중국을 통일하느라 금나라, 송나라와 함께 전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할 무렵입니다. 조상부터 유명한 이사 집안인 이동원 선생님도 전쟁 중에는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피난길에도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넘치고 약재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쟁과 기아 때문에 풀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소량이 드시는 음식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영양을 최대한 섭취하게 하려면 비장과 위장의 기를 충분히 북돋아야 되겠다고 연구 끝에 나온 방제가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보중익기탕입니다. 지금은 상상을 못할 정도의 소량이 양으로 모두 8가지 약재를 사용했는데 그때 그 당시의 한약재들은 지금 대량으로 재배하는 약재보다는 퀄리티가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두가 자연에서 채취한 올게닉 약재들입니다. 한약 처방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약 처방을 해야지 옛날 서적에 나오는 그대로 처방하면 안 됩니다. 전통 의술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학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What?
3: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AM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정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 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공적 부조 규정이 신청하는 이민 신분과 카테고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되는 반면 난민, 망명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은 법률에 따라 면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제시한 공적부조 심사 주요 적용 대상은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 다양성 비자 추첨 영주권 대상자, 특정 특별 이민 신청자, 기타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자 등입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가족 초청 영주권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와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도 이민 단속과 체포를 허용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 연방항소법원이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종교시설에서의 이민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 참석을 위축시키고 종교단체의 공동체 예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이민단속 정책 적용을 금지한 연방지방법원의 예비금지 명령을 만장일치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후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시행됐던 이른바 민감한 장소 보호 정책을 폐기하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오늘 LA 동부 지역 그리고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시 흔들림을 느끼셨나요? 오늘 새벽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12시 30분 직후 안자에서 남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워너 스프링 지역에서 지하 약 3마일 깊이로 지진의 진동이 관측됐습니다. 아직 이번 지진으로 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어제 소식 전해드렸죠. 이 롱비치 앞바다에서 제트스키를 따다 휩쓸려 12시간 동안 표류하다 구조된 남성,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라면서 살아난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53살의 폴 앤서니 카블리도 주니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다에서 12시간 표류하다 구조됐잖아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구명조끼 하나에 의지한 채 구조만을 간절히 바랬던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블리도는 룸메이트 도나 더베이와 함께 일요일 저녁 제트스키를 나갔다가 갑작스런 파도에 휩쓸려 물에 빠졌습니다. 룸메이트 더베이는 방파제 쪽으로 떠밀려 나가 구조가 됐는데 카블리도는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갔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쯤 실종된 후 12시간 만에 해안경비대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는 캄캄한 밤바다에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구명조끼의 의지에 끊임없이 해안가 쪽으로 헤엄쳤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들은 제트스키 경험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함께 물에 빠진 더베이는 바로 구조되자마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 5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카블리도도 일요일 저녁 실비치 피어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해안경비대 헬기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저체온증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지금 남가주 지역의 상어 출몰도 계속 보고되고 있고 독을 가진 가오리들이 자주 출몰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는데 무사하게 12시간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보일하이츠 대형 물류창고 화재로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연기 흡입과 유독물질 노출 등 피해를 입어서 이동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인트존스 커뮤니티 헬스가 화재 발생 이후 현장에 파견한 이동진료소 보고서에 따르면 진료를 받은 환자 1,300여 명 중 36%가 호흡기 감염과 안질환, 기속되는 기침 등 화재 관련 노출 증상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26% 이상이 유독 연기, 24%가 유독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또 환경적 불안과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서 급성 스트레스와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항불안제나 수면제를 처방받은 환자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시의원은 이사벨 후라도죠. 이 시의원은 이번 보고서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창고 화재를 넘어서 명백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였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이 지역의 피해 노인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조기 청소 및 공기 정화 시스템 설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책임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복구 비용 배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4: 사우스 LA의 한 주택가에서 심야 추격전 끝에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로 주민들의 차량이 무참히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임페리얼 하이웨이와 114번가 인근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차량을 상대로 추격전을 벌이던 중 도주하던 차량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부서진 차량 부품과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져 참혹한 광경을 자아냈으며 파손된 차량 중 한 대는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갈 정도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운전자는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체포되었으며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에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85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자정이 지난 시각 오르테가 하이웨이와 라 노비아 에비뉴 인근 도로에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23세의 피해자 세사르 아밀카르 주니가 루이스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피해자는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였으며 운전자는 부상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조사를 거쳐 샌후안 카피스트라노에 사는 85세 남성 앤서니 콘스탄틴 칼로마스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18일 그를 뺑소니 혐의로 체포해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받고 있으며 목격자나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셰리프국 중대사고수사팀이나 범죄신고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스타메사 한식료품점 주차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과 그의 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코스타메사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35분쯤 뉴포트 불바드에 있는 스테이터 브라더스 마트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소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탐문수사를 통해 코스타메사 주민인 37세 로드니 오티스 리치와 그의 63세 어머니 타미 워커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채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서 오후 3시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이 갱당과 연관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 LA 지역에서 물총을 들고 있던 남성이 총기로 오인한 경찰의 총격을 받았으나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후 5시 30분쯤 사우스 LA의 브로드웨이와 오가 인근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걸어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뉴턴 순찰대 소속 경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 유진 다우델을 발견하고 멈춰서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으나 다우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향해 총기 형태의 물총을 겨누자 경관이 총을 발사했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고 다우델은 곧바로 무기를 내려놓아 추가 충돌 없이 체포되었으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회수된 무기는 실제 총기와 매우 흡사하게 제작된 물총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LA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경찰이 총기를 발사해 사람이 명중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애너하임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애너하임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2시 50분쯤 노스 브루커스트 스트리트에 위치한 코나인 모텔에서 직원이 욕실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여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전 11시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인기척이 없자 객실을 확인하러 들어간 모텔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타살 가능성과 극단적 선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여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애플밸리의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가족이 난폭 운전자에 의해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피해 가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일요일 18번 하이웨이를 달리던 중 앞차 남성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동기로 앞유리를 내리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 남성이 차에서 내려 차량을 파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으며 피해 가족은 문을 열려는 시도에 공포를 느끼고 문을 잠근 채 신호가 바뀌자마자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차량이 초록불임에도 멈춰 서 있던 상대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린 후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시작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의 표적이 될 경우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타아나에서 과속하던 보안관 순찰차가 민간인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피해 커플이 카운티 정부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밤, 메간 도안이 산타아나의 17번 스트리트에서 타겟 주차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제레미아 페우스 보데오가 몰던 순찰차가 이들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순찰차는 제한속도 시속 35마일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시속 65마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심각한 신체적, 혈관 및 신경 손상을 입었으며 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점들과 다양한 소매점들이 임점해 있었으며 여러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무단 침입과 기물 파손,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안전 문제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시 지도부는 도심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1977년에 문을 연 호손 플라자는 인근 쇼핑몰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1999년 폐쇄되었고 2001년 현재 소유주가 매입했습니다. 개발사 측은 지난 2017년 주거시설과 사무실, 상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향후 지역 주민과 상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발을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3: 생게브리엘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오늘 생게브리엘 지역에 방제 당국이 모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틀 동안 방제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 0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몬트레이 파크와 웨스트 푸엔테 밸리 일부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성충모기를 겨냥한 초저용량 방제 약물을 탑재한 방제 트럭을 현장에 투입해서 작업을 마쳤다라고 전했습니다. 약물이 물에 희석돼 있어서 주택이나 차량 외관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옛날 한국 기억나시나요? 그 방제차 막 붕 하면서 다니는 거 있잖아요. 연기 뿜으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거지 주변의 고인물을 없애고 수영장과 분수대를 철저히 관리하며 반려동물의 물그릇과 새 목욕통의 물을 자주 갈아주는 등 모기 서식지를 차단해 줄 것을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이번 방제 작업은 LA 카운티가 올해 첫 웨스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보고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전 세계 식량 시장에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아, 또 이란 전쟁 얘긴가? 이번엔 전쟁도 아니고요. 전쟁과 원유 가격 상승, 물류망 차질, 뭐 물론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폭염,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가 식탁 물가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폭염이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공급 부족을 초래하면서 식품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전역에서 채소 농가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잎채소, 당근, 양파, 마늘 등 주요 작물 등 일부 품목은 생산량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단순히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되는 생활비 문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고기, 뭐 계란, 여러 가지입니다. 역시 이들 농장도 변수는 기후입니다. 폭염은 닭, 소 등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농작물 수확량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2026년 신선 채소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농림수산부 이렇게 밝히면서 밀과 옥수수 생산량 감소 여러 가지로 파급되죠. 빵, 파스타, 시리얼, 오트밀, 밀가루 가정에서 자주 소비하는 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죠.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센터의 점심 도시락 무료 배식이 오늘로 재개 100일을 맞습니다. 점심 배식은 마크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의 주선으로 메트로폴리탄 LA YMCA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미 기모즈 연방 하원 의원이 또 어제 이 지역을 방문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K-콘 행사는 지난 일요일 끝났습니다. 근데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가 그만큼 컸고 잘 됐다는 거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함께 K-콘에 참가해 한글 문화를 홍보하는 데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부스는 조선시대 한글 시조집 청구영언을 매개로 과거의 한국 노랫말과 오늘날의 K-POP을 연결하고 관람객이 음악, 영상, 체험을 통해 한글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고 소식 전했습니다. 4년 만에 컴백한 방탄소년단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주요 부문 수상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빌보드는 BTS 수임이 MTV 올해의 노래와 최우수 K-POP 등 두 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노래는 올해 아티스트, 올해 비디오와 함께 이 MTV 주요 상에 해당이 됩니다. K-POP 가운데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른 사람은 블랙핑크의 리사였습니다. 리사의 드림은 최우수 팝, 최우수 K-POP, 최우수 촬영, 최우수 편집 등 네 개 부문에 올랐습니다. 오늘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자 한국일보 가장 많이 본 기사 탑50 가운데 한 10개 정도 추려볼까요? 자, 가장 많이 본 기사 역시 치솟는 직장 건강보험료, 한인들도 허덕대고 기업도 부담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가장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체류 미시민권자 온라인으로 여권 갱신하지 마라라고 국토안보부가 얘기했던 소식, 그리고 영주권 공적 부조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훼손 우려에 텍사스 일부 국경 장벽이 건설이 중단됐다는 소식,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해서 한미 살얼음판 외교를 걷고 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애틀의 한 한인 업주가 우버이츠 매출 4만 달러를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고요. 지금 지난주에 LA 통합교육구 등 남가주 학교들이 일제히 계약한 가운데 학교 앞에 교통 혼잡 심각하다 때문에 경찰과 교육부 경찰이 투입돼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리브 골프 대회에 지원을 철회하면서 리브 골프 시즌 조기 종료했으며 앞으로 존속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라는 소식 많이 본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PGA 투어를 떠나서 리브 골프로 가서 큰 돈을 벌었던 많은 선수들 이제 PGA 투어로 돌아오게 됐네요. 그리고 역시 전쟁보다 무서운 폭염, 식탁 덮치는 히트플레이션, 물가 상승 관련 기사도 역시 많이 본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 불, 1250만 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3782-8600, 3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6: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1: 아유, 클레버 케어의 배려가 참 고맙네요. 나처럼 천식이 있어도 이제 만성 질환을 위한 특수 피로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2: 맞아, 혜택도 알차더구만. 분기마다 최대 600불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건강 보조제나 OTC를 사고 남으면 다음 분기로 2월도 되고 임플란트까지 되는 치과 수당 초과 금액에도 쓸 수 있다네. 지금 전화해 봅시다.
13: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HMO 시스니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29개 주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메타 측이 의도적으로 설계했는지가 쟁점인데 막대한 배상금 판결이 나올 경우 메타 회사 존립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 전 세계 소셜미디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등 4개 주가 제기한 소송의 쟁점은 중독성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의도성을 갖고 설계했다는 게 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이 4개 주를 포함해 29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첫날 피해자 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2: He was almost 16 when he took his own life after a 5-hour encounter with an adult criminal posing as a beautiful young woman. By her teens, she could not look away. Her scrolling became depression, then anxiety she could not escape.
1: 메타 측은 그러나 어떤 주에서도 이용자가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메타 측이 패소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3: It's a huge threat to the company. Some folks have been throwing around the word existential, and I think that's a fair word for this lawsuit.
1: 이번 소송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소송이었던 담배 소송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담배 회사들이 니코틴의 중독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회사 측은 290조 원이 넘는 합의금을 물게 됐습니다. 메타는 이미 이달 초 뉴멕시코 법원에서 진행된 비슷한 재판에서 약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호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유해하다며 법으로 사용 연령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메타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사업 방식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부과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캐나다 50% 관세를 사흘간 일시 중단했다라며 어제 오후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캐나다와 미국의 문서 최종 확정을 전제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간의 막판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새로운 관세는 오늘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마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에서 아직 처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역대표부도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이번 합의에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 시장 접근, 경제안보 약속, 디지털 무역 조율 및 기타 요인이 포함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중 하나,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가 법원에 의해서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이 일본 측 보도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이 미국 해사청의 사업 승인에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다며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업은 5,500만 달러 규모의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 중 일부입니다. 사업비는 21억 달러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사청이 지난해 2월 승인을 했는데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원래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구역에 항만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심해 항만법상 한 구역 내에는 원유 선적항을 한 개만 지을 수 있고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도 항만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다른 항구의 파이프라인과 겹치게 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결국 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주정부들의 소송 제기로 초대형 인수 합병의 차질을 빚게 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자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정부와 전미 작가 조합에 총 19억 달러를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다음 달 말일까지 인수 합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인수 대상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주에게 약 700만 달러의 지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2개 주정부의 반독점 소송 제기로 합병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내년 3월에 열리는 반독점 재판의 결론이 날 즈음에는 지연 수수료로 인한 손실이 13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파라마운트 측이 주장했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사법 절차가 언제 종료되든지 자사가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볼 것은 확실하다며 이는 공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교과서적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탁금은 파라마운트가 승소할 경우 받아갈 수 있으며 지연 수수료 등의 손실을 보존하는 데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판사가 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거대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의 방송 면허 취소 시도를 저지하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디즈니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방송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압박해왔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도 비상에 걸렸는데 단기간에 진정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4: 미국의 장기 국채가 흔들리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우려가 첫 손에 꼽힙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더욱 나빠진 미국의 재정 상황이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를 밀어붙이면서도 이란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전비를 쏟아부은 게 결정타였습니다.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열풍도 국채 시장의 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등 거대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를 찍어내면서 장기 투자 자금을 놓고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미국 국채를 사들이던 전통적인 해외 수요는 약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 중국은 꾸준히 내다 팔고 있고 최근엔 일본과 영국도 보유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장기 금리까지 30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일본 국채로 갈아타는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국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관망하는 신호로 해석된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발언이 기름을 부으면서 장단기 금리의 움직임이 극적으로 엇갈렸습니다.
5: His first he did fabulous and his second one he bombed. He would not give investors the direction on rates that they're asking for.
4: 국채 금리 상승은 소비자 대출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이민 단속이 주정부 간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소속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 법무장관이 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도주했다 체포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신병 인도를 강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들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직원들의 메타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영상과 음성을 녹음할 수 있는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스마트 안경을 신체 착용 카메라로 규정하면서 직원들이 이거 착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데이빗 벤체렐라 아이스 국장 대행은 메타 스마트 안경이나 유사 기기를 사용하면 민감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포착, 녹화되거나 전송돼 사생활과 법적 보호 조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가 향후 1년 동안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1,200명을 자국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라이베리아와 미국은 이런 내용을 협정으로 체결했고 이민자 20명이 오는 20일 라이베리아에 처음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베리아 정부는 이민자 수용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손님으로 환영하고 안전한 체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초당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 텍사스주 빅밴드 국립공원인데요. 텍사스주 빅밴드 국립공원의 국경 장벽 관련 공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국립공원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뜨거운 뉴스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 하프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치권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백악관이 발끈하면서 총력 방언에 나섰는데 잘 몰랐던 사람들도 백악관이 발끈하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논란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 16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트럼프는 일을 하기 싫고 나탈리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을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7: So he doesn't want to do the job. He wants to build his ballroom and travel with Natalie on their apparently defenseless flying palace.
6: 백악관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SNS는 물론 공보국장까지 나서서 오소프 의원을 한심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쏟아냈습니다.
8: Yesterday John Ossoff said you'd rather travel with your aide Natalie Harp and build the ballroom than do your job as president. What is your response?
9: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8: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un, if he had asked you.
6: 하지만 백악관의 분노가 오히려 트럼프와 하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1991년생으로 보수 매체 진행자 출신의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의 SNS를 관리하며 수시로 관련 기사와 게시물을 출력해 보고하면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작전 당시에 함께 이동한 극소수 참모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하프를 스위티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며 현 시점 최고의 문꼬리 권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폭포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6: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소식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소식 두 가지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란 소식보다 먼저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전 지금 막 김정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내 회담을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의 것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확인해 준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연내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이를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한 것입니다. 빠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의 반응? 이 리포트 전해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2: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1: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3: Enthusiasm to meet with Kim Jong Un. This is really the first concrete action he's taken, and he's to try to entice Kim, and he's used the timing of these exercises as the way to do it.
1: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지도자 간 소통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 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며칠 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발표한 미한 합동 군사훈련 연습 축소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평할 가치도 없다, 전혀 흥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규모나 길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 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현실에 보다 주목하고 있으며 이것이 명백한 대조선 적대감에 숨길 수 없는 표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을 거명하면서 이번에 축소됐다는 연습 과정이 이미 전에 진행된 연합훈련들에 의해 충분히 대체되고도 남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북미 정상 간의 소통과 관련해서는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아마도 우리 최고 지도부의 대외 정책과 관련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특유의 비꼬는 화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정상 소통을 사실상 부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다만 우리 국가 수반이 트럼프에 대해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 이는 세상이 다 알고 있으며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훌륭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동조한 것으로, 이런 발언은 북미 정상 외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럼에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고, 미국과 그 추종의 무리들은 오늘 현재 이 순간에도 적대적인 대조선 군사 활동을 맹렬히 벌이고 있다며

0: 야만 남부 연안 국가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압둘라히 참모총장은 주둔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토록 많은 수의 군용기, 특히 공중급유기가 영내 기지에 주둔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하고 공격적인 미군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이나 편의 제공도 미군의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확대하면 중동을 넘어서 유럽 내 미군 자산을 공격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지난달 미군 급유기의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승인한 불가리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미군 자산을 타격하는 방안을 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군기지가 있는 키프로스도 잠재적 표적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란군은 확전 상황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 광 케이블도 공격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제력 일단은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 해군의 보호 속에 통항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일단 나타났습니다. YTN입니다.
1: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운 정보업체 케플러 분석 결과 최근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이 강력히 반대해온 오만 측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란의 공격 위협 탓에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선박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상선들이 이란의 압박을 무시하고 안전한 노선을 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들의 이런 백길 이탈로 인해 이란은 실제로는 통항료를 거두지 못해 타격받고 있는 셈입니다. 인근 중동 산유국들 역시 이란의 사정권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우회 수송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2: There is infrastructure that has been built, you know, legacy infrastructure to sort of contend for, you know, contingencies and whatever it may be it wars or, you know, economic incentives to move oil from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1: 이런 우회 인프라만으로는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해상에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원유를 몰래 옮겨 싣는 이른바 스텔스 운항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공식 집계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호르무즈 주변의 하루 원유 수송량은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한 약 1,500만 배럴까지 늘었습니다.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안경거만과.
6: 불란서안경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0: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미주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4: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5: 놓치지 마세요.
6: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9: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0: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각 가정당 $2,000씩 주겠다라는 약속, 줄 수 있는 방법, 이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대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만 정부가 AI 산업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의 이 성과를 국민들과 모두 나누기 위해서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 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만 대만 달러는 미국 달러로 보면 약 400불 정도입니다. 400달러.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돈을 벌면 미국 내 각 가정에 나눠주겠다라고 언젠가 그 공언했던 $2,000라는 액수와 비교하면 좀 초라합니다만은 왠지 그 400달러가 $2,000보다 더 커 보입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 내년에 전 국민에게 1인당 만 대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AI와 고성능 컴퓨팅 등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대만 경제가 올해 크게 성장했다라며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올해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을 11.05%로 전망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 9.64%보다도 1%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전망치가 아니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에 이미 이룩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무려 14.1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이 50년 만에 가장 높은 지난 6개월, 1분기와 2분기 6개월 동안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만의 라이 총통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산업이나 계층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국민,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국민들과 나라 경제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이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렇게 관세를 통해서 벌어들인 재정으로 미국 내 각 가정당 $2,000씩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던 약속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하는 뜬금없는 기억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그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요, 국민들에게 지금 $2,000을 나눠주기 위한 후속 조치가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나눠주기 위한 재정 소스는 관세 수입이었는데 지금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관세를 각 대기업에게 돌려주고 있는, 환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1,000억 달러나 환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2,000는커녕 $200조차 나눠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눠주기는커녕 올 회계연도 연방의 재정 적자는 무려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전쟁 비용으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국민들에게 뭘 나눠주기는커녕 더 걷어갈까 봐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국방부 추산 375억 달러인데요. 국방부는 여기에 추가로 876억 달러의 전쟁 예산을 의회에 추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추 계산해봐도 이미 사용했다라는 375억 달러에 추가 요청하고 있는 876억 달러, 합치면 1251억 달러입니다. 1250억 달러 이상이 이번 전쟁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은 없다라고 합니다만은 억지로 가정을 해서 만일 이번 이란 전쟁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그 1251억 달러를 쓰지 않아도 될 터였는데 1251억 달러를 미국 내 각 가정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계산을 해본다면 가정당 약 $9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걸 전 국민에게 주는 건 아니고 고소득층은 좀 빼고요, 중산층과 하위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면 가정당 약 $1,860씩 줄 수가 있습니다. 얼추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2,000 지원금에 근접한 금액을 줄 수 있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란 전쟁에 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에 의한 것이었고요. 지금 상황에서 $2,000 지원금은 사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0: gonna be the lady raking on the chips. It's gonna be Roxy.
1: 자, 이제는 뮤지컬도 K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인 아이비가 마침내 브로드웨이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뉴욕 엠베서더 극장에서 열린 뮤지컬 시카고의 주인공 락시 하트 역으로 데뷔 공연을 치른 아이비는 공연 후에도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아이비는 진짜 노력 많이 했다라며 한국분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했고 공연 중에 몇 번이나 울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총 1,100석 규모의 이 극장은 이날 1,000명 이상의 관객이 들어와서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현지 관객과 관광객들 사이로 이 아이비를 응원하기 위해서 찾은 한국인 관객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비는 영어 대사와 영어 노래를 능숙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공연이 진행될수록 긴장이 풀리는 듯 한층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빠르게 아이비는 여유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연은 관객들의 기립박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첫 등장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비에게 유독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인 관객들은 아이비가 이번 무대를 위해서 영어를 따로 준비한 한국 배우다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비가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연했지만 다른 배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너무 좋았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공연 직후 극장 인근에서 열린 축하 리셉션에서는 현지 제작진과 동료 배우들이 참석해서 이 아이비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했습니다. 한국 내 무대 출신 한국 뮤지컬 배우가 뉴욕 브로드웨이 현지 프로덕션의 주연으로 직접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뮤지컬도 K 뮤지컬 이제 시작입니다.

기름 하나 없이 오로지 배터리만으로 첫 비행에 성공한 초대형 전기 항공기의 시연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 대형 항공기 한 대가 활주로를 도약하며 부드럽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여느 공항에서 흔히 보는 이륙 장면 같지만 사실 이 항공기는 오로지 배터리 동력만으로 비행하는 대형 전기 항공기입니다. X-1이란 이름의 이 전기 항공기는 스웨덴의 한 항공우주업체가 개발했는데 무게만 최대 11톤을 웃돌고 날개 길이는 32m에 달하며 전 세계 전기 항공기 가운데는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뉴욕주 북부의 한 공항에서 지상 주행부터 이륙, 상승, 기동, 착륙까지 모든 주요 과정을 수행하며 약 30분 동안 첫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는 데까지 전기 요금은 약 5달러가 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같은 규모의 비슷한 출력을 내는 기존 항공기의 항공료 가격과 비교하면 엄청난 경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비용에서도 역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출렁이는 항공업계에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해외 체류 시민권자의 온라인 여권 갱신이 불가능해집니다. 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연방정부의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미국 내 또는 미국령 안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체류자가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라는 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무부 시스템에서 갱신 대상 여권이 전자적으로 취소돼버리기 때문에 여권의 만료일이 남아있더라도 국제선 여행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온라인 갱신은 신청 과정에서 기존 여권을 실제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에서 우편 갱신과 차이가 있지만 처리 기간 도중에는 해당 여권을 여행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갱신은 일반 서비스만 가능하며 신속 처리 제공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방이민국이 정부 혜택 수혜자들에 대한 새로운 공적 부조, 즉 퍼블릭 차지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라고 불리우는 이 퍼블릭 차지란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혜택이나 의료 지원 혜택 등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공적 부조 규정이 신청하는 이민 관련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 등 상당수 영주권 신청자는 심사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난민이나 망명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은 법률에서 면제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국이 제시한 공적부조 심사 주요 적용 대상은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 또 다양성 비자 추첨 영주권 대상자, 그리고 기타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자 등입니다. 반면에 연방법에 따라서 공적부조 입국 불허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 그리고 특정 범죄 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등입니다. 한편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가족 초청 영주권 등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개인 가입자는 물론 기업들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이 있어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매년 크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의료보험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재정 부담입니다. 한인 기업에 근무하면서 본인과 아내의 의료보험 커버리지를 받고 있는 한인 정모 씨는 매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850를 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매달 월급에서 고스란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가 매년 많게는 거의 $100 가까이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보험료만 $10,000 이상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월급에서 매달 수백 달러, 많게는 $1,000 이상이 빠져나가면서 주택비와 식료품비 그리고 자동차 비용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직장인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동차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이 보험 고객 4,9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총 $500 규모의 현금 배당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급은 일회성 캐시백 배당으로 회사 100년이 넘는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대상 고객에게는 수표 또는 기타 지급 방식으로 배당금이 순차적으로 전달되며 전국적인 지급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당금 규모는 각 고객이 지난해에 납부한 해당 자동차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됩니다. 지급 비율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며 최소 4%에서 최고 10% 사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의 배당률이 8%로 정해져 있고 지난 한 해 동안 대상 보험료를 $2,000를 납부했다라면 약 $160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고객별 보험 계약과 적용 대상 보험료 또 거의 모든 주의 이 배당률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스테이트 팜은 지급 대상 고객에게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서 배당금 지급 예정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회사는 수천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지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가 동시에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수표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테이트 팜 자동차 보험 고객이라면 앞으로 몇달 정도 동안 이메일과 우편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 통지를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식량 시장에 새로운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전쟁과 원유 가격 상승, 또 물류망 차질 등이 과거 물가를 끌어올렸던 주요 요인이었다면 이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가뭄, 산불 등 소위 기후가 식당 물가를 위협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분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히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뜨거운 폭염을 뜻하는 히트에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단어 히트플레이션입니다. 즉, 폭염이 농산물 생산 감소와 공급 부족을 초래하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유럽 전역에서는 섭씨 30도를 넘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농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폭염 이후 닭 무려 300만 마리가 폐쇄했고 우유 생산량도 약30% 감소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올해도 식료품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체 식품 가격은 약3% 수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마트에서 구입하는 식료품 가격도 약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품목 중에 하나는 소고기 가격입니다. 가뭄으로 목초지가 줄어들고 사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소 사육 규모는 최근 7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방농부부는 2026년 소고기와 송아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약10% 이상 상승할 가격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1.8% 이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공급 부족은 단순히 마켓 내에서 소고기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습니다. 햄버거, 그리고 스테이크 전문점, 또 패스트푸드 업체 등 외식 업계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메뉴 가격 인상으로 연결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를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또 농작물 수확량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채소류는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인플레이션은 금리 인상이나 공급망 회복으로 완화될 수도 있었지만 기후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라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7: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공부 모드가 장착된 청소년용 챗GPT 출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챗GPT를 사용하다가 자해를 하는 등 정신건강 관련 논란으로 여러 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는 오픈 AI가 청소년용 챗봇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오픈 AI는 청소년들의 학습을 돕고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한 청소년용 챗GPT인 챗GPT for Teens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나이를 13살에서 17살 사이로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이용자의 연령을 18세 미만이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해당 계정은 자동으로 청소년용 챗GPT 모드로 적용이 됩니다. 청소년용 모드는 자해, 폭력, 섭식장애, 위험행동, 성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질문이 있거나 청소년들의 대화가 시도될 때 답변을 강하게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적용이 됩니다. 이용자가 민감하거나 사적인 사진을 올릴 때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주는 기능도 탑재됩니다. 특히 청소년용 모드는 챗GPT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정서적 교감을 자극하거나 의존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되었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단어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정서적인 유착을 또 유도할 수도 없습니다. 챗봇이 감정이나 자의식을 가진 인격체인 것처럼 묘사하는 행동도 금지했습니다. 부모의 관리 도구도 강화해서 자녀의 챗GPT 사용을 아예 차단하는 방해 금지 시간, 소위 quiet hours나 공부 모드를 기본 값으로 설정해 놓는 공부 시간, study hours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부 모드인 study hours는 청소년들이 숙제할 때 챗GPT가 제공하는 정답만 베끼는 그런 부정행위를 막는 장치를 추가했습니다. 이용자가 질문을 하더라도 단번에 요약이나 답변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챗GPT가 다시 질문을 이용자에게 던지거나 또는 단계별 원리를 짚어가면서 해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한 부모가 study hours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제의 지름길만을 찾으려는 청소년들의 의도를 기계가 감지해서 study hours 모드로 자동 전환시키는 기능도 장착했습니다. 이처럼 오픈 AI가 안전장치를 대폭 추가한 청소년용 챗봇을 내놓은 것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모드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훨씬 덜 위해하고 가능한 한 공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드가 출시됐다라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컴퓨터 회사들이 노력해서 만들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왜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난 후에야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아니 이제서야 자기들이 사업상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지 그 부분은 심히 유감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로봇 택시 사이버 캡을 빠르면 이달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직원들에게 가능하면 이달 중에 사이버 캡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캡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 등이 없이 만든 2인승 차량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람이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된 차량입니다. 아마존의 그 죽수와 비슷한 컨셉입니다. 테슬라는 원격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비상시 제어할 수 있는 운영자가 있다라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본격적인 시범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넘어서서 이제는 운전석과 핸들, 페달 등이 아예 없는 진정한 자율주행 차량 시대가 본격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최근에 파산한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의 내부 데이터 자료를 돈을 주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AI 학습 데이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파산한 기업의 내부 자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구글은 스피릿 항공의 기업 데이터를 천만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인수 대상 데이터는 스피릿 항공의 내부 이메일, 또 채팅 내용, 각종 업무 문서 등입니다. 이번 거래 대상이 되는 이메일만 해도 무려 1억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같은 방대한 자료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피릿 항공의 내부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가 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판매되며 구글은 이메일 사용자 개인을 특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구글은 이번 데이터 인수에 대해서 어떤 개인 정보도 받지 않는다라며 모든 데이터는 개인 식별 정보가 철저하게 제거된 뒤에 판매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피릿 항공을 이용한 승객 정보나 상용 고객 우대 프로그램 정보 등은 이번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피릿 항공의 내부 데이터 매각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기업인 머코어도 750만 달러로 주겠다라고 제안했었습니다만은 구글이 이보다 250만 달러가 더 많은 1000만 달러를 제안하면서 결국 구글이 최종 구매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AI 시대에는 기업이 파산해도 기업 자료를 팔아서 일정 부분 현금화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즐겨 타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자전거 헬멧을 착용한 인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자신이 헬멧을 쓰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댓글을 휴대전화로 확인한 뒤에 집무실에서 새 헬멧을 착용하는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더 잘해야겠습니다라며 자전거 헬멧을 꺼내 착용한 뒤 안전이 제일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평소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뉴욕의 공유 자전거인 시티 바이크를 자주 이용해 왔으며 경호 인력도 자전거를 타고 뒤따르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종종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비춰지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는 안전수칙을 좀 지키라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0: 최근에 전기료를 내신 분들은 뭐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어쨌든 가장 더웠을 때 전기료니까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도 조금 줄여 봅니다. 선풍기를 틀고 버티고 있는데 뭐 평소라면 선풍기 바람이 어느 정도 땀을 말려주면서 몸을 식혀주겠죠. 그런데 실내가 극도로 달아오르는 날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실내가 85도 이상이 된다면 선풍기가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는 피부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있죠. 그런데 주변 공기가 지나치게 뜨겁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 열을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몸쪽으로 보내면 결국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역효과가 나겠죠. 자, 폭염에 영향을 받는 것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약품, 의료기기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입니다. 이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측정기, 시험지, 인슐린 펌프 같은 것도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면 손상될 수 있고요. 자, 흡입기 사용하시는 분들, 높은 온도에 있던 흡입기가 오작동할 수도 또 아예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단순히 오작동한다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죠. 일부 이뇨제라든가 심혈관계 약물,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 말 그대로 체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혈압약은 혈압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뭐 실신, 낙상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전기료 보고 놀란 가슴이 나중에 더큰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에어컨으로 식혀준 뒤에 선풍기를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에어컨과 선풍기의 콜라보레이션을 잘 활용하셔서 당분간은 이어지게 될 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5: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6: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7: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6: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7: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6: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7: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8: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지난 월요일 시작해서 2주간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뭐 매번 그러죠. 북침을 위한 훈련이다라면서 매번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 말 100%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군요. 엄밀히 말하면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통상적으로 2주 동안 하는 이 훈련은 정식 명칭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입니다. 영어로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라고 해서 줄여서 UFS라고 합니다. 2주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게 첫 일주일이 스테이지 1, 그리고 두 번째 일주일이 스테이지 2로 나뉘는데요. 스테이지 1은 북한이 먼저 남한을 선제 공격했다라는 가정하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북한을 밀고 올라가서 북한을 괴멸시키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올해 을지 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한 축소하라라는 지시를 갑자기 내림에 따라서 첫 일주일만 하고 진짜 중요한 이 두 번째 훈련은 취소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미군 장병들은 훈련하다 말고 짐 싸서 그냥 다 가버렸습니다. 대부분 황당하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현장의 보도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3: 17일 시작된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 북한의 남침 상황을 가정해 오는 21일까지 일부 방어작전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는 2부 반격작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때마다 북침연습이라고 반발하는 건 2부 반격연습을 겨냥한 겁니다. 그런데 한미 군 당국이 어제 긴급 회동을 갖고 이번 연합 연습을 방어 작전인 일부까지만 진행한 뒤 종료하기로 합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KBS에 일부 연습이 종료되면 미군 인력은 빠지고 기간 단축으로 못한 연습은 추후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 연습은 당초 계획에서 절반이 줄어 이번 주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일정이 반토막 난 것도, 또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일정이 바뀌는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14: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미 간에 뭔가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13: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오전 공식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오후에 국방부를 찾아 안규백 국방장관과 회동했는데 연습 축소는 이 자리에서 최종 확정한 걸로 보입니다. 연합연습 시 미군의 지휘병력이 들어가는 성남의 CP-탱고 벙커에서도 인력이 철수했고 지휘기능은 평시 지휘시설인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연습 축소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작전능력 검증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컨트리 주연이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가 주요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면서까지 김정은에게 대화 메시지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한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는 김정은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 재개 요청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영향력이 큰 시진핑 중국 주석을 상대로 북미 대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상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전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조만간 화답할지 또 화답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지 등은 아직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는 9월 24일 시진핑 주석과 미국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는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이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 언젠가는 있기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최고위 인사 2명을 제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CC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이의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서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입니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소위 반인도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 현직 국가 원수 등을 기소해서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로마 조약의 비당사국이며 ICC가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안팎에서는 이란 전쟁 초기에 발생했던 이란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들을 공격한 것 등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서 이번 조처는 추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사안으로 국제재판소에 기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이 주 정부 간의 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키스 앨리슨 미네소타 법무장관은 민가 총격 사건을 일으킨 뒤 텍사스로 도주했다가 체포된 한 아이스 요원의 신병을 인계해달라라는 소송을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인도를 요청한 이 아이스 요원 크리스천 카스트로는 지난 1월 미네아폴리스의 한 주택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 주민에게 부상을 입히고 이후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로 지난 5월에 기소된 인물입니다. 그는 그런데 체포령이 내려지자 도주했다가 지난 5월 텍사스주 수사당국에 체포돼서 현재 텍사스주 내에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팀 월드 미네소타 주지사는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에게 신병을 넘겨달라라고 신병 인도를 요청했지만 텍사스주의 에버트 주지사는 별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해당 영장의 서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즉 신병을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카스트로는 체포 90일을 맞는 다음 주에 석방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실은 이에 따라서 주정부 간 범죄인 인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텍사스가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에버트 주지사가 아이스 요원을 이유 없이 비호하고 있다, 법적인 근거 없이 비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카스트로가 석방되면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텍사스주에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병 인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가 신병을 넘겨주지 않자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이 결국은 텍사스 주지사를 상대로 신병 인계를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이스는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미네소타 주민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2: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2: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 도시락, 전기 보온 밥솥, 전기 전골 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1: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0: ICT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뒤에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조처가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이란 전쟁 해법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대화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개방돼서 현재 운영 중이다라는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기뢰는 제거됐거나 폭발됐다라며 이란이 해협 통제를 위해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선박의 주요 항로에 심어놓은 기뢰는 모두 처리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로운 영토로 표시한 지도 이미지를 SNS에 또다시 게재했습니다.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급격히 감소했습니다만은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이 같은 중국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여러 국가의 관광객이 메운 것입니다. 지난 6월에는 한국, 대만, 미국, 인도 등 15개 국가에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 수가 6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빈자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찾지 않아도 일본 내 관광객 감소는 대략 2% 정도로 이전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원수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또 여행 소비액수였습니다. 올해 1분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2.5% 증가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빠지고 대략 2% 감소는 있었지만 관광객의 소비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분을 메운 것은 한국과 대만, 미국, 호주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음에도 일본 관광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일본 내 일각에서는 시끄럽고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면서 관광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 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당장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이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장에 나서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지역 동맹국의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입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태평양에 배치되어 있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은 지난 13일 싱가포르 해협을 지나서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하면서 승조원의 투신 시도까지 벌어진 항모 이 에이브라햄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현장인 태평양에서 미국 해군 전력의 상징인 항공모함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중국과의 이 주도권 경쟁 속에 중국이 이번 기회를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서 태평양에 미군 항모가 없는 이 초유의 사태는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자회사인 ABC

0: 예, 방송 면허 취소 문제를 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즈니는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8개 ABC 계열 방송국 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200개 이상의 ABC 계열 방송국이 있지만 이들 8개 방송국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집권 2기 취임 후에 줄곧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나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방영해온 ABC 방송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압박해왔습니다.
1: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8: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7: 213-388-5600. 213-388-5600.
8: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7: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8: 융자나라 좋은 나라.
7: 융자라면 콜미.
8: 213-388-5600. 213-388-5600.
9: 융자 나왔어요.
10: 우와, 빠르네.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다른 수입 증명 없이 렌트 수입만 가지고 융자 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렌트 주는 집의 수입이 총 집 페이먼트의 70% 이상이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렌트 주는 집의 모든 페이먼트가 월 만불일 경우 렌트 수입이 월 7,000불 이상만 되신다면 아무 수입 증명 없이 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연세가 드셔서 살고 계시던 큰 집을 렌트 주시고 다른 작은 집을 렌트 하셔서 사실 경우 렌트 수입만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렌트 주는 집에 에쿼티가 많으시면 활용하시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옛말에 청풍명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청풍, 맑은 바람, 명월, 밝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아름다운 이 자연 풍경만을 직설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되찾고 이 정신건강을 회복하라라는 숨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신건강, 그 당시에는 이 뭐 멘탈이라는 그런 영어가 당연히 없었을 테니 정신건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으로 따진다면 멘탈쯤 되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 내내 더울 것입니다. 더워서 짜증날 때 청풍 명화를 떠올리시면서 시원하게 멘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0: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굿모닝 탱자 여러분.
1: 아우 왜 이렇게 쑤셔? 아우 아프다. 왜 이렇게 찌릿찌릿?
0: 살다 보면 몸 어디 한 곳쯤 찌릿하고 결리거나 살짝 부어올라서 신경 쓰이는 날 있죠. 왜 이렇게 더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유 딴 생각이나 하자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모른 척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과학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몸에 염증이나 통증이 생겼을 때 난청을 피우는 것보다 어머 여기가 좀 아프구나 아유 이렇게 아프고 그래 그 부위에 가만히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 주는 것만으로도 염증과 붓기가 훨씬 더 빠르게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그 부위에 신호를 더 정밀하게 읽어내서 면역계에 야 여기 빨리 살펴봐 아프대 이렇게 다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라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 마음이 닿는 곳으로 몸의 치유 능력도 함께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혹시 왠지 몸 어디가 뻐근하거나 또 마음이 지치는 곳이 있다면요. 외면하지 마시고 아 그래 오늘도 네가 고생이 많다. 응? 그러면서 따뜻하게 시선으로 또 마음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보내주세요.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오늘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 잔 원샷으로 때릴까요? 햇살 한 잔

0: 정말 그러네요. 아플 때 어머나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손이 약손이었고 할머니 손은 더 약손이었죠. 그게 정말 일리가 있네요. 옆 사람이 그렇게 보내주는 에너지만으로도 힐링이 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도권을 잡고 아픈 곳에다가 세심하게 이렇게 눈을 감고 아유 하고 에너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최근 네이처지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우리가 훈련하는 대로 진짜 변한다고 해요. 최근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주 동안 간단한 감정 조절 훈련을 진행했더니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시선 돌리기입니다. 충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장면을 볼때 문제의 중심에서 눈을 살짝 돌려서 주변의 평범한 배경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 현장 어떤 그런 사진을 볼때막 충격적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파손된 차가 아닌 옆에 서 있는 나무나 하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시선 돌리기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두 번째, 생각 바꾸기. 부정적인 상황을 접했을 때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연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5주간 훈련을 하고 뇌에 MRI를 촬영해 보니까 감정과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예민함은 줄어들고 이성과 통제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훨씬 활발하게 작동했다고 합니다. 눈동자도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을 피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여러 가지 뉴스도 그렇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럴 때 차단해 줄 거는 좀 차단해 주면서 우리 몸을 좀 쉬게 스트레스로부터 막아줘야 될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뇌도 근육하고 같아서 자꾸 정돈하는 연습을 해주면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잠시 시선을 돌리고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면서 괜찮아. 응? 시선 돌리기. 예를 들어, 누군가와 크게 다투었던 안 좋은 기억이나 속상했던 일이 있으면, 다른 주변 상황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심한 말에만 꽂힐 게 아니라, 그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우리가 앉아있던 그 식당에, 그렇지, 그 조명이 어땠지? 창밖의 날씨는 어땠지? 아, 맞아. 그때, 내가 마시던 찻잔 모양은 뭐였더라? 이러면서 무덤덤하게 배경 요소에 집중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감정의 핵심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우리 뇌가 순간적으로 강렬한 스트레스 자극에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시선 돌리기 그리고 딴 쪽으로 생각 바꾸기 그때그때 우리 마음을 잘 운전을 하실 거죠? 자, 탱자의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로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 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굿모닝 차차차. 우리 다정탱자님은 어제 LA에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보고 오셨다고 해요. 너무 재밌었다고. 9월까지 한다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봅니다 하셨습니다. 럭키비키님, 할리우드 지나갈 때 저도 미녀와 야수 보고 싶었는데 어머 보셨군요. 우리 가수 아이비도 뉴욕에서 뮤지컬 시카고의 주연 배우로 등장을 해서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나. 대단해요. 요즘은 뭐 정말 우리는 웬일이야, 웬복이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기억나십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던 그 명대사 기억하시죠? Carpe diem, 오늘을 살아라. 자유와 낭만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따뜻한 스승이 되어줬던 배우 로빈 윌리엄스. 최근 그의 자녀들이 10년 넘게 비어있던 아빠의 공식 SNS 계정을 다시 되찾았다는, 다시 열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요즘 AI 기술로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의 목소리와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조잡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넘쳐나자 자녀들이 직접 나서서 아빠의 진정한 그 추억과 그 모습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계정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로빈 윌리엄스, 야, 저 배우는 정말 밝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했는데 2014년 우리 곁을 갑자기 떠났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우울증 때문인 줄 알고 마음을 아파하셨는데 사후 부검을 통해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뇌를 갉아먹고 있던 그런 루이 소치 치매라는 희귀 난치성 뇌질환이 있었대요. 그래서 환각을 보고 극심한 공황 발작을 하고 또 기억력이 사라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인지 능력이 부서져 내리는 공포와 싸우면서도 세상에 오직 따뜻함과 웃음만을 남겨두고 떠났죠.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바로 로빈 윌리엄스가 그렇게 연기한 키팅 선생님. 꽉 막힌 교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탁 그렇게 말해요.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보기 위해 내가 이 위에 선 거다. 스스로 극심한 아픔을 견디면서도 우리에게 늘 새로운 희망과 웃음의 각도를 선물해 주었던 로빈 윌리엄스. 그가 남긴 명대사 카르페 디엠. 바로 응?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마지막 장면 제자들이 하나 위 책상 위에 하나 둘 올라서면서 오 캡틴 마이 캡틴 하고 외칠 때 그때 이 음악이 흘러나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OST.

0: 파워블 러브. 셀렌디온 반가운 소식이인데요. 희귀질환인 강직 인간 중후군을 앓으면서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온 셀렌디온 씨가 올가을 프랑스 파리 공연을 앞두고 자신의 최신 건강 상태를 전했는데요. 무려 17년 동안이나 갑작스러운 성대경련과 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으로 홀로 남모를 고통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 매일 피어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요. 주 3회씩 90분 동안이나 필라테스를 하고 발레와 물리치료 또 성대훈련까지 받으면서 차근차근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사랑하는 그의 후원자이자 지지자였던 남편도 후두암으로 지난 2016년도 향년 73세, 아,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그 투병 과정,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그 깊은 애정이 우리에게 감동을 줬죠.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요, 이런 아픔 속에 또 이런 절망을 딛고 또 셀렌디온 씨가 활동을 시작한다니까, 아, 기대되네요. 파워블럭 셀렌디온의 노래 들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아이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에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요즘요 아 정말 아주 미니멀하게 나만의 집을 뒤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또 미니멀 또 이 타이니하우스 이런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걸 지으려면 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저도 궁금증이 많거든요. 잠시만 말씀드리고 오늘 K-얼반빌더의 우리 대표님 모시고서 이 빌딩에 관한 얘기 건축에 대한 얘기 또 태양에너지 솔라를 어떻게 좀 설치를 해서 앞으로 에너지난에 대비를 할까 이런 궁금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굿모닝 차차차
11: 굿모닝 차차차 굿모닝 차차차
0: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건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브라이언즈 이용자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매일 머무는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든든한 미래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아주 특별한 노하우를 준비했습니다. LA와 OC 지역에서 리모델링 그리고 ADU 그리고 태양광 솔러까지 원스톱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K-Urban Builders와 BTS 솔라 디자인의 폴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1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요즘 주변에 보면 대표님 구조가 불편해서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유독 오늘 요즘 그런 문의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12: 첫째 이자율이 내려가질 않으니까
0: 네.
12: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집 더 큰 데로
0: 네.
12: 옮기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0: 네.
12: 이제 포기하시는 단계에
0: 네.
12: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되고요.
0: 그래서 고쳐 쓰자.
12: 예, 고쳐서 이제 옛날 스타일이 아닌
0: 네.
12: 이제 이렇게 오픈 스타일로.
0: 네.
12: 전에는 리빙룸과 다이닝룸과 패밀리룸이 이렇게 다
0: 막혀 있었죠.
12: 막혀 있었는데 그걸 다 터서 네.
0: 주방도 음식 냄새 들어온다고 다 막혔잖아요. 예. 요즘은 다 터더라고요.
12: 예, 키친을 좀 오픈 스타일로 하고
0: 네.
12: 화장실도 특히 마스터베스를 좀 네. 넓히고.
0: 네.
12: 또 워킹 크로젯을 좀 넓히고
0: 네.
12: 이렇게 쾌적하게 바꾸는
0: 네.
12: 그런 리모델링 문의가 많아졌고요.
0: 네.
12: 그리고 ADU 문의는 당연히 더 늘어났고요.
0: 그렇죠.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를 뽑으라면 바로 ADU인 것 같아요. 제가
12: 네.
0: 그때 에디셔널 듀웰링 유닛이에요? 그랬더니 에디셔널이 아니라고 그러셨죠?
12: 네. 액세서리입니다.
0: 액세서리. 집에 액세서리 추가적인 거라는 거죠.
12: 네. 그렇죠.
0: 아, 액세서리, 듀웰링 유닛, 이 추가 주거 공간인데 이 핵심 비결이 뭔가요?
12: 일단 시디의 빌딩 퍼밋을 받기 위한 그 단계가 복잡하고
0: 네.
12: 까다로우니까 그걸 좀 일단은 간소화했고요.
0: 아.
12: 퍼밋이 좀 쉽게
0: 네, 쉽게 됐어요.
12: 이제 건축을 네. 하려면 파운데이션부터 프레이밍, 전기, 그러니까 일렉트릭, 플러밍, HVAC까지 모든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0: 네.
12: ADU는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2: 그냥 콤비네이션 퍼밋이라 그래서
0: 네.
12: 일단
0: 그냥 다
12: 예, 빌딩 퍼밋만 받으면
0: 네.
12: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0: 아.
12: 예, 특별한 경우가 네. 아니고서는 일렉트릭 퍼밋이나 플러밍 퍼밋이나 HVAC 퍼밋이 필요 없는
0: 네.
12: 그러니까 간소화된 거죠. 그리고 CDN에는 퍼밋 피도
0: 네.
12: 어떠한 일이 있어도 5,000불이 넘지 않게끔 딱
0: 네.
12: 상한선을 규정해놨어요.
0: 네.
12: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짓게 되면
0: 네.
12: 반드시 이제 거주하는 인원이 늘어나니까
0: 네.
12: 파킹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는데
0: 네.
12: 그걸 이제 드라이브웨이도 허용을 하고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별도의
0: 네,
12: 네. 그라지를 만들지 않아도
0: 네.
12: 되는 거죠.
0: 아.
12: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0: 아. 그러니까 훨씬
12: 차고를 없애면
0: 네.
12: 차고를 지어줘야 되고
0: 아.
12: 파킹 스페이스를 없애면 또 파킹 스페이스를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났었는데
0: 지금 드라이브웨이도
12: 그러니까 건물을 짓고 싶어도 파킹 스페이스를 확보를 못해서
0: 네.
12: 건물을 못 지은 경우가 많았죠.
0: 근데 네.
12: 그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좀
0: 네.
12: 쉽게 한 것이 ADU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히 뒷뜰에 만드는 작은 별채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뭐 별도 매매까지
12: 네.
0: 가능합니까?
12: 예, 주소 따로 나오고요. 모든 미터
0: 네.
12: 다 별도로 나오고
0: 네.
12: 심지어 매매까지도 가능합니다.
0: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완전히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자산이 되는 거네요.
12: 그렇죠.
0: 네. 집의 크기를 넓히는 걸 넘어서 내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확실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걸 추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ADU?
12: 네.
0: 네.
12: 이제 또 작년이나 예전하고 달라진 네. 점이
0: 네.
12: 본체 싱글 패밀리 하우스 본체 외에
0: 네.
12: 3 유닛을 만들 수 있습니다.
0: 그럼
12: 본체 포함해서 4 유닛까지도 가능하게
0: 네.
12: ADU법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 이제 이제는 큰 집 필요 없어. 이걸 잘 나눠가지고 렌트 놓고 그리고 좀 믿는 사람을 잘 드려야지 렌트도요.
12: 네.
0: 어떤 분 렌트 놨는데 너무 얌전해서 드렸대요. 그랬더니 막 그 에어비앤비로 그래가지고 가서 야 왜 이랬더니 또 그걸 또 막 협박을 해서 내기가 네. 없는 사이에 나에게 막 이래서 막 협박하는 메일을 또 보내온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그래서 네. 진짜 이 렌트 놓는 것도 잘해야겠어요.
12: 그렇죠. 쉽지가 않죠.
0: 네, 네. 진짜.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 우리 이렇게 뭉쳐서 좀 살자 그래서 쪼개가지고 그러면서 좀 저렴하게 좀 받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2: 네. 렌탈 네. 프로퍼티도 렌탈 프로퍼티지만
0: 네.
12: 가족끼리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12: 이제 네. 본체에 살려고 했었는데
0: 네.
12: 뒤에 이제 ADU로 별채를 짓고 나니까
0: 네.
12: 새로 지은 게 자기 취향에 맞게끔 모든 자재 및 분위기를
0: 네.
12: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0: 네.
12: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0: 네.
12: 사이즈는 적지만
0: 네.
12: 본체는 2,500이고
0: 네.
12: 뒤에 새로 지은 ADU는 1,200인데도 불구하고도
0: 1,200이면 충분하죠.
12: 19 이제 자식들 다 나갔으니까.
0: 네.
12: 두 분이서 글로 옮겨 가시고
0: 네.
12: 매일 손자 볼 수 있게끔
0: 들어와서 살아라.
12: 자식을 자녀분들을 이제 네. 들어와서 살게 해가지고
0: 네.
12: 손자도 봐주고 손자
0: 네.
12: 라이드도 해주고 그렇게 가족끼리 다시 네. 핵가족 시대가 아닌 이렇게
0: 뭉쳐서
12: 사는.
0: 살아야 돼요.
12: 네. 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0: 네,
12: 같아요.
0: 가족이 없는 분들은 싱글끼리 또 이렇게 뭉쳐 살아는 데 있으면 좋겠어요.
12: 특히 그 손주 사랑이 네. 대단하더라고요.
0: 손주 사랑, 손주 자랑하려면 5불씩 내야 되는데
12: 네.
0: 막 사진 다 보면 막 사진 전화기에 다 손주 사진들밖에
12: 네.
0: 없어요. 네, 제 휴대폰에도 고양이 사진밖에 없어 진짜. 아니 이렇게 하는데요. 이 리모델링이나 ADU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몇 달씩 걸리고 먼지 날리고 힘들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공사 기간이 근데 많이 짧아지셨다면서요?
12: 네,
0: 네.
12: 리모델링은 파격적으로 짧고요.
0: 네.
12: 하우스 전체 리모델링도 6주 8주면 되고요.
0: 오, 네. 네.
12: 화장실은 5-6일.
0: 화장실만 하는 건 5-6일?
12: 키친
0: 네.
12: 4-5일.
0: 네.
12: 하여튼 일주일 미만에
0: 네.
12: 만약 키친하고 화장실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
0: 네.
12: 2주 안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0: 네. 뭐 어디 딴 집에 피난도 가기도 하시고 또 옆에서 뭐 살기도 하시지만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잘 견디면
12: 네.
0: 그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사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12: 예.
0: 그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기한 내에 못 맞추면 워런티 이런 것처럼 뭔가 있으시던데요, 그죠?
12: 기한 내에 맞히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0: 야, 대단하십니다.
12: 그래서 심지어.
0: 예.
12: 약속을 못 지키면 잔금을 안 받겠다고까지 공언을 했죠.
0: 대단하십니다. 그런 거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아주 가끔 계시던데요. 네.
12: 그런 염려 안 하셔도
0: 없지.
12: 되는 게
0: 네.
12: 저희는 300만 불 보험에 들어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못 마치는 경우도 없지만
0: 네.
12: 가정을 하면
0: 네.
12: 우리가 마무리를 못해도
0: 네.
12: 2만 5천 불 본드가 있으니까
0: 네.
12: 그 한도 내에서 얼마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정말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또 법적으로도 이렇게 만드가
12: 네.
0: 300만 달러까지 라이어빌리티 보험이 가입된 정식 허가업체
12: 네.
0: K-Urban Builders입니다.
12: 네.
0: 정말 놀랍습니다. 욕실과 주방이 그렇게 새 집처럼 바뀌는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된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자,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과 ADU 상담, LA와 OC 두 곳 모두에서 친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213-310-1800 213-310-1800입니다. LA도 사무실이 있으시죠?
12: 네.
0: 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게 사무실이 있으시고요. 213-798-2200 213-798-2200 K-Urban Builders 우리 폴김 대표님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2: 네. 쇼룸은 네. 부에나파게만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부에나파 바로 6904 온 크랜 서클 부에나파게 네. 위치해 있습니다. 213-798-2200 798-2200입니다. 자, 이번 여름 더워서요. 에어컨을 너무 트셔가지고 이 전기료 폭탄하냐 이러고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12: 전기료가 걱정이 네. 되시면 솔라를 설치하셔야죠.
0: 네, 바로 태양광 솔라 솔루션을 운영하고 계시죠. BTS 솔라.
12: 네.
0: 네. 요즘 물가도 오르고 2026년 전기 요금이 무려 17%나 또 이제 인상된다고 그래서
12: 네.
0: 전기료 폭탄 수준인데요. 태양광 설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우리 집에도 설치가 될까 하는 점이거든요. 이 설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12: 아닙니다.
0: 네. 어떻게 하면 되죠?
12: 일단 한 달치 전기 비일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0: 네.
12: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0: 네.
12: 어느 정도 세이빙이 되고
0: 네.
12: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0: 네.
12: 이익이 되는지
0: 네.
12: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쉽게
0: 네.
12: 설명해드립니다.
0: 아, 전기요금 청구서 한 장만 있으면 되는군요.
12: 한 달치 네. 빌 전체가 필요합니다.
0: 전체가
12: 네.
0: 전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 네.
0: 그 수많은 태양광 업체들 중에서 옛날에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12: 네, 네. 많이 줄었죠.
0: 왜 그럴까요?
12: 정부 지원금이 없어져서
0: 네. 네.
12: 힘들어졌죠.
0: 아, 그렇습니까?
12: 그리고
0: 네.
12: 이제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0: 네.
12: 아마 난가주에서 넘버 원 빼놓고는 다 문을 닫았죠.
0: 네.
12: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포, 넘버 파이브 업체가 다 그 큰 업체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0: 네. BTS 솔라 디자인만이 그렇게 넘버 원으로 살아남은 또 다른 업체들과의 확실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2: 저희는 합리적인 가격과
0: 네.
12: 정확한 시공
0: 네.
12: 그리고 이 뭐 변동 없습니다.
0: 네.
12: 뭐 나중에 말이 바뀐다거나
0: 네.
12: 불량 자재를 쓴다거나 이런 것 없이
0: 네.
12: 확실한 제품만 쓰고
0: 네.
12: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리고 워런티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0: 네.
12: 그냥 믿고 맡겨주시는 거죠.
0: 네.
12: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우리가
0: 네.
12: 성실하게
0: 네.
12: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0: 네.
12: 뭐 또 덕을 본 것도 있죠.
0: 네.
12: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아서 저희는 오히려 일이 늘어났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2: 네.
0: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집의 건축도 네. 그렇고 솔라 패널의 경우는 리퍼런스, 소개해주는 게 굉장히 많죠.
12: 네.
0: 서비스에 만족하신 분이 또 입으로 전해줘서 소개해주고
12: 네.
0: 그런 쪽으로 굉장히 크레딧이 많으신
12: 네.
0: 그런 BTS 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12: 네.
0: 자, 매달 오르는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지금 바로 BTS 솔라 디자인으로 문의하셔서 우리 집 전기료 절감 플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름이 아마도 제일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들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덥고 이러면 이거를 진짜 솔라로 빨리 이제 바꿔놓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2: 전기요금은
0: 네.
12: 10년에 더블로 오른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0: 네. 네.
12: 매 10년마다 더블이 됩니다.
0: 네.
12: 그러니까 한 해에 뭐 10% 17% 오른다고
0: 네.
12: 안심하실 것이 아니라
0: 네.
12: 장기적으로는 솔라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2: 그리고 아까 정부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가정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0: 네.
12: 아직 커머셜과
0: 네.
12: 비영리단체, 교회 이런 네. 데는 정부 지원금이 40%가 남아 있습니다.
0: 오, 네.
12: 예를 들면
0: 네.
12: 공사비가 솔라 설치 공사비가 10,000불이다.
0: 네.
12: 그러면 4,000불을 지원받고 6,000불에 공사할 수 있는 찬스가
0: 네.
12: 2027년
0: 네.
12: 내년까지 있습니다.
0: 네.
12: 그런데
0: 네.
12: 지금서부터 서두르셔야 되는 거죠.
0: 네.
12: 내년이면 뭐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2: 네.
0: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솔라 친환경이고 하니까
12: 40%면 네. 작은 금액이 아니죠.
0: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12: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2: 직접 IRS로부터 40%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2: 네.
0: 자, 솔라 패널, 솔라 디자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셜 그리고 넌프로핏은
12: 네.
0: 40% 아직 지원을 내년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결정을 네. 내리시고 문의하세요. 213-310-1800 213-310-180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솔라 패널을 다루시고 만족하신 분의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12: 다들 처음에 네. 믿지 않으셨죠.
0: 네.
12: 뭐 전기비를 뭐 1,000불이 나왔든 500불이 나왔든 전부 다 기본 요금만 낼 수 있게끔 해드린다고 했는데
0: 네.
12: 대부분이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0: 네.
12: 다
0: 네.
12: 15불, 14불 내고 계세요.
0: 어머나, 14불, 15불 내고 계세요? 전기료를?
12: 예, 그건 기본 야. 요금이죠.
0: 아, 진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해서
12: 예,
0: 왜, 든든하잖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전기가 네. 차단이 돼요.
12: 네.
0: 뭐 천재지변. 그렇지만 내가 솔라 패널이 있으면 내가 자가 발전을 해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12: 그렇죠.
0: 아, 이건 꼭 해야 되겠네요.
12: 어? 백업 배터리가 있을 경우에는 뭐
0: 네.
12: 2, 3일도 가능하죠.
0: 네. 그러면 뭐 내 집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유사시에 전기 쓸 수 있는 포터블 그 솔라 패널 이런 건 없을까요? 조그만한 거라도?
12: 있죠.
0: 유사시에 있어요?
12: 있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캠핑용이나 야외에서
0: 네. 네.
12: 셀로폰이나 이제 뭐 차지할 수 예. 있는 그 정도지.
0: 네. 그렇죠.
12: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0: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 사놓고 유사시에.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요즘 뭐 렌트비도 점점 오를 거라고 그래요. 지금은 주춤한 상태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건물들을 너무 또 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12: 네.
0: 몇 년이 있다가는 또 아파트가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렌트비가 그때 또 많이 오를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가 쓴 칼럼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요즘 타이니 하우스라고 해서 뭐 5-6만 불 해서 조그맣게 짓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2: 그건 짓는 게 아니고 네. 갖다 놓는 거죠.
0: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짓던데 막 이래서 자기가.
12: 아니요.
0: 쉽지 않죠 그게.
12: 대부분 문의가
0: 네.
12: ADU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문의 네. 전화가 많이 오는데
0: 네.
12: 이 시간을 빌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U는 뭐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다 뭘 뭐 이렇게 별채를 만들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0: 네.
12: 정식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0: 네.
12: 저희는 그것만 취급을 합니다.
0: 네.
12: 뭐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 옮겨다 놓고 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0: 아닙니다. 예. 완전히 짓는 겁니다.
12: 예. 그런데 그래서, 네. 앞으로 렌트비가 어떻게 될지
0: 네.
12: 참 걱정이 되는 게
0: 네.
12: 건축비가
0: 네.
12: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0: 예전보다
12: 자재비, 네. 부자재, 인건비
0: 네.
12: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0: 네.
12: 앞으로 건물값이나 렌트비나 다 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0: 네.
12: 실제 우리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에 반영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0: 네.
12: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고
0: 네.
12: 지금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
0: 네.
12: 렌트비나 건축비는
0: 네.
12: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네, 빠르면 빠를수록 세이빙하는 거겠네요. 지금
12: 그렇죠.
0: ADU를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12: 네, 솔라 자재비도 오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2: 작년 대비 30% 이상 올랐습니다.
0: 아, 뭐 이렇게 다 골라요 진짜. 우리 폴 대표님과 함께한 내용 요약을 해보다면 집 구조가 답답하고 불편하시다면 전문 리모델링 해주시고요.
12: 네.
0: 그리고 집의 가치, 이 자산 가치와 렌트 수익을 동시에 올리고 싶다면 ADU를
12: 네.
0: 지으시고, 그리고 매달 찾아오는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면 바로 태양광 솔라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 되는데, 돈이 든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안 하고, 돈이 든다고 해서 솔라를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 오른 다음에 또 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하시게 될 것.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오고 태양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솔라도 서둘러 하시는 것이, 가격 오르기 전에 하시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고, 리모델링도 어차피 하셔야 될 거. 더 이상 오르기 전에 상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신티. 산티가 아니에요. 신티. 바로 without you, 너 없이는 이란 뜻입니다. 로스 판초스의 신티. 이번 금요일 할리우드홀에서는 로스 판초스가 공연을 합니다. 바로 LA 필하모닉, 또 구스타브 두다멜의 임기 마지막 주말 공연의 일환으로 연주가 이끌어진다고 그러는군요. 제가 좋아하는 또 릴라 다운스 이 가수도 나옵니다. 아, 좋겠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할리우드홀에 여유가 되시는 분은 가셔서 좋은 공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포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 리턴

0: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3: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3: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4: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0: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9: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2: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1: 밥 한 그릇 더요.
1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1: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1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5: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6: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 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는 먼저 몇 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9: 어린이 여러분
20: 안녕.
21: Good morning, 차차차. 야이로 원 모닝. Good morning, 차차차. Good morning, 차차차.
19: 어서 오세요, 우리 훈이 어린이.
20: 이게 좋다. 얘들 안녕.
19: 왠지 막 이 닦고 싶어 이러면서.
20: 아, 사탕 먹고 싶어요. 사탕 먹고 싶어요.
19: 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네? 말이에요.
20: 아니 진짜 사탕이 네. 확 땡기는데 그 맛대 사탕 큰 거 있죠 이렇게 네. 동그란 거.
19: 오.
20: 그게 막 땡기는데요?
19: 아, 난 그거 말고 네. 진짜 어렸을 때 먹던 우물에서 건져 올린.
20: 그 뭐 불량 과자?
19: 아니. 불량... 옛날에 뭐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20: 왜 없어요?
19: 어렸을 때
20: 어느 시대를 말씀하시죠? 저 있었어요. 아니
19: 그러면 그 우물에 우물에 이렇게
20: 우물에요? 냉가도 아니고
19: 네, 네.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김치단지 뭐 수박 참외 이런 거 넣고 우물 속에 넣으면 그렇게 시원해. 겨울에는 또 따뜻해서 그물로 세수하고 그러면
20: 제가 아는 우물은 네, 네. 귀신이 나오는 그 링이라는 영화에
19: 그 우물에서 그냥 저희 언니 안경을 몇 번이나 떨어뜨려서
20: 아니
19: 그
20: 정말로 집 거기 마당에 우물이 네, 있었어요? 네,
19: 우리 동네에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단수 되면 다 줄 서세요 이러고 되면 제가 줄반장 줄 서세요 이러고
20: 식수예요 식수? 아니면 네,
19: 그걸 다 먹었죠.
20: 와 좋다. 지하수잖아. 천연 지하수.
19: 그렇죠. 수도산 밑에 대전 태미고개.
20: 확실히 좋은 물 먹고 잘하시니까 건강하시구나.
19: 아, 네. 좋은 덕담을 또 해주시네요. 네.
20: 아니 여러분 조금 전에 네. 그 미용님께서 잠깐 얘기 제가 좀 꺾여 오다가 운전하다가 좀 담이 와가지고
19: 네.
20: 아, 좀 그랬더니 돌아서 봐더니 제 어깨를 빡 누르셔 주먹을 때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9: 왜요?
20: 야 이렇게 파워풀할 수 있다니.
19: 이렇게 세?
20: 오 진짜로 확실히 운동하고 네. 어릴 때 좋은 물 드신 분들이
19: 네.
20: 아 손에 힘이 좋아요.
19: 근데 저는 손으로 마사지하는 것보다 네. 주특기는 밟는 거예요.
20: 아 올라가서 밟는 거요?
19: 네.
20: 그거 못 하시는 분 진짜 아픈데.
19: 저 진짜 잘
20: 잘못 밟으면 네. 진짜 아프거든요.
19: 그걸 잘 해야 돼.
20: 그리고 몸이 또 기본적으로 가벼워야 돼요.
19: 아니에요.
20: 무거운
19: 안 가벼워도
20: 분들 밟으면
19: 돼.
20: 안 돼.
19: 다 올라가지 말고 한쪽 발만 옆에 폴 잡고.
20: 폴까지 그리고 꾹꾹.
19: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네. 밟아봐라, 밟아봐라 이래서 이제 밟는 거 전문가가 됐어.
20: 저도 어릴 때 시키셨거든요 아버지가.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네. 그리고 무게가 나가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부터는 네. 제가 한번 올라갔다가 하면서 쓰러지시더라고. 자지러지시더라고. 그러더니 다시는 올라가면 안 하시던데.
19: 그래요? 그것도 반복.
20: 거의 척추 부러질 뻔하셨다고. 무겁죠 남자애는. 네. 저도 아들이 올라가면 이제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19: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왜 주물러 주기 이렇게 귀찮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주물러서 아유 저렇게 하지 마 이러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시원하게 좀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까.
20: 그런가? 잔머리인가?
19: 네, 아무튼 서로 좀 주물러 주면서요 시원하게 혈액 순환이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20: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19: 네.
20: 일주일의 중간이 왔어요.
19: 아 벌써 꼭대기. 벌써 수요일이야.
20: 어, 월요일 인사했는데
19: 어,
20: 수요일이에요.
19: 이러다 네. 금방 금요일. 어머 한 주가 갔네.
20: 그러니까요.
19: 너무 빨라요.
20: 근데 이번 진짜. 주말 또 폭염이 또 예상된다고
19: 그렇죠.
20: 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외출하시거나 네. 야외 활동하신 분들은 네. 조심하세요.
19: 우리는 여긴 천국이에요.
20: 왜요?
19: 저기 뉴델리 보니까 세상에 거기 뭐더라? 저기 온도가 50 몇 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0: 화씨 섭씨로?
19: 어, 와. 섭씨로. 야, 그래서 너무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바닥에서 자는데요.
20: 바닥이 더 덥자 지열 나오지 않아요?
19: 그 옷을 물에 적셔서
20: 와.
19: 그래서 피부병도 걸리고 특히 빈민가 좀 너무 어렵다고
20: 근데 50도면 그러나요. 진짜 그러겠다. 그렇죠?
19: 50 몇 도나 되니까 와. 어떻게 되고 견디나 모르겠어요.
20: 그 섭씨하고 화씨 어원 아세요? 갑자기 이게 나왔어요.
19: 뭐예요?
20: 우리가 네. 그 50도가 섭씨에 화씨에 이렇게 하잖아요.
19: 네.
20: 또 얼마나 분 아실 텐데
19: 네.
20: 갑자기 떠올랐어요. 지금 하시다가 네. 이게 셀시어스잖아요.
19: 예. 셀시어스. 섭씨.
20: 네, 화씨가 뭐예요?
19: 파렌하이트.
20: 파렌하이트.
19: 네.
20: 그걸 중국 사람들이 발음한 거예요.
19: 네.
20: 이 사람이 네. 셀시어스니까
19: 네.
20: 씨, 성,
19: 네.
20: 한씨, 뭐 김씨, 박씨 할 때
19: 네.
20: 이거 섭씨가 만든 거야.
19: 네.
20: 그 섭씨.
19: 아, 셀시어스가. 셀시어스.
20: 그다음에 파렌하이트가 파씨.
19: 파씨.
20: 화가. 파서
19: 섭씨. 진짜 말 되네?
20: 아,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섭씨 화씨가 된 거예요.
19: 그런데 그게 또 한국으로 와서 완전히
20: 그러니까
19: 우리는 섭씨 화가 화씨 이렇게
20: 섭씨 된 거예요. 진짜로 너무 웃기지 않아요?
19: 네, 그러네. 아니 왜 두 개라 맨날 헷갈리게 만들어?
20: 아까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19: 뭐, 좀. 마일, 킬로미터 뭐. 그러니까
20: 미국만 유일하게 또 그러잖아요.
19: 그렇죠.
20: 그래서 나폴레옹 키도 사실 작은 게 아닌데
19: 네.
20: 그 유닛 잘못돼갖고
19: 네.
20: 나폴레옹 키가 168인가 그랬대요. 근데
19: 옛날로는 뭐
20: 절대 작은 키가 아니에요.
19: 네.
20: 근데 하나는 그 유닛이 잘못돼갖고 센치인데
19: 네.
20: 이제 뭐 이거 피트로 하다 보니까 잘못돼갖고 단신으로 생각했고
19: 네.
20: 두 번째는 원체 황제니까
19: 네.
20: 옆에 근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킨은
19: 네, 네.
20: 그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건강한 애들이 할 거 아니에요.
19: 네.
20: 그러니까 키가 컸겠지.
19: 응.
20: 그러니까 그 친구들 옆에 있으니까 백신에 좀 작아 보일 뿐 사실은 절대 작은 키가 아니었다라는.
19: 아 네. 그래요. 우리 훈이 씨는 마일이 편해요? 킬로미터가 편해요?
20: 저는
19: 여러분 어떠십니까?
20: 저는 마일이 좀 더 이제는 익숙하죠.
19: 마일이
20: 네.
19: 마일이 몇 미터게요?
20: 1.6km.
19: 그렇지.
20: 네.
19: 그걸로 생각한다니까 꼬.
20: 아니
19: 100m 우리 100m 달리기 한
20: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실 때 네, 미옥 씨한테 이쪽으로 한 3km 가시면 돼요라는 말이랑
19: 네.
20: 이쪽으로 한 2마일 가면 돼요라 어떤 게 더 체감적으로 빨리 오세요? 마일일 걸요? 오래 사셨잖아요.
19: 그렇죠. 그리고 산에 다니면서 우리 맨날 걸어 다니면서 몇 마일 몇 마일 하니까.
20: 몇 마일 몇 마일 그러니까.
19: 근데 저는 몇 마일 몇 마일 걸으면서도 야 0.1마일 남았다 이러면 그래 140m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20: 진짜요?
19: 또 이렇게 변환한다니까.
20: 아 그럼 두 개를 다 쓰는 거지.
19: 그러니까 미국 와서 우리는 영어 하느라 한국어 하느라
20: 그러니까 둘 다 쓰셔서
19: 양쪽 다 하느라 힘들어.
20: 맞아.
19: 근데 그게 또 장점이에요.
20: 맞아 둘 다 쓰는 장점이에요.
19: 우리가 영어 완벽하게 못해도 쫄면 안 돼.
20: 뭐 그렇다 한국말 완벽하게도 아니니까.
19: 이중어 해 이러면서.
20: 둘 다 못하지만 둘 다.
19: 둘 다 할 수 있잖아.
20: 껄떡 된다 야.
19: 그럼 바디랭귀지까지 해서.
20: 뷰티풀.
19: 뷰티풀. 자 오늘은.
20: 네 오늘 여러분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탱자 가라사대. 왜 또 앞에 제가 중국말을 했겠습니까? 오늘
19: 네.
20: 또 중국어가 나오니까 한자성어.
19: 아,
20: 사자성어. 오늘의 사자성어는 바로 관포지교.
19: 관포지교 이 많이 들어봤다 이건.
20: 정말요?
19: 응.
20: 전 처음 들어봤는데.
19: 관포지교 안 들어봤어요?
20: 못 들어봤어요.
19: 질환지교?
20: 질환지교는 알죠.
19: 관한...
20: 질환지교는 알죠. 관포지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관포지교에서
19: 네.
20: 관우하고 저건 줄 알았거든요.
19: 네.
20: 저 걔 누굽니까? 관우 밑에 누구 장비? 그런 줄 알았는데
19: 네.
20: 관중이라는 사람이고요. 포숙이라는 사람이요. 관포가. 그다음에 사길교자 맞습니다.
19: 네.
20: 지난지교처럼 관포지교.
19: 네.
20: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믿어주는 진정한 친구 사이다. 관포지교.
19: 네.
20: 자 이야기 중국 춘추시대 관중과 요새 관종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19: 네.
20: 두 사람은 젊을 때 함께 장사를 했대요. 근데 돈을 나눌 때 관중이 포숙보다 더 많은 몫을 가져갑니다.
19: 네.
20: 사람들이 그러죠. 야 관중 저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 같이 장사하는데 왜 지가 더 많이 가져가냐? 그럼 보통 우리 화가 나죠.
19: 그 이제 인간질 되는 거야. 이제.
20: 5대5가 아니고 6대4, 7대3 되면
19: 너 이러면서 이제 동업하다가
20: 싸움 나지.
19: 난
20: 맞아요. 동업하면 안 돼. 근데 포숙이 화를 안 내요. 관중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워낙에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니까 제가 돈이 더 필요해요. 아. 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19: 멋지다.
20: 근데 좀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호구라고 하죠.
19: 호구.
20: 호구라고 그러지. 호구라고 하지. 자, 근데 두 사람이 점심시간에 그러다가 전쟁이 나가요. 전쟁이 나가는데 네. 이 관중은 전투만 시작되면 뒤로 숨어. 숨어 있다가 상황이 이기는 것 같이 되면 그때 나와서 네. 와 이런 그런 있잖아.
19: 그런 사람도 있어.
20: 나와라, 좋아라. 다 끝났을 때.
19: 다 끝난 이제 나가죠. 생색. 내고.
20: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저 관중 저거 아주 겁쟁이 저거. 저 치킨. 근데 포숙은 그 사람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저 친구가 겁쟁이가 아니고요. 집에 홀로 늙은 어머니가 계셔요. 저 친구가 죽으면 노모를 누가 돌 겁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 아, 세상에 심도 많다.
20: 또 한 번 얘기하지 마. 포구.
19: 포구죠. 포구.
20: 자, 그러다가 관중이 벼슬을 하겠다고 막 나갔는데 계속 실패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저 능력도 없는 애가 왜 저러냐. 근데 포숙이 그럽니다. 아니에요. 아직 저 친구는 본인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19: 네.
20: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둘이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편에 가긴 거. 한쪽은 우측, 한쪽은 좌측이겠죠.
19: 네.
20: 관중은 공자 규를 모셨고 포숙은 공자 소백을 모셨습니다.
19: 네.
20: 그러다가 왕위를 둘러싼 싸움에서 소백이 이겨요. 포숙 쪽이 이깁니다.
19: 네.
20: 그래서 군주 제왕공이 되는데 네. 이제 관중은 패한 쪽에 있잖아요.
19: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그냥 뭐
20: 그냥 그러다가 이 친구는 또 과거 소백 쪽에 화살까지 쏜 적이 있는 아주 상대 쪽에서 나쁜 놈이 돼 있는 거야.
19: 지금 이제 원수지 원수. 그
20: 제왕공 황제가 포숙에게 말합니다. 자, 그대의 선한 마음과 뛰어남을 알고 있으니 나의 재상이 되어 달라.
19: 네.
20: 그때 평소 감사합니다 쉐쉐 할 텐데.
19: 정말 이게 웬 일이야.
20: 드디어,
19: 나에게 드디어
20: 이제 나에게 날개 난 거지. 근데 포숙이 딱 이랬습니다.
19: 뭐라고?
20: 아, 저보다는 관중이랑 친구가 훨씬 뛰어납니다.
19: 아니 왜 그래? 관중한테 뭐?
20: 그러니까 뭐 빚졌어? 천하를 다스리고 싶다면 관중을 쓰세요.
19: 어머나, 그런 이유가 뭘까?
20: 그래서 결국 그래? 그렇다면 관중을 쓰지 뭐. 그래서 관중을 쓰는데 이 친구가 또 거기서 정말 빛을 발해서 강대국으로 만들고 정말 충시대 대표적인 황제로 만들어 줍니다.
19: 네. 아, 근데 정말 그럴 능력이 있었군요.
20: 능력이 있긴 있었던
19: 그
20: 거죠.
19: 친구가 알아봐주고.
20: 알아본 거지. 그때 이제 훗날 관중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봐준 사람은 포숙이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관포지교.
19: 나를 알아봐주는 친구.
20: 그렇죠.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치고 오해를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주는 그런 친구. 잘될 때 옆에서 그냥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박수 주고 웃어주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19: 네. 그리고 잘못되면 그냥 슉 없어지고
20: 같이 옆에 손가락질하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놈. 그냥 쭉 이놈 이런 친구들.
19: 친구 아니야.
20: 야, 저는요 약간 이거는 아닌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조직생활을 하면 어쨌든 사회생활이라고는 이제 규율이 있고 이 뭐라 그럴까 조직 있잖아요.
19: 네, 조직 상하가 있죠. 그러니까 위계가 있고.
20: 그렇죠, 위계. 그러니까 시작을 같이 사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먼저 이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19: 네.
20: 당연하지. 훌인데 능력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친구였던 친구들이 나중에 다 뒤에서 욕하는 걸 다 압니다. 근데 그때 진짜 마음 상해요. 이게요 보통 그냥 일반 사회 친구 학교 친구들은 괜찮아. 근데 동기들 아니면 내 선배 후배 뭐 이랬던 친구가 내가 막 승진하는 거 보면서 뒤에서 자기끼리 뒷담화를 하고 욕하고 또 앞에서는 웃고 근데 전 뒤에서 다 알고 있고
19: 그쵸.
20: 이게 생활이 지나다 보면 정말 꼴 보기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 절대 친구 아닙니다. 다 끊었어요.
19: 질투하는 친구 안 돼.
20: 그건 안 돼요. 잘 되면 옆에서 축하해 주고 못 돼도 옆에서 응원해 줘야지.
19: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대단하다.
20: 근데 약간 이거는 호구 같아, 그죠?
19: 어디
20: 정도는.
19: 자기 자리를 친구한테까지 내어줘.
20: 근데 이게
19: 그 와이프가 진짜 엄청 열받겠네.
20: 근데 이거는 이제 짧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포구가 이 그 포숙이 그 관중의 정말 그 훌륭함을 알고 있던 거죠.
19: 네.
20: 아, 이 친구는 그러니까 진짜 겁쟁이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 친구 진짜 너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19: 사연이 있는 거를
20: 그런 걸 이 친구 다 이해한 거지.
19: 네.
20: 근데 동업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살면서?
19: 동업?
20: 아니면 어떤 뭐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같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19: 뭐 있죠.
20: 뭐 지금 사실 같이 하는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아니면 뭐 금액 돈이 걸린 일을 같이 막 모아서 하신 적 있으시면
19: 그런 건 없는
20: 아직 배신 당하거나 막 열받은 적 없으셨어요?
19: 없어요.
20: 전 주변에 너무
19: 돈은 뛰어봤어요. 응?
20: 뛰어 받으셨다고 뺏기셨다고.
19: 예.
20: 뺏기셨다고요?
19: 아직 못 받았죠. 뭐.
20: 그러니까 이런 분 되게 많아요.
19: 예, 많아요.
20: 그죠. 좋은 마음을 해줬는데.
19: 그렇지, 그렇지.
20: 저도 근데, 있거든요.
19: 아, 근데 이 돈이 잊어야 돼. 돈 잃고 왜냐면 건강 잃어. 그러니까 아예 지워야 버려요.
20: 근데 그분 연락 안 하시죠?
19: 아니에요.
20: 해요?
19: 헉, 뒤늦게 돈을 갚기 시작해를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몇 년 만에.
20: 갚아요?
19: 어.
20: 그럼 괜찮네.
19: 어어.
20: 아, 근데 한 번 안 갚고.
19: 그래, 꾸준히, 꾸준히. 어, 꾸준히. 웬일이야, 나 진짜.
20: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을 빌려줬길래 꾸준히.
19: 많아요. 나 진짜 왜 그랬을까.
20: 그래도 그분이 그래도 괜찮다.
19: 아, 나 진짜 울며 지새운 밤이 어?
20: 그래도 조금 낫네요. 아예 조금 낫네.
19: 예, 그래도 내가 나중에 아유 그래도 목숨이나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라 이런 마음으로 다 그냥 털었거든요. 왜냐면 나도 살아야지.
20: 맞아,
19: 어떻게.
20: 그것 때문에 진짜.
19: 저 돈만 있으면 지금 정 얼마가 되는데 이러면 내가
20: 맞아,
19: 건강이 이렇게 되고 너무 피폐해지길 아니다. 털자고 탁 털었어.
20: 그랬더니 또 이분이 와서
19: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방송 딱 쉬고 백수된 지 2주 만에 딱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
20: 와.
19: 이야. 그래서 너무 쉬기 쉬기.
20: 혹시 그분이 그분 아니죠?
19: 네, 그분도 어떤 분?
20: 뽀뽀해도 되나요?
19: 아니에요.
20: 논다.
19: 아니에요.
20: 아 근데 되나요, 그래도 그렇게 갚아주면 저는
19: 빌려줘도 되나요?
20: 저는 친구 중에 예전 얘기인데 한 번도 빌려서 갚아볼 당한 적이 없어요. 거의 버리는 돈이잖아요.
19: 네.
20: 근데 한 명은 갚았어요.
19: 네.
20: 갚았는데 이 친구가 뭐 지금은 친구 아니지만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도와줬어요. 급해서.
19: 네. 네.
20: 그럼 10을 갚아야 되잖아. 1씩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래도 갚으면 다행이지. 근데 1씩 주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받았잖아.
19: 밥 사?
20: 밥이라도 사. 그럼 일이 날라가. 다음에 또 만나. 그럼 또 술 사. 그럼 받은 일이 나가. 그럼 이 친구 갚았을 때 나는 네. 받은 돈은 없어요.
19: 네.
20: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19: 아.
20: 그래서 제가 나중에 10번째 갚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일부러 그러냐? 왜? 그래서 너는 갚았다고 후련하겠지만 난 받은 돈이 없다.
19: 아니 밥을 굶으면 그 친구가 사야지. 돈 받았다고 또 밥을 샀거나. 훈이 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
20: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지가 산다고 하면은 뭐 얻어먹겠죠.
19: 가만히 있어.
20: 야 바이스가 오늘 네가 내라. 그래. 아니면 한 번쯤은 제가 낼 때가 하는데 한 번쯤부터 지가 야 오늘 네가 술 사고. 그래. 근데 먹다 버리.
19: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걔하고 목돈 딱 깼을 때 딱 묶어놓고 이거 아 매니지를 잘해야 돼요.
20: 그러니까요.
19: 그냥 슬슬 나가.
20: 그냥 슬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마이너스 법칙이 갚은 놈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어. 진짜 참 돈이 신기합니다.
19: 네. 맞습니다.
20: 하여튼 갚을 때는 잘 좀 갚아주세요.
19: 네.
20: 혹시라도 채무 관계 있으신 분들이 방송 들으신다면 그게 또 사람이 내 돈 줘 하기 미안하잖아요.
19: 네.
20: 이상해 꼭 돈 빌려준 사람이 더 민망하다.
19: 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이 있고
20: 그러니까.
19: 마음 다치고 그래요.
20: 근데 또 달라고 얘기가 징징대지 않으면 또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야 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준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달라고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미리 좀 주고 그러세요.
19: 오고 가는 정확한 계산.
20: 그러니까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돼.
19: 아 진짜 그게 어떤 돈인데.
20: 내가 100을 빌렸으면 사실 100이 주면 얼마나 고마운데요.
19: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 그런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어요.
19: 좀 힘든 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아주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20: 그런 사람도 있죠.
19: 자기 그 생활을 다운사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서 자기는
20: 맞아.
19: 물 잘 쓰고 남의 돈 갖고
20: 맞아요.
19: 그런 사람은 조금
20: 네 그런 사람은 친구 가성하시고. 되면 안 됩니다.
19: 친구야.
20: 네. 진정한 친구.
19: 네.
20: 우리 김범용. 얼마 전에 오셨던 우리 범용이 형님.
19: 네.
20: 우리 김범용 형님의 노래.
19: 네.
20: 친구야.

0: 굿모닝 차트 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요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온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에서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4: 선택하세요 품질을,
1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수요일이면 짠하고 나타나는 헬스 여신 우리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짠 안녕하세요.
2: 짠이 여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아우 아주 시원하게 모셨습니다.
1: 아, 오늘 아, 네. 너무 덥더라고요.
0: 덥죠. 오늘 반짝반짝 골드 골드 골드.
1: 분위기 좀 바꿔봤습니다.
0: 네 아주 좋아요. 아, 야
1: 살아있다라는 건 하루하루에 이렇게 네. 행복이 쌓여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네. 활기차게
0: 네.
1: 기운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네. 건강하고 몸이 또 이렇게 아, 부실하면 생각은 있어도 행동으로 잘 안 되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꾸미고 온다는 거는
2: 네.
1: 건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헬스코리아와
0: 아,
1: 함께.
0: 좋아.
2: 아 저는 돼. 이렇게 네. 우리 김원정 선생님 보실 때마다 네. 볼 때마다 뭐 정말 농담이 아니고
0: 네.
2: 감히 눈이 부셔요.
0: 아.
2: 눈이 참 부셔서.
0: 아니 왜 다 금이에요?
1: 아니 또 뭘 부탁하시려고 또.
2: 아니 그게 뭐 금이라서가 아니라 후광이라든가 그냥 네. 사람이 몸에서 뿜어나는 아우라라는 게 있잖아요.
0: 아~
1: 여기 조명 켜주셨잖아요.
2: 네, 아니 그래서 눈 아파서 전 눈이 아이를 좀 쓰고 시작을 하려고.
0: 네, 너무 부셔서
2: 눈이 피곤해서, 어우 눈이 피곤해서.
1: 아, 그렇게 연결하시는구나.
2: 왜냐면
0: 누리 아이
2: 심심하거든요. 요새.
0: 아, 요즘 다들 눈이 피곤해요.
1: 누리 아이를 사용하시면 새 세상이 밝았다. 아. 밝은 세상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네. 해주세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누리 아이를 소개는 한 적 있잖아요. 저희가
0: 네.
1: 굿모닝 차차차에서도 근데 네. 어떻게 생겼는지 말로 하면은 잘 이렇게 어머, 감이 안 온다고 세상에. 하셔서 네. 들고 왔습니다.
0: 우리 훈이 씨가 지금 쓰고 있는데
2: 이게 네. 딱 스키장 고글 느낌이죠. 이렇게
0: 오, 맞아요. 진짜
2: 저는 집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0: 네.
2: 저보다 제 아들이 더 좋아하지만
0: 그러면 이걸 이렇게 끼고도 아... 네. 보인다는 거잖아요.
1: 아니요. 눈을 감고
2: 눈을
1: 있는 거죠.
2: 눈을 감고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1: 아~ 눈을 쉬게 해주는 건데 치료하는
0: 아,
1: 시간.
0: 네.
2: 그리고 보면은
0: 저거 끼고 TV 보나
1: 누리 아이를 사용 안 해보신 분이 내 주변에 있다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0: 아니 나 써봤어요. 근데 네. 새로 나온 건가 그치.
2: 요거를, 새로 나온 어? 이게 모드가 특별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네, 네.
2: 진동 모드가 있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0: 네.
1: 그다음에 요거 공기압 모드.
2: 공기압에 공기압이 쫙 제가
1: 주무르는
0: 아 주물러줘요. 야.
1: 주무르고 두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온열이 따뜻하게 네. 들어오면서 이 세 네. 가지 마사지 기법으로
0: 네.
1: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의료 기기가 누리 아이입니다. 그냥 마사지기가 아니에요.
0: 네, 의료 기기야.
1: 네. 근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도 네. 마사지를 하면은 치료 요법, 테라피 요법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눈도 여러분들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눈이 뭐 한 40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0: 네.
1: 20, 30대부터
0: 그러니까요.
1: 너무 눈을 혹사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0: 스마트폰 들여다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초점이 안 맞죠.
1: 맞아요. 왜냐하면 눈을 좀 깜빡깜빡 자주 해주셔야 돼요.
2: 네. 그렇죠.
1: 3초에서 5초 사이에
0: 먼데 봐야
1: 안 해주니까.
0: 되고
1: 맞아요. 그리고 눈도 막 눈알을 이렇게 좀 굴린다 그러잖아요.
0: 네.
1: 눈 운동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뭔가 네.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정말 그 어떤 분은 이렇게 눈이 가운데로 몰리기도 하잖아요.
2: 네. 맞아, 맞아.
1: 사시처럼.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한다 그랬잖아요. 강제적으로 네. 쉬게 해주는 효과도 있으면서
0: 네.
1: 마사지 요법 앞서 말씀드린 막 이렇게 눈 주변을 두드리는데 이게 그냥 진동 마사지가 아니라 15가지.
0: 오.
1: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을 네. 치료하는 네. 가장 적합한 진동이 15가지로 네.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공기압이 들어와서 네. 또 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것도 우리 막 이렇게 눈 안구 건조증을 막 뭐 이게 나오잖아요 막
0: 네.
1: 끈적끈적하게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관들에 끼어 있는 것들 이물질도
0: 네.
1: 다 빼주는 공기압 마사지도 5가지
0: 네.
1: 여기에 온열도 가장 적합한
0: 네.
1: 우리가 이 마사저 뭐 눈 마사저들 막 사용해 보신 분들 있더라고요. 물론 가격이 좀 이제 저렴하고 해서
0: 네.
1: 뭐 구입해서 사용하셨다는 분들이 와서 네. 누리 아이 딱 껴보시면
0: 네.
1: 완전 다르구나 차원이 네. 다르구나 이 치료 의료 기기가 그냥 한국 식약처에서 그냥 인증을 해준 게 아니구나 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서 체험해 보세요.
0: 네, 우리 훈이 씨가 지금 체험 중이라 지금 네.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죠? 너무 편안해서.
2: 아니 근데 진짜 농담이 네. 아니고요. 네. 이거를 잘 때 하거든요. 네.
1: 집에서 하시죠.
2: 진짜 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고요.
0: 네.
2: 마음이 되게 릴렉스가 돼요.
0: 아.
2: 그 눈이 진짜로 저희가 계속 눈을 뜨잖아요. 제가 지금
0: 네.
2: 여러 방송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0: 네.
2: 이 소리가 들린지 모르겠어요. ASMR 때는.
0: 지금 들렸어요. 오, 이게 지금 누리 아이 마사지.
2: 진동이 아. 되면서
0: 네.
2: 진동이 이렇게 짧게 몇 퍼서 왔다가
0: 네.
2: 좀 이따 이제 공기압으로 눌러주고
0: 아.
2: 이게 이렇게 로테이션이 돼요. 반복적으로
0: 아,
2: 로테이션 되면서
0: 네, 네.
2: 눈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쫙 아주 세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말 편안하게 눌러주는데
0: 네.
2: 이걸 한번 하고 이게 저 20분인가 30분인가
1: 15분,
2: 아, 15분인가 15분 하고 나잖아요.
0: 네.
2: 할 때 잠들어갖고 하고 눈을 딱 뜨면 네. 정말 눈이 개운해요. 아. 지금 잠깐만인데도 15년에서 이렇게 살짝 네. 땀이 속을 맺혔는데 진짜 눈이 시원하고요. 네. 아까 강제적으로 네. 쉬게 쉬게 소리 들죠. 네. 쉬게 해준다는 게 정말 한번 하시면 네. 체험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달라요.
1: 가서 해보세요.
2: 체험하시면 정말 눈이 확 말 더 아름다우시구나. 이제 체험을 하고 나니까.
0: 저 말이에요?
2: 아, 두 분 다, 두 분 다. 근데 야. 이게 제가 아까 유사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사실 이거 구매 네. 전에 유사품이 네. 하나 있었어요.
1: 저도 네. 써봤어요.
2: 유사품이 있고
1: 완전 달라.
2: 이제 사실은 구매를 그쪽 했는데 네. 켜보니까 중국말이 나오는 막 쇼까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네. 노래가 확 크게 나오고 막 떨어져요. 처음엔 재밌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아. 아, 이게 흔들리긴 하는데 눈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1: 네. 아니 그건 진동도 안 돼요. 그냥 뭐가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꾹꾹 누르기만 하는데
2: 제 거는 진동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해주는 줄 알았는데 막 네. 흔들리긴 하는데 눈에 네. 집중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네. 그 아들도 써보더니 그냥 노래만 듣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이걸 써보라고 줬는데 잘 때 이걸 써요. 네. 제 아들이 너무 좋아하고 제 아들도 아직 벌써 지금 이제 5학년 되는데 아직 네. 벌써 안경을 끼거든요.
1: 맞아, 요즘 애들.
2: 요즘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으로 맨날 하니까
1: 시력 저하가 네. 너무 빨리 와서.
2: 그래서 그 의사분도 제가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그 차여드 출연
1: 한국 안과에서는 치료 네. 단계에서 이거 배치해 놓고 하는 안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치료 의료.
2: 네. 네. 이거 권장하더라고요. 네, 하라고. 네.
1: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 한미옥 씨랑 친한 줄 알았는데 꽤 네. 어떻게 제 주변에 누리아이를 안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친한 사람.
2: 항상 이제 본인만의 착각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죠.
1: 나 안 좋아하시나 보다. 네.
0: 왜냐면 살림 늘어나는 게 싫어서.
2: 무소유라.
0: 아, 무소유야. 나.
1: 근데 건강을 생각하는 거 있어. 우리가
0: 건강을 이제 가져야
1: 많잖아요. 뭐 건강도 뭐 간 건강도 있고 뭐. 좋다. 눈 건강도 있고 네. 모든 뭐 몸 부위별로 그런데 눈 건강 눈은 몸이 천냥이면 구백냥이라고 할 만큼
2: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1: 중요해요. 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0: 맞아요.
1: 아무것도 못 합니다. 건강 정말. 중에서도 저는 이게 진짜 탑에 끼는 네. 그런 네. 건강인데 그 전에는 눈 건강을 위해서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2: 그쵸.
1: 그냥 뭐 약 정도. 영양제 네, 이런 것들 좀
0: 비싸,
1: 먹어주고
0: 양용제도
1: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막 이렇게 눈 운동을 강제적으로 좀 해주고 네. 뭐 옆에 봤다 위에 봤다가
2: 눈 감고
1: 뭐
2: 돌리고 막
1: 돌리기도 하고 막 네. 이경규 생각나시죠?
0: 맞아, 아니 맞아. 옛날 한국에요 네. 그 눈 치료하는 센터가 있었어요. 저희 네, 언니랑 네. 저랑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러면 가면 막 기계가 돌고 딱 쓰면 구멍이 어디로 났어요? 그러면 위 뭐 이러고 혹시 알아요?
1: 운동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네,
0: 있었어요.
1: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 하게 되지.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멀리 보거나 푸른색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이게 딱 이게 붙이고 있어요. 화면에 네. 눈을 붙이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눈에 안 좋은 행동은 더 많이 하고 네. 눈을 정말
2: 복사시키면서
1: 네. 눈 위에 하는 게 없는데 네. 제 15분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의료기기라고 하면 또 사용하는 게 복잡할까 봐 네. 어르신들 걱정하셨다가 네. 오셔서 저 가운데 동그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되니까 네. 너무 좋아하세요.
2: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정말 그냥 리모컨이 딱 한 손에 들어오고요. 네. 네. 중간에 동그란 게 이제 파워 버튼인데 이거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1: 맞아. 네. 그냥 자동으로 가요.
2: 자동으로.
1: 근데 이제 온열만 좀 15분 또 하고 싶다 수동으로 공기압만 네. 하고 싶다 뭐 진동만 네. 하고 싶다 그거는 네. 본인이 택해서 하실 수가 있지만 자동 프로그램 15분 이용하시면 네. 저는 좀 안구건조증 증상도 다 다르잖아요. 심하신 분들은 네.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근데 또 이제 사람이 그래요 좋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안구건조증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눈이 네. 따끔따끔하거나 시리거나 부시거나 눈물이 줄줄 흐르거나 뭐 안에서 막 이상한 피자치즈처럼 뭐가 이렇게 나오거나 네.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땐 열심히 누리아이를 해요. 네. 그럼 이제 그 좋아집니다. 또 안 하죠.
2: 그치. 사람이 그렇죠.
1: 그러면 또 이제 한 일주일, 한 열흘 안 하다 보면 다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관리를 꾸준히 해야 네. 되는 거예요.
0: 역시. 꾸준한 관리.
1: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눈의 노화도 늦출 수가 있고 네. 건강한 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신체 나이만 젊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눈도 나이가 있습니다. 건강 네. 나이가. 네. 그러니까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누리아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위해서 저는 네. 피수템이란 표현보다도 구급상자 같이 무조건 집에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네. 게 제 누리아예요.
0: 그 헬스코리아 하면 고객들의 리뷰가 대단하잖아요. 네. 효과 보신 분들의 얘기 좀 전해주세요.
1: 너무 많아요. 일단 누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백내장 수술 날짜를 잡으신 분이 네. 오신 거예요. 누리아이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 한번 해보시더니 사갖고 가신 거예요. 뭐 어차피 수술하고 나서도 관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가져가셨는데 그걸 그날부터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신 거죠.
0: 네.
1: 안과에 갔더니 뭐 하셨냐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캔슬하셨대요.
2: 그러니까
1: 물론 네.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다는 그렇죠, 건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 뭐 이게 다
2: 잘 맞은
1: 상황이나
2: 거죠.
1: 네. 그리고 그 심한 정도가 조금 다르거든요. 네. 누리아이를 제가 사용하기 시작했고 산 이유가 저도 이제 회사에도 직원가로 사야 네. 되거든요. 네. 구입을 한 이유가 내가 필요할 때 사게 되잖아요. 제가 모든 물건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헬스코리아에. 네. 제가 집에 들여놨을 때가 갑자기 이렇게 멀어지면서 책이
0: 네.
1: 아, 서럽잖아요.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근데 저보다 어린애들도 돋보기를 끼더라고요.
2: 책을 늘 가까이 사시던 분께서 갑자기 책이 멀어지니까.
1: 네, 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누리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네. 그러다가 또 눈이 좋아지면 좀 며칠 안 하다가 바로 증상이 와요.
0: 네.
1: 그럼 또 다시 하고 해서 저는 돋보기를 최근에는 사실 좀 껴요. 이제 저도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잠깐 잠깐 끼는데 거의 안 끼고 다들 놀래요. 저 작은 글씨도 다 볼 네. 정도로. 근데 저는 이건 제 체험담이에요. 네. 아마 누리아이가 없었으면 한 6, 7년 전에 제가 그때부터 아마 돋보기를 꼈을 거예요.
2: 그래서 여러분 그 네. 우리 김원정 호수님께서 진짜로 불났을 때 가져가야 될 3대 덕목이 아니라 품목.
1: 네. 아니 이게 저희가 회의 때 농담으로 아 미디어 팀에서 했구나.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헬스코리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매장에서 그러면은 딱 세 가지만 나도 꼭 필요한 거 왜냐면 저희가 물건이 너무 많잖아요. 뭐 건강식품부터 뭐 스파 제품들 이런 제품들 그 뷰티 제품도 있잖아요.
2: 건강하고도 있고 녹이홍삼도 있고 가져 그렇죠, 많죠. 네.
1: 보통 가격 비싼 거 그렇죠. 하시더라고. 비싼 거
0: 마사지 기계 못 들고 가잖아. 무거워서.
1: 마사지 체어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 외에 이제 가격대별로 막 이렇게 네. 막 네. 머리들을 쓰는데 저는 정말 제가 필요한 거.
2: 1위가 누리아이.
1: 누리아이요. 네. 왜냐면 제가 누리아이를 놓고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일주일 넘게 이렇게 뭐 쭉 캐년들 돈다고 갈 때 안 네. 들고 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제가. 아 배럴이 넣어서도 돼요. 물론 연결해서도 되고.
2: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네. 기다리고
1: 제가
2: 있습니다.
1: 얼마나 누리아이 안 갖고 간 거 한 4일 5일 지나고 나서
2: 이 작은 거를
1: 네.
2: 그냥 쏙 넣으시면
1: 깜빡한
2: 되는데
1: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위를 여행 갈 때도 꼭 갖고 가야 되는 거 마사지 체험 못 갖고 와도 저건 갖고 와야 된다.
2: 이게 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그를 꽂아서 충전을 쓰셔도 되지만 뽑으시면 바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더블 A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블 A 배터리 넣고 그 공간에 제약 없이 어디서든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오늘 특별 방송 혜택을 주신다고요.
1: 눈 영양제 비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헬스코리아의 네. 모든 또 이제 건강식품들 그리고 네. 영양제들 중에 눈 건강 이름도 눈 건강이에요. 눈 영양제 네. 이름이 눈 건강인데 요거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2: 네.
1: 네. 한 달치가 70불이에요.
0: 네.
1: 정품 같이 드려요.
2: 아 요거 네. 구매하시면 네. 눈 건강 한 박스.
1: 저희는 항상 이렇게 시너지 효과 있게끔 사은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네. 눈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항상 사가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패키지로.
0: 아 가격 가격
1: 가격 지금 100불 네. 할인된 가격 쭉 유지하면서 네. 399불.
0: 어야.
1: 네. 그리고 저희 워런티 1년 드리고.
2: 네.
1: 네. 그럼 무슨 문제 생기면 다 가져오세요.
0: 아.
1: 10년 전에 사신 분도 오셔가지고 네. AS 받아가시니까 뭐 AS는 걱정하지 마세요. 뭐 1년이라고 저희가 무상 워런티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봤자 파트 B 받는 거고 저희는
0: 네.
1: AS 때문에 마사지 체어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제품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쵸. 또 사랑을 받는 이유죠.
2: 맞습니다.
0: 헬스코리아. 19년째 된 헬스코리아 네. 때문에 정말 신뢰하는
1: 팔고 사라지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0: 네. 네.
2: 믿음과 신용으로 함께.

0: 미스침 헬스코리아.
1: 네. 네.
0: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지금 댓글들이 네. 뭐 럭키비키미도 그러시고 의사분들을 권하는 정말 의료왕 중에 왕인데 안구골증은 누리아이가 끝판왕이다. 매년 5년 한데 중국 저가 5년 한데 다 써보셨는데 네. 결국 누리아이가 너무 좋더라라고 네. 후기를 써주셨어요.
2: 이거 정말 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막 눈 부시고 막 너무 아프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셨는데 눈물이 밖으로 줄줄줄 흐르는데 그게 안구건조증 증상인지 모르셨대요.
1: 네.
2: 왜냐면 왜냐면 그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건조하면 어떻게 눈물이 그쵸.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와
0: 그냥 오히려 이렇게 말을 걸어 생각하니까
2: 네. 이게 밖으로 다 나가버리면 이 눈 자체는 이렇게 기름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유분도 잘 나와줘야 되거든요. 마이봉에서 네. 유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기름으로 코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네. 밖으로 줄줄 흘러서 눈 표면은 오히려 더 드라이한 거예요. 그럴 때 보이지 않는 그 미세먼지 하나만 들어와도 눈은 바로 스크래치가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1: 네.
2: 각막이 손상이 되고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이제 그 유분이 잘 나오게끔 네. 또 마사지 해주고 온열로 관들의 그 찌꺼기들 막 네. 그런 네. 기름기 있는 것들을 다 네. 녹여서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게 누리아이예요.
1: 네.
2: 너무 좋아요. 일단 사용을 해보세요. 진짜 밝은 세상 신세계입니다.
0: 정말 아까 네. 저도 우리 미역씨 한번 써보시라고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안경 네. 끼우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진짜 편해요.
2: 화장을 한 상태에서는 좀
0: 화장도
2: 그러니까.
0: 하셨으니까
1: 네.
0: 근데 진짜 편해요. 눈이 너무 편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1: 투자해야 되겠다.
0: 투자? 구매하셔야죠.
1: 그러니까 투자.
0: 네.
1: 투자.
0: 본인을 위한
1: 눈에,
0: 투자죠.
2: 눈 건강을 위한 최선의 투자죠.
0: 꼭 네. 여러분들
2: 없는 투자.
0: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눈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날아다녀요.
2: 그러니까 그것도 안 건강.
1: 그것도 이제 좋아지는 맞아요. 거죠?
2: 네 그럼요. 그리고 막 감았을 때 뭐 네. 실타래 같은 것도 막 보인다 그쵸, 그러고
0: 맞아요.
2: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뭐가 날아다니고 하얗게 막 약간 백태 끼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주 심하면 안과를 가셔야 되지만 네. 초기 증상에서 하시면 개선되는 게 느껴져요. 정말 여러분들 그 저희 체험관이라고 하는 매장에 가셔서 해보세요.
0: 네.
1: 부담 요즘 다 눈 필요하시다는데
2: 마사지 체험 그렇죠. 받으실 때 같이 저희가
0: 그러니까
2: 하실 수 있게
0: 같이 하실 수 있죠.
1: 네.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몸은 그라비티에 네. 눈은 누리아이에.
1: 네. 좋습니다. 헬스코리아 가면 몸이 그냥 건강해지겠어요.
0: 그렇죠.
1: 자 그라비티 가볼까요?
0: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그라비티, 눈은 누리아이로 하시면은 체험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집에 디베가 있으니까 디베 할 때 요거를 같이 하시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뭐 사실 그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좀 극락이죠. 나를 위한 극락이잖아요.
1: 진짜.
0: 근데 그게 저는 그래요.
2: 최고 엔딩 타임.
0: 나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우리 가족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하실 때 네. 나를 위해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매한다.
1: 모두가.
0: 나를 가족을 위해서 한번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가보시면
1: 네.
0: 진짜 좋아요. 그라비티 같은 경우 가격이 일단 어마어마하거든요.
2: 그렇죠.
1: 일단
2: 4,499불. 4,499불인데 요즘 이제 그 가격대 또 다른 뭐 브랜드에서 모델들이 나와 있어서
0: 네.
2: 다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죠. 가서 다 해보세요.
1: 네.
2: 오시면 이제 가격 대비. 그러니까 그라비티는 가격이 헬스코리아의 자체 브랜드 H 솔루션이니까
1: 네.
2: 그런 기능과 그런 디자인 성능을 가지고 그 가격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시는 거죠.
0: 네.
2: 한 8,000불?
1: 네.
2: 7,000불, 8,000불대에서도 만나기 힘든 그런 성능과
1: 네.
2: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재도 그 가격대에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색감도 정말 깊이가 있고요.
1: 네.
2: 고급 소재들을 그 가격대에서는 쓸 수 없는 걸 저희가 최고로 썼습니다.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뭐 붙는 거품 같은 게 없다 보니까
1: 네.
2: 온전히 저희가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1: 네.
2: 네. 그래서 그라비티는 처음
0: 그렇죠. 완전 효자.
2: 구매하시는 분들
0: 네.
2: 마사지 처 한 번도
0: 입문하시고
2: 지원 분들이 없다 들여놓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사지 처가 정말 좋을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처음 투자할 때는 조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라비티가 부담 없이
1: 네.
2: 왜냐면 저희가 무이자 48개월 할부를 이용하다 보니까 4,499불도 물론 그 가격 대비 굉장히
0: 네.
2: 훌륭하다고 착한 그렇죠, 가격이라고는
0: 그렇죠.
2: 하지만 갑자기 네. 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0: 부담일 수 있어요.
2: 부담이 되고
0: 네.
2: 또 못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0: 네.
2: 그렇지만 48개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0: 그렇죠.
1: 네.
2: 무이자 할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한 달에 94불 플러스 택스예요.
0: 야.
2: 그러면 매일 마사지를 받으면서 내 건강관리 온 가족의 건강관리가 되는데 이거를 94불 플러스 택스 때문에 망설인다 그러면 그분은 뭐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 보죠.
0: 와, 그 가격은 진짜 이거는 너무 들을 때마다 놀래요 진짜.
1: 네네.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정말. 요즘 뭐 짐 끊어도 뭐 막 비싸요. 몇백 불 하는데.
0: 그럼요, 그럼요. 이게 렌트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1: 필요할 때마다 그냥 온몸을 네. 그냥
2: 그러니까 마사지 언제 끝났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으로 해놓으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7년 돼가니까 네. 이제는. 끝날 4년이잖아요. 48개월이면 네. 옛날에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죠. 디바로 또 갈아타신 분도 있고 네. 네. 근데 한 10년은 사용하시니까 네. 뭐 여러분들 입문용으로는 최고입니다.
0: 3년 워런티 풀 워런티고요.
2: 풀 워런티. 네.
1: 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2: 그럼요.
1: 나중에 이거 진짜 이게 지금 그라비티가 4,499불인데 아파봐요. 그냥 돈이 팍팍팍 다 나가지.
2: 아니 이번에
1: 미리 그냥 건강
2: 휴가 이제 끝나고 다들 이제 또 학교 애들 돌아오고 하니까
0: 그치, 백드스쿨.
2: 예, 막 부모님들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이제 한동안 못 봤던 네네. 사람들 뭐 교회 나가든 뭐 어딜 나가든 보니까 아유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결같이 뭐 똑같아 그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2: 건강도 그러니까 그렇게 늘 꾸준히 계속 관리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지 마시고 네. 네.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서 그러려면 좀 마사지 치료도 들여놓으시고 뉴아이도 네. 들여놓으시면서 네. 있으면 안 할 수가 없고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 네. 네. 48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워런티에다가 거기다가 네. 애프터 서비스가 있잖아요.
2: 최고예요. 그것 때문에 히스코리아 선택하시죠.
0: 그렇죠. 믿을 수 있고.
2: 마사지 네. 체어는.
0: 또 선물도 지금 아직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2: 이지발 선물입니다. 네. 운동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네. 또 운동 미루셨다가 또 덥다고 안 하셨던 분들 이지바이크 들여놓으면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게 없어요. 네. 발만 얹으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걷는 효과 그리고 자전거 타는 효과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네. 자동 운동 기구입니다.
0: 네.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누리아이를 쓰면서 이지바이크 탈 수 있나요?
2: 그럼요.
1: 있지.
0: 그렇죠. 자동으로 네. 되니까.
2: 그럼요. 네.
0: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픈 깜깜한 눈 마사지 하는데
2: 내 나를 운동하고 있어. 집에 가서 네.
0: 나는 운동하고 있는데 눈은 마사지 받고 있는 거예요.
2: 제가 사실 요즘 이지바이크 덕을 톡톡이 받거든요.
0: 너무 좋은 것
2: 같아요. 네. 허벅지랑 단단해지더라고요.
0: 아 진짜요?
2: 네. 아니 우리 고객분 중에 와가지고 막 만져보라 그러면서 이전님한테 그랬다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막 생길까 자동으로 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근데 꾸준히 했거든요. 네. 제가 한 7월 8월 두 달 네. 꾸준히 했더니 정말 여기가 처음에 뻔하면서 아프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지 했더니 그 이지바이크를 한 시간씩 했거든요. 그거 무시 못해요.
1: 네,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기기들이 많은데 진짜 얼마 좀 투자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진짜 건강을 꼭 지키시 바랍니다.
2: 그라비티 지금 이지바이크 네. 그냥 가져갈 수 있는데 요거 250불인데 네.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아이템인데 요거를 선물 아직 주시니까
2: 무료 배송.
0: 네. 네,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자, 매장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그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파크는 한남체인몰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인데 그 한남체인 등지고 주차장에서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바한카톡시 바로 옆이니까 그냥 가세요. 가셔서 마사지 체어가 됐든 또 오늘 눈 건강을 위한 누리아이 그리고 뭐 이지바이크 다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TC 카드 다 적용이 돼요.
0: 네.
2: 또 이제 날씨 더워지고 이제 풀리고 한다고 가을 준비하시면서 녹용홍삼 많이들 구입하러 그렇죠, 오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예. 8월 한 달 요 한 달 네. 동안만 두 박스 구매하시면 알부민 파워
0: 녹용홍삼 두 박스 구매하시면
2: 바이타럭 알부민 파워 한 박스 정품 200불 상당 요거 그냥 드려요.
0: 와. 네.
1: 아, 헬스코리아
0: 헬스코리아 가야 됩니다.
2: 네, 대표번호
1: 짝짝짝짝 헬스코리아 고마워요.
0: 대표번호 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0: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1: 그럼요.
0: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이 에볼라 발병이 선언된 지 불과 석 달여 만에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맨 처음에는 별거 아닌가 보다 이거 방심하다가 이게 아주 그래서 뭐 거의 절반이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근데요 지금 주위에 보면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1: 그렇죠. 요새 네. 감기 많이들 걸리시죠.
0: 왜 그럴까요?
1: 뭐 아무래도 냉방병 문제도 있을 것 같고.
0: 그런 것도 있어.
1: 그쵸.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나가면 덥고 막 이러니까
0: 온도가 너무 급격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뭔가 좀 따뜻하게
1: 좀 걸치시고
0: 네. 스카프라도 하나 하시고
1: 특히 여성분들 진짜 네. 팔 없고 막 뭐 없고 소매 없는 거 입고 다니시다가 네. 실내 들어가면 너무 추워하시더라고요.
0: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2시간에 한 번쯤은 창문 네. 환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 또 바이러스 밀도를 조금 바꿔줘야 되니까.
1: 네.
0: 그리고 모관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 침투가 쉽다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세요.
1: 아 촉촉해.
0: 네.
1: 프로폴리스도 좋아요.
0: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저희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목요일날 뵐게요.
0: 네 지금까지 후니 탱장.
1: 지금까지 후니 미옥이었습니다.
0: 안녕.
1: 후니 미옥이 아니라 탱장 미옥이었습니다.
0: 네.
1: 안녕.
0: 내일 만나요.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디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0: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아 크랜셔 제주화로. 제주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4: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5: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6: LA 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 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해마다 가파르게 오르면서 직장인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에 발이 묶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헬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4명 중 1명꼴이 보험을 잃을까 두려워 이직을 포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전국 규모로 환산하면 약 2,300만 명에 달하며 이 비율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조사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함께 부담하는 가족 건강보험 평균 연 보험료가 2만 6천 달러 수준에 달하며 곧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 해도 연 6천 달러 이상이고 보험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담이 더욱 큽니다. 실제로 4인 가족 보험료로 매달 1,100달러 넘게 지출하거나 연간 보험료 합계가만 달러를 훌쩍 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필요한 진료나 처방약 비용을 제때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앞으로 1년 안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비와 식료품비 등 생활비 전반이 오른 상황에서 매달 수 10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면서 가계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임금이나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일자리가 있어도 보험 조건이 나빠지거나 보험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직을 막는 이른바 잡록 현상이 미국 노동시장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어제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적부조란 정부 혜택을 받는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를 불허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신청하는 이민 신분과 카테고리에 따라 심사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족 추첨 영주권 신청자와 다양성 비자 추첨 대상자, 그리고 미국 내 신분 조정 신청자 등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난민과 망명 신청자,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인도주의적 보호 대상은 연방법에 따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공적부조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있었지만 이번 지침으로 심사 범위가 다시 넓어지게 됐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을 준비 중인 이민자라면 현재 수령 중인 정부 혜택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민 전문가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들에게 온라인 여권 갱신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서비스는 미국 본토나 미국령 안에 실제로 머물고 있는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하면 기존 여권이 즉시 무효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국무부 시스템이 해당 여권을 전자적으로 취소하기 때문에 만료일이 남아있어도 국제선 탑승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우편 갱신과 달리 온라인 갱신은 기존 여권을 직접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여권으로는 여행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여권이 갑자기 무효화되면 귀국 자체가 막힐 수 있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은 일반 처리만 가능하고 신속 처리 옵션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중 여권 갱신이 필요하다면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3: 미국 매학 시오스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협조를 거부한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연방 하원 의원은 한미훈련이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미국 기업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 처우가 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며 주변국의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6: 한국계 영김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8: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7: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의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9: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0: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9: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0: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12시 정원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센터 메디칼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한 소송인이 연방사회보장국의 장애급여 결정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달 30일 테네시 중부 연방지방법원 컬럼비아 지원에 소장이 접수됐으며 사건은 제프리 사우스 프렌슬리 연방 치안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소송의 법적 근거는 연방사회보장법으로 이 법은 사회보장국의 최종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자가 연방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연방법원이 장애 여부를 처음부터 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국이 내린 최종 결정이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지, 행정기록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장애급여 신청자는 사회보장국의 최초 결정과 재심 절차를 거친 뒤 행정법 판사의 심리까지 받아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를 모두 밟은 뒤에야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그 자체로 긴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국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재심을 위해 행정기관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경질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어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직을 잃기 직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가 꼽힙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에서 확실한 반전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특히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 승조원들의 처우 문제도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링컨함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귀환 일정이 두 차례 미뤄지며 중동 해역에서 9달 넘게 작전 중이고 승조원 가족들은 곰팡이 핀 샤워실과 부실한 식사 등 열악한 선내 환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질설은 지난달 말에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유도미사일과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가 급감했다는 보고를 받고 헤그세스 장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사드 요격미사일의 약 80%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약 50%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당시 보도를 부인했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경질설이 잇따르면서 미국 국방정책의 향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있어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될 경우 최근 개선 흐름을 보여온 미중 국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애틀 캐피톨힐에서 교토 테리야키를 운영하는 조이 김 씨는 음식 배달 플랫폼 우버이츠를 통해 약 1,500건의 주문을 처리했지만 매출 대금 4만 달러 상당을 9개월 넘게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문은 계속 들어왔지만 대금이 은행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고 김 씨는 수십 차례 이메일을 보내고 계좌 정보도 갱신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이메일을 보내라 하고 이메일을 보내면 다른 담당자가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됐습니다. 김 씨의 아들이자 매니저인 김준호 씨는 어머니가 운영비를 직접 감당하면서 우버이츠가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가족이 지역 방송사에 이 사실을 알린 뒤에야 우버이츠는 미지급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버이츠 측은 계정 보안을 위한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했고 7월 말 영상 확인이 완료된 뒤 처리가 가능했다고 그러나 김 씨 가족은 대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금이 묶여있던 기간에도 우버이츠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고 김 씨는 해당 수수료 전액 반환과 이자 보상을 요구하며 변호사 선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식당들이 배달 플랫폼 없이는 매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플랫폼의 결제 시스템 문제가 업주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는 27일까지 예정됐던 한미연합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시설 방어훈련만 실시한 뒤 끝나며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야외 실기동 훈련은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방문한 직후 축소 방침이 확정됐으며 군 당국은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간과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5: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4: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순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에 대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3: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3: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후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0: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 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 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 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미국 최대 미디어 기업 디즈니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회사 ABC 방송의 면허 취소 절차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은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추진 중인 8개 ABC 직영 방송국의 면허 취소 절차입니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ABC 계열사가 있지만 이 8곳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하고 있어 파장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온 ABC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왔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4월이었습니다. ABC의 간판 토크쇼 진행자, 코미디언 키머리 멜라니아 여사를 예비 과부라고 풍자하자 FCC는 디즈니의 방송 면허 조기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지상파 방송 면허는 8년마다 갱신하는데 ABC의 갱신 시점은 2028년 10월로 아직 2년 이상

0: 가장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갱신 시점을 앞당겨 압박에 나선 것이어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삼부안가시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9학년 학생이 소총과 권총을 들고 교내에 들어와 10학년 남학생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두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용의자가 보디캠을 착용한 채 범행 장면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했다는 점입니다. 유포된 영상에는 총구가 복도를 따라 이동하다 교실 안을 향해 발사되고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총기의 출처와 반입 경위를 수사 중이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레이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세와 15세 학생 2명이 총을 쏴 학생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것입니다. 당국은 6월 사건 이후 전국 학교에서 총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보안을 강화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필리핀은 합법적 총기 소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암시장을 통한 총기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도 14살 학생이 집과 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8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동남아 전역에서 학교 총기 난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7번째 기일을 맞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김대중재단 미주 서부본부와 오렌지카운티 호남향후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추도식은 지난 일요일 가든그로브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8월 서거한 뒤 민주주의와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도식에는 재단 관계자와 향후회 회원 등 여러 단체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추도식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되새기는 자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1: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 임금 협상 결렬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상여금 인상 및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진행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생산 차질 규모는 4만 2천여 대에 이르고 손실액은 1조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포스코 노조도 임금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최종 결렬되면서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포스코 노조도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3: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모레는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도 예정됐는데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외에도 정년 연장 등을 두고도 대립하는 상황. 노조는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하고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안과 해고조합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들 사안은 임금 협상 대상이 아니고 해고조합원을 복직시킬 근거가 없으며 정년 연장은 정치권 논의가 먼저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까지 진행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는 4만 2천여 대, 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포스코 노사도 임금 협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9월 부분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포스코 파업은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가 기본급 인상안 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메뉴가 뭐였을까요? 궁금한데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할까? 변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환이 가능한 기계가 아닐세.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야. 네, 미움받을 용기 중에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조금은 지쳐갈 때 잠시나마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실수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면서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0: 네, 토토 노래 들어봤습니다. 로제너라는 노래였어요. 아, 이 시간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서 골라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 참 아 그렇구나 많이 위로가 됐어요. 예,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는 교환이 가능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쎄요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네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 변화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자, 해피투게더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4: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3: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4: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3: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오랜만에 나와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렌트웨이의 이경화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1: 그래도 가끔씩 옵니다.
0: 많이 바쁘시죠?
1: 요새
0: 네.
1: 다 한가해요.
0: 한가해요?
1: 네.
0: 아니, 덴트웨이가 한가하단
1: 저희도 좀
0: 말씀입니까?
1: 한가한 편이에요. 전에는
0: 예.
1: 차둘데 없어서,
0: 네.
1: 네, 옆에 있는 그 테넌트 분들도 저희한테 뭐라 그랬어요. 왜
0: 네.
1: 차 막느냐, 비켜라 했는데 요새는 좀
0: 네.
1: 한가합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요새 바디샵들이 전부 한가한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저 먼저 이 덴트웨이는 어떤 회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0: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1: 네네. 덴트웨이는 자동차 흠집 제거 전문 업체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가벼운 접촉 사고나 흠집 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저희 덴트웨이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타운 내에서 가장 싼 가격에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복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루 만에 복원해 드린다는 거는 좀 간단한 거, 패널 하나 정도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쿵해서 좀 사고가 있다. 그러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사고 좀 이렇게 나서 오셨어요. 하루 만에 안 되냐고 하시니까, 아유, 제가 이렇게 좀 정확히 좀더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0: 차를 이렇게 수리하게 되면 렌터카를 좀 빌려서 출퇴근길이라던가 이럴 때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차를 맡겨놓고
1: 그렇죠. 시간이 며칠
0: 시간이
1: 걸리는
0: 며칠
1: 경우는
0: 걸리는
1: 그렇게 해야죠.
0: 경우 그쵸.
1: 네.
0: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수리를 하는데 그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요.
1: 예, 저희 샵은 최대한 빨리빨리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 아침에 출근길에 맡기셨다가 퇴근길에 찾으셔도 됩니다.
0: 그렇게 조금 맞춰 주시려고
1: 네,
0: 애써 주시는군요.
1: 얼마든지요. 네.
0: 감사합니다. 덴트웨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가격을 여쭤봐도 될까요?
1: 그럼요. 정말 쌉니다. 그러죠. 싸고 좋은 건
0: 네.
1: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희 덴트 외에는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싸게 해드릴까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살짝 그렇진 않는데 수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요 정도는 수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수리할 때새 차인 경우는 뭐 이렇게 많이 받아가 되니까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몇년좀된 차는 그래도 새 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0: 그렇죠.
1: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렇게 보기 싫지 않으면 저는 수리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0: 그렇습니까?
1: 또돈안 드리고 좀 무료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찾아서
0: 진짜요?
1: 무료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게도
1: 그럼요.
0: 해주시는군요. 아니, 그게 다 돈일 텐데, 노동력이잖아요.
1: 이게요, 투자입니다.
0: 투자입니까?
1: 그럼요.
0: 그렇게
1: 제가
0: 말씀해 주시니까
1: 간단한
0: 너무 좋네요.
1: 것을 서비스를 해드리면
0: 네네.
1: 그걸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혹시 뭐 사고 나가라 했을 때 반드시 오십니다. 투자죠?
0: 그렇네요, 진짜.
1: 그럼요.
0: 그거를 그냥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덴트웨이를 찾지 않을까 싶네요.
1: 그렇습니다.
0: 사장님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져 오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이 범퍼 한쪽이 이렇게 좀 찌그러졌을 때,
1: 네.
0: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페인트는 그렇게 많이 손상되진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이 복원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1: 제가 좀 나눠서 말씀드려 볼까요? 자, 범퍼와 범퍼끼리 부딪히면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왜냐하면 범퍼의 재질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샵에 오시면 한 150불 정도에서 한 200불 사이, 그러면 또 사실 말끔하게 펴드리고요. 예,
0: 진짜
1: 아까 또
0: 저렴하네요.
1: 찌그러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쪽 귀퉁이가 좀 많이 좀 찌그러지거나 또는 조금 찢어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바디샵에서는 범퍼를 교환합니다. 아. 교환하면 기본 1,500불에서 2,000불이에요.
0: 아, 엄청 비싸더라고요. 네,
1: 그런데 저희는 한쪽 귀퉁이만 네. 그걸 편해서 저희가 또 반쪽만 페인트를 해도 네. 컬러 매치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절반도 가격이 안 되죠. 한 600불 정도면 저희가 또 새 것처럼 완벽하게 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범퍼가 그 찌그러지거나 좀 찢어진 경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약간 찢어지거나 또 스크래치가 난 경우 그것도 좀 복원이 네, 가능한가요?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찢어진 경우에는 네. 대체로 교환을 합니다. 물론 찢어진 부분이 힘을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치지 못하고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 대부분의 경우는 네. 저희들이 그걸 다시 용접을 통해서 복원을 한 다음에 또 새 범퍼처럼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0: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비용 면에서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비용 면에서는 바꾸게 되면 네. 보통 1,500불에서 한 2,000불 정도 듭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는 한 6,700불 정도면 예, 그걸 또 새 것처럼 예, 복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아니 진짜 가격을 네. 잘해 주시는데요.
1: 그럼요. 제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 드릴까고
0: 사장님 항상 합니다. 계시나요?
1: 저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서요. 예, 예. 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오셔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바로 달려와서 도와드릴 네. 수도 있고요. 항상 저희 매니저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도와드립니다. 네. 늘 말씀을 드려요.
0: 네.
1: 그 손님 오시면 잘해드리면 다음에 사고 날 때 오신다.
0: 그렇죠.
1: 근데 조금이라도 비싸게 하고 잘못해드리면 그분만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오실 분까지 네. 못 오게 하신다고.
0: 아하.
1: 그래서 서비스도 잘해드리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가격은 최선을 다해서 싸게 드리면
0: 네.
1: 캐시 호주면서 돈 내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호주머니를 턴다는 표현을 쓰나요? 이 없는 와중에 호주머니 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0: 네.
1: 근데 싸게 해서 잘 해드리면 혹시 나중에 또 운전하다 보면
0: 네.
1: 사고 날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럴 때 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우리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가격을 받기 때문에
0: 네.
1: 그때는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캐시를 할 때는
0: 네.
1: 어떻게 하면 좀 싸게 드리는가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요. 저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진짜 경기도 어려운데
1: 네.
0: 이게 차가 좀 이렇게 부딪힌다거나 접촉사고라던가 아니면은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게 차가 찌그러져 있으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이건
1: 그렇죠.
0: 내 돈으로 이거는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속상한데 정말 서비스를 잘해주시고 또 만족스럽게 해주신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문짝에 저도 야구공만 한 그런 움푹 패이게 누가 이렇게 찍고 간 경우가 있었어요. 누가 그랬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게 이제 손상이 안 된 상태에서 움푹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도 뭐 어떻게 처리를 해주시나요?
1: 네,
0: 네.
1: 이런 경우를 저희 업계에서는 덴트라고 하는데요.
0: 네.
1: 특히 페인트가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야구공에 맞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0: 네, 네,
1: 길거리에서
0: 네.
1: 이렇게 세워뒀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주먹으로 탁 친다든지
0: 네.
1: 특히 코리아타운 내에는 주차장이 좀 협소하잖아요.
0: 네.
1: 주차장에서 이렇게 문 열다가 또 이렇게 상대방 차가 내 차를 문콕 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 저희 덴트에 오시면 한 150불 정도면 또 이렇게 새 차처럼 말끔하게 펴드립니다.
0: 깨끗하게 복원이 가능하고요.
1: 예, 제가 그 펴고 나서
0: 네.
1: 거기에 색연필로
0: 네.
1: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떤 분이 막 찾으세요.
0: 네.
1: 어디에 있었는지.
0: 아.
1: 그래서 제가 예. 동그라미 표시해놓았다가 나중에 보시고 난 다음에 지워드립니다.
0: 그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참 당황스럽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팁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네, 사고는 예상하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저도 사고 나봤지만 사고 나면 머리가 그냥
0: 하얘져요.
1: 하얘집니다. 네. 우리말로 멘붕이 온다 그러죠.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사고 안 나면 참 좋겠지만 누구나 또 오는 게 사고일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사고 나면 또 잘 처리를 해야 이렇게 손실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일단 사고 나면 좀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좀 큰 숨을 좀 들이쉰 다음에 정신 좀 있게 이렇게 차린 다음에 혹시 누가 다쳤는지를 먼저 확인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911에 도움 받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잘잘못을 또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그 순간에서 잘못 따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통해서 현장 확보를 잘 해놓으시면
0: 네.
1: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까이서 막 상대방 차, 내 차 막 찍는데 그러지 마시고 길 전체 모양을 볼 수 있고요.
0: 네.
1: 누가 차선을 들어가고 나왔는지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찍어 놓으시고 또 가까이
0: 네.
1: 가서 상대방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 이건 반드시 찍으셔야 됩니다.
0: 네.
1: 상대방
0: 네.
1: 차에
0: 네.
1: 그리고 사고 난 부분 꼭 찍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운전자 정보를 서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드라이버 라이센스 교환해야 되고 차량 등록증 교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험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요.
0: 네.
1: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적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도 적어놓으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한테 걸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어떤 경우에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화번호 들고 오신 거예요. 저희 샵에.
0: 예.
1: 전화 한번 해봅시다. 전화가 안 돼요.
0: 안 돼요.
1: 아마 사고 나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0: 예.
1: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준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자리에서 걸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정말 그리고
0: 진짜
1: 사고가 좀 크게 났을 경우에는
0: 예.
1: 토행도 해야 되고
0: 그쵸.
1: 좀 문제가 될 텐데요.
0: 예.
1: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0: 네.
1: 전화를 만일에 해주시면 제가 시간에 관계없이 한밤중이라도
0: 진짜요?
1: 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0: 네, 전화번호요?
1: 순서대로 네. 어떻게 하는지를 스텝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선 제 개인 셀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입니다.
0: 와, 사장님 개인 셀폰을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니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연락을 하셔도
1: 네.
0: 예,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1: 한밤중 뭐 12시, 1시, 2시, 3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정말 어쩌다 나는 거잖아요.
0: 아하.
1: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아무렇게나 저장하시면 그때 전화번호 찾을 수가 없어요.
0: 네.
1: 전화번호를 잘 저장하셔야 돼요.
0: 네.
1: 제가 한번 팁을 알려드릴게요.
0: 네.
1: 전화번호 저장할 때는 그 컨택 명에 네. 이름에
0: 네.
1: 거기에 차사고,
0: 차사고.
1: 바디샵,
0: 네.
1: 덴트웨이 이렇게 써놓으시고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덴트웨이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차사고 쳐도 나오고 바디샵 쳐도 나오니까
0: 네.
1: 예, 제 전화번호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0: 아, 진짜 꼼꼼하시네요. 사장님.
1: 네.
0: 와, 자 컨택 이름 전화번호 저장하실
1: 그러지 않으셨나요? 저도
0: 차사고?
1: 가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하려면 이 친구 전화번호가 뭐였지?
0: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1: 못 찾아요.
0: 못 찾아요.
1: 그래서 저는 항상
0: 예.
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0: 네.
1: 손님, 이웃,
0: 네.
1: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족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그럼 찾기가 쉬워요.
0: 좋은 생각이시네요.
1: 네.
0: 자, 덴트웨이 사장님 개인 셀폰 전화번호입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시면
1: 네.
0: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차량에 관한 거는 예, 이 전화번호 저장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덴트웨이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 공개해 주셨습니다. 213-999-1995번입니다. 예, 잘 저장하시고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로도 견적이 가능한가요?
1: 네, 가능합니다. 요새 뭐 바빠서 오시기 네. 힘들잖아요.
0: 네.
1: 전화로 데미지 난 부분을
0: 네.
1: 멀리서 가까이서 최소 2컷 정도 찍으시고 차 연식과 네. 모델까지 넣어서 저한테 텍스트를 해주시면 필요하시면 제가 이메일 에스티메이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네. 또 텍스트로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드릴 수 있고요.
0: 네, 자, 이 리스 반납할 때 네. 차를 보면은 여기저기 흠집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일단은 한번 덴트웨이에 가서 좀 점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1: 꼭 그렇게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0: 네.
1: 리스를 반납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 샵에 오시면
0: 네.
1: 이거는 제 차가 아니고 리스 반납할 차니까 예. 그냥 대충 통과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0: 네.
1: 그런데 딜러에서 이 차를 받아서 폐기숍을 하는 게 아니고
0: 네.
1: 누군가한테 또 좋은 값에 팔아야 됩니다.
0: 그런데
1: 그 사시는 분이 요 정도 그러시는요 저는요 마음이 넓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0: 예, 예, 예.
1: 꼼꼼하게 고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2인치 안에
0: 네.
1: 드는 부분들은 이런 사소한 스크러치나 약간의 칩이 생긴 2인치 안에 드는 부분들은 고치지 않으셔도
0: 네.
1: 됩니다.
0: 상관없고요.
1: 그게 계약서상에 있습니다.
0: 네.
1: 내가 모를 뿐이지.
0: 아하.
1: 그런데 딜러에 가면 그거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 덴트에 오시면 아 요런 거는 수리하고 요거는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특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타이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타이어 취급은 하진 않지만 누구나 리스 반납할 때는 타이어 문제가 됩니다. 보통 2만 마일, 3만 마일 탑니다. 한 3년 정도 타면. 그런데 15,000 마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이 타이어의 마모가 조금 있게 됩니다. 그런데 리스 반납할 때의 팁은 타이어의 그 바닥면에 닿는 홈이
0: 네.
1: 8분의 1인치 정도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0: 네.
1: 네. 그런데 한 3천 마일에서 15,000 마일 됐을 때
0: 네.
1: 앞뒤 타이어를 로테이션을 하시면
0: 네.
1: 2만 마일, 3만 마일 돼도
0: 네.
1: 타이어 교환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타이어가 많이 달아서 나는 무조건 네. 바꿔야 된다 할 경우에 딜러에 가시면
0: 네, 네.
1: 새 타이어 가격을 받습니다.
0: 그쵸?
1: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분의 1인치 정도만 남았으면 됩니다. 홈이. 그래서 중고 타이어로 바꿔도 됩니다.
0: 네.
1: 그것도 오시면 제가 아 요거는 어느 샵에 있으니까 그쪽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찾아서 또 말씀도 해드립니다.
0: 네. 자, 차 리즈 반납 시에도 덴트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덴트웨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213-383-7233, 213-383-7233이고요.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는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으로 예,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1: 네. 보험 처리할 때는 좀 네.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는 갑자기 나는 거고요. 다음에 보험 클레임하는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0: 네.
1: 그런데 보험 클레임을 할 때 내 생각대로만 클레임을 하면 이게 결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후리에 운전을 하는데 앞에 트럭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0: 네, 네.
1: 그럼 내가 그걸 피하지 못하고 치고 가서 내 차에 데미지가 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클레임할 때 내가 디덕터블이 내야 되지만
0: 네.
1: 내 보험이 올라가느냐 프리미엄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차이가
0: 중요하죠.
1: 있습니다. 무지중 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앞에 트럭에서 뭔가 떨어졌지만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0: 네.
1: 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피하고 받았어요. 그건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받았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내 잘못이면 보험료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거고 내 잘못이 아니면 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말을
0: 네.
1: 잘 해야 되는 거예요.
0: 굉장히 중요한 거
1: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내가 물론 뭐 뒤에서 받쳐가지고 무조건 상대방 잘못이야 이런 경우는 아하. 괜찮습니다. 네. 약간 애매한 케이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크레임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저희 덴트웨이에 오시면 언제든 크레임과 다음에 렌터카 토잉까지 도와드리고요. 아. 혹시 멀리 계셔서 오시기 힘들다. 그럼 저희가 렌트카를 또 배달을 해드립니다.
0: 네.
1: 예.
0: 네.
1: 그러면 많이 도움되지 않겠어요?
0: 많이 도움되죠. 네. 뭐 한 곳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1: 아니, 그럼요.
0: 렌트웨이에 가시면 네.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워런티도 제공하신다고 들었어요.
1: 저희가 예.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평생 워런티를 평생 합니다. 워런티. 평생 워런티가 쉽지 않잖아요.
0: 그럼요.
1: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요. 혹시 운전하시다가 앞차의 뒷범퍼 페인트가 종이장처럼 쭉쭉 벗겨지는 거 보셨나요? 보신 적 있나요?
0: 봤죠.
1: 보신 적이 있죠. 예. 자, 그거는 범퍼가 중간에 교환된 거예요. 딜러 범퍼가 아니고요.
0: 네.
1: 제조사에 나왔을 때 상태의 범퍼가 아니고 중간에 사고를 인해서든 뭐든 그 뒷범퍼를 교환했는데 페인트 할 때 네. 뭔가 한 가지 공정이 빠져서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완벽하게 해놓으면 워런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런티가 네. 가능한 겁니다.
0: 완벽하게 서비스 그럼요. 해주시기 때문에
1: 네.
0: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1: 네.
0: 자, 덴트웨이는 아주 특별한 가격표가 있다. 예,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1: 네, 음식점에 가면 가격표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야 여기 내가 바가지 쓴다 이 생각은 안 갔잖아요. 그런데 네. 여성분들 특히 바지샵에 가면 야 내가 혹시 바가지 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0: 네.
1: 혹시 내가 살짝 부딪혔는데 이거 1,000불 나올지 2,000불 나올지 감이 오세요?
0: 모르죠 저희는 일반인들은
1: 아무실 거 아니에요.
0: 모르죠. 네.
1: 그래서 덴트웨이에서는 가격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아.
1: 정확하진 않지만
0: 네.
1: 예, 어림잡아서 맞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아하.
1: 예, 제가 캡리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0: 좋네요.
1: 범퍼에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가 있을 때는 얼마. 다음에 후드에 덴트가 생긴다든지 네. 또 살짝 칩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얼마. 이렇게 딱 섹션별로 구분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특히 여성분들 위해서
0: 네.
1: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야, 진짜 섬세하시네요, 사장님.
1: 네.
0: 영업시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네, 영업시간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는
0: 네.
1: 213-383-7233인데요.
0: 네.
1: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외워집니다. 7233이
0: 네.
1: 페인트 7이 33하다 뜻입니다. 213-383에
0: 네.
1: 7이 33합니다.
0: 아, 재밌네요. 213-383에 페인트 7이 7233입니다. 아, 전화번호도 너무 좋으네요. 덴트 바디샵 위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위치는
0: 네.
1: 올림픽 블루바드와 옥스퍼드 에비뉴 동북쪽 코너에 있습니다.
0: 음흠.
1: 거기가 앞에는 갤러리 마켓이 있고요.
0: 네네.
1: 또 정면 올림픽길 맞은편에는 또 미아리 칼국수가 있어요.
0: 네.
1: 네. 그
0: 압니다.
1: 동북쪽 코너에 있습니다.
0: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대표님 덴트웨이 바디샵이 주말에는 쉬대요. 주말에
1: 네.
0: 뭐 특별히 하시는 일들이 뭐 있으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취미생활.
1: 예, 저는
0: 생활?
1: 그 이름은 낚시를 갑니다. 머리를 비워야 돼요.
0: 그래서 쉬시는군요 주말에.
1: 네.
0: 와 멋지십니다.
1: 제가 하는 낚시는요
0: 네.
1: 확실하게 머리를 비울 수 있는 낚시예요.
0: 오.
1: 자 일반적으로 낚시 가면 뭐
0: 네.
1: 우럭 뭐 도미
0: 네.
1: 이런 걸 많이 잡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미끼를 바늘에 끼워서 던지면 얘가 물어서 알려줘요. 내가 물렸어요 하고 땡기면
0: 움직이죠.
1: 예, 이게 낚시 끝이 움직여요. 어떤 분은 방울을 달아요. 그럼 딸랑딸랑 움직여요.
0: 네.
1: 그런데 제가 하는 낚시는 뱅에돔이에요. 뱅에돔은 이게 베지테리안 고기입니다. 해초를 먹고 자라요. 그래서 미끼도 파래로 합니다. 해초로.
0: 낚시 전문가시네요.
1: 네, 해초나 또는 그린피스라는 콩이 있어요. 거기에 냉동해서 파는 게 있는데 그 해동해서 쓰는데요.
0: 네.
1: 어떤 해초로 낚시를 합니다. 그 얘는요 바늘에 파래를 감고 던지면 네. 얘가 파래를 먹고 바늘은 뱉어요.
0: 아 그렇군요. 대표님 이 낚시 얘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나오셔서 좀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1: 좋습니다. 언제든. 네.
0: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덴트웨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213-383-7233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아, 이경화 대표님 개인 셀폰 번호는 213-999-1995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 돈이 필요한 사람도
3: 투자하는 사람도
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3: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 213-804-9555
3: 다시 한번
2: 213-804-9555 워킹모니.com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6: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5: 213-388-5600. 213-388-5600.
6: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5: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6: 융자나라 좋은 나라.
5: 융자라면 콜미.
6: 213-388-5600. 213-388-5600.
7: 융자 나왔어요.
8: 우와 빠르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태양입니다.
14: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5: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6: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5: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8: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해비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피님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해요. 소피아님 여전히 인사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은 선배님께 빨간 장미 드려요. 켈리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해피 베프님들 반가반가요.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샌디송님 오랜만이세요. 예, 샌디송님 건강하시죠? 이삿짐 정리는 다 되신 거죠? 예,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좀 듣고 싶네요. 오늘 생각나는 노래인데요. 박미경입니다. 민들레 혹시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 되어 들어봤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예, 우리가 해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해피해야 하시기 때문이죠. 해피 투게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기도하는 손 모양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와, 8월 19일 오늘이요. 인류가 순간순간을 기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세계 사진의 날입니다. 예, 월드 포토그래피 데이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풍경과 얼굴을 지나쳐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시간 속에서 이 카메라 렌즈는 정말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고 또 영원히 그 추억을 멈추어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앙드레 까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마음을 누르는 셔터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다. 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어요. 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 말했듯이 촬영자의 시선과 감정 그리고 그 순간 상대와 나누었던 교감이 프레임 안에 고스란히 담긴 시각적인 그런 수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사진은 기억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과거를 일깨워주기도 하고요. 또 잊혀진 순간들을 다시 가져다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풍경이 변해도 사진 속에 남겨진 빛과 그림자는 그날의 공기마저도 기억하게 하니까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그런 아련함?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나간 계절의 이 스냅샷에서 느껴지는 온기처럼 그렇게 사진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당시의 감정을 현재로 불러오는 가장 따뜻한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필름이나 디지털 프레임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시절을 담아낸 우리의 이야기고 또 잊고 지냈던 그리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손안의 카메라로 초점을 맞추고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담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 예, 음식을 사진에 담고 싶어서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훗날에 꺼내볼 소중한 기억의 한 조각을 예, 차곡차곡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예, 찰칵 예, 사진 찍는 소리 여러분 웃으세요. 스마일 나만의 표정으로 우리 사진 찍어볼까요? 찰칵.

0: 회사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10: 자, 오늘이 세계 사진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 사진 기술은 1839년 오늘입니다.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루이 다게르가 발명한 다게로 이 다게레오 타입 기법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이 혁신적인 특허를 매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인류를 위한 무료 선물로 공개를 했다는군요. 누구나 사진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시각 매체의 대중화가 시작된 뜻깊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비틀즈의 소품이에요. 굉장히 짧은 노래인데 너무나도 좋죠. You. 비틀즈 노래 I Wait 듣고 계십니다.

오늘날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일상을 담아내는 디지털 사진과 스마트폰 카메라 역시 187년 전 오늘 공개된 위대한 공유와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세계 사진의 날이라고 하니까요. 마음껏 사진 찍으면서 즐기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4: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4: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려요.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Count your blessings. 당신의 축복을 세워보아라. 이 말을 떠올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에리 호퍼의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내가 가진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아, 참 이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예, 감사의 마음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만 찾으면서 방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루 중에 단 몇 분만이라도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 그래도 감사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분만이라도 행복했던 기억, 소중한 시간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0: 제이슨 도노반 노래였습니다. Any Dream Will Do라는 노래였어요. 아,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받은 축복을 세워봐요. 밤새워 세워야겠네요. 밤새워 받은 축복 세워봐야겠네요. 이런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소피아님은 나이를 먹어도 소녀처럼 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긍정의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오고 이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가 느껴지는 댓글들,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아,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축복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예, 투라고 적어주셨는데 역시 저도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아, 참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달콤한 아이스티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이 같고 또 눈빛 하나로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그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음악도 같이 듣고 우리 해피님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즐거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작은 행복들,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놓치지 알면서 살자고요. 놓치지 않고 살자고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지나서 2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7: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6: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7: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6: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1: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0: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1: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0: 돈이 필요한 사람도
11: 투자하는 사람도
10: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1: 워킹모니.com 무료 1대1 예약 상담
10: 213-804-9555.
11: 다시 한번
10: 213-804-9555. 워킹모니.com

커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원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선미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보니까요, 함께 가는 세상 마음 주고받는 인연이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아, 정말 이 백합꽃이 예, 아주 멋지게 예, 담긴 엽서 예,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뭘까요? 아, 부하님께서 올려주실 내용인데요. 뭘까요, 여러분? 인생은 한방이야. 알고 계셨나요? 인생은 한방이야. 이 말을 한의사님들께서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우스개 말인데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런 말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이 말을 예, 어떻게 지으신 건가요? 예? 두아님. 참. 야, 인생은 한방이야. 좋네요. 맞습니다. 예, 한의사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말이네요. 오늘은요,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톡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박인수의 밀기의 추억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적 어머님이 풍금치며 부르시던 가곡, 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향수가 깃들어 있는 그런 노래라고 할수 있겠죠. 밀기의 추억, 네, 들어봤습니다.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어.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자, AI 정우 씨 불러볼까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밖에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0: 어, 왜요?
1: 이제 좀 숨쉬나 했더니 폭염이 다시 기어 돌아왔더라고요.
0: 그러게요. 너무 덥죠.
1: 근데 스튜디오 안은 선미 씨 덕분인지 분위기가 참 밝네요.
0: 아, 고마워요.
1: 오늘 저 이야기 하나 들고 왔는데요. 미국 포틀랜드에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던 노숙자가 주인이 쏜 총에 맞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노숙자가 가게 주인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가 있거든요. 진보 성향 법원이 만들어온 판례들과 얽혀있는 얘기인데요. 선미 씨는 이 뉴스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0: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포틀랜드 마켓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이 쏜 총에 맞은 노숙자가 오히려 이 $1,000,000 소송을 했다길래, 야, 뉴스 기사 읽으면서 엄청 놀랐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네, $1,000,000라니 어떤 법이길래 라는 의문이 생겼죠. 글쎄요. 이 범죄자 인권이 더 우선이라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 법 구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정우 씨가 좀 얘기해 줄래요?
1: 네. 사실 이 사건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이게 말이 돼?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황당 뉴스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법적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특히 포틀랜드 같은 진보 성향이 강한 도시에서 이런 판례들이 꽤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지키려다가 소송 피고석에 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어디서 선을 그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0: 사실 우리 한인분들도 곳곳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이 문제가 과잉 대응이라는 걸까요? 과잉 대응에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 핵심은 과도한 무력 사용이라는 법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excessive force라고 하는데요.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총을 쏘는 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봐요. 생명을 위협받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만 지키려고 치명적인 무기를 썼다면 그 자체가 민사 책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죠.
0: 아하.
1: 포틀랜드처럼 진보 성향 판사들이 오랫동안 이 기준을 넓게 해석해온 도시에서는 이런 논리가 실제로 법정에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침입자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대응한 방식이 별도

0: 두 입장 모두 나름의 무게가 있어요. 어떤 법이 더 공정한가 보다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가까운 질문인 것 같아서 저는 쉽게 어느 한쪽 손을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1: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좀 그런 면도 있네요.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께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이.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리커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한인 중에서도 곳곳에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과잉 대응, 어디까지가 과잉 대응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뭔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0: 맞아요. 사실 그 지점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법 이야기보다 부분이에요. 먼저 떠오른 게 있었어요.
2: 법이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느낌 때문에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0: 한인 분들 중에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1: 그분들이 매일 죄송합니다.
0: 허용하는 사회에서 뭔가 총을 쏠 수 있는 상황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법이 어떻게 설계되든 재산 보호를 위해 안에서 시사용을 살아가는 건 정당화하면 자칫 사람 목숨보다
2: 내 가게를 지키고 물건이... 싶은 마음이랑 그러다 법적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남의 나라 먼
1: 자, 도시 지금 이게 오버랩 돼서 이제 겹쳐서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우 씨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에 좀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0: 사실 이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법 이야기보다 먼저 떠오른 게 있었어요. LA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 얼굴이요. 한인 분들 중에 작은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매일 어떤 긴장감 속에 문을 여시는지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1: 그럼요.
0: 법이 어떻게 설계되든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건 결국 사람이니까요. 내 가게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랑 그러다 법적으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남의 나라 먼 도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이웃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게 저는 더 마음에 걸렸어요. 구조가 어떻든 그 안에서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보다 먼저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법도 제대로 작동하는 거 아닐까 하고요.
1: 맞아요. 정우 씨 얘기를 들으니까 한결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 대비해야 할 것들이라고는 할까요?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어요?
0: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가까운 얘기예요. 미국에 가족이 계신 분들 많잖아요.
1: 그렇죠.
0: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이 흐름을 알고 계신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가게를 운영하신다면 보안 카메라를 제대로 갖추시는 게 첫 번째예요.
1: 중요하겠네요.
0: 총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기록이 있어야 법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기록이 없으면 내가 피해자여도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버려요. 두 번째는 보험이에요.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미리 점검해두는 거죠. 소송 자체가 무기가 되는 세상에서는 버티는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1: 네.
0: 이건 꼭 전문가분께 여쭤보시길 권해드려요. 법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있어요.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정말 다르니까요.
1: 그렇죠.
0: 선미 씨는 혹시 주변에 미국에서 가게 하시는 분 계세요?
1: 많죠. 리코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운타운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 가게를 운영하실 때 보안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제대로 갖추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 공감합니다. 기록이 있어야 법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이 없으면 내가 피해자여도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안 카메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커버할 수 있는지

0: 이것도 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정말 고마워요. 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좀 많은 분들 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다면요.
1: 오늘 이야기 길게 드렸는데요. 딱 하나만 남긴다면 저는 이거예요. 법은 결국 사회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반영한다는 것. 재산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게 맞다는 원칙은 좋아요. 근데 그 원칙이 실제로 가게 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사람한테도 공평하게 작동하느냐. 그게 오늘 이 사건이 건드리는 지점인 것 같아요. 황당하다고 웃고 넘기기엔 그 안에 꽤 진지한 질문이 담겨 있거든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가 법정에서 뒤집히는 구조. 이게 포틀랜드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나라 뉴스로 스쳐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선미 씨는 이런 복잡한 뉴스 전하실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글쎄요. 아, 정말 포틀랜드 사건은 노숙자였지만 이 만약에 강도가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무기를 들고. 예, 그럴 때는 뭐 정당방위로 뭐 당연히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찔한 순간들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위급한 상황에 프로텍트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집힐 수 있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좀 퀘션이 생기는데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각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정우 씨 보내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자, 오늘 주제가 포틀랜드 상점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치려다 주인이 쏜 총에 맞은 노숙자가 오히려 1,000만 달러 소송을 했다라는 주제로 우리 정우 씨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우 씨 끝으로 해줄 얘기 있을까요?
1: 오늘 이런 무거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쉬운 주제가 아닌데도 여기까지 들어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대화를 마치면서 한 가지 느낌이 남아요. 복잡한 세상일수록 이렇게 같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맞아요.
1: 선미 씨랑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저도 좋았어요.
0: 나도
1: 다음에 또
0: 좋았어요.
1: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올게요.
0: 아, 고마워요, 정우 씨.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7: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이름은 잘 졌죠 제가. 더 친근하게 느껴지라고 제가 정우 씨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하는 이 이슈 톡톡 좋아요. 점점 좀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 톡톡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때는 뭐 속터뷰 일 때도 있고 또 꿀팁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예. 이 뭐 남과 이 캘리포니아에 미국에 살면서 이슈되는 이야기들도 뉴스 기사들 이렇게 제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렇게 예,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요. 1650 책방 코너에서 예, 부부들의 코믹 에세이 예, 코믹 에세이를 아, 좀 재밌게 풀어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아, 신나게 들어볼까요? 이 노래. 글로리아 게인의 노래입니다. I will survive.

0: 1650 책방.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매일이 영화 같을 줄 알았습니다. 로맨스 영화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매일 아침 가정에서 펼쳐지는 스펙타클, 생활 액션 극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배우자의 이것 때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진 않으셨나요? 부부들의 코믹 에세이, 혼자 살기 싫어서 결혼했는데요. 예,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 갈등 에피소드를 재구성해봤습니다. 결혼 3년 차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자타공인 칼각주의자입니다. 치약은 무조건 맨 끝에서부터 정성스럽게 밀어올려 짜야 마음이 편안해지죠. 반면에 남편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치약에 허리든 목덜미든 눈에 보이는 대로 덥석 잡아치워 짜버립니다. 어느 날 아침 뿔이 난 아내가 남편을 화장실로 불러세웠습니다. 중간이 푹 꺼진 치약을 들이밀며 말했죠. 자기야! 이거 봐! 내가 치약은 끝에서부터 짜달라고 몇 번 말해! 응? 그러자 남편이 아주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응변을 토하듯 받아쳤습니다.
1: 여보, 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몰라? 아, 치약은 어차피 중력 때문에 아래로 다 모이게 돼 있어. 내가 중간을 짜든 위를 짜든 내일 아침이면 다시 내려간다고.
0: 과학 법칙까지 동원한 남편의 현란한 말솜씨에 아내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수는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어요. 예, 바로 한여름 에어컨 온도 때문이었는데요. 열이 많은 남편이 희망 온도를 68도로 강풍을 틀어놓자 추위를 타는 아내가 슬그머니 다가와 78도 약풍을 올려버립니다. 남편이 다시 리모컨을 뺏어들자 아내가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아 여보! 열역학 제1 법칙 몰라? 당신이 그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면 정말 실외기가 과열돼서 결국 지구온난화가 오고 내 방은 더 더워진다고. 결국 그날 밤 남편은 과학의 패배를 인정하고 씁쓸하게 잠들었다는 그런 결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유인력과 열역학 법칙까지 동원되는 위대한 부부의 세계. 서로 다른 우주가 만나 조율해가는 과정이 참 달콤 쌀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는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왼수에게 치약 끝에서부터 짜줘서 고마워 하는 다정한 그런 말 한마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0: 네,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들어봤습니다. 아주 멋진 글을 올려주셨네요. 치약의 본질은 이를 닦는 거죠. 키에르 케고르가 말하기를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다투는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들에 의함이죠. 예, 공감합니다. 공감해 주시는 분들 많네요. 예,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전화로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5: 카페보넨?
4: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5: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4: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5: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4: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4: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자리를 놓고 현직 캐런 베스 시장과 도전자 니티아 라만 시의원이 오늘 밤 첫 공개 토론에서

캘리포니아 중부 농업지대인 샌호아킨 밸리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2024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의 체포 기록을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된 아시아계 이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과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에 발생한 리지니 로지스틱스 이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인근 보일하이츠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이 호흡기 질환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트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의료기관인 세인트 존스 커뮤니티 헬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2주 동안 진료를 받은 환자가 약 1,300명 중 36%에 달하는 주민들이 연기 흡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증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급성 상호흡기 감염과 안구 질환, 지속적인 기침 등 호흡기계 이상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서 노인을 속여 수천 달러의 현금을 갈취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주 웨스트파크 지역의 한 빈 임대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집에 수상한 남성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직후 UPS 택배기사가 해당 주택 앞마당에 상자를 배달했고 수상한 남성이 이 상자를 수거해 현장을 떠나려 하자 출동한 경찰이 즉시 체포했습니다. LA 시의회가 13지구 내에 특정 공공장소의 노숙자 텐트 단속 구역을 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를 주도한 휴고 소노마티네즈 시의원의 행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시의회가 일반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한 이 통행권보다 노숙인들의 정주권을 우선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0: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3: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2: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3: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2: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3: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4: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8: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 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9: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자, 일주일에서 딱 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자, 이곳 LA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1650 라디오는 내 친구. 활기찬 햇살 또 어떤 그 따뜻한 내음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꽉 채워드립니다. 자, 뭐 매일 그렇지만 또 오늘도 역시 지치기 쉬운 요일이고 또 지치기 쉬운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셔서 작은 여유 또 어떤 좀 긍정적인 생각, 아 이런 것으로 남은 오늘을 좀 채워서 오전의 허전함을 좀 달래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하루도 저 고니와 함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고 작은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네, 아이고 조금 수요일이라서 여러분 한 주의 중심인데 조금 지치실 것 같아서 조금 신나게 출발했는데 잘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면서 조금 덥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 노래와 함께 조금 더위가 물러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부터 5시까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의 모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맡기시고 그저 기대고 털퍽 앉으세요. 그냥 저희와 함께 나누는 멋진 노래들, 또 멋진 선곡들, 또 작은 이야기들 함께 꾸미면서 이 시간을 하루에 마무리하는 시간 정도로 여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시고 조금 지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또 다른 반가움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조금의 에너지를 드려서 또 하루를 무사하게 보내고 내일을 맞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저의 일이기도 하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자, TK님, 저는 요새 그 TK님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반가워요. 그만큼 컨디션 괜찮다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H님이 개근상 타셨어요. 고니의 내 친구. 알청님이 대답을 겁나게 멋있게 해부렀네요. 아따, 겁나게 반갑소잉. 우리 H님 덕분에 이 겁나게란 단어가 아주 유행됐습니다. 예. 아, 우리 TK님도 겁나게 반갑소이다. 이렇게 민혜경 너무 신나고 좋다고. 자,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드린 대로 겁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려고 합니다요. 차가 왜 두 바퀴로 갈까요? 김광석입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우리 TK님, You're welcome이고요. 가사가 음유시인 맞습니다. 또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봐도 곱고 희던 고운 눈에 넥타이를 메어줄 때, 아, 참 정말 시인 아니겠습니까? 너무 좀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곁에 있으면서, 만일이 있었으면 제가 분명히 우리 김광석 씨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합니다, 사실. 한번 초청해서 콘서트를 멋지게 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한 4일 전에 같이 홍대 앞에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고, 참 김광석 씨는 개인적으로 말이 없어요. 굉장히 어떤 소년 같은 느낌이고 그냥 뱅긋 웃기만 해요. 그리고 제가 김광석 씨를 참 꽤 여러 번 만났는데 아니요 노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콘서트를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남기는 가수입니다. 왜냐하면 게스트 없고 밴드 없고 기타 하나에 하모니카 하나면 모든 콘서트가 성황리에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예, 김광석은 정말 멋진 가수임에는 분명했고 우리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깊이 남아있는 그런 음유시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우리 순철님, 어서 오세요. 반가 반가. 예. 자, 뭐 장미화 씨, 아,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이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장미화 씨를 이모라고 불러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친하게 지내서, 저희 어머니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이모인데, 텔레비에 보신 대로 굉장히 왈가닥이고 굉장히 의리가 있고 상당히 직선적입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바로 거기서 받아칩니다. 그래서 그 밤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누가 좀 술 채고 한마디 하면 그걸 못 넘어가고 막 해대고 그랬던 왈가닥 같은 장미화 씨. 3년 전에 어머님 장례식에서 참 3일 동안 그 병원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애통했던 그 모습이 참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고, 아무쪼록 우리 장미화 씨도 좀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으면서 항상 안녕하세요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3차선 다리가 아닙니다. 4차선 다리도 아니고요. 2차선 다리. 자, 복면 다로 차태현입니다.

네, 복면가로라는 영화 주제가로 정말 많은 인기를 얻었던 우리 차태현의 2차선. 아, 예, H님 2차선이 너무 좁아요. 요새는 뭐 5번 타고 이렇게 얼바이 쪽으로 내려가면 왕복 12차선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너무 좁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그 개그맨 이경규 씨가 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경규 씨가 오래전에 뭐 텔레비에서 너무 얘기하지만 그 복수혈전이라는 영화를 제작했다가 그야말로 쫄딱 망하고 재기를 해서 이 지금 부르신 그 우리 차태현 씨가 주인공인 복면다로라는 영화 별로 기대도 않은데 이게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이걸로 다 메이크업을 했다는 그런 일설도 있는 그런 그 노래였습니다. 참 뭐랄까 그 영화대로 영화 줄거리 아시겠지만 그 락 가수가 할 수 없이 빚 때문에 도망가다가 트로트에 접하게 돼서 인기 스타가 돼서 행복을 찾는다는 그런 뻔한 스토리지만 그래도 그 실정 자체가 지금 현재 세상을 미리 예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벌써 한참 전인데 요새 보시다시피 뭐 파페라 뭐 클래식 하는 사람 뭐 소리 하는 사람 각종 가수들이 다 이 트로트로 전업해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뭐 김호중 씨도 그렇고 그 이외에 여러 가수들이 트로트 입문해서 너무나 좋은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름이 갈 무렵인데 마침 또 우리 19분 중에서 김현식 씨가 생각난다고 알청님이 그러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는 김현식 씨 그럼 보통 사랑했어요. 뭐 내 사랑 내 곁에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분 많이 접하시진 않은 노래인데 이 노래 역시 김현식 씨 노래 중에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정도 계절과 딱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어요. 여름밤의 꿈.

0: 네, 우리 알청님 덕분에 또 김현식 씨 노래, 아, 또 이 노래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형 하면서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 김현식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저희 아파트, 제가 동부시촌동에 살았는데 17동에 살았는데 김현식 씨가 16동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그 동네에 있는 금강병원이라는 데 입원을 해 있다가 떠나기 한 뭐 일주일 전 남짓 전쯤에 이제 그 간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굉장히 부풀어 올랐어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동부청동에 서울 스튜디오라고 이제 녹음을 많이 하는 녹음실이 있었는데 그 앞에 유명한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때 사랑과 평화 멤버 최희철 씨, 그 다음에 신촌블루스의 어민호 씨, 또 그 다음에 그 나에게로 초대를 부른 그 정경화 씨 등등 한 8명 정도가 이제 그 어떻게 지금 보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한 거예요. 이제 우동 한 그릇씩 먹고 그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왜냐면 내 사랑 내 곁에도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간호금이라고 합니다. 연습 삼아 불러왔는데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걸로 음반을 냈는데 그 노래가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됐죠. 그랬는데 쉰 목소리로 이제 그 술을 한 잔씩들 먹는데 술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야, 나 마지막인데 소주 한 컵, 한 잔이 아니고 소주 한 컵만 마실게. 그래서 그 한 컵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던 그런 모습이 제 눈앞에 선하긴 한데, 그리고 일주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맞이해서, 아까 김광석 씨도 그렇고 또 지금 노래 들으신 김현식 씨도 그렇고 재주가 많은 사람은 하늘에서 질투해서 빨리 데려간다는 그 말이 어울릴 정도로 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다들 즐겁게 만나고 계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마찬가지로 김광석 씨 같이 그들의 노래만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고 그들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떠오르는 추억들은 우리가 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우리만의 특권의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노래들 선곡하게 돼서 참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그 것들이, 물론 제가 선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이렇게 느낌, 여러분의 생각으로 꾸며지는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너무 행복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0: 네, 반가운 목소리 또 있습니다. 위키리입니다. 저녁 한때 목장 풍경.

네, 참 반가운 목소리고 얼굴이고 우리 순철님 덕분에 그 우리가 저희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는 그 우유 저는 우유를 사실 못 먹습니다. 그런데도 어렸을 때는 그 집에 배달 오는 그 조그만 유리병에 목장 우유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우유 전 얘기죠. 어깨가 들썩하다고요, 순철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옛날에는 뭐 목장일 목장길 따라 밤길 거니면 이런 뭐 이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목장이란 주제가 굉장히 주가 됐던 그런 세대였는데 70년대였었는데 오늘은 또 우연치 않게도 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가수들의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는 바람에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어요. 우리 위키리 씨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키리 씨는 그 미국에 오셔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여기서 기거를 하셨고 뭐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어렵지만 위키리 씨의 친동생 두 분이 형제가 타운 내에서 아주 유명한 차고치는 바디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아저씨로서 기억나는 것이 벌써 오래전이죠. 80년대 초니까 저희 아버님이 작고 하셨을 때 정말 와서 그 당시에 일주일 장을 했어요. 8월 31일 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제사한 날이 돌아오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한 일주일 장을 하는데 거의 일주일을 매일 오셔서 그 당시 저에게 위로해주고 손님 맞아주고 너무 감사하게 해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가수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아버님하고 관계지만 저희 어머님 가수 현미 씨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현미 씨 또 한명숙 씨 지금 위키리 씨 박형준 씨 이금희 씨 등등 이런 가수들은 굉장히 친분이 많았던 그런 그 동기생 가수들입니다. 최희준 씨 이렇게 비롯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처럼만에 그 핑계로 제가 엄마 노래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 싶은 얼굴 뭐 이런 등등의 노래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두 사람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0: 네, 알청 씨 말씀처럼 들썩이게 하는 탱고 노래였습니다. 자, H님, 아, 두유 따뜻한 거 학교에서 먹던 생각도 났고, 아, 며칠 전 들으셨다고. 순철님, 서초동 경부선으로 빠져들어가는 걸 봤지요. 앞에 영정사진 크게 걸고. 아, 그러니까 장례를 그때 치르고 마지막 날 KBS 본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거기서 이제 연결식을 마치고 천안공원 묘지에다가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사진 들고 천안으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가면서 우리 순철님이 보신 것 같아요. 벌써 87년도니까 40년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굉장히 그러니까 56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지금 생존에 계셨으면 95세, 6세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된 일이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저 잠시 추억에 빠졌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1: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0: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2: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3: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2: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3: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네, 아이고 좀 오래간만에 또 신나게 기운나게 인디안 인형처럼 나미의 음성이었습니다. 알청님,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이 더욱더 귀하게 생각됩니다. 예, 250% 동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00

0: 선택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H님, 살아계시면 다 해드리고 싶어도 이젠 안 계세요.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이 부럽다고. 저도 굉장히 부럽습니다. 남희 씨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친분이 없어서. 예, 맞습니다. 남희 씨 아들도 가수입니다. 최정철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에서도 나왔었고 아주 노래를 잘하는 가수입니다. 그래서 일부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남희 씨의 아들 최정철 씨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최정철입니다. 사랑은 왜 해?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6: We will fight for you.
5: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7: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odent.com.
8: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9: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8: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9: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8: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9: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8: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0: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1: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구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0: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1: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구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0: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1: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12: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AM
13: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는 그룹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라는 우리 추억의 팝송과 함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남은 오후 시간을 좀 충전을 시키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지금 아마 통근버스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출근하셨나요? 오늘도 좀 멋지고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 당시 좀 생각나는 추억의 팝송 한 곡 선곡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반갑다 하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 노래입니다.

0: 네, 참 명곡이면서 반가운 노래. 우리 H님도 반가우시고 이 노래는 누구나 다 반가웠던 그런, 그 원래 이름이 첼시아 첸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 가수가 그 당시에 그 아비라고 하는 가수가 둘이 불렀던 One Summer Night, 사랑에 쓰지 않나라는 영화가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우리를 기쁘게 해줬던 그런 추억의 팝송 한 두 곡 들었고,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듣고 모시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시종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 입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0: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은 보이시겠지만 우리 매주 이 시간을 책임져주시는 우리 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오늘도 빨간 넥타이 아주 멋있습니다. 성적이 네. 달고 오늘은 네. 또 병원 명찰도 달고 오셨나 봐.
11: 아, 예.
0: 진료하시다 오셔가지고 그랬구나.
11: 이게 내 유니폼인데.
0: 아, 그
11: 이거 벗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0: 근데 나는 굉장히 보기 좋은 게 네. 보통 이제 한의사나 의사분들이 이제 가운 같은 거 많이 입으시고 그러는데 네. 우리 박사님 항상 깔끔한 정장에 네. 넥타이 탁 단정하게 매시고 네. 굉장히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11: 네. 이게 내 유니폼이에요, 평생.
0: 아, 평생.
11: 그러니까 양복도 똑같은 것만 입으니까
0: 아.
11: 날마다. 그거는 매년 그것만 입은 것 같아. 양복은 바꿔 입어요. 근데 똑같아요.
0: 자, 일단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도 좋지만 어떤 분이 고생하셨는데
11: 예.
0: 좀 많이 효과를 누리셨다. 그 얘기 잠깐 하시죠.
11: 아, 예.
0: 예, 예.
11: 예, 환자분이신데
0: 네.
11: 이제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고 아직 권사가 못 되셨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네.
11: 한 10년 전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0: 네, 네.
11: 근데 허리가 아파 가지고 엄청 아팠는데 그냥 와서 치면 그때 운 좋게 한 번 맞고 나서 버렸대요.
0: 아이고 다행이시네.
11: 네, 그건 다행 중 다행이었는데.
0: 네네네.
11: 그래서 10년 동안에 저한테도 이제 주로 약을 지어 잡수시고,
0: 네네.
11: 그래서 산삼을 많이 잡수셨어요.
0: 아, 예.
11: 특징이 꼭 산삼을 약 지을 때마다 한 파운드씩 넣어서 잡수시는 분이에요.
0: 아, 그렇구나. 네.
1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발목을 삐었어요.
0: 아.
11: 여기 오른쪽 발목이지.
0: 예예예. 예, 예.
11: 발목을 삐어가지고. 예, 엎여서 오셨어요. 그러는데 아마 7월 달인데 지금까지 날 일요일만 빼고 날마다 치료를 하러 오셨어요.
0: 아, 그러셨구나. 네. 네.
11: 그래서 오늘 조금 이거 어떻게 경과가 어떻게 되셨는지
0: 아,
11: 내가
0: 예.
11: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0: 아,
11: 좀 직접
0: 그러면
11: 한번
0: 일단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어디요?
1: 라디오 서울이요. 지금 서영수 박사님하고 함께 방송 중입니다.
0: 네네네네.
1: 네, 서영수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 인사 한번 나누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박사님.
1: 네.
2: 예, 지금 내가 헤드폰이
1: 아,
2: 없어가지고
1: 잘 들리지 않으시는구나.
2: 내가 못 듣고 있는데,
1: 아, 예.
2: 하여튼 그 방송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그 방송 치료 받으실 때그
0: 예.
2: 경과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이
0: 네.
2: 청취자들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1: 네. 자.
2: 특별히 제 말씀을 제일 따라오신 환자분이시라
1: 네.
2: 이 다른 분들은 날마다 오라고 그러시면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요일만 빼고 지금까지 이 치료를 하셨는데,
1: 네.
2: 오늘은 가실 때 지팽이를 없이 오셨다가 지팽이를 없이 가셨어요.
1: 아,
2: 처음에 오실
1: 그러셨구나.
2: 때는, 저기, 지팽이보다는 사람의 의지에서 왔는데,
1: 네.
2: 가면 갈수록 지팽이를 의지하시고, 또
1: 어.
2: 이분이 또 고집이 있어요.
1: 아, 그러세요?
2: 절대로 옆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질 듯 넘어질 듯 하시면서도,
1: 네.
2: 삐쩍삐쩍 하시면서도
1: 네.
2: 계단을 걸어 올라왔다
1: 네.
2: 내려가신 분이거든요.
1: 네.
2: 제가 헤드폰을
1: 예,
2: 끼겠습니다.
1: 헤드폰 끼시고. 아, 혹시 저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는지 그 말씀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0: 제가 조그만 레스토랑을 하는데
1: 네.
0: 뭐를 이렇게 집으려고
1: 네.
0: 그 주방에 싱크대 있잖아요.
1: 아, 예.
0: 1m는 안 되고 좀
1: 네.
0: 1m 반그
1: 어,
0: 높이에
1: 예.
0: 올라갔다가 내릴 때 점핑식으로 내려왔는데
1: 네.
0: 이 발이 그 앵콜 거기가 이렇게
1: 어.
0: 꼭그 뭐라 해야 돼? 꼭 아주 완전 꺾어진 게 아니고
1: 어.
0: 거기를 지면에 탁 부딪히면서 떨어졌는데
1: 네.
0: 그게 지난달 17일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그날은 옆에 저 타넨트 부축을 받아서
1: 네.
0: 그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1: 네.
0: 집에 오고 아주 움직이질 못하겠는데
1: 아, 그러셨구나.
0: 아들이 뭐야 저 휠체어를 사다 줘서 집안에서는 괜찮았는데
1: 네.
0: 너 혼자 사니까 이 계단을 14계단을 내려가야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다친 거는 거의 지금 한달한 4, 5, 3일 4일 됐는데
1: 네.
0: 선생님한테 이거 진찰 받으러 다닌 거는
1: 네.
0: 좀 3주 넘었어. 그다음 다친 그첫 주는 첫날만 가고 못 가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다녔더니 처음에는 지팽이 짚고도 이게
1: 어허.
0: 다리 못 움직여서
1: 예.
0: 한참 동안 애 먹었는데
1: 네.
0: 지금 그거 없이 지팽이 없이
1: 어.
0: 다니고 통증은 없어지고 지금 부기만 조금 있는
1: 와,
0: 상태.
1: 그러면 지팡이도 지금 안 짚으시고 또
0: 안한지
1: 통증도
0: 일주일
1: 이제 덜
0: 넘었어요.
1: 하시고 와, 참 굉장히 다행이고 좋은 우리 또 박사님 만나 뵈서 이렇게 치료가 돼서 너무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아예 박사님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2: 예, 그걸 갖다가 한방 용어는
1: 네.
2: 발목 염좌라고 그래요.
1: 아,
2: 삐진 거.
1: 예.
2: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걸 엑스레이 찍으러 가야 되냐, 뭐 MRI를 찍어야 되냐. 근데 환자분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에요.
1: 아,
2: 자기가
1: 그러셨구나.
2: 옛날에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는데
1: 네.
2: 뼈는 괜찮았다.
1: 아.
2: 제가 이제 카이로프랙트 공부를 했기 때문에
1: 네.
2: 그분들이 쓰는 그 검사 하는 게 있어요.
1: 네.
2: 진동 검사를 하니까 보니까 뼈가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1: 아,
2: 그래도
1: 그렇구나.
2: 나 모르는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그 치료를 했는데 점점점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처음에는 계단을 올라오실 때는
1: 네.
2: 지팽이 짚고도 덜덜덜덜 떨고 옆에를 붙잡아야만 되고 건너 뛰려면 앞에 것도 뭔가 거치물이 있어야 그걸 잡고 가고 그러셨는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1: 아, 그렇구나.
2: 그러더니 이제 지팽이 짚고 올라오는데 오늘은 이 오른쪽이 아팠다 치면은 왼발이나 오른발이나 힘이 거의 같은 레벨로 올라왔고
1: 아이고.
2: 아예 오늘은 지팽이가 없이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1: 자, 저 지금 듣고 계시죠?
0: 예, 예.
1: 예,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치료 많이 받으셔서 완쾌하시고 이제는 예, 좀 예. 조심하셔서 좀 건강히 오래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0: 저 선생님한테 진료받는 게
1: 네.
0: 20년이 넘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게 되셨구나 벌써. 네. 아.
0: 허리 한번 아프면 막 한번 하면 다시 쇼틀리, 후위, 롱글랜 엄만 그렇게 한 15년을 아팠는데
1: 네.
0: 그 선생님 만나기 뵙기 전에 한 네 네 닥터를 거쳤는데
1: 네.
0: 그분들한테는 한두 번 가면은 안 듣더라고. 근데
1: 아,
0: 어느
1: 예.
0: 집에 오는데 라디오에서 인터뷰하시는 거 듣고
1: 네네.
0: 그 다음 날로 갔어요.
1: 아이고 잘하셨어요.
0: 그 아픈 허리가
1: 네.
0: 3일 침 맞고
1: 네.
0: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1: 네.
0: 아무 이상 없어.
1: 아이고 너무
0: 관절도 선생님한테 다녀서
1: 네.
0: 관절도 효과받고 지금 다리도 그렇고
1: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네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수고하세요.
1: 네. 아, 또 이렇게 또 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벌써 20년이 되셨다네요.
2: 네, 그렇게 됐네요.
1: 아,
2: 나는 그러셨구나. 10년 같은데 10년이 또 홀로 그렇게.
1: 아, 근데 아까 그 저한테 그 저 사진 보여주셨는데
2: 예.
1: 막 피를 이렇게 뭐 뽑으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2: 예, 치료 보니까. 방법이요.
1: 네.
2: 1침, 2뜸, 3약,
1: 네.
2: 4 부항.
1: 아.
2: 부항을 해가지고 거기에 맺힌 어혈을 다 매일 뽑아내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 어혈이라고 그러는 것은 혈전이라고 그러는데 말 못 알아들으신 피떡이요.
1: 피가 나쁜 피가 뭉친 거군요.
2: 예.
1: 그러니까. 아.
2: 거기가 이제 삐졌잖아요.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으니까
1: 아, 예.
2: 염자라고 삐뚤어진 거예요.
1: 네.
2: 그러는데 이 그냥 그 다리 그 색깔이 참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확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1: 아.
2: 웬 발이 그냥 땡땡 부어가지고
1: 네네네네.
2: 아, 배로 부커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카이로프랙터나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 아픈 장소는 알아요.
1: 네네.
2: 그런데 how to treatment
1: 아.
2: 어떻게 치료 방법이
1: 그렇죠.
2: 없어요.
1: 네네네.
2: 그러면 이게 신경줄이 아래로 쭉 내려간 거 있고 받쳐서 옆으로 가는 신경줄이 있어요.
1: 네네네.
2: 쉽게 말하면 발목. 발목을 쭉 따라가면서 신경이 있고요. 다리 뼈 쪽, 견골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발뒤꿈치 쪽으로 가는 신경줄이 있어요.
1: 아.
2: 그러면 신경줄이 땡겨버려가지고
1: 네.
2: 제자리 못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뼈, 인대가 이제 늘어진 상태니까 뼈는 자동으로 늘어져 버리죠. 같이 땡겨줘야 뼈가 제자리로 오는데 제자리를 못 오니까 아픈 거예요.
1: 아.
2: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일 침. 침은 경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 네네네.
2: 경락에 침이 딱 들어가면 침 끝으로 백혈구가 모여와요.
1: 아. 예,
2: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1: 예, 예.
2: 혈색소, 혈당이 모여서 면역체가 되는데 침을 넣으면 두 배로 증가가 돼요.
1: 아.
2: 그 다음에 이제 그건 경락이니까 침은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표피, 껍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 경근이라고 그래요. 근을 치료하려면 뜸을 떠야 돼요.
1: 아.
2: 뜸을 뜨면은 여러분 구자가 뜸구자인데
1: 네네.
2: 직접구가 있고 직구가 있고 직접구나 그다음에 간접구가 있어요. 필터가 달려있고 필터를 통해서 가는 거.
1: 아.
2: 예, 이 조금 아픈 것들은 이 간접구가 되는데
1: 네네.
2: 이 큰 치료는 절대로 안 돼요.
1: 아.
2: 살을 태워줘야
1: 네.
2: 머리에서 거기에 적혈구를 보내는 거예요. 백혈구를 보내는 거예요.
1: 네네.
2: 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40배가 모여와요.
1: 아, 그렇군요.
2: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보통 세포는 6개월 만에 한 번씩 체인지를 해야
1: 네네네.
2: 돼요. 그런데 그것은 관절염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바로 이게 염자지 삔 거거든요.
1: 네.
2: 인대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인대가 늘어나면은 그쪽으로 신경 조직이나 혈관 조직이 막혀 버리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부어 오르는 거예요.
1: 아.
2: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습이 차요. 그러면 피가 고이게 돼요.
1: 네네네.
2: 그러면 1침, 2뜸, 그러니까 뜸을 떠지면 40회, 50회가 모여온다고요. 그 다음에 삼약은 부대로 말하면 보급부대요. 병하고 싸워야 되니까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 부항. 침 놓고 뜸을 떠놓고 약을 먹어놓으면 그리로 이 백혈구하고 이 바이러스하고 싸워요. 네, 네, 네, 염증하고. 네, 네. 싸우다 나온 게 그게 고름이 되거든요. 그게 고름 되기 직전 그 어혈이에요. 어혈을 뽑으면은 그냥 그 새카맣게 진짜 묵 같은 그런 피가 나와요. 그러면 발등은 신경은 괜찮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 발목에서 막혀버렸기 때문에 발등이 붙는 거예요.
1: 예.
2: 발목 따라가면서 신경을 일단 침 넣고 뜸 닫아서 지져주고 그 다음에 부항으로 피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2: 피를 뽑으면은 진짜 끈적끈적한 피, 묵 같은 피가 빠져나와요. 그걸 갖다가 3주 전에 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뽑았으니까 다리가 그 부기가 다 빠져주고 셔퍼런 멍은 다 없어졌고 지금은 제 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요? 인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혈 소통이 되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그 한방에서 쓰는 용어는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잖아요.
1: 네네네.
2: 이 염자가 돼서 삐져가지고 그쪽에 기혈이 막히니까 붓고 아프고 차가워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따뜻한 수포 너무 뜨겁고 아플 때는 그때는 찬물 수건을 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차가워서 아플 때는 더운 물 수건을 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서 찜 얼음질 하고 얼음찜은 안 되고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은 이 기혈 소통이 돼요. 집에서는 그거 해오고 나는 날마다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은 목교정을 해주면 돼요. 발목 같은 것은 또 이 문질러 주면서 마사지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날마다 침을 맞으면은 휘지고 부작용 난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치료에 따라서 달라요. 예, 너무 힘이 과해가지고 뭐 광기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침을 넣고 힘을 빼버려요. 그거 다 사침이라고요. 뺄 사자. 근데 여기는 힘이 없어가지고 만나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이 보호침은 날마다 맞아도 괜찮고 사침은 날마다 빼면 병은 죽습니다.
1: 아이고 큰일 나겠네요.
2: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침을 맞아갖고 날마다 뜸을 떠서 침 먹고 나서야 될 분들이 또 말을 잘못 들으면은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장기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심장, 그 다음에 신장. 여기에서 피를 잘 걸러줘야 돼요. 그럼 사구체에서 피를 잘 걸러줘야 되는데 못 고쳐지면 그게 어혈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구체 신념이 있어가지고 심장 기능이 약합니다 하면은 나를 못 믿는 분들은 바보짓을 해요. 병원으로 쫓아갑니다. 피검사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MRI 찍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75%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자가 어젠가 그젠가 컴플레인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은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신장이 나쁘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거꾸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신장도 괜찮고 심장도 괜찮고 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아픕니까? 아픈 이유 되세요? 말 못하더라고요. 그럼 관절은 어떠세요? 관절은 나섰단 얘기예요. 관절은 이 일침, 이뜸, 삼약이 들어가니까 간에서 면역체를 보내주고 몸 회복기에 가는데 이게 또 이 너무 긴장이 되면은 이 소변을 자주 보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침을 잘못 놔서 이게 소변을 자주 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거는 침 맞기 전에 이미 사구체가 망가져가지고 소변을 그 물을 걸러지는 못하니까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1: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2: 병원에 가서는 이걸 못 고치는 병이니까 네. 한방을 찾으시고 저한테는 절대로 오시지 마세요. 하려고 그랬는데 차마 그 말 못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이제 치료 체험 사례도 들어보았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프로모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오셨는데.
2: 여기에서 듣는 약이 네. 일치, 미뜸, 삼약, 사부황, 오잼, 육효정을 한꺼번에 다 치료하는 약이 있어요.
1: 아,
2: 산삼 금옥단을 먹으면 심장의 차가운 심장의 뜨거운 열,
1: 네네.
2: 신장의 차가운 기운을 섞어주면 피가 맑아져요. 그 기운이 생기고
1: 네.
2: 그러면 심장하고 신장하고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게 다 심신불교라고 그래요.
1: 네네.
2: 그렇게 되면 간하고 이가 서로 싸우면서 네네. 소화기 문제가 생겨요.
1: 네.
2: 소화기 문제가 생기면 위장 기능이 못 내려가 거꾸로 올라와요.
1: 네.
2: 위장 기능이 거꾸로 올라올 때는 위기 역상이라고 그래요.
1: 네.
2: 위기 역상 있을 때는 도인 벽사단을 먹으면 네. 치매하고 중풍을 막아주고
1: 아, 예.
2: 모든 통증이나 아픔이나 힘이 없거나 괴로울 때는 산삼 금옥단을 잡수시면은
1: 네네.
2: 그게 해결이 돼요.
1: 네.
2: 오늘도 메들랜드에서 이제 이 임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한 10년 동안 제 약을 잡수어요.
1: 네.
2: 제 약을 잡수시면서는 우선 첫째 감기 안 걸리고
1: 네네.
2: 저 또 양기가 젊은 사람하고 똑같고 그래서 지금 치매 예방으로 또 약을 오달하셨는데 거기다가 어혈약을 산삼으로 만든 어혈약이 있어요. 그걸
1: 네네.
2: 곁들이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1: 네네네.
2: 그래서 산삼 금옥사에 원래 10개면 1200불이에요. 방송 나올 때마다
1: 네.
2: 선착순으로 세 분한테는 600불씩 세 분만 해드릴게요.
1: 아, 세 분만.
2: 네, 도은이 백사단도 그렇고, 그렇고. 금옥단도 그렇고. 그 이제 산삼이 좀 팔다 남은 게 있는데
1: 네.
2: 오늘은 4,800불짜리는 1,500불에 한 분만 해드릴게요.
1: 아, 한 분만.
2: 선착순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또 매주 수요일 날 나오시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 주소는 809 사우스 호바트입니다. 여러분 너무 찾기 쉬우세요. 팔가와 호바트 코너. 전화번호는 213-503-3304, 503-3304로 연락 주셔서 아픈 거 참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결하시길 감사하겠습니다.
2: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 긴 얘기를 못 하는데
1: 네네.
2: 유튜브에 들어가서
1: 네.
2: 성민 산삼을 치시면은
1: 네네.
2: 제 얼굴이 클릭이 돼요.
1: 아, 예.
2: 내 얼굴을 클릭을 하면은 내가 중풍 고치고 이분들 치료한 것을 그걸 다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설명 드리시고
1: 네.
2: 이제 보험은 제가 다 받을 수 있어요.
1: 아,
2: 특히 클럽어케어가 좋으니까
1: 네.
2: 클럽어케어로 바꿔가지고 오세요.
1: 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3: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6: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1: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0: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1: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2: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3: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2: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3: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라디오는 내 친구 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인트님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아저씨 오늘도 변함없이 참 감사한 게 아무리 친구라도 이렇게 한국에서 매일매일 제 방송에 인사를 해준다는 거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복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우리 통계님도 출근하셨겠네요. 자, 통계님이 이 남희 씨의 슬픈 인연을 추천해 주셨는데 일부에서 남희 씨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제가 슬픈 인연을 장혜진 씨 음성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죠.

네, 같은 노래인데 아주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장혜진 씨,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창력 있는 가수. 우리 H님 말씀처럼 클래식 느낌도 나고 아주 멋지게 해석해 준 것 같아요.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 이렇게 또 포근하고 저희는 오후 시간이지만 우리 통계님은 아침 시간인데 좀 이 노래 듣고 오늘 하루가 좀 밝게 좋은 하루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름이 저물어가기 때문에 이 노래가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0: 네, 여름이 이제 슬슬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8월 말이 되니까 조금은 가고, 와 벌써 여러분 이제 9월의 초입에 거의 다가왔네요. 그러다 보면 아, 뭐 10월 지나가고 음악 듣기는 되게 좋은 계절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풀쩍하면 땡스기빙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보면 캐롤을 틀어야 되고, 저는 뭐 이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네요. 자, 어떤 유명한 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순간에 너무 큰 실망이 따라와서 사는 게 힘들어지고, 비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이 병든다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와, 난 저게 왜 저렇게 안 될까 하지만 뒤돌아보면 나만큼 가진 사람도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치. 여러분들도 오늘 좀 지쳐서 힘드신 분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스님의 좋은 말씀이니까 좀 참고하시고, 괴롭죠. 우리가 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건 일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다 마음의 병이 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듬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이어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프렌드 보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 네.
2: 수영도?
1: 그럼요.
2: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그이 노래가 항상 우리 저 장윤식 단장님이 나올 때 타이틀곡으로 틀어드렸는데 가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꼭 일주일 남았네요. 다음 주 매달 말일 우리 장윤식 단장님과 함께 만나는 날. 개인적으로는 어제 또뭐 모임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SK 사장님하고. 자, 이제 수요일, 일주일의 절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죠? 힘들고. 제가 멀쩡하게 여러분들 뭐 기대하지 마세요, 뭐 바라지 마세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지키기 힘든 일이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꾸 누군가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사실 저 자신도 힐링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진행하는 게.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덕분에 또 알차고 보람되고 기분 좋은 시간 될수 있어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세인트님 생각이 나서 친구란 노래를 골라봤어요. 근데 원래 안재욱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요새 굉장히 인기가 있는 황가람 씨가 이 노래를 잘 불러서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디오는 내 친구 곤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정말로요.

0: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여보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4: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3: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4: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3: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4: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5: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8: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7: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최근에 전기료를 내신 분들은

0: 뭐 7월 그리고 8월 초까지 어쨌든 가장 더웠을 때 전기료니까 꽤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에어컨도 조금 줄여 봅니다. 선풍기를 틀고 버티고 있는데 뭐 평소라면 선풍기 바람이 어느 정도 땀을 말려주면서 몸을 식혀주겠죠. 그런데 실내가 극도로 달아오르는 날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실내가 85도 이상이 된다면 선풍기가 오히려 체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우리는 피부에서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고 있죠. 그런데 주변 공기가 지나치게 뜨겁고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지면 열을 내보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몸쪽으로 보내면 결국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역효과가 나겠죠. 자, 폭염에 영향을 받는 것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약품, 의료기기 등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인슐린입니다. 이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 측정기, 시험지, 인슐린 펌프 같은 것도 높은 온도에 노출된다면 손상될 수 있고요. 자, 흡입기 사용하시는 분들, 높은 온도에 있던 흡입기가 오작동할 수도 또 아예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단순히 오작동한다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죠. 일부 이뇨제라든가 심혈관계 약물, 일부 정신과 약물들은 말 그대로 체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일부 혈압약은 혈압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뭐 실신, 낙상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전기료 보고 놀란 가슴이 나중에 더큰 일로 인해서 크게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에어컨으로 식혀준 뒤에 선풍기를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정말 에어컨과 선풍기의 컬라보레이션을 잘 활용하셔서 당분간은 이어지게 될 더위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4: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제 플로리다주와 와이오밍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경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바이런 도널즈 연방 하원의원이 47% 가까운 득표율로 제이 콜린스 현 부지사를 꺾고 주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흑인인 도널즈 후보가 본선에서 승리하면 플로리다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원래 공화당 소속이었다가 트럼프 집권 1기 때 탈당한 데이비드 졸리 전 연방 하원의원이 후보로 확정돼 도널즈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AP통신은 이 대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매건 데겐펠더 교육감이 공화당 경선에서 패배했고 주류 보수 성향의 에릭 바를로 주 상원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변이 나왔습니다. 풀뿌리 선거운동으로 975만 달러를 모금한 급진 좌파 성향의 엔지 닉슨주 하원의원이 163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알렉산더 빈드먼 후보를 꺾었습니다. 폴리티코는 플로리다 유권자들이 경제와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한 불만 속에서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이번 경선 결과가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5: 미국 드라마 히어로즈와 내슈빌로 이름을 알린 배우 헤이든 페네티어가 지난 16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향년 36세였습니다. 사인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약물